여기가 보성입니다. 자, 그 다음 다에는 우주 발사체 발사 기지가 있고요.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한 유자가 생산돼요. 여기가 어디다? 공이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고 전통 칠학을 볼 수 있는 나간읍성.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람사르 협약에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된 바로 순천만 갯벌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축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전통 칠학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약간 민속촌 같은 느낌의 나간읍성도 우리가 중요한 볼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네, 순천입니다. 지도에서 순천은 어디라고요? 여기가 순천이죠. 자, 보성도 갯벌 유명하고요. 순천도 갯벌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 무를 보시면, 무는 뭐라고 했냐? 마에는 여수인데요.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이 있고, 지역 특산품으로 겨울배추가 있다. 땅끝마을, 겨울배추, 해돋이 축제, 해맞이 축제, 이거는 해남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찌감치 우리 쉽게 1번에서 나왔지만 이 담양이라는 위치를 지도에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한번 빈칸 채워넣기를 해보세요. 자, 64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 자리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섬진강의 상류. 우리나라 한 5대 강 이렇게 하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이어서 섬진강까지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섬진강,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나는 곳이에요. 네, 제첩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제첩, 1년에 몇 번 못 먹는 건데, 네, 아주 유명한 제첩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제첩이 왜 유명하냐면 이 제첩이 자라려면 바닷물과 강물이 좀 만나줘야 제첩이 자라요. 이 말은 네, 섬진강도 하구뚝은 없어요. 근데 이 섬진강이 이 지리산하고 약간 좀 짝꿍이 되어서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우리 약간 국내 소설들 이런 거 읽다 보면 섬진강을 배경으로 막 그려지는 소설들이 좀 있죠. 있어요. 토지 같은 그런 명작들 보시면 있는데 이 섬진강은 실제로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냐면 여기가 어디죠? 자, 어디를 지금 떼어낸 거죠?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아는 중요한 힌트 중에 우리 여기 새만금 방조제와 지금 간척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군산, 그렇죠? 여기 전북 맞습니다. 군산 옆에 바로 뭐죠? 자,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으로 유명하죠. 익산, 선생님 또 좋아하는 곳인데 자, 그 다음에 B도 중요합니다. 네, 도청이 있는 전주입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전주의 이 서쪽에도 뭔가 조그만한 땅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의 북동쪽으로도 또 커다란 땅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완주예요. 이렇게 완주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네, 역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주가 이 두 군데 있어요. 몰랐던 친구들 있죠. 자, 그래서 B는 전주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완주도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완주도 되게 선생님이 여행을 해본 결과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가 여러분들 지금 전주, 그 다음 완주까지 왔죠? 이 옆 지역이 바로 진안인데요. 왜 여기까지 왔냐? 섬진강의 최상류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시작을 해요. 섬진강은 진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바로 옆은 또 무주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치즈로 유명해요. 치즈. 그죠? 여러분들 임실인 건 알았는데 임실이 여기였는지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안을 지나서 임실을 지나서 이렇게 쭉 그죠? 흘러서 경상남도 하동 광양을 지나서 광양만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바로 섬진강이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좀 진안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야겠죠. 방금 섬진강 때문에 지금 진안까지 온 거고요. 상류에 위치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장류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 스윙유 방금 언급은 안 했지만 섬진강이 지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강력한 힌트. 장류 문화. 우리 된장, 고추장, 그죠? 그런 게다 장류죠. 전통 장류를 소재로 한 장류 축제가 열리고요. 특히 이 지역의 고추장은, 네, 고추장. 정말 유명하죠. 여기 고추장 하면 딱 생각나는 고장이 있어요. 자, 기후 조건, 물맛, 그리고 제조 기술 어울려내는 독특한 맛으로 유명하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은 학과가 지리 교육학과니까요. 한 학기마다 반드시 3박 4일 동안 답사를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딱그 학년도에 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마다 이번 학기에는 호남권, 이번 학기에는 영남권, 이번 학기에는 제주도 뭐 이러면서 전국을 다 갔거든요. 네, 전국을 뭐다갈 수밖에 없죠. 그쵸? 전국을 다 갔는데 이 호남권에 답사를 갔을 때 선생님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여기서 장을 담궜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해요. 네, 그래서 잊지 못할 경험인데 그걸 담그면서 네, 느꼈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먹는 게 진짜 싸겠다. 그래서 그때 다음에 선생님이 이 고추장을 직접 담궈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담궈봤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의 고장 잊을 수 없는 포인트 바로 여기가 답이면서. 순창입니다. 여러분, 순창하고 순천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기가 순창이고요. 섬진강이 아까 어디서 시작해서 진안에서 시작해서 임실을 지나 순창을 지나 저 아래쪽에 무주, 하동, 광양 지나서 네, 광양만으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진강이 또 물이 깨끗해요. 특 상륙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물을 가지고 만든 고추장이 예로부터 유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수박이 유명해요. 선생님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그 노동하는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서 여기서 막 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창 이 고창이 또 되게 아름다운 해안 지형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갯벌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적어보세요. 자, 갯벌 적고요. 수박 적고요. 또 적어보세요. 고인돌 적어야 돼. 고인돌. 여기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 네, 세 지역이 묶여서 강화도, 화순, 그 다음에 고창. 이세 지역이 묶여서 이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갯벌들이 묶여서, 네 권역의 갯벌이 묶여서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역이 바로 고창 갯벌입니다, 여러분. 고창 갯벌. 자, 그래서 요거도 좀 설명드릴 게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순창 고추장. 순창 정답은 4번 D입니다. 자, 그다음 65번이고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도시의 시청에서 출발해 광주광역시청으로 가는 길. 자,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디에 다 도달하고 있죠? 광주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뭐 운전도 꽤 오래 했고, 어렸을 때 아빠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녀서 이런 그 느낌이 다 있기는 한데, 그걸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더 이해 잘 되겠지만, 일단은 막 우리가 아는 곳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가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일단 첫 번째 후보군이 군산이 있고요. 그쵸? 여기 군산 맞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작지만 정말 중요한 역사 도시입니다. 목포. 그쵸? 항구로도 정말 유명하죠? 목포. 생각보다 좀 작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춘향전, 광안루원 앞에서 했던 키워드 바로 남원입니다. 남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번 언급했죠? 석유화학단지 여수인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네곳 중에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어딘가에 가가 있겠죠? 그리고 순창을 지나서 담양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남원이에요. 그 옆에가 방금 문제 풀었기 때문에 더 잘할 텐데, 여기 순창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였죠? 여기가 담양이었죠? 자, 그래서 가가 남원이 됩니다. 담양은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부안을 지나서, 나를 지나서, 부안을 지나서, 고창을 지나서 광주로 가는 코스입니다. 자, 여기가 부안이죠? 자, 표시해보세요. 여기 부안입니다. 그리고 고창이 여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로 가는. 그럼 그 전에 어딜까요?
네, 군산.

3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군산이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 일단 다 이후에 순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곡성이 나옵니다. 자, 순천이 어딨죠? 네, 여기가 순천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 여수가 되겠네요. 그 이전 코스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안을 지나서 함평을 지나서 광주로 갑니다. 자, 목포겠죠? 이게 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다에는 우리 다 찾았으니까 마음 편해졌어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강화루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강화루원은 여기 남원에 있겠죠? 대규모 완성형 자동차 조립 공장은 이 권역에서도 네, 광주광역시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 광주광역시예요. 과거에 군산에도 있긴 했는데요. 거기 공장 폐쇄했죠? 가와다에는 모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는 그리고 다는 네,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네, 없습니다. 그 특히 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내륙 습지가 있기는 한데 내륙 습지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나와라에는 모두 하굿둑이 건설돼 있다. 자, 하굿둑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디 기억하라고요? 금강, 영산강, 그 다음에 낙동강. 금강하굿둑은 군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네요.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굿둑은 목포와 영암, 여기에 영암, 그죠? F1으로 유명한 영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맞네요. 정답 4번이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라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다. 여러분, 이 호남권 전체에서 국제공항은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잘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국제공항의 지위를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무안. 다른 지역은 없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66번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어느 학생의 호남권 답사 일정, 일정에 따라 답사 지역을 지도해서 순서대로 고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답이 금방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나왔네요. 오늘은. 근데 앞에서 지평선 축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언급했었던 김제고요. 이 새만금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더 드넓은 또 광활한 그런 평야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김제에 광활면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지평선 축제, 그리고 평야, 그리고 벼농사, 이런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남원이죠. 그리고 이 남원은 우리 1일차에 해당하는 여행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순천. 그쵸. 순천만 갯벌, 뭐 여러 가지 갈대축제, 나간읍성, 이런 키워드들 이야기했는데요. 국가정원까지 2일차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우리나라 가장 남쪽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마, 겨울 배추가 유명한 해남입니다. 해남.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E로 가도록 할게요. 자, E는 영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축제로 아주아주 아주 큰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함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비 축제가 열렸던 하천 주변 유채꽃밭, 나비 곤충 생태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3일차의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B, C, E.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67번이고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금 가는요. 새만금 방조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착한 친구들은 금강 하굿둑도 보이고 있죠? 그쵸? 자, 여기가 군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요.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에 입지하고 있고요. 세계 소리축제, 그리고 한지공예, 뭐 이런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는 전주입니다. 그런 키워드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끄적끄적 필기를 해두세요. 자, 요런 유형들. 앞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주제에서든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지역지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례에서 설명하는 걸잘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A는 가에만, 즉 군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군산에만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죠. 이두 지역 중에서는 훨씬 쉽고요. 하굿둑 말 그대로 하구에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만 해당하는 특징, 전주에만 해당하는 특징으로 세계소리축제,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판소리가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세계 여러 음악을, 그쵸? 함께 어우러져서, 시행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소리축제는 전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에 원자력발전소는, 네, 두 군데 모두 다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호남권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입지가 되어 있는 곳은, 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 D인데요. 혁신도시가 조성됨이라고 했는데, 두 지역 중에, 네, 전주는 혁신도시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8번이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네, 각각의 지역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탐구 활동으로 지금 적절한지 연결을 시켜보면 될것 같은데, 가나다 하고 가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잘 연결하면 되겠죠.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A는 군산, 그쵸? B는 영광이네요. C는 여수네요. 그러면 첫 번째 날은 군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군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가 있죠. 그리고 뜬다리 부두,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 입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게 A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새만금 방조제는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서 방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굿둑하고 다르거든요. 이 방조제는 갯벌을 둘러싸서 바닷물을 차단해서 간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그거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나에 들어갈 내용. 근데 니은을 보니까, 네, 굴비가 보여요. 그쵸? 우리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소 굴비 항상 이거 언급했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B. 그럼 여수는 또 보이네요. 석유화학 단지. 엑스포, 그쵸? 여수 엑스포 아주 크게 개최가 됐었죠? 자,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이고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다. 그러면, 일단 이세 지역이 어딘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은요. 여기가, 그쵸. 여러분들, 섬진강이, 선생님이 앞에서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죠? 섬진강이 진안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옆에 무주, 장수, 이렇게 더불어서 다설지이기도 합니다. 그쵸. 소백산맥 서사면에 부딪힌 그 지형성 강설로서 눈이 또 많이 내리는, 무진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광주광역시죠.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 자주 언급되는 여수입니다. 자, 그러면 광역시 하나 있고요. 광역시. 다른 색깔로 적어볼게요. 계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수시죠. 진안군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풀, 인구 비율이라든지 아파트 비율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지역 중에 지금 이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광주광역시가 다라는 것을, 그쵸? 광역시 생각하면 아파트 비율 제일 높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비율에서 이 노년층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이군 지역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나를 여수를 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나다 금방 찾았고요.
가부터 체크

힌트를 해볼게요. 가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광주가 제일 높습니다. 자, 광주가 제일 높아야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종종 언급했던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 했죠?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은, 그죠? 상호작용. 바로 여기서는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가지고 서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더 활발한지 강한지를 볼수 있겠죠?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나하고 가가 있어요. 거리는 사실 서울하고 여수가 서울과 진안보다 더 멉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의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요, 나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는 앞에서 했어요. 유소년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고령화 수준, 그러니까 노령화 수준을 한눈에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했고요. 다하고 지금 나를 비교했잖아요. 이 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광역시하고 시인데요. 그래도 네, 시에서 여기서 노령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쵸? 상대적으로. 원래 보통 이제 촌락하고 도시를 많이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는데 요거 약간 좀 특이하게 광역시하고 시 지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선입견으로 풀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뭘 줬냐? 이걸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데이터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하고 다 지역에 유소년층, 노년층 보이죠? 유소년은 거의 비슷해요. 분모는 거의 똑같고요. 노년층의 비중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런데 나를 보니까 네, 노년층의 비중이 높네요. 그래서 적어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선입견으로 풀면 위험해요. 자, 5번. 총부양비는 다 나가 순으로 높다라고 했는데 총부양비 마찬가지로 어디만 체크하면 된다? 청장년층의 비율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비율은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청장년층이 가장 비중이 높은 다가 총부양비가 가장 낮을 거고요.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낮은 가가 총부양비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죠, 여러분? 가, 나, 다 순으로 높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가, 나, 다 순입니다. 아까 정답은 3번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이곳에는 혁신도시가 있대요. 자, 혁신도시라는 키워드를 딱 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지만, 여러분, 2026학년도죠. 지금 학생으로서는. 그쵸? 우리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 2월에 국제적인 아주 큰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밀라노 코르티나. 어디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 이 서울에서 온 친구가 있었죠. 그쵸? 서울에서. 이거 선생님이 계속 네. 서울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왔는데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김대구야, 김대구. 서울에서 왔는데. 그래서 얘가 운동 부원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올림픽에 나가려고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하려고 더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촌이 어디로 이전했죠? 원래 태릉 선수촌이 되게 유명하고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진천으로 갔죠, 진천. 그래서 쪽지를 남기고 갔다 했죠. 나 이제 음성, 나 찾지 마. 나 열심히 운동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혁신도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조금씩 플러스 돼서 같이 있는 곳도 있지만, 핵심은 이 지역인데요. 서귀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도, 어떤 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이전 지역이 아니라요. 이 지역 권역 안에서 혁신도시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전주, 진주, 진천, 나주, 음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주자가 들어간 고장들이 좀 많죠.

들어갔다는 거는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도시, 인구가 많고, 뭐, 역사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역들이 주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뭐, 교통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낙후가 된 지역들 또 있죠. 과거에는 잘 나갔다가, 뭐, 그런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신도시가 쭉 있어요. 우리 기업도시는 어딨죠? 태안, 충주, 그죠? 영암. 이 영암하고 해남은 조금 특별한 기업도시예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거든요. 그래서 영암하고 해남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 이렇게 네 권역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권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배도리가 캐릭터래요. 사실 답이 벌써 나와서 해설을 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어딜 찾아야 된다? 나주를 찾아야 된다. 자, 지도에서 A는 지평선 축제, 벼농사가 유명한 벽골제 뭐 이런 키워드 김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B는 수박, 그쵸? 그다음에 갯벌도 유명하죠. 그리고 고인돌도 유명하죠, 그쵸? 고창이고요. 그다음에 C는 춘향이, 춘향전, 그다음에 광안루원, 광안루 바로 남원입니다. 자, D가 바로 이 광주하고 딱 남서쪽으로 맞닿아 있어요. 광주광역시하고 맞닿아 있는 나주예요. 오늘의 정답이죠. 이번 문제 정답이고요. 자, E는요, 우리 지리적 표시제 1호, 그쵸? 보성, 녹차. 여기 보성이고요. 보성 갯벌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성, 순천, 뭐이 일대 갯벌들이 또 우리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의 키워드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죠? 네, 70번 마지막 문제 정답은 나주.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혁신도시들 좀쭉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시들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풀었고요. 우리 남은 문제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총 36문제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꼭 풀고 우리 남은 강의 3강, 그쵸? 3강 있어요. 그래서 3강도 선생님과 끝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직 어디 떠난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도도 항상 그때그때 내가 몰랐던 지역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고요. 주제별로 백지도 꼭 만들어 두시라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 42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점을 녹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중단원이죠.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38번 문제부터 쭉 끝까지 예,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부분 18개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전부 다 풀고 오셨죠? 네. 믿습니다. 38번부터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에 한번 문제 전환이 됐어요. 앞에 한번 보면은 몇 쪽이에요? 15쪽이네요. 네, 15쪽에 가면 29번 문항부터 문제가 이제 관점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에서는요. 수능에서 크게 두 문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었던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한 문장 1번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관점 파트

차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더 이제 진하게 살펴볼 문항인데, 최근 들어서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30번 문항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대단원, 사단원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랑도 좀 결합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뒤로 갈수록 예전 기출들이 나오는데, 예전의 기출 경향과 그리고 또 최신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풀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40번 문제가 조금 튀는 문항이긴 했어요. 왜? 문제 형식이 조금 독특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우리 38번부터 바로 갈까요? 자, 관점. 그래서 단서 조항의 기갈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뒤에 단원에서 사회화의 뭐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사회화 기관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사회화가 뭐냐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갑을병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겠다는 거.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강조되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죠. 전체 구성원이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자, 그리고 을을 볼게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배 집단의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과정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 지배 집단을요, 요렇게 바꿔보면 이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기득권. 네, 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방식의 규범을 전수해 나가는 과정, 기존의 어떠한 계층이 재생산되는 이 어떠한 되지 않은 구조적인 모순에 주목을 하는 을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병이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 능동적으로 자아를 형성. 중요한 포인트 나왔지? 어딨어요? 여기서 해석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라는 표현. 어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갈상 순서대로 분석을 했고요.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 정의라는 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그 주관적인 해석을 지칭을 하죠. 자, 이거는 상상론. 2번.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갈등론에 부합하는 완벽한 내용. 갈등론은요, 이 사회를요, 지배와 피지배 집단으로 이분화해요.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 다음에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다라는 걸 전제해 두고 논리를 전개를 하죠. 이거 자체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3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괜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상호 이렇게 꽂히면 안 돼. 단어에 꽂혀서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3번에서 이야기하는 각 부문이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부문들이 있어요. 각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서로 연관이 돼서 의존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조화, 안정, 질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바로 기능론이었죠. 그래서 4번입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받는 거 기능론적인 관점이었고요. 마지막 선지 5번.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그런데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거는 나무를 보는 거야, 숲을 보는 거야. 그렇지. 나무를 보는 거였어. 즉, 미시적 관점에 해당을 했어요. 오히려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시하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찾았어요. 네, 3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39번 가겠습니다. 자, 교사와 가불의 대화가 나와. 그럼 이러한 문제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가야 돼. 선생님이 설명하라고 한 다음에 갑과 을,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설명해주면 좋은데, 물론 둘다 잘할 때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봐봐. 갑은 옳고, 을은 틀리게 설명을 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하나 읽다가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결국 수능 사탐은 어느 정도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형 지문이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의 첫 번째 말, 그리고 마무리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접근을 할 때는 마지막 교사의 발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을의 설명에는 정작 비의 내용, 뭐 이거는 아직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을이 틀리게 설명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갈 거야. 하지만 갑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A가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대. 자, 지금 여기서 전제하는 관점이 결국 사회 유기체설. 아, 그럼 A는 뭐다? 여기다 써볼까요? A는 기능론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B와 C, 요걸 또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B는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유사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A가 기능론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B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에 대한 내용이 없고, A와 C의 내용이 있다. 즉, A라는 기능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럼 이어지는 뒷부분이 바로, 후술된 내용이 바로 C에 대한 내용이겠죠.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자, 그렇다면 이때 C는 뭐예요? 그래요. 갈등론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A, B, C를 구분을 했어요. A가 기능론, B가 상상론, C가 갈등론. 그러면 1번 A. A는요, B와 달리, 기능론은요, 상상론과 달리,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에서 오히려 이거를, 이러한 녀석들을 강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자, 2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 우리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렇게 피지배, 지배를 당하는 자는 피지배의 어떤 착취에 의해서 이걸 전제해 두는 거.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선지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오히려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C는요, 갈등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받는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죠. 기능론에 해당하는 선지. 자, 4번.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 4번과 5번의 문제 선지의 패턴을 한번 보면 어떠한 질문으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결국 이러한 질문으로 어떠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할 수 없으려면 이 A, B의 공통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해당하는 속성이 여기 질문에 나와야 돼. 근데 선지 4번에서 얘기하는 건 얘는 지금 누구예요? 갈등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갈등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A, B는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라는 질문. 자, 그러면 여기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B와 C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어느 하나에는 B든 C든 기능론이 들어가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예. 그래서 39번 문항은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문의 형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선지 4번과 5번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0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40번이 오늘 풀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보입니다. 자, 채점형 문항이에요. 소위 채점형 문항으로 요새 사회문화에서 변별을 내고 있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각자의 답변이 다 맞았으면 편하게 A, B, C를 구분을 하는데, 4개의 질문에 대한 이 4개의 응답이 얘는 3점이고,

어떤 애는 2점이야. 여러분들 이러한 채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극단값에 가까운 거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요. 즉, 얘는 4개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점부터 4점까지 부여가 되겠지. 0점이나 4점 있으면 그것부터 가.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가까운 숫자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3점을 받은 갑과 병의 응답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2점짜리는 너무 모호해. 이거를 구분하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3점짜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4개의 응답 중에 이 중에 하나만 틀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 B, C라는 관점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자. 얘가 3점이지. 근데 얘들의 이제 응답을 봐.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얘로 전부 다 같아요. 그 얘기는 얘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맞아. 어떤 거 하나는 틀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얘고, 여기도 얘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아니요 얘고, 얘가 얘 아니오기 때문에 이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이 틀리면 병이 무조건 맞는 거고, 갑이 만약에 맞았으면 병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갑과 병은 이네 개의 응답 중에서 무조건 한 개만 틀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두 번째, 네 번째는 모두 다 옳은 응답이다. 여기서 각각 1점을 가져갔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요거 얘라는 응답이 맞았죠? 그러면 A씨는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근데 이게 얘가 맞아서 1점을 가져갔지. 그럼 그 순간 우리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바로 미시적 관점이니까 A씨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기능갈등론. 근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불가능.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잘 보니까 얘가 얘로 정답이야. 그러면 을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어. 네 번째도 얘가 정답인데 을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야. 근데 을을 보자. 얘는 2점이야. 그럼 네 개의 응답 중에 무조건 두 개는 틀리고 두 개는 맞아야 돼. 근데 이미 지금 두 개가 틀렸죠. 그럼 그 순간 아니요라고 응답을 한요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은 요거는 무조건 맞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맞는 응답이 되어버리는 순간 갑은 여기서 맞았고 여기서 이제 병이 틀렸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요가 맞았으니까 얘가 요렇게 틀렸구나. 그래서 요게 3점, 2점, 3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았으니 알수 있죠. 첫 번째 질문. A는 B와 달리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어.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이거 선생님 갈등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갈등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겠지. 근데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결국 A는 뭐예요? 그쵸. A는 기능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가 갈등론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A와 C, B 전부 다 구분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선지, 맞는 것만 고르면 돼. 1번,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A는 기능론인데요. 자, 기능론이 변화, 변동, 이런 걸 좋아합니까? 이 친구들은요, 조화와 안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2번, B는요, 상상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에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부분 부분 간의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건 오히려 기능론이죠. 자, 3번. C는요, 갈등론이죠. 갈등론은요, 상상론과 달리 상황 정의 얘기하네. 상황 정의 누가 좋아하는 표현이야? 이거 누구 거야? 그치. 상상론 거였어. 그러면 틀렸고, 4번이요. 이번에는 결국에 우리는 가와나.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는 A, B, C를 구분을 했으면 기본 개념에 근거한 문제였다면 결국 문제 형태도 어렵게 해놓고 4번, 5번 선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선지를 넣음으로써 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갑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가 정답인 거야. 자, 가에는요, 상상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상상론은요,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오가 정답이라면서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죠. 정답이 5번일 것 같은데요.

편한 마음으로 보면 돼. 제시문, 텍스트 분석하면 되죠. 지배와 피지배 집단은 재화나 권위 또는 권력과 같은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얘기. 투쟁 갈등을 강조를 하는 A는 뭡니까? 갈등론적 관점. 자, B는요.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도 기능론 찾았습니다. 자, 1번. 상황정의. 자, 여기 상황정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거. 요 상황정의 우리 밑줄 쳐주자. 이거 진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 그 주관적인 해석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는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인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원들. 예를 들면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분배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 근데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역할을 잘하면 그에 따라서 아주 많은 보상을 받는 거고,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또 노력도 안 했어. 그럼 쬐끄만한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노력과 어떠한 역할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물의 정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 보상 체계 자체를 정당하다고 보고, 고로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이요. A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기능론이고요. 4번이요. 질서와 안정성 바탕으로 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오히려 설명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받는 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해요. 갈등론, 기능론 둘다 거시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2번. 아마 28페이지를 딱 보면, 뭐야? 42번은 문제가 일단 길어. 제시문도 길고, 뭐야, 이런 판이 나와 있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읽어보면은 기본적인 개념 문제였어요. 네. 학력평가에선 특히 요렇게, 와, 이런 문제 진짜 어떻게 내실까 싶은데, 이런 멋진 문제를 또 내십니다. 근데 개념만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복습하자. 그래서 게임의 방법이 쭉 나온다. 여기서 이기는 건 같은 어떠한 돌, 이거를 같은 색의 돌을 네 개로 이어 붙여 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목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교대로 자기 돌을 놓을 기회가 있고, 이렇게 딱딱 내가 이 돌을 어디다 놓을 건지를 미리 클릭을 하고, 여기서 딱 팝업창처럼 뜨나 봐.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상론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잘 구분을 했으면 그 칸에다가 내 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갑이 검은색 돌, 을이 흰색 돌을 선택을 했대. 자,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을은 고전하고 있죠. 네, 하나밖에 못 났어.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배치 상황이 이렇게 같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A부터 볼까요? 집단 간 대립 구조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대립과 갈등을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거는 되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오히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 상황 정의, 능동성 강조하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 C는 뭐예요? 사회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합의. 기능론이에요. A, B, C가 다 다르죠. 자, 1번 갑니다. 팝업창이 A일 경우, 만약에 상 버튼을 누르면 돌을 놓을 수 없죠. 틀렸어. 왜? 갈등론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서 기억은 맞는 선지였어. 자, 니은. 팝업창이 만약에 B야. 근데 갈 버튼을 눌러야만 돌을 놓을 수 있다? 아닌데요. 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요. 자, 이어서 D급 갑니다. 2번이 갑의 차례이고, 갑이 지금 검은 돌이었었죠. 위치 클릭을 6번에다가 했어요. 오, 여기에다가 놓으면 좋겠다. 그치? 팝업창 B가 나타난 거야.

버튼을 누르면 갑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4개를 만드니까 승리하겠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표현. 그래서 42번은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리을 선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을의 차례래. 을은 흰돌이었습니다. 26번이 여기 있어요, 26번. 여기다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야. 수비하려고 했어. 근데 시가 나타나서 기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을은 갑이 바로 다음번 차례에서 승리할 기회를 차단한다. 자, 여러분 생각. 우리 디귿선지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서 26번에 흰돌이 놓여. 근데 다음 차례 이제 갑이 까만 돌을 6번에다가 놓는데 성공을 한다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처럼 그 기회를 차단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3번 관점입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나와 있고요. 어떤 관점일지. 자,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게 업무의 전문화로 이어진다. 전문화는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A의 역할이 있고, B의 역할이 있고, C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게 서로서로가 의존적으로 함께 굴러가야지만,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질서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있네. 그리고 각자가 제 역할, 전문화된 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43번은 뭡니까? 그쵸.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자, 1번 갈게요. 사회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야. 2번. 상황 정의 나왔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 그거에 기초를 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중시하는 거. 이거 상상론에 해당을 하죠. 자, 3번. 사회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건 사회에는 있는 자, 지배층이 있고 그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피지배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는 서로 착취와 착취를 당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자체가 되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에 해당을 하는 것이며 이들 간의 이익이라는 건 서로 조화로울 수가 없어. 얘가 이익이면 얘는 이익이 아니어야 돼. 얘가 이익이면 얘가 이익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지금 3번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 자, 4번.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 자, 마찬가지로 갈등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 가니까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은 5번. 우리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기능론의 한계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능론이라는 건 일단 점진적인 어떤 변동, 이런 부분에 좀더 강조를 주다 보니까, 또 사회 안정을 좀 추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아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기능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보수적 관점이다. 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기능론은 우리 사회의 요소와 부분들이 서로서로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제 기능을 회복을 하면 다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회가 이와 함께 굴러가는 작동 원리로서 존재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거, 사회 제도와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법과 제도, 규범 등에 대해서 기능론자들은요, 이거는 이 사회 구성원이 전체가 합의의 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기능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너네가 다수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게 맞아? 알고 보니까 너네가 진짜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러한 킨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죠. 43번의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4번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점 문제 나왔고요. 자, 이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풍선 나왔었어요. 37번 문제가 그러했었죠.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말풍선의 형태로 각각의 관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기후제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이 서로 달라요. 갑은요, 가뭄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뢰였다. 이 기후제라고 하는 건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오! 갑은 뭐야? 기능론이겠네. 을은요? 을의 절차, 재물 비슷한데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행동을 한다. 이에 대해서 각자가 정의하는 바는 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이 다 달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죠. 자, 을은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병은요, 피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통치 수단에 이거는 불과해. 갈등론. 애초에 여기 병 같은 경우에는 피지배층, 기득권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구조로 살펴보고 있죠. 자, 이렇게 관점 구분했어. 자, 1번부터 갑니다.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을의 관점, 상상론에 해당하겠고, 자, 2번이요. 갑의 관점은요, 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자주 나오지? 자주 나오니까 우리 여기 한번 밑줄 칩시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요,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보수적 관점의 특징을 지니는 거 기능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았어요. 자, 3번 갈게요. 을의 관점, 상상론이죠. 병과 달리 집단 간의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거는 오히려 갈등론인데요. 자, 4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병이 그럴 리가. 이 둘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조화로울 수가 없다. 누구한테 이익이면 누구한테 무조건 이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 병과 을을 비교하는데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건 오히려 상상론, 을의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네. 4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5번이요. 길다. 제시문이 긴데, 결국 이렇게 말풍선의 형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텍스트화 시켰을 뿐이에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게 관심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론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라고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상대적이라는 특징을 지니죠. 그 얘기를 가이즈하고 있네? 그럼 가는 뭐야? 그래, 상상론이네. 자, 나. 환경 문제는 산업화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 이거는 그냥 잠깐 동안 나타나는 것뿐이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수질이 오염이 되면 이로 인해서 비용과 피해가 증가해. 하지만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거야. 제가 어디 밑줄 칠까요? 그렇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거. 그렇다면 나는 기능론.
상상론, 기능론 나왔으니까 얘 갈등론일 것 같죠? 그런지 볼까요? 자본가계급 나왔습니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결과 환경 오염이 나타났고요.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계급, 즉 피지배층에게 갔다라는 이야기. 갈등론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맺는다. 이거 기능론이었고. 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는 것.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습니다. 자, 3번. 다 갈등론이죠.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투쟁을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 정답은 3번. 자, 4번.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럴 리가. 기능론은 조화균형을 너무 좋아하는 녀석이야. 경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시한다는 건 무시한다, 간과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마지막 5번. 다의 관점. 갈등론이죠. 가의 관점과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자, 이거 기능론의 비판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45번 정답은 3번 찾았어요. 46번 내려갑니다. 자, 이제 또 관점을 구분하는데요. 이제는 또 표로 주어지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사회 구성 요소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을 한대. 서로서로가 의존하는 거. 뭐야? 기능론이지. 그럼 A는 기능론 찾았고. 자, 두 번째. 개인의 주관적 상황 정의. 이거 뭐야? 그치? 상상론이지. 찾았네. 그럼 마지막 요 C가 뭐예요? 이게 갈등론이 되겠죠. 우리 A가 기능론이었으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들어가겠습니다. 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둬서 사회문화 현상 이해하는 관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장 끝까지 봐야 돼. 요새 들어갈 수 있다 없다로 선생님들이 또 출제 함정을 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서는 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선지였고요. 자, 니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균형을 이루는 거 기능론 맞습니다. 디귿. 비. 비는 뭐예요? 상상론이죠. 아, 이거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고요. 자, 리을입니다. 사회를 유기체와 같다라고 보는 거. 사회 유기체설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었죠. 자, 46번은요,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47번. 오, 짧다, 짧다. 예. 네. 자,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2번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뿐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1번에서 현상 구분하는 거 풀었을 거고, 바로 아래 문제에서 관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관점 부분이 일면에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꼭 2번으로만 등장하지는 않아.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일시적인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 하지만 사회는 이를 극복.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극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야? 균형과 질서를 회복. 그러니까 균형과 질서를 좋아하는 녀석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기능론이 되겠죠. 자, 1번. 능동성 강조하는 거 상상론. 두 번째.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할 리가 없죠. 안정이 제일 중요하는데. 자, 3번. 사회 부문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정답 3번. 4번 보면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건 오히려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이라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 자, 표로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당황하지 말고 A, B, C를 구분을 해야 돼. 자, 우선 두 번째 가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 이거 우리 익숙하죠? 근데 다행히 표가 나왔지만, 아까 우리 채점형으로 나왔었던 게 있으면 사실 조금 긴장했을 거야. 근데 얘는 뭐 그냥 맘 편하게 보면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응답을 하는데 C만 예라고 응답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C가, 그래, 너가 기능론이구나. 세 번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가? 그럼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거시적 관점. 그러면 여기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상론이 A고 이 B가 갈등론이 되겠죠. 자, 1번. 상상론은요, 갈등론과 달리 집단 간의 갈등을 옹? A, B가 반대로 돼 있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사회 변

상황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갈등운이었고, 자, 두 번째, B와 C를 비교를 하는데요. 네. 자, 사회 부분의 통합과 균형 강조하는 거 누구야? 기능론이지. 그럼 C의 관점이네. 디귿.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기능론의 특징, 맞죠? 마지막 리을 갑니다. 자, 지금 간은 여기 아니요라고 얘기하니까 기능론과 갈등론과는 구분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보는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48번은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제 49번으로 갈게요. 네. 자, 문제 49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풍선의 형태로 관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혼밥 쪽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너는 어떤 렌즈를 장착하고 볼 거니? 그런데 갑은요, 전통적으로 함께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어.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는 것 자체가 소속감 형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을 한 건데, 이러한 규범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혼밥 쪽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 자, 을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겼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혼밥 먹는다고, 와, 저 사람 지금 혼자 밥 먹는다, 킥킥킥 말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안 쓰죠. 오히려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방,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을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거는 되게 세련된 생활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래. 그러면 을은 뭐예요? 상상론이죠. 자, 마지막 병.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불평등의 산물인 거다. 자, 병은요? 갈등론적 관점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해서, 자, 여기서 개인의 행동이 아이고, 개인 말고, 여기서부터 보자.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여러분, 요거를 요런 낱말로 바꿔볼까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상황 정의에 해당한다. 상황 정의 강조하는 거는 상상론이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이거 기능론인데요. 자, 병. 집단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3번 딩동댕. 자, 4번. 을과 갑을 비교를 하는데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이제 강조를 한다. 근데요, 갑은요, 기능론이에요. 을은요, 상상론이에요. 상상론은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오히려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겠죠. 틀렸고, 마지막 5번. 을과 병의 관점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예? 병이 이에 대해서 긍정할 리가 있습니까? 예, 전혀. 지금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문제풀이를 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답보다 근거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고 당연히 정답 맞추면 기분 좋죠. 아싸!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체 이 제시문에서 각각의 관점이 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각각의 선지별로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관점인지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의 대단한 무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요. 50번 문제입니다. 50번. 자, 관점에 대한 내용.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동형의 문항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디다 밑줄을 칠까요?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 이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그러면 이건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거. 그럼 가는 뭐예요? 그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두 번째. 질병은요.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건 결국 나에게는 이 사회 체계 유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질병이 이 유지라는 그 사회 통합, 이 자체를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야. 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요, 기능론. 마지막, 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달. 오! 어디다 밑줄? 여기.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누구는 더욱더 질병에 취약한 계층이더라. 이런 식으로 사회를 좀 계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자, 마지막 단은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상기갈 구분했으면, 자, 1번부터. 가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정답. 나왔어요. 딩동댕. 자,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였어, 얘들아? 나무를 보는 관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미시적 관점.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네. 자, 2번이요. 나는요, 기능론인데요. 자, 지금 여기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갈등론에 대한 설명. 자, 3번 갈까요?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 기능론. 자, 다는요.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 갈등론에 해당하고요. 자, 마지막 5를 볼까요? 5번 선지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건 요거야. 문제 형식. 우리 아까 선지 살펴봤었죠? 비슷한 선지 있었어요. 어떠한 질문으로 관점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나오면 결국 이게 여기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가와 다에 대해서 요 질문의 내용은 둘다 공통적으로 예라고 응답을 하거나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데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는 예, 다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50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50번에서 가져갈 선지는 요 5번 선지였어요. 우리 정답 선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왜 오답이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51번입니다. 자, A는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아, 끝났네, 끝났어. 우리 기출앤플러스 통해서도 봤잖아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전체의 어떠한 합의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와 달리 B는 사회 규범이 지배계급만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나왔죠? 자, A는 뭐예요? 기능론이고. 그리고 B는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이 문제 거의 내신형 문항이었어요. 자, 1번. A는 기능론.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 그럴 리가. 이 친구들은 안정을 좋아하는 녀석이라고요. 자, 2번. 사회 균형 회복 능력을 강조해서 사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부정한다. 균형 회복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51번, 지금, 51번의 2번 문항처럼 그 발생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얘기할 순 없지. 자, 3번. B는요, 집단 간의 갈등을 필연적인 형상으로 본다? 어? 갈등론? 정답? 3번? 네, 나왔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는 지배층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있다. 이 피지배층은 지배층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구조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불평등과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모순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갈등, 그 이해관계, 이익이라고 하는 걸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조화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고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변혁의 변동의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이러한 논리 구조. 자, 4번에서 이야기하는 영향력을 경시할 리가 없죠. 기능이든 갈등이든 둘다 고시적 관점인데. 자, 5번.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거. 사회 유기체설에 전제해 두고 있는 건 기능론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건 기능론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 요거 3번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이게 갈등론의 전제다.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이 논지를 전개를 할때그 전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52번입니다. 짜잔. 자,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만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지배 집단만의 이익을 보장할 뿐이야. 나왔다. 요 표현 이전에 봐봐. 이 직전에 보면은 갈등론에 대해서 사회 규범이 지배 계급만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지배 집단만의 합의에 의한 기득권층이 원하는 대로만. 지금 그러면 갑의 관점은 뭐예요? 갈등론적 관점이고, 자, 을입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회 질서, 안정을 중시하는 거. 질서와 안정 부분의 강조, 요거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51번이랑 요 문제, 그리고 52번 문제랑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 자, 1번입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뭐야? 정답 나왔잖아. 1번이죠. 자, 2번입니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 3번이요. 사회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거는 오히려 갈등론적 관점이죠.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에 내재한 규범이라는 게 기득권과 지배 집단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애초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 계층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즉,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제도와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라는 시각을 갖잖아요. 자, 4번, 을.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럴 리가. 기능론은요, 통합과 안정, 조화, 질서. 너무 중요하는데. 자, 5번. 거시적 관점, 응? 근데 갈등과 기능론 둘다 거시적 관점이었죠. 오. 그래서 달리라고 갑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어서 53번 문제 볼게요. 53번부터는 남아있는 우리 55번까지 3개 남았는데, 전부 다. 문제가 똑같이 생겼어. 물론 내용은 다르기는 한데, 우리한테 이제는 익숙한 말풍선의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현상에 대한 각자 서로 다른 관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갑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서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 그러면 갑은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어서 을. 워라벨에 대해서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야,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을 뿐이야. 갈등론. 마지막 병이요. 자,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재충전,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역할과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워라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기능론.
자, 1번부터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리가 없죠. 왜?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자, 2번.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이 비판을 받는 건 누구였어? 네, 기능론이었고요. 3번. 병. 요거 기능론이죠.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정답 나왔네요. 3번. 서로서로가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기출엔 플러스에서 아까 빈칸을 통해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자, 4번. 갑은요. 을과 달리 갑과 을 비교하는데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다. 그런데 갈등론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오히려 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5번. 병의 관점 기능론이죠. 을과 달리. 예,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를 한다. 오모나.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갑.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22쪽에 54번입니다. 자,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관점, 기갈상 구분. 최근 들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갑은요,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 자원이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이렇게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막 N포 세대, 뭐 이러한 말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졌었잖아요. 자, 갑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을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오히려, 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각자 구성원들이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결혼하지 않더라. 그러면 을은 뭐야? 상상론이지. 자, 마지막 병.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과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회 문제야.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다시 결혼을 많이 하겠어. 라는 논리죠. 기능론적 관점. 자,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 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오히려 갈등론은 강조하겠죠. 자, 2번, 을, 상상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상상론. 자, 3번. 병의 관점, 기능론인데요.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할 거고. 4번. 갑과 병을 비교합니다. 갑과 병.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5. 근데 갑과 병은 모두 거시적 관점. 마지막 5번. 을의 관점은 상상론인데요. 갑과 달리, 즉 갈등론과 달리 결혼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갈등론이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러한 부분과 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좀더 강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 55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비슷한 형태 동형의 문제, 동형의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각 관점에서 얘기해봐. 근데 갑은 지금 쭉 보니까 이래서 돈벌 생각, 이것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면서 형에게 의존하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결국 부자가 된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그러니까 흥부 말고 놀부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성과물을 가져가는 게 이거는 뭐 지당한 거지 라는 이야기.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들이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간 거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되게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죠. 차등 보상 자체를 인정을 하니까. 자, 을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거 아니야?

사회적 희소 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장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흥부 입장에선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논리. 그러면 을은 뭐예요? 갈등론적 관점. 자, 마지막 병입니다. 저는 흥부가요.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며 다른 뺨을 내린 장면에 주목을 하면서 이 친구가요. 이거에 대해서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 상상론에 해당을 하겠죠. 자, 기갈상 구분을 했으면 1번 갑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활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 거 정답 1번 나왔네요. 기능론에 부합하는 설명.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죠. 3번은요, 거시적 측면 일리가 없어요. 얘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을 하니까. 4번에서 이야기한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 5번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거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병에 해당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전부 다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총 55개의 문제를 푸는 동안 최근에 기출 경향이 어떻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주제인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파트에서는 각 관점,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상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1번부터 전반부에서 살펴봤었던 문항들, 특히 이전에 오답률 되게 높았었던 7번 문항 같은 거 유의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서는 각 관점 비교하는 문항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채점형 문항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었어요. 문제 패턴과 형식들을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월랑월랑해질 지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왕강을 함께 할 준비입니다. 왕강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지. 나도 왕강이에요. 그래서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건 사실 되게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오늘 그 엄청 대단한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나 자신 기특해 이런 것도 해주고요. 뭔가 오늘은 여러분 나를 위한 그 무언가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뭘 해줘야 될까? 나는 나를 위해서 오늘.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끝을 내려면 끝까지 잘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잘 달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대망의 마지막이죠.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가보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내가 좋아. 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열의 여덟은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그쵸? 나는 내가 좋은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사실 지금은 진짜 많이 스트레스가 없고 근데 약간 그게 다르다더라.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다르대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 막 손이 트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아,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뭐, 왜 그러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맨날 병원 가면 그래요. 근데 스트레스를 나는 안 받는데요. 막 이러는데, 그게 몸이 받는 거랑은 다르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표면적으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뭐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엄청 남들보다 편안한 인생을 살아서일까? 그런 거라기보다 걱정, 고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잘 걱정 안 하고요. 특별히 뭐 나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너 저 사람 다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더라고. 그런 연습들을 진짜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 무언가 거슬리는 것 이런 거 잘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저도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너는 최악이야 이런 순간이 나도 많이 있는데 그걸 빨리 극복하려고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디서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 함께 있을 사람이 나면 내가 나를 좀 예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처럼 느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예뻐하게 되는 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나도 나한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잖아.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해낸다는 것이 엄청 그럴싸하고 엄청 대단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기했잖아. 5kg 완주는 대단한 거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해냈으니까 나 요즘 내가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제일 못하는 게 달리긴 해. 나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어제 올림픽 공원을 뛰었어요. 두 바퀴나. 아 이게 두 바퀴가 이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두 바퀴를 뛰었지. 그리고서 나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거든.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을 스스로한테 자꾸 보여주세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뭐 나의 무언가가 됐건 알람을 한 번에 듣고 일어나는 무언가가 됐건 자기 전에 휴대폰을 안 하는 게 됐건 휴대폰을 하고 싶었다가 집어넣는 내가 됐건 공부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고 넣는 나의 멋진 모습이 됐건 내가 무엇이든 간에 나한테 좀 보여줘야지 나를 예뻐할 수가 있는 건 분명히 맞더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나니까 나를 예뻐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세요. 스스로가 잘 해나가는 걸 이렇게 완강하는 나 해내는 사람이잖아. 너 진짜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해내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그리고 나를 좀 예뻐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망토 빠이빠이예요. 세상에. 정말 빠이빠이일까? 신특강에서도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3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 있는 그 기출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최신 기출이거든요. 최신 기출 우리 EBS 기출의 미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런 문제들 풀고 나서도 그 EBS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기출 문제라는 게 아예 탭으로 있어요. 거기 가셔서 전년도 기출은 다 뽑아보세요.
그냥 3월, 뭐 5월, 6월, 7월 다 뽑아봐. 다 뽑아서 풀어보세요라는 것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확통이 섞여 들어가 있겠지. 그게 다예요. 그 이상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우리 자꾸 노력을 해보자는 거야. 섞여 있지 않고 확통만 따로 빠져 있지만 섞여 있겠죠. 우리 시험 볼 때는 그걸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다 풀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2점, 3점, 4점. 어떤 흐름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맛보기가 가능한 거잖아. 그치? 보세요. 자, 그 대대손손 유구한 역사를 갖고 확통의 2점으로 자리매김했던 친구가 얘예요. 원래는 사실 이항정리. 이항정리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3점짜리로 나오곤 하는 거지. 자, X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이항정리가 기억나니? 너무 오래전이야? 그치? 자, 그러면 복습.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모의고사형을 풀게요가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형을 풀면서 이항정리가 뭐더라? 하고 흐린 약간 넋이 나가는 눈빛이 되어주는 그런

그런 타이밍에 복습하시면 되는 거잖아. 확인을 해야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이항정리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항을 이용해 볼까? 버전, 일반항 버전. 이항정리란 뭐냐면 이걸 쭉 전개하는 형태에서 각각 몇 개씩 들어가는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E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다섯 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EX를 몇개 뽑고 나머지 1을 몇개 뽑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다섯 개 중에서 R개를, 자, 기준은 당연하지만 EX를 기준으로 할게요. EX를 몇개 뽑을지를 결정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1을 뽑을 겁니다. 이게 일반항 버전이에요. 그죠? 게다가 심지어 사실 1이기 때문에 얘는 안 써도 된다는 좋은 점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X 세제곱만 찾으면 되다 보니까 우리는 R이 3인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R이 3이 될땐 어때요? OC3, E의 세제곱, E 개수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는 딱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럼 끝났죠?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80. 근데 이렇게 풀면 2점짜리 치고는 좀 억울하게 푼 거예요. 억울하게 푼게 맞아. 자, 2점으로 나온 이유는 쉽기 때문인 건데, 이 버전에서 좀더 쉽게 갑시다. 결국은 뭐냐면, E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다섯 개 있는 거잖아.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EX를 몇개 뽑기를 원해요? 세제곱 되려면 세 개를 뽑길 원해요. 그럼 나머지는 1을 뽑겠지. 두 개는 1을 뽑겠지. 근데 1은 어차피 거듭제곱으로 써도 어때? 그냥 1이니까 안 쓸까요? 네, 좋아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의 주머니를 고르세요. EX 뽑을 주머니를. 그러면 무조건 이 X의 세제곱이 됐을 거야. 나는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냥 바로 2의 세제곱으로 쓸까요? 끝. 정답은 그래서 80. 요렇게 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쵸? 요렇게 풀려고. 요렇게 풀려고 한 거야. 흉번필로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2점짜리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얼마?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뭐지? 여기에도 X가 있는데, 여기에 막 X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그 차수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막 상쇄시키고 이러면 조금 더 헷갈리긴 하겠지만, 결국 그래봐야 여러분, 요렇게 두 개의 더하기로 연결을 하시고, 여기가 5제곱이면요, 최대 어떻게밖에 없느냐. 얘가 5개, 얘가 0개. 4개, 3개, 2개, 1개, 0개, 요렇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긴 1개, 2개, 3개, 4개, 5개겠죠? 이러한 구조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X의 거듭제곱을 만드는 게 언제인지만 잘 찾아주면 돼요.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그럼 우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짠. 이항정리가 공부할 땐 되게 대단했는데, 문제로 풀다 보면 되게 별거 없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자, 24번은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할 거예요. 확률인가? 확률이고. 그죠? 자, 어쨌든 선택된 3개의 수의 곱을 A, 선택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몇 가지라고 할래요? 보니까 선택이 3개야. 그러면 노선택이 4개겠지. 그러면 봐봐요. 선택 3개만 결정을 하면 안 선택은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떤 거 선택할지만 찾아주면 돼요. 전체 몇 개?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세요. 끝. 이게 분모지 뭐.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곱한 것도 짝수, 얘도 짝수라는 말을 잘 해석해 주세요. 수학은 해석이에요. A와 B가 모두 짝수라는 말은 짝수가 있어야 돼. 둘다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둘다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선택된 곳과 선택되지 않은 것에도. 그러면 짝수가 누군데를 먼저 살펴봐야지, 문제에서. 1, 3, 5, 7이 홀수고요. 2, 4, 6이 짝수예요. 짝수 3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1개, 여기 2개거나.

그러니까 두 개면 남은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 지금 이거예요. 1, 2, 3, 4, 5, 6, 7 중에 짝수가 2, 4, 6 있는 거다 알잖아요. 근데 썼나요, 여러분들이? 써보셔야지. 선생님, 저는 머리로 할수 있는데요. 아니,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써보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얘들아, 나도 1, 2, 3, 4, 5, 6, 7 중에 2, 4, 6이 짝수라는 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 할수 있다고. 하지만 써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여기, 아, 세 개가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더잘 들어오면서, 여기 각각 하나씩 주는 방법,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가 한 개면 여기가 두 개. 두개 뽑으면 나머지 한 개.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봐봐요. 뭐라고 할것 같아? 짝수가 한개 뽑히는 경우와 두개 뽑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될 테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짝수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선택된 것 중에서라고 할게요. 짝수 하나이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럼 끝일까? 아니지. 남은 두 개는 홀수 중에서 선택이 돼야 됩니다. 홀수가 몇개 있어? 네개 있죠? 네개 중에 두 개를 택하시면 돼요. 또두 번째 케이스는 세개 중에서 짝수를 두개 택하면 홀수 네개 중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택해야 됩니다. 택하면 나머지는 그냥 남는 거니까 노선택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끝. 이 둘을 어떻게?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3, 6, 18, 아유. 3, 6, 18이라고 하면서 다르게 쓴 거야. 여기는 3, 4, 12 하니까 30 되겠죠? 30을 위로 올리고 얘는 7, 6, 5, 6 사라진 35. 그러면 35분의 30. 그래서 정답은 7분의 6이 되어줍니다. 끝. 괜찮아? 그래서 답은 7분의 6인데 그 혹시 좀 약간 느꼈어요? 그냥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 뭐가 억울하지? 약간 많이 계산한 것 같아. 총 전체 경우의 수가 35가지인데 내가 구한 경우가 30가지인 거잖아요. 요 사건인가? 맞아요. 보세요. 처음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 적어도 하나. 아, 그죠, 그죠. 짝수가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선택이든 선택이 아니든.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뺄까요? 73분의 짝수만 3개를 다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홀수만 4개 남으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 경우. 짝수만 3개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 얘가 짝수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홀수만 남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홀수만 선택하면 여기는 짝수 남고 홀수 남지만 여기가 홀수들만 남아서 곱이 홀수가 될거 아니야. 홀수만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선택에 짝수만 선택하거나, 홀수만 선택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아까 이게 35였잖아. 35분의 1 더하기 5, 1 더하기 4 하면 5. 35분의 5니까 7분의 1 빼는 거죠. 정답 7분의 6이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적어도 한 개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사건임을 눈치를 챘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풀이가 되게 많이 어렵냐 하면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그 여사건인데 여사건으로 가지 못하면 큰일이 날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큰일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생각보다는 큰일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아, 여사건인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지금처럼, 아, 선택과 선택 아닌 경우에 각각 적어도 짝수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네. 어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사건인 거를 좀더 눈치를 잘챌 수는 있겠죠. 요런 생각들. 재밌는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24번 치고는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를 제가 넣었죠. 대신에 순서를 바꿨어요. 25번, 이번에. 왜냐면 그 문항 번호라는 게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특히나.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문항 번호라는 거에 대한 그 선입견이 사라져야 돼요. 어차피 없어. 그냥 우린 무슨 생각이야? 그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문제 바이 문제로 해석하자. 이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을 보게 되면 확통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대수와 미적분 원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 확통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쓸수 있겠지. 배반 사건이니까. PA 더하기 PB 이런 거쓸수 있겠지만 이렇게 쓴다 한들 막 눈에 막 되게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는 그리잖아. A는 그냥 그리자. 그리고 비여사건이면 비여사건이 이쪽에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B를 그려야 하는데, 그럼 B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B인 거야. 잘 해석해봐요.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A가 B 안에 들어간 그림을 그려봐. 네모를 너무 못 그렸어. 그냥 그릴게. 자, A, B. 이거지. 비여사건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비여사건과 A는 절대 배반 사건이지.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가 B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간다기보다 저처럼 그리세요. 그다음 생각해봐. 비끔치게 빈대. 그럼 A가 B 안에 들어왔네. 이런가? 진짜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치?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이제 쉬워지죠.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그냥 A의 확률인 겁니다. 그지? 그리고 PA 더하기 PB가 이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일단 기다려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B인데 A는 아닌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요걸 구하고 싶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 더하기 PB를 잘 이용을 하시면. PB를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PB가 얼마예요? PB는요, 얘가 5분의 1, 즉 10분의 2니까 10분의 5, 즉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비끔친 부분의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될까? PB의 확률에서, PB에서 A의 확률만 빼주면 되겠죠? 5분의 1만 빼주시면 됩니다. 끝! 10분의 5 빼기 10분의 2, 10분의 3. 정답은 그래서 10분의 3이 되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갖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결국은 A와 A 교집합 B 이 부분은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전체 B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A의 확률과 나머지 부분의 확률의 합이 정확히 B가 되어주는 거고 서로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B의 확률에서 A의 확률만 제외를 시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되려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려야 돼. 그려야 내가 해석이 되잖아. 그려주세요. 알겠죠? 재밌는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또 높여서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26번으로 갑니다.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표준화작업 물론 알지. 근데 그건 파프리카 유형에서나 많이 쓰이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라는 거 보니까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정규분포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하는 거. 대칭성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이걸 먼저 가지고 X가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때? 평균 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거야. 이런 걸 한번 쓱 그려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얘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요. 둘 중에 어느 게더 큰지는 내가 모르는데 그냥 그려봐. 여기가 9 빼기 2a라고 해봅시다. 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면 이거죠. 정확히 넓이가 확률이니까 넓이가 같아지려면 누구겠어? 이쪽이어야 됩니다. 누가? 여기가 3a 빼기 3이어야지. 그래? 그럼 얘네들이 어때? 5로부터 AS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둘의 평균이 5라는 이야기겠죠. 여기의 위치가 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봐야 어차피 그림 형태는 똑같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둘을 합해볼게요. 9 빼기 2a 더하기 3a 빼기 3한 것을 2로 나누었을 때그 위치가 정확히 5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분자 정리하면 a 더하기 6은 10.
그럼 A는 얼마예요?

되어 4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이고 이거는 9였던 거네. 실제로 맞네. 그지? 이런 거야. 그래서 A 값을 그냥 바로 구했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때요? 눈치챘어? 1부터 9까지의 확률이에요. X가. 그러면 1부터 9까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대칭인데? 그렇지. 그냥 바로 여러분, 최대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5부터 9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서야 뭐 하면 돼요? Z로 바꾸기 위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돼? Z로 바꿔야, 진짜 넓이를 구하니까 Z로 바꾸긴 바꿔야지. 그러면 평균 빼고, 근데 X의 평균이 5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이 0부터로 가시면 되겠고, 평균 빼고 뭐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줍니다가 맞겠죠. 여기 얼마야? 2여. 0부터 2까지가 얼마야? 4772여. 그거 두배 하면 되겠죠? 정답은 0.9544겠죠. 그 계산하다 보면 있잖아. 자주 나와가지고 약간 익숙해지는 값들이 생겨요. 4772의 두 배라든지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숫자가 익숙해지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잘못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9944인가 하더라도 스스로의 그 숫자를 외우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은 버리세요. 난 분명히 잘못 외우고 있을 거야. 확인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예요. 경험담. 이상 경험담이었어요. 알았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가봅시다. 제가 3회라서요. 약간씩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했어요. 되게 악랄한 이야기인가? 어쨌든. 마지막이잖아, 그치? 자, 좌표평면의 원점에 A가 있는데 동전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앞면, 뒷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그냥 읽을 게 아니지. 뭐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치?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만큼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을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을 간대요. 정리를 굉장히 잘하죠. X축이면 오른쪽으로, Y축이면 위로 갈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시행을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자, 누가?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X좌표가 1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콜라보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콜라보인 이유는 누가 봐도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전체를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입니다. X좌표가 3 되면 안 되겠죠? Y좌표가 3이 되는 거. 뭐뭐 있을까? 스트레이트로 Y만 이렇게 쭉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1, 3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2, 3, 2,3일 수 있죠. 3,3이면 안 되지. 누군가 하나가 3이 되면 이미 끝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X좌표가 1인 얘를 올리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조건부 확률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동그라미, 세모, 별, 그 중에 하나를 올리는 그림이라고. 이거인 거야. 자,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0,3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는 뭘까? 세번다 뒤뒤뒤였던 거야. 그지? 써보면 뒤, 뒤, 뒤가 나올 확률입니다. 얼마예요? 2분의 1의 최제곱이지. 이건 뭐 고민 걱정할 이유가 없어. 끝. 자, 1,3이 되었다는 말은 뭐야? 앞뒤 뒤뒤이긴 한데, 한데, 뒤뒤뒤 앞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앞 하나, 뒤, 뒤가 나오고 마지막에 뒤로 끝났어야 돼요. 끝이 뒤야. 왜? 그냥 앞뒤뒤뒤라고 하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뒤뒤뒤 앞 같은 배열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없어. 뒤뒤뒤가 되면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마지막에 뒤로 끝난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네 배열의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세개 중에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두 개는 뒷면이 나와. 그 다음 마지막에 뒷면이야. 라는 뜻이에요. 물론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을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긴 하지만. 정리하시면 어때요? 4제곱이잖아. 16분의 3입니다. 얘는 8분의 1. 동그라미 해놓을게. 마지막. 2,3이면 어때요? 이제 느꼈지? 앞앞 뒤뒤이긴 한데, 앞, 앞,

뒤는 섞여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에 뒤여야 돼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 네개 중에 두번 앞이 어디 들어갈지를 결정하시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4제곱으로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2분의 1입니다. 이거야, 이거. 괜찮아? 얘는 어때? 얘랑 얘랑 약분할게요. 그러면 3 남고 16분의 3이네. 오, 확률이 똑같네요. 자, 정리. 요 3개 중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16분의 2, 3, 3 중에 누가 올라간다고? 3이 올라간다고. 2, 3, 3 더하시면 얼마예요? 8. 8분의 3. 정답은 8분의 3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예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4점으로 나오면 4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중에 딱한 4점 스멜이 많이 나는. 근데 이제 또 눈여겨, 알고 보면 그냥 되게 단순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건부 확률도 어때요? 막 복잡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올리는 형태다 보니까 3점일 수 있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그래서 일부러 이거 3점으로 제가 배치를 했는데 3점으로 나오든 4점으로 나오든. 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데 거의 3점일 가능성이 높아.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요런 문제 풀때 확률을 뭔가 되게 당연한 듯이 쓰게 된다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아닐 확률이니까. 약간 독립시행의 확률인가? 이런 느낌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 알아서 진짜로 나타나요. 그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걸을 때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움직이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계속 다루다 보면은 그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때? 숨한번 걸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지 익숙해지는 거지.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빨리 익숙해져요. 자, 대망의 두 문제를 남기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소원을 빌라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약간 느낌으로 나가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까지 온 자신, 그죠?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굳이 소원이 없어도, 뭐, 대단히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잘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빌어왔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예가 되어야 돼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대손손 그런 거 있어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제도끼 가져갈게요. 해야 산신령님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셨던 기억나니 여러분 옛날 옛적 이야기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이런 기적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노력을 잘하고 있으니까요라고 할때한 약간 그 지니 신이 감동하여 이런 느낌. 아,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원은 괜찮아요. 저는 저를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작 수능 개념인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문제 많이 풀어나갈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온 친구들이라면, 확통은 만점 깔고 갈수 있어요. 진짜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자꾸 좋아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자주 봐주세요. 이때 하고 한참 지나서 보게 되면 당연히 확통이 잊혀지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색칠하듯이 쭈르륵 해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잘하게 될 겁니다. 잘해왔잖아요. 여러분은 소원 필요 없어. 못해. 그치? 달려보겠습니다. 남은 두 문제를. 28번과 29번 요렇게 제가 두 개를 남겨놨는데요. 둘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달려볼게요.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노골적인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왜죠? x 값이 커지면 y 값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함수 누구예요? 네,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중복조합이구나를 우리가 눈치를 바로 챌 수가 있어요. 중복조합은 기가 막히게 티가 나. 티가 나는데 어려워. 알았죠? 중복조합입니다. 자, 크거나 같다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막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요. 몇개안 되잖아. 꼭 써요. 뭘 쓰냐?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F3이 크거나 같고 F4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써보는 편입니다. 이 다음에 보세요. 오! F1은 3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럼 F1로 가능한 게 뭐예요?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돼요. 근데 F1이 쏠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거든요.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일단은. 그지? 그럼 내가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했어. 했어. 그러면서 한번더 봐요. 만약에 F1이 3이라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야 돼. 다를 만족시키는 건, 이 중에서 다를 만족시키는 건 얘가 3이니까 F3은 어때요?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 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 되겠죠? 가볼까요, 여러분들? 괜찮아. 케이스를 나누면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F1로 가능한 게, 제가 얘기했잖아. 문제를 풀면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한다고. 1, 2, 3이니까. 오케이. 자, F1이 3인 경우부터 시작할게요. 1이 가장 이제 먼저 쉬우니까. 자, F1이 3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먼저 나타내기 좋은 건 1, 2, 3, 4가 1, 2, 3, 4, 5, 6을 쏘는 거예요. 1이 3을 쏘게 되면 2, 3, 4는 3, 4, 5, 6 중에서 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다가 다를 만족시키는 거 집어넣었더니 어떻다고? F3이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자유로워요. 그럼 이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응, 없어. 그래서 시작할게요. 그냥 바로. 요세 개가 3, 4, 5, 6 중에서 쏘면 됩니다.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고릅니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종류가 네 개니까 칸막이 세 개가 되겠죠. 공은 몇개 있어? 와, 이렇게 하면 되죠. 칸 셋, 공 셋, 6시 3 해서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까지. 첫 번째 케이스. 생각보다 쉽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F1이 어때? 여기다 또 쓸게. 이거 있으면 은근 괜찮다니까, 여러분. F1이 어때요? 2야. 그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F3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까요? 2 더하기 4 하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때도 어때요? 다 돼. 다 돼. 괜찮아. 아직까지. 그쵸? 자, 그러면 여전히 이 그림이랑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엔 어떻게 돼요? 1이 2를 쐈네. 그럼 이제 얘네까지 되다 보니까 칸막이가 어떻게 하나가 더 늘어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칸막이에다가 공세 개가 되어줍니다. 공 셋, 칸 넷이 되어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어 줄게요. 괜찮죠? 7, 6, 5 하고 3, 2 사라지니까 35까지. 이렇게 가면 돼요. 물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다 하시면 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괜찮아? 자, 한번더 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쓸게. F1. 은근 좋죠? 몇개안될 때는 그냥 쓰는 게 오히려 편할 거야. 이렇게 가봅시다. 자, 1이 이번에는 뭘 쏘면 돼요? 1 쏘면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F3은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 얘가 6을 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자. 6인 경우만 제외하면 되잖아. 전체에서. 그죠? 오케이. 자, 1이었으니까 우리 조금 더 가봅시다. 이 그림 그대로 있으니까. 이번엔 1을 쏘니까 1, 2, 3, 4, 5, 6,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칸막이 수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 칸, 오, 공, 셋입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죠? 계산해 주시면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누게 되고요. 8, 7, 6, 3, 2, 56까지야. 그 중에서 하나를 제외해야죠. 누구? 얘가 6 쏘는 경우. 그러면 얘가 6인 경우를 제외합시다. 얘가 6이 되면 여긴 어때요? 6이야. 그럼 F2만 결정하면 되잖아. F2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죠. 그 6가지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56에서 6가지 제외할까요? 50까지. 괜찮지? 그래서 정답은요. 20, 35,

50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5가 되겠죠. 맞아. 자, 결국은 중복 조합인 것을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케이스죠. 근데 봐봐. 1, 2, 3 중에 하나를 쏘기만 하면 돼. 근데 얘네가 쏠수 있는 게 6가지거든요? 내가 이걸 굳이 막 여사건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어. 아, 그죠? 아, 6가지 쏠수 있는 것 중에 3가지면 나쁘지 않은 접근이잖아요. 그러면 FA1이 1이거나 2거나 3이다가 되면 돼요. 게다가 다조건을 보니까 어때?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F1이 결정되면 F3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의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F1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 F1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1 또는 2 또는 3이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케이스가 되니까 하고 찬찬히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이 재밌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근데 요게 있잖아. 하나만 재밌게도 해볼게요. 원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중복조합인 거 알잖아. 와, 갔다 올게요. 저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었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 뭐냐면 이런 거지. 봐요. 어차피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가 만족하는 중에 나가 아니거나 다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고 싶잖아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거나 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접근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풀이는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로 갖고 왔어. 봐봐. 아니, 어차피 1, 2, 3, 4, 5, 6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좀 쉽잖아요. 중복 조합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1, 2, 3, 4, 5, 6에 저는 H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칸막이가 5개에 공이 4개지라고 해석하시면 결국 계산 방법이 똑같죠? 9팩, 5팩, 3팩으로 계산해 4팩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약분할과 약분해서 전체가 126가지가 된단 말이야. 126가지 중에서 아닌 경우들만 제외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보세요. 나가 아닌 경우는 뭘까? 자, 이쪽에다 쓸게. 나가 아닌 경우는 나가 아니다면 어때요? F1이 3보다 크면 돼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 근데 재밌는 건 1이 이 중에 가장 어때요? 가장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얘가 4를 쏘면 나머지가 어때? 4, 5, 6 중에 쏴야 되고요. 얘가 5를 쏘면 5, 6 중에 쏴야 되고요. 얘가 6을 쏘면 6으로만 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쏘는 경우로 가주면 돼요. 여기가 필요 없잖아. 4, 5, 6 중에 쏴. 1, 2, 3, 4가 4, 5, 6으로 쏘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 그지? 생각보다 이게 있잖아요. 케이스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1, 2, 3은 날려보내고, 공역의 원소 4, 5, 6만 남기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칸막이 2개 설치할까요? 공은 4개죠? 그러면,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형태가 되죠? 15가지. 나가 아닌 경우가 15가지더라고요. 다가 아닌 경우는? F3이 크면 돼요. F1 더하기 4보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차피 함수 값이 1, 2, 3, 4, 5, 6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 F1이 1이고 F3이 6인 경우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끝난 거야. 자, 나랑 다, 나 아닌 경우와 다 아닌 경우도 겹치지조차 않습니다, 이번에. 그지? 왜냐하면 나가 아닌 경우는 F1이 4보다 커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미 F1이 4, 1인 경우가 되니까. F1은 1이고, F2 고르시고, F3은 6이고, F4인 건데, 이거는 6이요? 그러면 너도 6이지? 아까랑 똑같네. 얘가 가능한 경우는 1, 2, 3, 4, 5, 6, 6가지. 그래서 이 둘, 총 21가지를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 26에서 21을 뺄까요? 126, 121? 정답 105.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어. 가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나나 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자. 요렇게 설정을 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여러분이 실제로 풀 때는 첫 번째로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급형 풀이를 먼저 그래서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전에서라면. 자, 가봅시다. 29번은요. 열심히 해석하면 잘할 수 있는 문제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4점으로 나올 때 우리가 꽤나 긴장을 하지만 할 만해. 보세요. 주머니에 12개가 있어. 1, 2, 3, 4가 적혀 있어. 하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거야. 근데 그걸 4번 할 거예요. 그리고 X는 뭐냐면 그 4개의 합을 X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가 확인했을 때 나오는 수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일 거고요. 그들이 12개 중에 각각 몇 개씩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확률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아직 없죠. 예를 들어 뭐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A, B, C의 합은 1이겠지만 여기서 변수의 이름이 X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야. Y라고 할게요. 내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나오는 수, 그걸 Y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봐봐. 그 4수의 합이 4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1 뽑고 1 뽑고 1 뽑고 1 뽑아야 돼요. 그럼 확률은 A의 4제곱인 거죠. 즉, A의 4제곱이 81분의 1이라는 뜻이야. A가 얼마일까? 3분의 1이요. 이렇게 가야 돼. 하나 더. 자, 얘도 해석해봐. 4개의 합이 16이려면 뭐뭐뭐 나와야 돼요? 4만 4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B의 4제곱이겠죠? B의 4제곱이 어때? 16으로 나눌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1이니까 D는 얼마야? 6분의 1이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 해석의 힘이에요. 어렵죠? 맞죠? 그죠? 오케이. 자, 이걸 해석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X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기다려봐요. B 더하기 C는 얼마다?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다. 요 정도는 킵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X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봐요. X는 저 4수의 합이야. 4번 확인했을 때. 내가 여기서 표본을 4개짜리를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렇지. 그 4개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익숙해. 근데 4개의 합이 X라고 하다 보니까 X는 뭐냐면 이거죠. 4개의 합이 X니까 잘 봐봐, 여러분. 그 4개의 합을 4로 나누었을 때가 뭐야? Y 바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X는 뭐가 돼? 4, Y 봐요. 와우. 그럼 봐요. 얘는 뭘 의미해? 4, Y 봐요. 그러면 4, Y바의 평균인데, Y바의 평균이 뭐랑 같죠? 그냥 y의 평균이잖아. 원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으니까. 그게 9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y의 평균이 얼마라는 건 4분의 9라는 거지. 4로 나누면 되니까. 아, 그거 가지고 bc 구할 수 있구나. 예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봐요. 3분의 1, 2b, 3c. 3분의 2로 쓸게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 그러니까 2b 더하기 3c가 얼마야? 4분의 5요. 드디어 연립이 가능한 형태예요. 두 배에서 셀게요. 2b 더하기 2c는 1. 그럼 c는 얼마야? 4분의 1. 그러면 여기 b는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구한 거야. 자, 확인했을 때 나오는 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좀더 가볼게요. 문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vx를 구하시오. 여기다가 똑같이 써볼게. vx 대신에 뭐 쓰면 돼요? 4y 바예요. 그럼 이것도 4배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지. 16y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여기에 들어간 건 표본의 크기 몇 개? 4개. 그래서 vy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vy가 되어줍니다. 자, y의 분산 구하러 가봅시다.

이거 다 있으니까요, 그죠? 자, y의 평균은 이미 구했어, 여러분. 그럼 y 제곱의 평균만 찾아주면 되겠죠? 이제 이거 싹 지울게요. 여기 딱 구했으니까, 그치? y 제곱의 평균은 1, 4, 9, 16. 곱해 싹다 더해 하면서 갈게요. y 제곱의 평균. 이거야, 뭐. 그치? 3분의 1, 1, 4분의 9, 3분의 8. 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3이니까, 4 더하면 되니까, 4분의 16이니까 4분의 25겠죠? 끝났네. 그럼 VY는 어때요? 4분의 25에서 제곱의 평균만 빼주면 돼. 그래서 얼마? 16분의 19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총총총 여기다가 넣죠? 그러면 4배하니까 정답은 4분의 19가 되어주고요. 위아래를 더하니까 진짜 진짜 정답 23까지 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단계를 많이 키웠고요. 해석의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막 계산이 우와 엄청 많고 케이스가 우와 많고는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 가장 어려워진 문제를 그냥 마무리는 한번 해봤어요. 아마 전체를 봤을 때 29번은 가장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할수 있어. 그죠?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 만점이 오는 소리까지 두근두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거 채워가려고 우리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요. 절대로 걱정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또 옆에서 여러분들 확통의 신으로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완강을 한 날입니다. 축하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맛있는 거 오늘은 꼭 드시도록 하고 알았죠? 여기저기 자랑하세요. 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완강 축하해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외울 것 많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외우면은 풀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막 불안할 거야. 근데 일단은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서 만약에 내가 외우지 않거나 순간 헷갈렸던 게 있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내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메모지 하나에 싹 옮겨 적어. 그래서 내가 눈에 잘 띄는 게 계속 붙여 다녀. 예를 들면은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 뭐 패드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잖아. 그 패드에다가 그 케이스도 많잖아. 그 케이스에 딱 붙여놔.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지 내가 눈에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다 모으다 보면은요, 나중에 메모지가 한 장이, 메모지가 두 장이 돼요. 그것만 외워주시면 나는 이제 틀릴 게 없는 거거든. 나머지 내용들은 무엇이 나오더라도 내가 맞추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선생님이랑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단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지난 시간에 안 봤던 내용이 어디부터냐면요. 여러분의 수능특강 46쪽이다. 46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수능특강 46쪽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꼭요 내용 기억하셨어야 돼요. 짜자잔. 자, 1심, 2심, 3심이라고 내가 써놨어. 지난 시간에 요거 외워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뭘 외워야 되는 거냐면요. 요거였어요.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랑 판결이 아닌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를 외워와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외워야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웠나 안 외웠나 해보자. 얘들아,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뭐였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는 바로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3심으로 올리는 거는 상고였어. 자, 1심에서 나온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는 항고, 2심에서 나온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는 재항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를 꼭 외워주셔야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를 외워야지 이제부터 이 시간에 공부할 법원의 조직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일단 우리 법원의 조직에서 체크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자. 대법원 체크. 2번.

보등법원 체크. 3번 지방법원 체크. 4번 기타 각급 법원에서 특허법원 여기다 체크하자. 그리고 행정법원, 가정법원 체크. 일단 이렇게 체크하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법원의 조직이에요. 법원의 조직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것도 기억하셨어야 되는데, 중한민형사 사건과 경한민형사 사건의 루트. 중한민형사 사건이건 경한민형사 사건이건 일단은 지방법원 먼저 가죠. 중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중한 사건은 지방법원이 지원 합의부. 자, 그 다음에 우리 말로만 해보자. 중한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간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의 루트.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 다음에 대법원 루트. 얘들아, 결국에 마지막에 만나는 거는 어디였어? 결국에는 대법원이었어. 자, 그래서 대법원은 우리 권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권한은 최고법원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은요, 대법원장과 바로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얘들아,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놔. 이거. 국감대대원. 자, 우리 국감대대원 할때이 대랑 이 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둘다 공통점은 뭐야?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던 게둘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뭐라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둘 모두의 대통령? 둘 모두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국감대대원에서 이두 개의 대와 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자. 최고법원이다 까는 것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해 볼 거야. 상고,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 얘들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 기본 문제 5번이랑 관련된 거. 자, 우리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왜? 여기 잘 봐봐. 3심에서 만나는 게 대법원 아니야? 여기? 3심이 대법원이었잖아. 대법원이 담당하는 거는 상고심, 그리고 재항고심을 관할한다.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상고와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하다.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심 사건에서 지금 최종이라는 단어에 체크 하나 하자. 자, 요거는 좀 정리할 게 있어. 명령, 규칙, 처분 및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에서 담당해.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요, 수능특강 왼쪽 날개 한번 봐봐. 수능특강 왼쪽 날개를 보면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이 있어.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이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모든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건 바로 대법원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다음 고등법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2심에 해당하는, 왜 2심이었냐면요, 대표적으로 중한 사건 떠올려봐. 중한 사건의 민형사 사건은 가운데 2심이었지. 2심에 해당하는 항소, 상고 사건을 담당한다. 여기다 체크해봐.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 키워볼게. 얘들아, 2심 법원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이야. 요거 치워야겠다. 2심법원.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이야. 자, 그렇다면은 고등법원은 항소 사건과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항소와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외워주셔야 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까지 봤고요. 이제 지방법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방법원 여기다가 체크할 거야. 원칙적으로 제1심을 담당한다. 그리고 여백에다가 내가 지금도 적는 거 한번 적어봐봐. 자, 그렇다면은 요 표현은 맞는지 틀린지 볼래? 1심만 지방법원은 담당한다. 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요 1심만 담당하진 않아요. 물론 지방법원이 주로 1심을 담당하는 건 맞아. 근데 1심만 담당하는 건 아닌데, 예외적인 상황 옆에 한번 읽어볼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안 돼. 정확하게 외워야 돼. 자, 우리 요 괄호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한 민형사 사건이라고 적어봐. 얘들아, 경한 민형사 사건은 1심이 일단 어디였어? 차근차근 해보자. 요거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한 건데, 경한 민형사 사건은 1심이 지방

입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였어.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그리고 2심으로 가면 그때 지방법원 합의부였지. 요거 기억이 나면 오케이. 기억이 안 나면 외워야 돼. 얘들아, 그 말은 지방법원이 1심을 주로 담당하는 건 맞지만 경한 민형사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 및 항고 사건을 담당하잖아. 그게 그 내용이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항소 및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이게 이 뜻이야. 대신 어느 경우 경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라고 같은 급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어디다가 체크할 거냐면은 여기 재청이라는 단어에다가 체크해 봐. 재청이 뭐냐면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쉽게 재판이 열렸어. 그러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지.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법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의 전제가 됐다는 거그 의미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갈려. 이때에는 법원이 가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이랑 관련된 거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거니까 우리 지금은 여기다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누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해 주세요라고 재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청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화면은요, 요 화면 하나만으로 기억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국감대대원이라고 했던 거라든지, 1심, 2심, 3심, 신급제도라고 했던 거였지, 혹은 민형사 사건의 루트라든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 특히 앞에 있었던 각종 내용들을 꼭 암기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것으로 금방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법원 마무리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만 따로 담당하게 되는 곳을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재판관은요, 우선 차근차근 나랑 하자.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재판관 뭐라고요? 9명이라고. 그럼 우리 도식해서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무조건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야. 자, 이 9명은 모두 다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은 이렇게 적어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됐어요? 자, 요거 외워야 돼. 국회 파트에서 나와. 국회에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얘들아, 여기 국가기관을 구성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이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그때 다시 하자라고 했던 그때 다시가 지금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몇 명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야. 9명은 모두 다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근데 그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해. 선출 지명이라는 단어까지 외워줘. 됐어요? 왜냐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이곳에서 선출, 이곳에서 지명이야. 그러면은 선출과 지명을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지명, 국회에서 선출, 요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단어는 헌법재판소장. 이제 밑에다가 써야 될 단어는 국, 감, 대, 대, 헌. 얘들아, 우리 이제 국감대대헌 다 했다.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는 국가기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이에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한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랑 과감하게 위헌법률 심판부터 할 겁니다. 자, 우리 위헌법률 심판은요, 말을 줄여본다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제 조건은 요 부분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예요. 그냥 내가 뉴스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이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여기야.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얘들아,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쉽게 적어줄게.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자, 우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해당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겠죠. 그 법조항이 만약에 헌법에 위반됐다.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재판에 전제가 되는 거 아니야? 위반됐는지 여부가? 이 법률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요, 여기다 체크. 법원의 재청에 의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얘들아, 우리 법원의 재청 옆에다가 조금만 뺀 다음에 한번 적어볼게. 법원이 가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얘들아, 다본 다음에 적어봐. 법원이 똑똑하고 헌재의 문을 두들겨. 보이니? 아, 딱 가렸네. 법원이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 헌재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들겨. 근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재판 당사자가 이거 지우자. 재판 당사자가 신청해서 저기요, 지금 제가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당사자인데요. 지금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조금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신청받아서 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신청이 없어. 신청 없이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야. 법원이 봤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는데, 라고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재판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할게요.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가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재판 당사자가 잘 몰라. 근데 법원이 알아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구다? 법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부터 볼게요. 자, 헌법소원 심판 중에서 그 유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요, 잘 읽어봐봐. 요 부분. 여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까지 끊어봐. 얘들아, 이게 어느 케이스야? 바로 요 케이스야. 신청을 하였으나.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모든 신청을 다 받아주지 않아.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돌려보낼 수도 있어. 기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는데 여기까지 끊은 거야.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그때. 재판 당사자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얘들,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도식화해보자. 어느 케이스라고? 자, 우리 신청을 했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야.
됐어. 그때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맞습니까? 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위헌심사야, 헌법소원 심판이야. 얘들아, 요 경우 하나만 딱 들어가. 다른 케이스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뭔가 위헌심사형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이 케이스 딱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번만 더 할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들아, 결국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구야? 재판 당사자가 문을 두들기게 되는 거겠지.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은요, 바로 요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이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심판해주세요라고 두들기는 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체크네요. 자, 공권력의 법원의 재판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권력의 법률과 관련된 권한, 즉 국회의 입법 권한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제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재판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권력이 행사된 것뿐만 아니라 행사되지 않아서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지막,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딱이 경우 하나만 해당이 돼. 이거 그림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할수 있는 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때 공권력에는 법원의 재판 안 돼. 입법권은 돼.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도 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헌재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거야? 국민이 두들기는 거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였다? 법원이 재청을 하는 거였다. 자, 이제 탄핵 심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일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 얘들아, 그러면은 똑똑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구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다. 얘들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인데, 얘들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의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더 많습니다. 일단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체크할까? 이 대상에서 국회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내가 국회의장한테 해줬어. 탄핵 심판의 대상에 국회의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탄핵 소추한다? 똑똑 국회가 한다라는 거. 자, 정당 해산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정부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고요. 그럼 정당 해산 심판 해주세요라고 두들기는 주체는 바로 정부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얘들아, 권한쟁의 심판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 쟁이 다툴 쟁자야. 뭘로 싸우는 거냐면은 바로 해당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로 싸우는 거야. 자, 싸우는 주체는 크게 딱 둘입니다. 잘 봐. 국가기관끼리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끼리 혹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결국 둘이야. 국가 간, 국가와 지방자치 간, 지자체 간, 되셨죠?
이렇게 둘이 링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요, 요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요 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해. 심플하게. 일단, 위헌법률 심판이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신청할, 제청할 수 있고,

구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위헌 심사의 헌법 소원 심판은 이렇게 기각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쭉 마무리했고요. 이제 밑에는 헌법재판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헌법재판소 구성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왔어. 자, 들어가 볼게요. A는 B가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A의 재판관 중 3명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선출. 여기서 지명. 내가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야. 됐어요? 자, 9명으로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곳은 일단 어디야? A는 헌법재판소야. 재판관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9명 중에서 3명은 누가 선출해? 국회가 선출해. 이래서 외우라고 했어. 3명은 누가 지명해? 대법원장이 지명해. 그러니까 D는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의 장이라고 쓰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 읽어봐봐. 이제 말 한번 넣어볼게. 내가 그대로.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치? 국감 대대헌할 때 대법원의 장과. 그리고 대법관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라는 거. 됐어요? 어쨌거나 국감 대대헌의 대대, 대법원장, 대법관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 임명.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합쳐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무회의의 부의장 누구예요? 국무총리, 대통령은 의장이었죠. 자, 그다음에 2번,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안한 내용이었는데 문제 풀면서 알려주려고.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몇 심제야? 3심제야. 근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은 단심제고요. 맨 위에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 3번, 얘들아, 요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보자. 임시회 집회 요구, 누가 누구에게 할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임시회 집회 요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 누가 돼? A. 헌법재판소 재판관 돼. 근데 탄핵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그렇죠. 헌재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른 거야. 잘못된 거야. 자,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헌재. 탄핵 소추가 국회니까.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얘들아, 이래서 주체 잘 기억해야 돼.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국민이 하는 거였어. 그럼 대법원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었죠?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국민이 할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어서 4번의 정답은 3번. 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7번은 우리 이번 시간에 했었던 위헌 법률 심판 등등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거래.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헌법 보장 기관으로서 헌법 재판의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그럼 가에 들어가는 거는 뭐야?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거겠죠?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사유. 그 다음 읽어볼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쉽게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러면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B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렇지, 우리 했었던 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할수 있더라든지, 혹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할수 있었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재청할 수 있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었죠? 그럼 A, B, C가 어딘지 찾아보자. 일단 얘들아, A. 일단 국민의 대의 기관인 A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 보장 기능이래. 그 말은 헌법재판소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국회가 만약에 법률을 막좀 이상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그게 재판의 전제가 됐어. 그거를 심판하는 거니까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 보장 기능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그럼 어디가 해당되는 걸까요? 법원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 주술관계 읽어봐봐. B가 재청한대. 위헌 법률 심판 똑똑 두들기는 주체는 법원이었어. 근데 방법은 두 가지. 신청을 받거나 신청 없이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외웠나 봐야지. 국정감사, 국정조사,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었죠. 그러니까 A와 달리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거는 위헌 법률 심판. 따라서 7번의 정답 3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외우면 여러분들이 금방 풀어내실 수 있다는 이유 이제 점점 체감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실전 문제 6번 풀고 나서 지방자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6번은 내용이 너무 길어. 하지만 분명히 힌트가 되는 내용은 있을 거야. 봐봐. 이 부분 밑줄 쳐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 누구에게 있어? 위헌 법률 심판권이니까 헌재에 있어. 됐어요? 근데 심사 과정에서 A랑 B는 역할을 분담했대. 즉, 차근차근 읽어볼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B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A의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한 데 똑똑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는 바로 법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얘들 우리가 앞에서 안 봤던 내용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은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거야.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요, 위헌 법률 심판에, 얘들아, 이제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돼.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시문의 내용을 끝까지 읽는 거야. 여기.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누가? 당사자가. 법원이 그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어느 상태인지 알겠어?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그 경우에는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이것을 청구할 수 있대. 됐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 그럼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가는 바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한편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거 뭐였죠? 명령, 규칙, 처분이었죠? 그러니까 우선 5번부터 보자. 명령, 규칙, 처분 들어갈 수, 아이고, 명령, 규칙, 처분 들어갈 수 있다. 잘못된 설명. 자, 그 다음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으로 상고, 재항고 사건의 최고심을 담당하는 곳은 대법원이었죠. 이 해당되는 설명은.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독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 헌법, 법원의 독립을 위해. 법원의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이었죠.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니은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 해당 법률이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여야 돼. 왜? 쉽게 생각해.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을 일단 했잖아. 그랬다 기각된 경우에 쓸 수 있었잖아.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디귿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6번에 3번이었고요. 얘들아, 6번 문제 어려운 거 맞아. 근데 내가 일부러 갖고 왔어. 여러분들이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좀 제대로 잘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우리 디귿 선지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6단원, 지방자치 넘어갈 건데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까지다.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기말고사나 2차 정기 시험부터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가 계속 이어진다. 그냥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볼게요. 우리 지방자치는요,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여기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라고 해요. 자, 일단 내신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다 체크해.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권력분립 관계를 형성합니다. 왜냐면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어.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 그래서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권력을 나눠줘. 잘 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력을 나눠줘. 쉽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서울, 대전, 경기, 인천, 강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눠준다.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에요. 수직적인 권력 분립. 근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라고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볼게. 선생님, 수직적인 권력 분립 있으면은 수평적인 권력 분립도 있나요? 네, 수평적인 권력 분립도 있어요. 그래서 수평은 일반적으로 그림 그려봐봐. 이렇게 수평이죠. 수평적인 권력 분립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 게 가장 대표적인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권력 분립과 수직적 권력 분립 꼭 나누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의 역할도 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가 먼저 처리해 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지방자치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예시로 그냥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가지고. 자, 주민자치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반에 해당하는 규칙을 직접 정하는 거야. 우리 반 이제 고3이니까 쉬는 시간에 공부하게 다른 반 친구 못 들어오게 하자. 혹은 얘들아 우리 이제 고3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를 주민자치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 근데 가끔 보면요. 학급 특색 활동 있지. 우리 반만의 특색적인 활동. 얘들아 우리 반은 이번에 졸업에 뭐 촬영할 때 이거 하자. 얘들아 우리 반의 규칙으로 이걸 하자. 우리 반은 학교의 규칙에 의거해서 이런 걸 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처리하는 거. 이걸 바로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료 플러스의 내용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에 진짜 나올 만한 내용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어떻게 나뉘냐면요. 기본 개념으로서 기억해주셔야 되는 부분, 광역과 기초로 먼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이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 내가 사례 하나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대표적인 사례. 서울시, 중구. 라고 적어볼게. 자, 일단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주소에서 맨 앞에 오는 곳을 우리는 바로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자치구와 같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어요.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광역과 기초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도, 경기도,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되셨죠? 시군 구 단위가 기초자치단체다.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분해야 되는 기준은요. 제일 첫 번째,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의결기관이 있고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중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안에도 의결기관이 있고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애들 쉽게 의결기관은 의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집행기관은 그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연습 한번 해보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 있어요. 서울시 의회, 서울시 장, 중구 의회, 중구 청장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는 쓰지 않고 말로만 해볼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남양주시장 되셨어요. 요 예를 들면은 또뭐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광역이랑 기초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뉘는지 시군에다 군에 해당하는 집행기관 요거 해보자. 군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 청장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울시 의회, 서울시장, 중구 의회, 중구청장. 되셨죠? 자, 이렇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뉩니다. 이제 요거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끝났다. 자, 일단 의결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기관은 쉽게 무엇을 의미한다? 의회를 의미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된다. 아이고 여기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 범위에만 존재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이런 식으로.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부터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표랑 맞춰보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밑에 내용 일부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에요. 크게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의결기관과 오른쪽으로 올라가 집행기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아마 다음 장에 있을 거야. 되셨죠? 크게 둘로 나뉘게 돼요. 자, 의결기관은 지방의회였어요. 서울시의회, 중구의회.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장이에요. 서울시장, 중구청장, 남양시장. 되셨죠? 자, 이제 선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는요, 우리가 선거파트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내려가 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시험에는요, 요 권한이 나올 겁니다. 요 권한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자. 잘 봐. 의결기관은요, 어디에다가 비유 들어주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입법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에다가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역할, 집행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행정부로 기억해 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외워야 될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방의회에서는요, 조례라고 하는 걸 제정, 개정, 폐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바로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 개정, 폐지합니다. 요거 외워야 돼.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는 지방의회. 일단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처럼 그대로 끊어봐봐. 지금 여기 어디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교재에서 56쪽 맨 위에 하고 있어요. 됐어요? 얘들아, 56쪽에서 요렇게 두개 끊어.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권. 우리나라 국회 외웠니?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니까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야. 되셨죠? 여기다 체크해봐. 감사권 및 조사권.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회 권한이었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 일단 기억하기.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관리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다 체크해봐.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얘들아, 조례안 제출권 하면 뭐 떠올라? 법률안 제출권. 우리나라에서 정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정부 법률안 거부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우리가 법률안 환부 및 제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조례안 환부 및 제의요구권이 조례안 거부권이 되는 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나라의 국회, 우리나라의 행정부랑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치? 여러분들이 조례 규칙처럼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지 말고 조례 규칙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볼 텐데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모두 다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

0: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민 소환 정도는 좀 기억하자, 의미를. 자, 우리 주민 소환 제도는 뭐였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우리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됩니다. 임기 중에 주민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례의 재개표 청구 제도는요,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폐지해주세요라는 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투표, 국민투표 생각하면 돼. 중요한 내용을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민조례 반환과 관련 법률, 우리가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든지 발전 방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도 쓱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문제 4번, 57쪽의 4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기억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였죠? 그대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니은은 좀 같이 외워보자. 주민 소환이 뭐였죠?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거였어요. 무엇을 통해? 주민의 투표로서. 주민 소환의 대상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지역구 의원만 해당이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됩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투표는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중요한 사항을 주민의 투표로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직접 민주주의 요소 해당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리을 최근에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얘들아, 밑줄 친거 봐봐. 국민투표법이야. 법을 고치고 폐지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회가 갖고 있는 거겠죠. 법률은. 이해되셨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거는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야.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법률은 국회가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1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에서 밑줄 친 기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도에 기역실에. 내가 이거 1번 선지 꼭 기억해 달라고. 동그라미 도의 기역실은 지방자치단체야. 1번 봐봐.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권력 분립 관계 아니겠죠. 앞에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실은 지방자치단체야. 중앙정부와는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 라고 고쳐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리을, 리을. 2번에 나와 있는 리을 어디 있니? 여기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의 장이래.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의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외워보자. 집행기관. 그럼 동그라미, 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 우리 외워야 되는 거죠? 2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디귿하기 위해서는, 그럼 니은이랑 디귿을 봐야 되겠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지방의회에게 있는 거지.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방의회에 의해서도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 할수 있었던 거였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니은을 개정할 수 있다. 리을은 누구일까요? 시장이에요. 시장은 집행기관이었죠. 집행기관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외우자. 우리 마지막 문제니까. 시장은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제정, 개정, 폐지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조례는요? 누가 할수 있었던 거였어? 지방의회, 즉 의결기관이 할수 있었던 거였죠. 요거 꼭 마지막으로 외웁시다.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지막 5번, 이제 읽어봐봐. 미음을 통해 주민이 의견 제출을 통해 주민은 리을과 함께 조례의 개정 및 폐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개정 및 폐지를 할수 있는 건 조례에 대해서. 지방의회잖아. 주민은 조례의 끝까지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랑 폐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였지.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가기관 나머지랑 지방자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내용들 중에서 지방자치는 특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외우실 부분 같이 꼭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호였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6강입니다. 오늘 6강에서는 항상성 조절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부분은 성실함이 점수로 변환되는 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강의 듣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도 어디까지 다뤘는지를 꼼꼼히 성실하게 잘 듣고 난 다음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면 문제도 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항상성 파트의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거,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호르몬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경계와 호르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조절이 되는 그 항상성 조절의 실제 과정이 어떤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조절과 신경을 통한 조절은 어떻게 좀 성격이 다른지를 비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능에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신 시험이니까 충분히 한 문항씩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여러 내분비샘이 있고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묻기보다는 좀 이 밑에 내용과 연결 지어서 낼 수 있지만 역시나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사실 주요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뭐 한 문항씩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원리, 그래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는 음성 피드백 논술형 평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량, 체온, 삼투압 조절도 꼼꼼하게 하나씩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은 일단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는 우리가 다 내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분비샘이다 또는 내분비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그냥 걔네들은 호르몬 만들어서 분비하는구나, 호르몬 분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내분비, 호르몬 분비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내분비샘이라는 그런 세포 조직에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는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혈액. 물론 이제 우리 몸에는 혈액 말고도 다른 액체들이 있어서 혈액이나 조직액, 우리 세포 주변에도 물로 가득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제 분비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로는 혈액을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외분비 작용과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분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땀이 나가는 거 이런 거. 몸 밖으로 뭘 분비할 때 보통 외분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는 땀샘에서 땀이 이 피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전용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장소부터 내보내는 목표 지점까지 전용 통로의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외분비 작용의 특징입니다. 외분비 작용에는 뭐 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소화효소들도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자 같은 기관은 소화효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호르몬도 만들어요. 그래서 외분비 기관이면서 내분비 기관인 것이 바로 이자인데, 그 이자에서 만약에 소화효소를 만들었어. 소화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서 그 대상까지, 뭐, 장이라든지, 얘가 나가야 되는 목표 지점까지 별도의 분비관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호르몬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주변에 있는 혈액에 그냥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다니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혈액은 다 온몸을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을 계속 돌아다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호르몬을 알아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만 작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를 가진 애들을 표적 세포. 그런 표적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표적 기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을 타고 다니는 그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량,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 아주 소량에서도 조금 부족해? 그럼 결핍증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많아? 그럼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항상성 조절 중추가 어디라고 했지? 항상성 조절 중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간뇌에서도 어디? 간뇌는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나눠진다고 했는데, 윗부분이었어요? 아랫부분이었어요? 시상의 아래쪽. 간뇌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부분. 이 부분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몸의 각 부위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이 간뇌 시상하부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간뇌 시상하부가 체크하고 있다가, 체온이 지금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어. 또는 지금 혈당량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온 몸의 각 부위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혈액에 호르몬을 띄워 보내는 거랑 그냥 쭉 연결된, 뭐 예를 들면 전선 같은 느낌이죠,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그런 신경, 세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각각 서로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약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신호가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니까요. 온몸 전체에 돌아다닐 수 있다. 물론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멀리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안에 그 호르몬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작용 시간이 길수 있다. 그게 바로 호르몬에 의한 작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그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겠지만 지속성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신경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그 뉴런이 다 있는 그 목표 지점까지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얘는 범위가 넓었는데, 넓은 범위에 작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는 굉장히 국소적이죠. 딱그 뉴런이 다 있는 그 세포, 그 부분에만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빠르다. 작용이 빠르고. 근데 얘는 뭐 혈액을 타고 둥둥둥둥 둥실둥실 다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얘는

그 신호가 딱 주어지고 나서 바로 그 신호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짧은 편. 그래서 얘는 우리 온몸에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 얘는 딱 고개 닿아 있는 데만 작용할 수 있다. 얘는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얘는 빠르게 제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작용하는 것도 빠르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비교해서 어떤 그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예요. 이게 일단은 많은 친구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요걸 다 외워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내분비 샘별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그다음에 그 호르몬이 하는 작용이 어떤 작용인지, 기능이 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요 다섯 가지랑, 그다음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추가로 하나, TRH라는 호르몬까지 해서 이 여섯 가지 안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것은 추가로 출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장 호르몬 같은 것들은 좀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혈당량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두 가지 호르몬 외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부신에 대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다면 그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등장하니까 그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서 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음성 피드백이에요. 논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 유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자,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보통 결과를 낳죠. 요렇게. 그냥 결과를 낳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다시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다시 영향을 받을 때. 근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겠어요? 양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양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 원인이 더 촉진돼? 그럼 결과 더 많이 나오겠죠? 더 촉진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랑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로는 양성 피드백 말고 음성 피드백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원인을 억제해. 그러면 원인이 결과를 덜 낳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분비 조절이에요. 티록신은 갑상샘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그 교재에 좀 전에 내분비샘들 방금 봤던 그런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이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갑상샘은 여기 목 부위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있는 내분비샘인데 거기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티록신의 역할은 온몸의 세포에 표적 세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티록신 분비가 많잖아요. 살이 잘안 쪄요. 그래서 뭐 물질 대사가 막 너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먹어도 잘안 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너무 이게 촉진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샘이 자기가 스스로 티록신 분비량을 결정하는 능동성이 없습니다. 얘는 명령을 받으면 오케이 하고 만들고 명령을 안 받으면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주는 애가 누구냐면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부위예요. 그게 어디냐? 우리 간뇌 배웠잖아요. 자, 대뇌 있었고 약간 그 중간쯤에 간뇌 부분이 있었는데 간뇌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었어요.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였죠. 그쵸? 얘가 중추야.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약간 탁 이렇게 돌기 나온 것처럼 요렇게 뇌하수체라는 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뇌의 일부니까. 그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라는 게 달려있는데 그 뇌하수체도

앞부분, 뒷부분 이런 이름으로 전엽, 후엽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구분이 됩니다.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랑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거든요. 근데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이 TSH라는 호르몬인데,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 전엽, 여기죠, 여기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 이름 자체가 T가 갑상샘의 영어 이름 앞글자거든요. T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갑상샘을 스티멀레이팅하는 호르몬이다.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게 바로 뇌하수체 전엽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TSH를 분비해. 그럼 이거 어디로 분비해요? 혈액으로. 그럼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갑상샘 근처에 가서 표적기관을 작용하면 그러면 얘가 갑상샘이 티록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도 그렇게 능동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그 전에 명령을 주는 애가 있어요. 그 명령을 주는 애가 누구냐면 최종 보스죠. 그죠? 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인 간뇌 시상하부가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도 그 주변 그냥 혈액이나 뭐 이런 데다 그냥 내보내는 거야.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럼 얘가 돌아다니다가 이 표적 세포에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그 신호를 알아듣고 TSH라는 거 만드는 건데 아무튼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 이름은 T가 요 TSH의 줄임말을 생각하면 돼요. TSH를 R, 릴리징 해라, 방출해라 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이게 지금 TSH잖아요. 야, 너 TSH 좀 방출해 하는 그런 의미의 호르몬이다. 그래서 순서는 시상하부가 분비한 TRH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촉진이 되고 그럼 얘가 알겠습니다 하고 TSH를 분비하고 그럼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한 거니까 갑상샘이 자극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티록신을 만드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울 때는 알파벳 순서 R 다음에 S 나오잖아요. 알파벳에서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티록신 분비가 너무 늘었다 너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티록신 농도가 높은 것이 앞선 얘네들을 억제하는 신호가 됩니다.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TRH의 분비량 줄어들겠죠? 그럼 TSH 분비량도 줄어들겠죠? 그럼 갑상샘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도 떨어집니다. 요렇게. 근데 떨어지다가 정상 범위 이하로 또 더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요 억제되던 요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다시 분비량 늘어나면서 얘가 또 일을 하면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얘가 너무 많아지면 앞에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시 일정 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티록신 분비 조절만 음성 피드백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뭐 인슐린, 글루카곤, 또 뭐 있을까? ADH, 뭐 기타 등등등. 우리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얘 작용이 과해져서 다시 앞에를 억제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서 물어봐도 인슐린의 분비 조절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아요. 글루카곤의 조절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저번 시간에 교감과 부교감의 기량작용 공부했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죠? 여기서의 주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대상. 다른 말로는 같은 대상. 같은 대상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들이 두 개가 관여하면서 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나는 얘를 촉진하고 하나는 얘를 억제해. 그래서 적절히 브레이크와 엑셀 관계로서 얘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그게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도 대표적인 기량작용. 이 혈당량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량작용인데 기량작용의 포인트는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할 때 그때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TRH와 TSH가 서로 기량작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량작용 아니고 같은 대상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로 조절할 때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혈당량, 체온, 그 다음에 삼

사업 조절 과정을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각 부분에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속의 당분의 양이죠.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를 해야만 한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고혈당.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 같은 병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영양 과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당, 당뇨병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위험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혈당량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이거는 순간적으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재료죠. 세포호흡의 가장 주된 재료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포호흡을 잠깐이라도 쉬면 그냥 그 세포는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재료가 떨어졌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혈당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얘들은 어디서 분비한다? 이자에서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춥니다. 낮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임. 이렇게 혈당량이 높을 때 나와서 끌어내리는 호르몬이 인슐린, 혈당량이 낮을 때 나와서 끌어올리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그래서 고혈당일 때 밥 먹은 직후에 우리가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사 맞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혈당이 너무 올라간 상태일 때 맞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데 요거는 선생님과 함께 요 주문 하나만 외우면 다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 교알글, 그 다음에 부베인, 요겁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몇 번만 들어도 외워져요. 교알글, 부베인. 특히나 부베인이 뭔가 약간 프랑스어 느낌이고 약간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교알글, 부베인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에서도 세포의 종류가 좀 나눠져서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카곤 분비하는 세포랑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알파세포, 베타세포인데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근데 지금 이 혈당량 조절 중추가 어디라고? 중추. 자, 앞으로 중추 물어볼 때는 무조건 지금 항상성 조절 범주 안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간뇌 시상하 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 자체를 조절하는 중추가 간뇌시상하 보니까 혈당량 조절의 중추도 간뇌시상하 보고 체온 조절의 중추도 간뇌시상하 보고 삼투압 조절의 중추도 간뇌시상하 본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중추 물어보면 간뇌시상하 봅니다. 그럼 간뇌시상하부가 지금 체크를 해봤더니 혈당량이 정상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 신호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신호를 주는 방법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신경으로 이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건데 그러면 글루카곤 만들어야 될 때는 교감신경, 그 다음에 인슐린을 분비해야 될 때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준다는 거죠. 교감신경이 알파세포에 작용하면 글루카곤 분비,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에 자극하면 인슐린 분비, 교알글, 부베인, 이렇게 주문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능 특강의 75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었다. 그러면 소화되고 쏙쏙 흡수가 되면서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고혈당 상태인 게 문제야. 그럼 인슐린을 통해서 이걸 끌어내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였지? 우리 그 주문이 부베인이 있었어. 부베인. 그래서 이 간뇌시상하부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무슨 세포? 부베인이니까 베타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부베인.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은 게 문제고 그 혈액에서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 다른 세포를 노크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당 너무 많으니까 좀 흡수 좀 해줘. 혈액 속에만 덜 있게 주변에 이제 세포들한테 흡수만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서 다른 세포들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그런 신호를 주고 아니면 그 포도당을 간으로 보내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이 하나짜리 단당류인데 이렇게 하나짜리 단당류인데 걔가 여러 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엮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더큰 분자를 만들어. 그게 바로 글리코젠입니다. 더큰 분자를 만들면 이건 더 이상 포도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물질로 아예 바꿔버린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그래서 포도당 자체의 양은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뭐 흡수를 하든 다른 걸로 바꾸든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다. 자, 반대로 만약에 저혈당이다. 너무 오래 굶었어. 꼬르륵 꼬르륵. 그래서 지금 혈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했다는 거를 감뇌시상하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주문 뭐였지? 교알그린이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자 알파세포에 작용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교알클, 글루카곤이 나온다. 그럼 글루카곤은 요거 반대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큰 분자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 쪼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니까? 포도당이 되니까. 그렇게 쪼개가지고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한다. 그게 이 글루카곤의 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우리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데 요 관계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래프, 자료 해석형 문항으로 수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 시점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그밥뭐한 먹기 직전에는 공복이었을 테니까 혈당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밥 먹으니까 소화되고 점점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죠. 이거는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이니까. 올라갔다가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혈당량이 조절되면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게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입니다. 혈당량이죠, 혈당량. 이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인슐린 분비 그래프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대신에 아주 살짝 한 박자 늦은 게 인슐린입니다. 포도당 양이 많아져서 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인에 해당하고 얘가 그거의 결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박자 늦는 거 빼고는 거의 형태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 혈당량 그래프에서 요 시점이랑 요 시점에 지금 혈당량 그래프 줘놓고 인슐린의 양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인슐린 농도. 이 그래프는 없는데 요것만 줘놓고. 대신에 거의 형태가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지점을 물어보면 인슐린의 양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글루카곤은 인슐린이랑 기랑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분비 그래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밥 먹기 직전에 공복일 때 갑자기 치솟았어. 지금 너무 저혈당이라서 위험한데? 하고 글루카곤이 많이 나왔다가 밥 먹고 흡수가 될수록 더 이상 얘가 나올 필요 없으니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래프. 그럼 글루카곤은 언제 나올 필요가 있냐? 이런 상태. 운동을 많이 할 때. 그럼 운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포도당이 소모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한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포도당을 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혈당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혈당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량 끌어올리는 글루카곤의 필요성이 점점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떨어진 혈당량을 다시 원래 범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은 안할 거고 우리 그 수능특강 76페이지에 있는 건데 선생님 잠깐 눈을 띄웠던 이 교알글 부베인 거기에 나오는 이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말고도 다른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작용을 하긴 한다. 근데 학교에서 설명했으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짚어드리려고 그림을 잠깐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보겠습니다. 체온도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열 발생량을 많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열의 발산량을 많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조절하거든요. 그러면 추울 때랑 더울 때 중에 추울 때열 발생량은 지금 춥단 얘기는 바깥의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거기 내가 계속 있었더니 내 체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내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새롭게 열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추울 때. 새롭게 지금 내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열을 발생시켜야 이걸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을 떤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열 발생량을 높이고 열 발산량은 내 몸이, 내가 갖고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체온은 더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덜 나가게 꽉 틀어 잠궈야 한다. 근데 더울 때는 반대죠. 더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는데? 발생은 덜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은 최대한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 범위의 체온이었는데 너무 추워, 오들오들. 그래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추운 환경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중추인 간내치상하부가 감지합니다.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근육을 떨도록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떨도록 해서 떨리면 거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열 발생량 얘기고 열 발산량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을 틀어 막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 피부 근처로 가는 이 모세혈관들이 더 열려 있을 때는 그쪽에 혈의 흐름이 원활한 건데 피부로 가는 혈의 흐름을 원활할수록 우리가 혈색이 더 보이는 거죠. 우리 피부 근처에 혈액이 돌아다니니까 그 색깔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제 붉으스름 할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혈액을 최대한 잠금니다. 왜? 피부 근처로 보내봤자 빨리 식기밖에 더해. 그래서 그쪽으로 안 보내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도 파랗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중심 내부에서만 돌려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동상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의 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범위를 회복하게 될 거고, 반대로 너무 더워요. 땡볕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그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땀을 좀 흘려줘요. 땀이 증발하면서 나의 열 에너지를 이렇게 앗아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땀을 분비한다 하는 거랑 아까랑 반대로 이때는 틀어 잠궜죠. 최대한 피부 근처로 혈액이 많이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발산량을 증가해요. 그래서 더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체온 범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 교재 77쪽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체온 조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이 깊이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여기까지 다 서술이 돼 있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 그럼 시험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것까지 배웠다면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선생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뭐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는 이 마지막 삼투압 조절입니다. 삼투압은 일단 혈장의 삼투압. 혈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혈액,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있잖아요. 주로 체액은 혈액이 많으니까 그런 혈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농도가 또 너무 달라지면 우리 세포의 부피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농도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막 짜게 먹고 물안 마시고 이래도 문제고 너무 물을 막 콸콸 먹어가지고 희석을 시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ADH라는 항,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걸 막는 호르몬이에요. 누가? 물이. 귀중한 물이 오줌으로 나가서 영영 바이바이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요. 아까 뇌하수체 전엽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음성 피드백 할 때. TSH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한번 나왔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주로 이제 ADH만 배우고 끝납니다. 그래서 후엽에서는 ADH가 나온다. 얘 표적 기관은 어디냐면 콩팥입니다. 콩팥이 오줌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물이 나가려던 거를 다시 우리가 흡수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짜게 먹거나 물을 안 먹어서 농도가 높아졌다. 삼투압의 증가는 농도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 후엽한테 ADH 더 분비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ADH가 더 분비량이 많아지면 콩팥의 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물너못 나가 하는 호르몬이 ADH잖아요. 그럼 원래는 지금 오줌으로 나갈 작정이었는데 걔를 다시 혈액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재흡수. 그래서 그 재흡수가 많아지면서 물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흡수한 물에 의해서 혈액은 조금 비교적 희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농도를 맞추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맹물을 많이 마시면 희석이 될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 후엽한테 ADH 그만 분비해. 그러니까 분비량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 분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콩팥에 덜 작용하게 되고,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덜 하게 되면, 재흡수를 덜 한다는 얘기는 오줌으로 그냥 콸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줌으로 물을 빨리빨리 빼가지고 농도를 다시 낮추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절하게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졌어. 고농도야, 고농도. 그러면 앞에 있는 이세 개의 그래프는 같이 갑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자, 지금 너무 진해요. 그러면 ADH 더 출동. 그럼 ADH가 뭐 하는 거지?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더 많이 재흡수해. 반대로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빨리빨리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내 체액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희석이 되면 혈장 삼투압은 다시 정상 범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목표야. 근데 오줌은 약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오줌은 지금 내가 이만큼의 물과 함께 나가려고 오줌이 돼서 나가야지 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물을 뺏겼어요. 그러면 오줌은 물을 뺏겼으니까 농도가 엄청 진해집니다. 여러분들 물 얼마 안 먹었을 때 오줌을 누면 이렇게 진한 소량의 오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하고 소량인. 그래서 농도가 높고 적은 물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졌어. 희석됐다. 그러면 앞에 있는 화살표 세 개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DH 분비 더될 필요가 없어. 얘가 안 나오면 수분 재흡수 안 되고 콸콸 나가. 그럼 지금 물이 많아서 문제인데 물을 콸콸 내보냈으니까 혈장 삼투압은 정상으로 올라가겠죠. 너무 희석됐었는데 물 내보내서 다시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줌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쵸? 다량의 오줌이 나가겠죠. 일단 오줌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물이 많아졌으니까 희석된 다량의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희석됐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의 경험을 잘 기억해서 문제 푸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아마 이 자료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투압 관련된 주요 그래프 두 가지를 소개를 한 건데요. 지금 보면 이 X축의 변화량, 이 중앙 0의 값을 바탕으로 뭐더 적어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얘도 0의 안정 상태를 기준으로 더 적어지거나 더 많아질 때, 그때 ADH 분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이 X축이 기역의 변화량일 때랑 니은의 변화량일 때 그래프의 형태가 정반대죠. 얘는 이 기역의 변화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ADH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요 니은의 변화량일 때는 이 니은이 많으면 많을수록 ADH의 농도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형태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은 그림은 바로 혈장 삼투압 그래프일 때입니다. 저기 혈장 삼투압일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혈장 삼투압이라면, 그러면 삼투압, 우리 체액의 농도가 증가해. 그러면 앞에 있는 화살표 세 개는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ADH 분비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많아야만 해. 그러니까 ADH 분비 촉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일 때에는
이렇게 같이 비례하는 그래프 보여준다. 그런데 동그라미 기억은

볼게요. 2.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중 문제 중에 지금 이 티록신 분비 조절 문제를 몇 개 좀 넣어봤는데 이런 자료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가는 티록신의 분비 조절 경로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시상하부에서 TRH, 그 다음에 내분비샘 A, TSH 분비하는 데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내분비샘 A는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하는 것이다. 근데 티록신 너무 많아지면 음성 피드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인에서 혈중 호르몬 기역의 농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각각 티록신이거나 TSH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 기역이 TSH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TSH는 갑상샘한테 일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아져요? 그러면 티록신의 농도도 올라가야지. 얘가 영향을 많이 미치면 갑상샘이 일 많이 해서 티록신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반비례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기역은 티록신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TSH예요. 티록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성 피드백으로 TSH 농도는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을 표현한 그래프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A는 뇌하수체의 후엽 아니고 전엽입니다. 후엽에서 나오는 건 ADH.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A에서 분비가 되느냐. 이거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그런데 이거를 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그다음에 ADH나 기타 등등등 우리가 지금 항산성 조절 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호르몬들로 바꿔도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저 음성 피드백 과정을 나타낸 거죠. 보면 시상하부에서 TRH, 내분비샘 A가 어디? 뇌하수체 전엽. 거기서 뭐 나온다고? TSH. 그다음에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렇게 나오는데 음성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3.4번에 있는 자료인데 보면은 여기는 조금 디테일한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별달리 얘기할 게 없고 나는 사람 A와 B에서 혈중 호르몬 기역의 농도를 나타낸 건데 A와 B 중에 한 명은 정상인이고요. 한 명은 아이오딘 결핍. 아이오딘 결핍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오딘, 제가 뭔데? 할까봐. 아이오딘은 니은의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티록신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아이오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이면 TSH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오딘이 결핍됐어. 생각해 봅시다. 아이오딘이 결핍된 환자는 티록신을 못 만들겠죠. 티록신 분비량이 확실히 적겠죠.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애가 타는 거야. 지금 자기가 감지하기에 이만큼의 티록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다녀줘야 되는데, 티록신이 너무 덜 돌아다녀. 뭔가 문제가 있다. 너일안 하는구나 하면서 얘한테 계속해서 눈치를 줍니다. TSH를 통해서. 그래서 티록신 분비량이 줄어든 사람은 TRH랑 TSH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요. 얘가 일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너 일해야지. 내가 신호를 안 줘서 그런 줄 알고. 애가 타는 거지. 그래서 이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A가 여기 결핍된 환자다. 그 다음에 B는 정상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술형 문제로 낼수 있습니다. A와 B 중 누가 아이오딘 결핍 환자인지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해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논리적인 흐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뇌하수체 후엽 아니죠. 전엽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아이오딘이 결핍된 환자이다. 그래야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TSH가 많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동그라미 니은.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그죠? 지금 딱두 문제 풀어봤는데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체온 조절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체온 조절 문제가 많이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보시면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게 무엇인가? 시상하부는 조절 중추죠. 걔가 정상값이라고 설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내가 정상값을 여기로 잡아놨는데 거기서 온도가 낮아? 그러면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 설정값보다 더 높은 온도에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설정 온도, 우리가 뭐 교실이나 집에 설정 온도 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작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설정 온도랑 체온이랑 맞아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설정 온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야. 지금 현재 정상이었는데. 그러면 내 몸은 아, 내 체온이 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점점 맞추죠. 그래서 기껏 맞춰놨어. 그랬더니 다시 설정 온도로 확 내려버렸어. 그러면 내 체온이 너무 높구나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점점 내려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체온이 점점 상승하죠. 그죠?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구간 1은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구간 2는 어때? 지금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발산은 적게 하고 발생량은 늘려야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이 값은 작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값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땀은 온도 내려야 될 때 많이 나요? 온도 올려야 될 때 많이 나요? 지금 덥다고 생각해서 내려야 될 때 땀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2.16번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인 이런 문항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 혈당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5번 문항이고 지금 85페이지. 자, 그린가는 이자에서 호르몬 기역과 니은의 분비를 나는 정상인에게 호르몬 X를 주사하였을 때 간과 혈액 사이의 시간에 따른 포도당의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X는 이 호르몬 X를 주사했는데 이거는 기역 또는 니은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나오면 일단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알글 부베인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글루카곤 인슐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암기에 의해서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요 나에 대해서는 자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항이 나올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X를 주사 맞기 전에는 간에서 방출되는 양이 많았습니다. 간에서 방출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내보냈단 얘기예요.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일 때? 저혈당이라서 포도당이 필요할 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저장해놨던 거 깨부셔가지고 간에서 내보내서 혈액으로 내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X라는 호르몬을 주사했더니 그 방출량이 쭉 떨어지더니 떨어지다 못해 흡수되는 양이 더 늘었어.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이 0이라는 거는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다는 의미고요.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나가는, 내보내는, 혈액으로 내보내는 양이 많은 거고 이거보다 아래에 그래프가 있으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라는 호르몬을 주사했더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잖아요. 그래서 X는 니은인 인슐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니은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다. 기억은 교알글이니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요 방향으로 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이거든요. 요 밑으로 갈수록 흡수량이 많을수록. 그럼 1과 2를 비교했을 때 얘는 방출하고 얘는 흡수.

하니까 2에서 많아야 돼요. 근데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 잘못 비교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꼼꼼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방어작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통합사회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5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설계라고 해서 금융 여러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 35강의 주제와 함께 앞 시간에서 열심히 달렸었던 내용의 문항 두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개념 펼쳐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 주제 34라고 되어 있는 225쪽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들의 종류와 그것들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에는 무엇들이 있는지가 이번 시간 핵심 내용인데요.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예금, 주식, 채권, 뭐 그 외에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금융자산들을 평가해보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적합하겠는가를 이해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소득 그리고 지출을 잘 비교해보면서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자산 설계가 필요할 수 있는지 금융생활이 필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실제 문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산별 보유액을 갑과 을에게서 각각 나타내주고 있고요. 방금 봤던 대로 주식, 채권, 예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을 통해서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혹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와 같은 개념들을, 특성들을 각각의 금융자산들과 연결시켜 판단하는 게 실제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번 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내용 보면서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번 강의는요, 앞에 강에서 봤었던 핵심적인 개념 뒤에 붙은 정답 맞춰줌, 지난 강의 문제예요. 그 두 문제를 이 강에서 해결해 보면서 이번 강 내용 같이 연결해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두 가지 사례가 출제된 문항입니다.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어떤 것인지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당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민 집주인은 그 정원을 보게 되는 행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만족감을 주지만 만족감을 얻은 이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예요.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 행인들, 제3자에게 만족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적게 판단할 가능성이 생긴다. 두 번째,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행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 행인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효과, 피해를 받게 된 그들에게 제가 이런 피해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이거나 왜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을 맞아요. 이건 외부 효과 발생이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제가 답이 이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3번이라고 잘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시장 실패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깊이 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 의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는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지의 구성을 보니 독과점 형성, 공공재 부족, 불공정 거래 행위,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된다와 같이 다양한 시장 실패의
사례들을 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시장 실패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을 물으려는 문항입니다. 저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거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 문항에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직접적인 의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서 행인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가가 없는 긍정 외부 효과. 두 번째 사례에서 흡연자가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배상이 없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요,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조경의 사례, 혹은 백신을 접종하는 거. 내가 백신을 접종해서 앞에 강에서 사례로도 보여드렸죠? 백신을 접종해서 내 건강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좀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외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게 판단하거나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사례들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줬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배상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과다 생산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공해를 일으키거나 흡연을 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줬지만 내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소 생산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촉진, 과다 생산되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보완되면 좋겠고요.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은 독과점 형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독점과 과점 분리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인, 과점은 소수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하나인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됐을 때 가격이 소비자들한테 불합리하게 불이익이 되게끔 형성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봤었던 외부 효과는 아니지만 시장 외부 효과는 아니지만 독점과 과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례로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서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공공재 부족 선택지가 들어갔어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공공재라고 하는 것의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 덜 생산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 공공재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는 역시나 정부나 뭐 기관 단체가 나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네 번째,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것은 담합이나 사기 등 거래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점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담합 문제들도 발생한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더 복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5번 선지에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들어갔는데,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소득 격차나 빈부 차이가 발생되게 되면 이것으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소비 시장의 위축, 또 인적 자원이 또 위축되는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시장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기에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요, 3번이 정답이라는 건 아주 적절한 사례들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의 요소들도 꼭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것들의 원인과 해결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었던 핵심 주제의 첫 번째 정답 맞춰줌이었고요. 그럼 이 내용에서 외부 효과의 부작용이나 이해를 주게 되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적게 나타나는 거, 부정적인 효과는 많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정부 보조 혹은 세금 혹은 규제가 각각의 정책적인 접근이 될수 있다라는 결론점까지 가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정답 맞춰줌 정리해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정답 맞춰줌 가보겠습니다.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추론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럼 이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론이 요구가 되는데, 이 제시문 속에서 갑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주말 저녁 3시간 동안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체험료가 3만 원인 도자기 공예 체험과 관람료가 2만 원인 밴드 공연 관람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면 되겠는가를 묻겠죠. 갑의 선택에 따른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면 각각 4만 원이다. 그래서 같다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화폐 가치로 표현했을 때 편익이 4만 원. 두 가지 도자기 체험을 하던 밴드 공연을 보던 둘다 4만 원이란 편익을 가져온다라는 요건을 세팅해 줬어요. 이걸 둔 상태에서 명시적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등을 분석하고 5번과 같은 경우까지 가서 추론해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비용 문제예요.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하게 했을 때는 비용이 3만 원 발생하고요. 밴드 공연을 관람하게 됐을 때에는 2만 원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편익은 4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문항 속에 제시해 주면서 명시, 암묵, 기회 비용의 관계를 적용해서 분석하라라는 문제 의도의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시적 비용은 내가 그 재화를 선택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화폐, 현금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각각, 네, 3만 원, 2만 원이 되겠죠. 암묵적인 비용은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이에요. 또 기회 비용은 포기한 다음으로 가장 좋은 대안의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편익을 얻게 됐을 때 비용보다 더큰 상태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보니까요. 도자기 공예 체험 기억, 밴드 공연 관람 니은이 있어요. 이 기억에 비용이 체험료 3만 원이 발생하고요. 니은의 공연 관람에는 관람료 2만 원이 발생해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 이 갑이 선택에 따른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게 되자면 4만 원으로 같다, 동일하다라고 했고요. 단, 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그럼 우리 이 내용들에서 순편익이 어떻게까지 도출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여기 옆에다가 메모를 함께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사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기어, 공예 체험. 니은은 공연 관람이었어요. 먼저 두 경우 다 편익이 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편익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명시적인 비용 정리해보면요. 기역은 체험료가 3만 원이라고 했고요. 니은은 관람료가 2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기역을 선택했을 때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면 개별 편익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뒤에 단계가 좀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 과정을 거쳐볼게요. 기역을 선택했을 때에는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니 1위, 니은을 선택했을 때에는 편익 4에서 명시적 비용 2를 빼니까 2가 각각 개별 편익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도출하고 보니까 암묵적 비용이 분석이 되는데요. 암묵적 비용은 기역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니은의 이익이니까 2가. 니은을 선택했을 때에는 니은을 선택하느라고 포기한 기역의 이익이기 때문에 1이 각각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회비용을 산출할 수 있죠.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에 암묵적인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역의 경우에는 3과 2를 더한 5가 되겠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2와 1을 더한 3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점으로 가보죠. 순편익이요. 순편익은 위에서 제시한 편익에서 바로 앞 항목에서 계산한 기회비용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역의 사례에는 4에서 편익 4에서 기회비용 5를 빼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편익 역시 4에서 기회비용 3을 뺍니다. 그럼 결론으로 기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니은의 경우에는 1이 도출되게 되네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는 니은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각각 음의 값, 양의 값이 나오게 됐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을 두고 1번부터 4번까지를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가볼게요. 자, 1번은요, 위에 제시문에 표현되어 있는 정보대로도 판단을 할수 있는 스타트인데요. 기역에 따른 명시적인 비용은 1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1만 원은 내가,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화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3만 원이라고 가야 되죠? 그러니 1번은 명시적 비용에 대해서 잘못 설명했으니까 빼준다. 두 번째, 니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3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옆에 표기했던 암묵적 비용을 표기했었던 부분을 보니까요. 니은을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 3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걸알수 있어요. 3번 선지로 가도 되겠는데요. 기역은 니은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기회비용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따져보니까 기역은 5, 니은은 3이에요. 그럼 기역이 더 많아요. 그러니 기역은 니은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진술이 되죠. 그럼 4번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기역과 달리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라는 건데요. 니은의 편익은 4예요. 기회비용은 3이에요. 그럼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거 맞죠? 그래서 양의 값이 나왔어요. 반면에 기역은 편익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왔죠. 그럼 4번 선지의 진술 자체는 맞는 것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선지 하나가 남았는데, 5번은 이 문항상에서는 추론의 과정에 들어가요. 저 내용을 하나 대입해서 더 한번 봐야 되거든요. 디귿이 5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기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진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5만 원으로 상승한 경우에 편익을 두고

재분석해봐야 돼요. 옆에 표로 가서 신속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빗금을 긋고요. 갑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을을 선택하게 나은, 기역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니은을 선택하게 나은 건지, 결론적까지 가보죠. 편익이 5로 상승했대요. 이게 5번 선지에서 준 단서예요. 명시적인 비용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써줘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개별 편익은 각각 기역은 2, 니은은 3을 편의상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암묵적인 비용을 도출할 수 있네요. 기역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니은, 또 니은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기역이니까 각각 3과 2가 도출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 기회비용은요. 위에서 이야기한 명시적 비용에다가 암묵적인 비용을 더해 주는 것이 기회비용이 됐죠. 기역은 그래서 6, 니은은 4가 됩니다. 다음 순편익이라는 결론으로 가보죠. 편익에서 방금 했었던 순편익을 기회비용을 빼주면 순편익이 되죠. 처음에 편익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기회비용을 빼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기역은 마이너스 1이, 니은은 1이 되네요. 음의 값, 양의 값, 마이너스 1, 1. 우린 그럼 편익이 5로 상승했을 때 기역과 니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니은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걸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5로 상승했을 때 기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5번이 틀렸다는 것도 제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제시문에서의 단서들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론 과정에서 최종점으로 가는 부분까지를 보면요. 그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 스타트 잘 끊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회의 비용은 포기한 다음으로 가장 좋은 대안의 편익이다라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몇 가지의 대안들이 있을 때 내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가장 높은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기본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계산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암묵적인 비용과 명시적인 비용을 더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마지막 단계로 순편익을 계산할 때 처음에 주어지는 편익에서 이 기회비용을 빼주는 단계를 통해서 이것이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또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순편익을 계산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론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단원. 금융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체크해보는 개념 묶어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금융 자산들의 종류와 특징, 장점들, 그리고 이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적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 선택이 되겠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금융 자산의 종류에서 우리 이 표에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이라는 건데요. 이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은 약속된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성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 수익이 높진 않아요. 수익성은 낮아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의 항목 자체가 내가 합리적으로 이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요. 또이 둘의 관계는요.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고 또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높은 그런 관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높다고 할순 없다. 대신에 안정성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희망할 때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금융 자산 예금이고요. 두 번째 금융 자산은요,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나타내는 증서, 이게 뜻이에요, 정해요. 근데 이게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은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금융자산이에요. 뭐겠어요? 바로 주식입니다. 이러한 주식은 위에서 말한 주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면 뭐가 낮게 된다 그랬죠?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은 대표적인 금융 자산의 종류가 주식이에요. 기업 주식과 배당 주식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남아있는 하나의 예는 일정 기간 후이두 가지를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하는 증서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은요, 이자 수익도 발생하는데 원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높아요. 왜요? 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금보다는 높을 수 있겠는데 주식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수 있어서 중간 정도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채와 회사채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세 가지의 금융자산 종류 개념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걸요, 옆에 제가 정리한 항목으로 재분류해서 재구성 한번 해볼까요? 이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자산, 배당 수익을 발생하는 재산, 금융자산,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인데요. 먼저,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건이셋 중에, 네, 주식이에요. 그럼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건요? 주식이 아닌, 예금과 채권이 이자를 받거든요. 여기 공통 항목 보이시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예금과 채권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때에 예금이라고 하는 건요, 밑에 한 항목만 더 적어 볼게요. 예금자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금융자산은 예금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금을 뺀 주식과 채권이 시세 차익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시세 차익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종류 세 가지였고, 이세 가지의 특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냐를 재분류해 봤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했었던 각각의 금융자산별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냐를 판단하는 자산 관리의 원칙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원금과 이자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안전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준다. 앞에 항목에서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건 채권이었어요. 일정 기간 후에 원금도 이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은 중간 측면이 될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정성 측면, 원금과 이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채권, 국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안정성의 가장 첫 번째는 위에서 얘기한 약속된 이자를 받죠.

몇 퍼센트라는 약속된 이자를 이미 받고 이 예금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금,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금융자산이다.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이자 수익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예요. 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이자 수익도 높아지는 거라면 이건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반면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수익이 낮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것대로 보자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거나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앞에서 말했던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자 수익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금과 채권의 항목이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수익성 중간 단계에 올라올 수 있는 채권까지도 이 이자 수익을 얘기를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펀드라는 자산도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다음은요.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냐, 없냐. 즉, 유동성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항목으로 봐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CMA라고 하면 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그래서 단기 상품에 투자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요게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불 예금처럼, 그러니까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만 요구불 예금처럼 내가 희망했을 때 얼마든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 중에 넣습니다. 다음, 수입의 규모 혹은 미래 자금 계획,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말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외에도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규칙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 있고 그 금융자산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이 판단에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생애 주기예요. 생애 주기.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저 노년기까지 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비교 항목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융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소득은 일평생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특히나 질병 혹은 나중에 노년기 또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런 미래 설계 차원에서 이 금융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장기적 관점과 고령화 대비 노후 자금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한 이 개념을 생애 주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유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유소년기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개의 경우 보편적으로 보호자 소득에 의존하는 상태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청년기로 가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보통은 봐요. 그런데 이때 청년기 때 결혼 준비와 같은 소비가 좀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기는 하나 소비가 많은 시기. 반면 중장년기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이 최대로, 생애 주기에서는 최대로 발생하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줄기에는 여러 가지 생애 주기상 나타나는 비용들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소득이 최대일 수 있다는 이 효과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축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그 저축의 필요성은 왜 중요하냐? 노년기 문제죠. 이때 되면 소득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것에 비해서 계속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나 질병 관리 등으로 지출해야 되는 소비가 있어요. 그러니 소득은 감소하는 상태에서 소비 속도도 완만히 감소하게 되니 이 단계를 대비해서 앞 단계에 금융 계획 혹은 저축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이 경제적인 환경 변화나 정치 사회적인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애 주기는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일자리 시장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안정적이면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안정하면 소비나 투자가 확 감소해버리죠. 이때 정부 정책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느냐, 세율이 인하되고 금리가 인하되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소비 투자가 감소되느냐, 소비 투자가 증가되느냐와 같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변화 요인에 따라서 내 금융 계획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또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나 테러 같은 외부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안전자산의 선호가 증가되는 추세가 보이고요.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 때에는 친환경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ESG 투자 등이 증대되는 특성들도 있어요. 그러니 앞에 이야기했던 생애 주기에 대한 적용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자료 효과 중으로 가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대표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표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금융자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수익성과 안정성은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상충관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산관리의 원칙들 중에서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은 안정성이 낮게 나타나고,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익성이 높은 자산, 금융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는데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은 있지만, 반면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관계에 있어요. 또 반면에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을 생각해 보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낮게 나타나서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되죠. 반면에 수익성은 좀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고 그래프로는 나타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산 관리의 원칙 세 가지와 이 내용을 대표적인 금융 자산에 적용해 봤을 때의 관계 설정. 다음은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금이라는 금융 자산에 해당되는 걸로 알았죠? 한번 빨리 체크만 해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전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건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고,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정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익성은 낮았다.
라는 평가를 앞에 자료에서도 해볼 수 있었죠. 그 외에 다양한 금융자산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요. 세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금융자산인데요. 예금 상품보다는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산 운용의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펀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 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 이거는 설명 중에 이미 단어가 나왔지만요.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거든요.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급받아요. 이런 금융자산은 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 대표적인 예금, 주식, 채권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들이 있을 수 있고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정리해놨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같은 자산관리 원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이 특히 어떠한 경우를 목표로 하고 설계되는 금융자산인가 같은 것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자료까지 좀 봤고요. 이 다음 아까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적용할 때 나의 생애 주기에 적용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애 주기별 수입, 지출, 수입과 소비를 곡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소비 곡선이 이 파란색으로, 소득 곡선이 노란색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앞에 단계에서부터 생애 주기가 유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순서로 간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걸 소득과 소비, 수입과 지출로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 이전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X 했는데 소득이 잘 발생되지 않은 시점이 보편적으로 보자면 유소년기예요. 그래서 이 유소년기에는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소득을 통해서 내가 지출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막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득에 비해서 그 생애 주기 특성상 소비가 더 많이 발생되기는 비교해 보자면 소득에 비해서는 소비가 더 많이 발생되는 이 시점이 청년기 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서 생애 주기에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의 소비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더 높은 시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중장년기죠. 그리고 나서 소비가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소득 역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게 되면 특히나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여러 금융 계획이나 저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걸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만약 인생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주택 마련, 결혼 자금, 자녀 교육, 노후 설계 등 다양한 자금에 필요하게 되는데 생애 주기별 과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 과업의 이론에 근거해서 봤을 때 금융생활을 설계할 때 유소년기에는 소득이 없다가 청년기부터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득보다는 소비가 조금 더 많은 시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서 저축을 할수 있는 시기로 평가가 된다. 그런데 노년기로 가게 되면 소득 감소, 그래서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기대 수명이 증가되는 이 노년기에 중장년기에 저축이
농년기를 대비

위한 금융 계획으로 중요성이 증가된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전체 자료까지 봤고요. 정답 맞춰줌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그림은 갑과 을의 금융 자산별 보유액.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해서 갑과 을이 각각 주식, 채권, 예금을 어느 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원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항은 두 사람의 금융자산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서 이 금융자산들이 각각 수익 유형에서 배당 수익, 이자 수익, 시세 차익 등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비교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혹은 4번 서치처럼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이 뭐냐. 이런 기본 개념들도 묻고 있어요.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필요로 제공하는 증서인 금융자산은 뭐냐? 기본적인 정의, 특징 알아두면 문항 푸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이런 출제 의도에 기반해서 지금 선지에서 물어봤었던 핵심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배당금, 이자 수익, 시세 차익이라는 세 가지의 척도를 두고 보면요. 배당 수익은 주식에서 발생한다. 맞죠? 이자 수익은 예금하고 채권에서 발생해요. 시세 차익은요, 주식, 채권에서 발생해요. 그다음 4번 선지에서 묻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 이건 하나였죠. 예금이었어요. 5번 선지에서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인 금융자산. 이건 채권이었어요. 그러니 이 제시문과 선택지를 통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과 용어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선지 판단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갑의 주식,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자, 예금자 보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예금 300만 원. 이자의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건 채권 200만 원이었어요. 총 1000만 원. 을은요, 주식이 400, 예금이 300, 채권 300, 총 1000만 원. 이렇게 각각의 이익을 볼수 있는 항목에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니, 1번 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은 을이 갑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주식이라고 했고,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보면, 갑은 500, 을은 400이니까 갑이 더 크다. 1번 X, 2번.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 보유액은 갑과 을이 같다.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예금 채권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에게서 예금과 채권을 더하면 500. 을에게서 예금과 채권을 더하면 600이니까 을이 더 커요. 2번 틀렸다. 3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은 갑과 을이 같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이었잖아요. 두 가지 항목을 더하면 갑이 700, 을이 700. 둘이 같은 게 맞아요. 4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예금은 갑, 을이 각각 300으로 같아요.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인 금융자산. 즉, 짧게 말하면 채권의 보유액은 갑이 200, 을이 300이어서 을이 더 크죠. 같지 않죠.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맞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설계의 핵심적인 개념들과 실제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적용해서 해결하기까지 했어요. 이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꼭 득점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원소들을 나열을 할 건데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내도록 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는 사실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현대적 원자 모형, 전자 배치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70적 숙제해야 하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혹시 안 했다면 다시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와 전자배치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떻게 단원 구성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주기율표에 대해서 발견되기까지, 현대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사용하기 전까지 어떤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가 살펴보고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주기율표 문제, 유니크 기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주기율표의 역사를 이야기 전에요, 주기율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주기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제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열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대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낸 것을 주기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낸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다라고 할 때는 이 주기, 족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주기라고 하는 건 가로줄, 세로줄은 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족이다라고 할 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 죽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껍질수와 같은 애들이에요. 이 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편합니다.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을 묶어놓은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과학자는 바로 되베라이너입니다. 이 되베라이너는요, 어떻게 했냐? 이세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이 있어요. 이세 원소가 있는데, 이 중간 원소에 대한 평균 원자량은,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바로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을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준 이 평균값과 같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세 원소를 묶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는 나머지에 대해서 평균값에 대한 걸 가질 거야. 원자량, 밀도 이런 것들을 가질 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리튬의 원자량 7, 여기서 칼륨에 대한 건 39. 그러면 7과 39를 더해주면 46이죠. 반으로 나눠주면 23입니다. 그 23의 원자량을 나트륨이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고서는요, 아, 세 가지 원소를 묶었네. 그래서 우리는 셋상원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되베라이너는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셋상 원소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라는 건 나머지 원소의 원자량이 평균한 값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3개씩 묶어서 셋상 원소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로민, 뭐 염소, 아이오딘. 그럼 얘네도 똑같이 셋상 원소야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묶어서 이제 셋상 원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기율표 보면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평균값과 같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베라이너가 발표한 이 주기율표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과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 과학자는요,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렌즈라는 과학자는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여덟 번째마다니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여덟 번째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그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이 이제 오면, 아까 레에서 리튬이 있었거든요. 리튬과 나트륨 맞나요? 그래서 아,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네. 음악에서 옥타브 같아라고 해서 옥타브설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 뉴렌즈가 원자량이 점점 커질수록 이 규칙이 맞지가 않게 되었고요. 또한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원자량 순서대로 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을 빈칸으로 두었다라면 왜냐면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를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었다면 좀 이렇게 규칙성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렌지가 옥타브서를 발표함으로써요 다음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죠. 그래서 맨델레예프가요 이번에는 그 당시에 63종의 원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열을 했냐면 바로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원자량 순으로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주기, 이 가로줄은요, 원자량 순서대로, 그리고 세로줄을 나열할 때는 화학적 성질, 이 물리적 성질 비슷한 것끼리 연관지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화학적 성질의 기준을 두어서 화학적 성질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 생각하는 이 주기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요. 화학적 성질을 기반으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연 다음에 원자량 순서는 비소였어요. 그런데 이 아연 다음에는 알루미늄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가 와줘야 돼요. 근데 비소는 비슷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알루미늄 그 다음에는 규소였거든요. 그럼 규소랑이라도 비슷해야 돼.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빈칸에 들어올 원소를 후대 과학자들이 찾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최초의 주기율표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아, 여기에서 원자량 순서대로도 했고 화학적 성질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빈칸으로 두고 새로운 원소의 존재 가능성과 성질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주기율표 하면 바로 맨델레프요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근데 맨델레프의 아쉬운 점 뭐냐면 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원자가 전자가 있죠. 이 모든 질량을 다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르곤과 칼륨의 원자량을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아르곤의 원자량이 39.9, 칼륨은 39.1이에요. 그러면 원자량 누가 더 커요? 아르곤이요. 근데 우리 현대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아르곤 몇 번으로 돼 있냐? 18번. 그때 칼륨 19번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원자량 순으로 나타내자 할 때는 사실은 칼륨이 몇번 가져야 돼요? 18번이고요. 아르곤이 19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칼륨이 18쪽 가야 되고 아르곤이 1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1쪽에 수소를 빼고 나머지 이 알칼리 금속은 물만 타도 진짜 반응성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비활성 기체 아르곤은 반응성이 없어요. 그 화학적 성질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량을 나열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학자 모즐리가요, 이 원자량으로 나열했을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바로 양성자 순으로 나열을 할 거야라고 해요. 양성자 수에 대해서 나열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양성자 수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양성자 수로 나열하게 되었고 그것을 원자번호로 우리는 부르게 된 거거든요. 사실 모즐리는 이 러더퍼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모즐리가 했던 실험은 음극성 관에다가 큰 운동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금속판에 충돌시켜요. 그때 그럼 발생하는 X선의 파장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짧아진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아,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소에서 원자의 양성자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양성자 수 순서대로 배열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바로 원자번호 수, 양성자 수대로 우리는 나열한 거구나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즐리가 가장 우리 최근에 주기율표와 굉장히 흡사하다. 왜냐면 새로운 것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최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의 역사를요, 되베라이너부터 그리고 나서 옥타브서를 주장한 뉴렌지, 그리고 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맨델레이프, 그 다음에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배열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과학자는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되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에 대한 조사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원소 A에서 F에 대해서 나타냈고, 각 원자량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읽어볼게요. 되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쌍에서 두 원소의 원자량 평균이 나머지 원소의 원자량과 비슷함을 발견합니다. 우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쌍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 줄로 봐주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줬네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묶어주면은 가운데 있는 이 원자량은 나머지 원소의 평균값과 비슷할까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갑니다. 원소 A에서 F 중에 세상 원소설에 해당할 수 있는 원소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세로 줄. 그럼 A, D, E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여기 평균 원자량 D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 A와 E에 대해서 합한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해줘야 돼요. 6.9 더하기 39.1 해주고 나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46이죠? 나누기 2 해주면 23. 그래서 D와 어떻다? 같아진다. 라고 했던 게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세상 원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ADEO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현대주기율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현대주기율표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주기율표는요, 사실은 이것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축약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딱 1번에서 20번까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가 사실 건너뛰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3에서 10이 어디 갔어요? 제가 일부러 없앴습니다. 우리 1번에서 20번만 봐주면 돼요. 자, 주기율표다라고 하는 건요. 원자 번호 순이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에 따라서 나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여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어느 줄에 와야 돼요? 같은 세로 줄이에요. 그래서 같은 세로 줄에 온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주기부터 가볼게요. 제가 주기를 가로 줄이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가로 줄이 요걸 의미하나요라고 하는데 이 가로 줄이라는 건 1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전체, 2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전체, 3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전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줄인데 이 가로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 수소 전자 하나, 그럼 거기 이제 두개 채워지면 헬륨.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려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그래서 이 가로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주기야라고 하는 건 주양자 수에만 전자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2주기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주양자 수 1과 2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라고 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1주기 애들 같고요. 2주기 애들이 같고 3주기 애들이 같고 4주기 여기까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족이라는 건뭘 의미하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세로 줄에 오도록.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세로 줄인데 무엇이 같아야 될까요? 바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정말 큰 특징이 있는데 너무 큰 특징이다 보니까 밑에 칸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무엇이 같은지 한번 볼게요. 1에서 2족. 그리고 여기 사이는 제가 생략했다라고 했죠? 13에서 17쪽까지 봐주시면요. 왜 18쪽을 뺐냐? 우린 뭘볼 거냐면 원자과 전자입니다.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해요. 근데 비열성 기체는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너무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요. 1에서 17쪽 사이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생략했죠? 그럼 1, 2, 13에서 17쪽. 여기 1의 자리 수가 원자과 전자 수와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1쪽이야라고 하면 리튬에서 가장 바깥에 전자 몇개 있어요? 하나. 그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거든요. 그럼 1쪽과 1 맞아떨어진다. 신기하죠? 자, 여기서 17쪽인데요. 가장 바깥에 전자 몇개 있어요? 7개.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몇이에요? 7.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여기 1에서 2, 13에서 17쪽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끝자리 수와 어떻다? 같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신기한 건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같은 족에 있을 때 이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와 같기 때문에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 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문제 풀때 우리가 예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기 1족, 1족이라면은 분명히 다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수소는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 원소들과는 화학적 성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족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주기부터 줬는지 2주기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 주기율표 문제에서 요거를 확인하는 것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색깔 차이가 발생했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하늘색, 그리고 노란색, 가운데 회색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소를 분류해볼 건데요.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하늘색을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이 노란색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쉽기 때문에 뒤에서 화학결합해서요, 양이온 되기 쉬워. 비금속 원소는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던데, 둘이 이온 결합 형성할 수 있겠네?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13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 붕소를 제외하고는 여기 지금 금속이라고 색깔이 하늘색, 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 원소이고, 그리고 여긴 사실은 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열 전달 잘하고요. 그래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큰 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항상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비금속 원소는 이거랑 반대일 거예요. 마지막. 여기 금속 원산은 당연히 결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예요. 생태가 하나는 다르다. 자, 나머지 여기 노란색 한번 볼게요. 노란색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18족 원소를 제외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는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를 내어놓는 표시였고요. 여기선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금속 원소에 비해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매우 작아요. 다만 탄소는 좀 예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선 제가 화학결합에서 한번더 언급을 할 텐데, 탄소라는 것은 여기 흑염, 흑염만 예외인데, 이 결합된 거를 봤을 때, 이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만 결합하고 있어서 전자 하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외다라는 거. 대부분 기체, 고체예요. 하지만 브로민은 어떤 상태냐면 액체입니다. 그래서 기체, 고체지만 나머지 브로민 액체이다라는 이 물질의 상태가 조금 달라서 이 교과서마다 상태를 알려주는 교과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 브로민이 혼자서 색깔 다른 애로 이제 딱 띄고 있어요. 왜냐면 혼자서 딱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 회색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 세미메탈. 그래서 우리 중금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금속은 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작고요. 비금속보다는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면 규소랑 germanium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기율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주기율표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전자배치 문제를 함께 묶어서 유니크 기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주기율표가 주어지면 몇 주기부터 시작하는가를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1주기의 1족은 수소이기 때문에 1족의 금속들과 화학적 성질이 약간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 있는 거 봐줘야 돼요. 그럼 지금 2주기부터 시작이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 풀어주면 되겠다. 원소 A에서 1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건데요. 금속 원소인가요? 얘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올수 있는 건 13족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애들. 붕소를 제어하고는 금속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A라는 거 리튬이죠. 그래서 가능하겠다. 가 A 딱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A, B, D 나와 있고요. 마, C만 나에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붕소라는 건잘 물어보지 않아요. 아까 중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로 많이 나타내요. 기억부터 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원소는 몇 가지인가요? A 한 가지죠? 그래서 틀렸구나. 니은, 기억에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2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와 전자배치가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구나.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예와 아니오인데요. 아니오부터 제가 볼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족이 원자과 전자라고 의미를 했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들의 전자배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 17족 원소다라고 하는 건 사실 2주기나 3주기 모두 다 p오비탈에서 전자가 지금 몇개 있게요? 어려우면 s오비탈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17족 원소다라고 하는 건 원자과 전자가 7. 그렇다라는 거는 s오비탈, p오비탈의 전자가 7개가 와줘야 되거든요. s오비탈은 2개, p오비탈에는 하나씩 넣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그러면 당연히 홀 전자 수몇개 있어요? 하나씩 있는 형태. 하지만 2주기라면 2s2p, 3주기라면 3s3p로 주양자 수는 다르겠죠. 하지만 홀 전자 수는 하나로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 이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는 2인가에 아니요, 네. 왜 얘냐면 얘네들은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럼 얘라는 거에 이제 B랑 D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4족이다라고 할 때도 우리 이번에 2주기, 3주기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p오비탈만 확인해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몇이어야 돼요? 4. 그럼 일단은 s오비탈이 두 개를 채웠기 때문에 p오비탈에는 홀 전자 수가 두개 있어야 됩니다. 두개 있는 모습 맞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16족 가볼까요? 16족의 원자과 전자 수는 6. 그럼 s오비탈이 두 개를 빼고 나서 p오비탈은 몇개 있어야 돼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홀 전자 수는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의 b와 d가 맞습니다. 그러면 니에는 어떻다? 네, 가능합니다. 이걸로 질문해도 되겠어요. 디귿. 나에 해당하는 원소는요, 17쪽이다? 당연히 여기 지금 C랑 E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요. 17쪽이었어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원소는 17쪽 맞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주기율표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1주기에 혹시 1족 수소라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문제를 풀때 사실은 A는 어떤 원소야? B는 어떤 원소야? 라고 풀지 않고 사실 13에서 왼쪽에 있는 건 금속이라서 얘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리튬이에요. 라고 그냥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 원소 찾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적 성질 비싼가도 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도 족으로 판단했고요. 홀 전자수도요, 족으로 판단하고, 원자과 전자수 판단하고, 전자 배치를 그려냈어요. 그래서 2번을 해결할 때는, 1번도 우리가 지금 해결했으니까 2번도 해결할 때, 한번 이 원소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도 똑같이 뭐예요? 주기율표 문제고요. 위치를 보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대략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도 보이기 때문에요. 보면서, 굳이 나는 원소를 찾지 않아도 될것 같아. 라는 느낌. 그리고 하나 더. 1주기가 있을 때는 바로 이 1쪽에 1주기 수소라는 애 조심하자. 라는 것딱 느낌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부터 E가 나타나져 있어요. 첫 번째, 금속원소 몇 가지인가요? 금속원소는 13족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애들, 두 개다! 아니죠.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 1주기에 있는 수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1번이랑 차이는 뭐다? 1번은 수소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는 수소가 생겼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A에서 2중 금속 원소는 E 하나 있습니다. 사실 E라는 건 나트륨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찾는데 어려움 없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N. N에서는 B와 C가 결합했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인지 묻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인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근데 여기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물질이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B랑 C에 대한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 화학 결합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전기 음성도, 전자상 끌어당기는 능력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에요. 완전히 확 잡아당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뺏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상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게 보이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14족에서 2족이니까 탄소. 16족에서 2족이니까 여긴 산소. 이산화탄소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보니까 공유결합 물질인 게 눈에 잘 보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요 정도는 비금속 원소네? 아, 틀렸다라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갑니다. 원자가 전자수 물어봤습니다. 족을 봐주면 돼요. 뒤에서는요, 17족. 그래서 1의 자리수 바로 7. 2라는 건 14족, 1의 자리수 바로 4. 그래서 D가 어떻다? 더 크다.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주기율표가 나타나지 않아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사실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저는 요건 안 하려고 해요. 뭘안할 거냐면, 2, 3주기가 있어요. 그때 14에서 15, 16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힌트가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써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쓰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6가지 원소만 써주면 돼서 쓰는 게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사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혹시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6가지 정도면 쓰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르게 한번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홀전자 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X, Y, Z, Z가 주어져 있는데 무조건 6개 중에선 하나일 거예요. 그럼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a와 2a니까 사실 1대 2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빠르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 게 가장 작은 원소는 14족에서 2주기. 얘에 대해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탄소네, 질소네, 산소네 요것도 좋지만 그냥 1s, 2s, 2p 그리고 3s, 3p를 머릿속에 이제 끌어당겨서 생각해 보세요. 얘가 원자가 전자 수가 4야? 그럼 일단 2s 다 채웠어? 2p에서 2개 채우니까 홀전자 수가 2개 있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2개야. 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썼지만 잘 보이라고 이건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다시 한번 더. 가장 큰 애는 16족에서 3족이니까, 아, 얘네 지금 원자가 전자 수가 6이야? 그럼 3s에서 2개 채웠네? 그럼 p에서 지금 4개 채웠네? 근데 4개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 지금 2p 다 채우고 3p로 갔기 때문에 6개에서 4개 더해준 10개여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가능한 게 사실은 a는 2?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한 게 2a가 10이에요. 하지만 5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보면은 알수 있는데 안될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 15다라고 하는 게 15족에서 2족인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3.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4. 반대로 여긴 하나 빼주면 9, 하나 빼주면 8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2p를 다 채웠을 때 3p로 가기 때문에 6을 더해준 값이다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되고, 최소와 최대를 제가 빠르게 생각을 했고요. 얘네들 1씩 차이나,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6개씩 차이나. 왜냐면은 3p를 가기 위해서 2p를 다 채워야 되고, p오비탈의 2, 3, 4는 어차피 3p에서 똑같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니까 5라는 거 어차피 안 되고 무조건 1대 2에 대한 비율은 1대 2 또는 1대 2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개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두 개가 들어있다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다라고 하는 건 14족과 15족은요. p오비탈이 모두 다 홀전자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이룬, 쌍은 이룬 애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같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더해진 게 16족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얘네들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 홀전자 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 같은 주기에서 3대 1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대 1에 대한 비율이 왜 나올 수 없냐고요? 다시 한번 더. 14에서 홀전자 수 2, 15에서는 3, 16에선 2예요. 그래서 홀전자 수는 사실은 14족과 16족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 얘네가 홀전자 수가 같다? 그러면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가 1대 3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씩 차이 나요. 그럼 여기 주기가 달라지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까지 모두 다 채워져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토탈 4개입니다. 그럼 5개죠. 여기까지 채워지면 6개예요. 그럼 6과 그리고 나서 얘네들 하나 더 채워지면 7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수는요. 2, 3, 6, 7, 4가지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할땐 1대 3의 비율이 나올 수가 없고 같은 원소에서 홀전자 수가 같은 상황에서 2와 6, 바로 이 전자가 두 개는 오비탈수만 고려하면 딱 1대 3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얘네가 같은 홀전자 수, 원자가 전자 수 같기 때문에 홀전자 수 같을 거거든요. 같은 홀전자 수 이내로 가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홀전자 수는 같아. 그럼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2주기야, 3주기가 2대 6이야.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분모에 써준 게 되면 3대 1로 역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얘에 대해서 2가 가면 얘가 4가 될수 있겠네. 그럼 얘가 8이 되겠네. 라는 게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지금 제가 홀전자 수가 같은 경우,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같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절대로 1대 3에 대한 비율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족이면 되겠죠. 그럼 홀전자 수는 같아지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는, 아, 여기에서 얘가 14족에서 2주기, 14족에서 3주기. 다시 말해서 얘가 탄소고, 얘가 만약에 규소라면 3대 1로 표현되겠네. 그래서 얘가 탄소, 얘가 지금 규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피오비탈에 들은 전자수 두 개예요. 여기에서 얘가 두배 되면은 4. 그래서 얘가 누가 돼야 돼요? 4가 될수 있는 건 바로 산소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 됐나요? 그럼 기억부터 갈까요? A는 4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얘는 2입니다. B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요. Z와 X를 비교하세요라고 했는데 당연히 1s, 2s 채워져 있는 게 같죠? 그래서 틀렸고요. D은 X에서 Z 중에 2주기 원소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X랑 Z, 탄소랑 산소죠? 그래서 답은 D긋이라서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요, 뒤에 몇 번에서도 풀 거냐면, 5번에서도 해결을 할 거예요. 5번에서도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여기 제가 써는 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고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지금 14족과 15족 2주기일 땐 무조건 얘네 몇이었다? 1s, 2s니까 두 개. 근데 2p 하나 더 짝을 이루게 되는 건 바로 16족부터. 그래서 얘네가 세 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지금 2p 모두 다, 그리고 3s를 채워줬기 때문에 6개. 그리고 나서 16족은 7개 하나 더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값을 나타낼 때 7이라는 게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7이 나타내줘야 되는데 7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얘네는 아닐 거야. 그럼 이제 3대 1, 그러면 2대 6, 얘네가 1대 3, 3대 1이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5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좀잘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6가지면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봐라. 요것도 생각해보고, 6가지 쓰는 것도 해보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한번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는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서 아주 길게 풀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과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요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범위를 알려준 거예요. 가능한 범위. 그래서 2주기면 돼라는 거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에 대한 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각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괜찮은데 하나만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2주기와 3주기가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만약에 되어 있으면 2주기에선 ES와 EP예요.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해준 게 ES는 0이고요. EP라는 건 0이 아니라 2 더하기 0이니까 2고요. EP라는 건2 더하기 1이니까 3이에요. 그래서 EP가 더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큰게 ES 또는 EP일 거야 라는 힌트인데, 만약 2, 3주기다라고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3S와 3P가 있을 때 3S는 3 더하기 0이니까 3.

3P는 3 더하기 1이니까 4예요. 그래서 당연히 3P가 큰건 알지만 2P와 3S가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2P에서 6개 채워지고 3S까지 채워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뭐야,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 왜 6개 넘어?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해준 게 2P와 3S? 얘네들이 같으니까 아, 전자껍질 넘어갔구나 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2주기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수월해진 게 2S와 2P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얘가 2S 최대 채울 수 있는 건두 개죠? 그럼 두개 넘어서면 무조건 p오비탈이겠네 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여기 5라고 한 거는 바로 누구다? 2p오비탈에 5까지 채워지네. 누구다? 플로린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2p까지죠? 그럼 1s, 2s, 2p에 적어도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짜그리 이런 건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총몇 개다? 다섯 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찾아볼게요. 여기에 y라는 게 b가 같으니까 다섯 개예요. 그럼 가능한 건 뭐가 있냐면 이미 플로린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 둘, 세개 채워진 거. 그런데 홀수는 안 돼요. 왜냐면 전자수가 짝수여야 돼요. 이 예이라서. 그래서 무조건 짝수인 거네 개. 또는 가능한 거 모두 다 채운 여섯 개. 그런데 여기에서 네개 또는 여섯 개다라고 할때 영향을 미쳐주는 건 바로 x에 대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아까 제가 3번 문제 풀 때도 가장 작은 애와 큰 애들에서 가능한 애들 찾아봐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2주기에서 가장 큰 애는 네온이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최대가 몇이냐면 무조건 5개예요. 5개를 넘어선 안 돼요. 그럼 여기 6이 될까 안 될까요? 전자수 6이 와버리면 여기도 6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건몇 개다? 아, 이 배치, 산소의 배치 몇 개다? 4개일 것이다. 그럼 여기도 4개겠네?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래요. 그럼 여기는 1s와 2s를 포함해서 4개여야 되거든요. 그럼 1s 다 채웠고, 2s 다 채웠고, EP에서는 홀 전자만 2개를 채워야 4개가 될수 있는 EP2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건 누구여야 돼요? 아, 기억에 들어있는 건 2개구나. 그래서 A는 2, B는 5. 더해주면 7.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랑 최대를 정해서 가능한 거를 찾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였고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값이 가장 큰 거를 찾아낼 때 여기에서 2, 3주기가 주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게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디귿과 여기가 지금 같은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실은 디귿 선지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를요, 원자가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전자 두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분해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요 비율로 바꿔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14에서 16쪽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다? 차라리 14, 15, 16. 그리고 2주기, 3주기 6가지 원소를 써서 이걸 나타낸 게더 빠를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바닥 상태 원자 X, Z에 대한 자료인데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분해,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아까는 홀 전자수였기 때문에 14족과 15족에 대해서 홀 전자수를 비교하고, 그리고 15족과 16족에 대해서 홀 전자수를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번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14족과 15족은 같지 않고요. 15족과 16족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여전히 14와 15족이 같고, 그리고 16쪽은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 나올 수 있는 숫자 뭐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빠르게 1s, 2s, EP, 3s, 3p 떠올리시면 14, 15쪽은 일단 1s, 2s만 채웠기 때문에 두 개가 가능한 애들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지금 16쪽이란 거 하나 더 채워졌으니까 세개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네들은 지금 6개고요. 얘 하나 더 채워지니까 7개 되겠죠?

2, 3, 6, 7이 바로 딱 떠올려져야 돼요. 그럼 2, 3, 6, 7이 떠올려졌을 때 분모가 2, 3, 6,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 3, 4가 될때 7이라는 게 없잖아요. 불가능한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 또 1대 3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요. 그럼 1대 3이라면 얘네가 지금 1대 3이거든? 만약에 둘다 여기에서 14족이거나 15족이라면 그러면 지금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4족에들 다 같을 거고 15족에들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족이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하나는 2족이니까 분모가 2, 하나는 3족이니까 6일 거고요. 만약에 14족이다 하면은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s와 2p죠. 그러면은 총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래서 14족이다 3개. 거기에서 만약에 15족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4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4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3을 쓰고 나중에 4가 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 4를 쓸게요. 왜냐면 모두 다 4가 와버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분자들이 다 같아져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4는 사라지지 않도록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만 없애주면 1대 3대 4. 여기도 2가 추가로 와주면 돼요. 아, 그럼 가능하네. 15족에서 2주기이네. 아, 얘가 누구다? 질소겠다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모두 다 15족으로 뒀으면은 여기에서 4로 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16족을 둬보니 또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4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지금 3, 3, 4 배열로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먼저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니, 저는 7이 안 된다라고서는 생각이 들었고, 1대 3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 중에 하나는 묶어져 있어야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6가지만 써주면 되니까 빠르게 6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거, 원자과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찾아볼까요? 얘가 1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아, 얘는 지금 14족에서 3족이니까 규소. 그럼 여기에서 얘는 탄소.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게 탄소, 여기에서 규소, 여기에서는 질소겠다. 기억, 2주기 원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Y랑 Z 두 가지라서 틀렸고요. 니은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봤는데요. X랑 Y는 원자과 전자 수와 같은 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을 겁니다.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어차피 2p 두 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두개두개 같을 거고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분해요. P 오비탈 수인데요. X라는 건 규소죠? 그러면 지금 1s, 2s, 3s 다 채웠으니까 3개. 그럼 여기에서 2p라는 거, 지금 2p 다 채웠어요. 3개에다가 3p 2개 있네. 5개. 2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있기만 하면 돼. 홀전자 수도 다 세줘야 돼요. Z라는 건 질소죠. 그래서 질소라는 건 1s, 2s 2개. 그리고 나서 질소죠. 질소니까 2p에 하나씩 들어가 있네. 3개. 그러면 여기 2, 5, 10, 3, 3은 9. 당연히 X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몇번 가주면 돼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선지만 바꿔주면 무리 없이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앞에 3주기인지 2주기인지라는 힌트가 주어지면 아주 큰 힌트니까 꼭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고요. 원자과 전자 수 합은요, 1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뒤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S 오비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넘길 수 없어요. 뭐를요? 2를요. p 오비탈이다라고 하면 6을 넘길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기억의 수기 때문에 아, 하나의 s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아니라 1s 그리고 2s, 3s가 있는데 1s에서 두개 채웠고 2s에서 두개 채웠고 3s 모두 다못 채우면 하나, 두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3주기니까 최소는 일단 2s 다 채워야 돼. 2개고요.
최대는 3S 다채온과 3개입니다. 2개에서 3개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피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3중이니까 잎이 다채웠겠죠? 그래서 잎이 다채웠으니까 최소 3개에 최대는 6개까지. 3피 다채운 거.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아, 만약에 3이라는 게 넘어버리면 무조건 피오비탈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랑 4를 아예 공개했어요. 그럼 얘 지금 뭘 넘겼어요? 3. 그럼 여긴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고, 여기에선 S 오비탈이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은 X는 무조건 지금, 1S, 2S만 채우고 3S 못 채워야 돼. 근데 3주기여야 돼? 3S의 전자 몇 개여야 돼요? 하나요. 그래서 3S1입니다. 자, 그럼 Y에서는요, 이번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4개가 있다라는 건 일단 2P에서 3개. 거기다가 3p에서 하나는 두 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 전자 수가 모두 다 채워지고 하나 더 지금 짝을 이룬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다? 3p 하나 둘셋넷 4다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황입니다. 그럼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건 1s, 2s, 3s니까 세 개죠? 그래서 a는 3. 그럼 z로 넘어갔을 때 이제 원자가 전자 수 합을 활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트륨에 대해서 원자가 전자가 1이죠? 1. 여기 3P4. 근데 3S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 몇이에요? 6. 그러면 남아있는 거 3개. 그래서 여기 원자가 전자가 3개가 되도록 3S2, 3P1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건 2P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총 3개. 그럼 기억은 P오비탈이다. 당연히 S오비탈에서 틀렸죠. 니은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요.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를 묻고 있어요. x라는 거는 지금 2p에 3개 있었죠. z라는 것도 2p에 3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개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전자 들어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p에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얘는 4개가 돼요. 3대 4.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을 때와 그냥 전자가 들어있는 거 물어볼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자 두개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자가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부양자수와 주양자수 합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다 같이 71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니크 블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블룸은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요, 제가 71쪽에다가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주기율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원자가 전자 수를 빠르게, 만약에 수소야 1, 만약에 리튬이야? 그럼 1, 나트륨이야 1, 이런 식으로 빠르게 쓸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분의 P 오비탈 수, 또는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수, 이게 두개 다르죠? 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와 전자 하나 들어있는 것도 포함시키는 수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다르고, 그리고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도 달라지고, 오비탈 수 물어보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건 71쪽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쓰는 거.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건 주기율표 모양이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익숙해졌다 그런 친구들은요, 70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1번에서 20번을요, 그냥 일렬로 쭉 쓰는 거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70쪽에 있는 거, 71쪽에 있는 거 충분히 연습하시면 제가 정답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관성자 유설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8, 119페이지 내용이고요. 수능특강 교재로는 10강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페이지는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많은 다양한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인도의 근대화,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그 다음에 오스만, 이집트, 이란, 아프리카의 근대화 운동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저랑 같이 떠나봅시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일본의 개항은 바로 누구?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요걸로도 많이 물어보죠.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했었고요. 그 이걸로 인해서 요거 밑줄, 미일 화친 조약. 여기에 있는 1854년은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하게 되자 일본과 미국이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조약 이름이 미일 화친 조약이고요. 1854년입니다. 자, 이것은 시모다 하코다테의 두 개 항구의 개항이었었고요. 이때 일본, 미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일본, 이제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었다. 종종 문제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일 화친 조약. 첫 번째였었던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 두 개 항구 개항, 거기에다가 최혜국 대우,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를 받을 것을 인정해 주었던 이 최혜국 대우와 시작하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밀수호통상 조약입니다. 그렇게 두 개 비교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4년 뒤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경제적인 파트라든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했던 것이겠죠. 1858년입니다. 그래서 추가 개항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영사재판권과 협정관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개의 항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항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시모다입니다. 여기가 하코다테예요. 이것이 이른바 시작하자. 그 외에도 이 미일 수호통상조약에는 4개의 항구의 개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가사키라든가 고베라든가 요코하마라든가 니가타 등등이 있었는데 요거는 외우는 걸까지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요 처음에 있었던 1854년도에 미일 화친조약에서 있었던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요 지도상에서 봐주셔야 됐던 거는 여기 있는 지역을 조슈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을 사스마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조슈번과 사스마번에서 막부 타도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도 가장 보수적인 동네이자 정치 성향적으로는 우파 쪽 그런 지역은요, 바로 여기, 바로 조슈번, 사스마번이 지금도 일본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뭐 했다고요? 예, 막부 타도 운동을 주도했던 지역이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854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4년 뒤인 1858년도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정치적으로는 어느 때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때입니까? 맞습니다.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에서 이런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자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막부 타도 운동이고요. 막부가 타도 된 것이 언제죠? 1868년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메이지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거 착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에도 막부 말기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러한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바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었고요.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했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어디? 사스마번과 조슈번입니다. 기억하시죠? 위치적으로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막부, 에도 막부가 붕괴되었었고요. 왕정 복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메이지 정부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메이지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에도의 명칭을 뭘로 바꿨고요? 도쿄로 고쳤고요.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 정말 잘 나옵니다. 패번 치현 조치를 단행하였다.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에도 막부가 무슨 체제를 했다라고 했었습니까? 막번 체제라는 체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쇼군은 어디에 살고, 막부에 살고, 이 쇼군에게 이 땅을 받았던 그런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번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막번 체제였었는데, 이러한 번을 폐지했다고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지방제도가 정비되었었고요. 자, 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확립했습니다. 상공업 육성했고요. 근대적 공장 설립했습니다. 봉건적 신분제 개혁했고요. 서양식 교육 제도와 의무 교육 제도 도입했으며 유학생 파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반드시 기억. 1871년 즉 메이지 정부 시기에 파견되었던 것이 이와쿠라 사절단이고요. 왜 이와쿠라 사절단이냐? 이와쿠라를 대표로 하는 여러 명의 사절단을 전 세계에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징병제 실시했고요. 신도의 국교와 우편제도 실시, 철도 부설 등이 있었고,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었다라는 거꼭 체크. 이것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이와쿠라입니다. 이와쿠라, 요 가운데 머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과거 이제 연예인으로는 이제 산다라 박씨를 조금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일본에서는요, 자유민권 운동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1870년대 시작했습니다.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 설립을 주장했었는데, 메이지 정부의 탄압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메이지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게 1889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올 땐 이런 거 연도도 은근히 나오죠. 제국 의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에 일본 제국 헌법 주된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있었어요. 정한론이란 게 뭐냐면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하던 조선에 대한 정벌을 주장했고요. 실행은 보류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에 일본이 이 대외 침략을 했던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이완을 출병하면서 류큐를 병합했습니다. 이 류큐 병합하면서 오키나와 현을 설치했는데요. 요것이 언제냐면 1879년이에요. 79년. 요거 정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청일전쟁 승리했고요.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과 충돌했습니다. 이 청일전쟁의 종전 조약이 뭡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은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맞습니다.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중심이 되었던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요. 야, 어디? 이 섬은 몰라도 이 랴오뚱 반도는 안 된다니? 라고 하면서 랴오뚱 반환을 압박하게 되고요. 실제로 일본은 반환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그것이 러일 전쟁이에요. 이 러일 전쟁의 종전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이었었고요.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한 장으로 정말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은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는데요. 이때 청이 뭐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종전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었었고요.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와 이 만주 일대의 영향력을 일본이 확대할 수 있었다. 제 필기노트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퓨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앞선 군사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1854년 요거 연표 문제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개항돼요. 누구에게? 미국에게. 미국이 그랬다고요. 시작하자고요. 시모다, 하코다테를 비롯한 두개 항구 개항, 최국대호. 당연히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858년도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몇년 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4년 뒤라고 했었죠? 맞아요. 4개 항구의 추가 개항이에요. 그리고 영사 재판권을 뜻하는 치외법권과 협정 관세, 즉 관세의 자주권을 좀 침해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후 일본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막부 타도 운동이었었고요. 이러한 막부 타도 운동에 의해서 일어났던 결정적인 사건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1868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왕정 복고가 실현되었었고요. 패번치헌, 요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대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뭐 문명개화론 등등이 있었고요. 의무교육제도, 신분제 폐지,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사절단 이름이 맞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반드시 기억. 그리고 우편 철도 징병제, 근대적 공장과 회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대외 팽창 정책 펼치면서 류쿠 편입했고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에 맞섰던 일본 내 자유민권 운동도 있었죠. 자, 그러한 흐름 과정 가운데 일본의 팽창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본 제국헌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천황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것이고요. 민들의 권한을 제한, 기본권 제한했던 것입니다. 뭐 교육 치거도 있었고, 제국의회도 1890년에 만들어졌었고, 이러한 팽창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자, 청일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과 랴오뚱반도를 차지했지만, 삼국 간섭에 의해서 랴오뚱반도는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부터 러일전쟁 있었고요. 자, 러일 전쟁의 종전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었었고요.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와 관련됐던 것은 일사늑약이고,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 이후로도 계속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게 1931년도에 만주사변, 그리고 37년도에 중일 전쟁,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패망했었다라는 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침략했죠. 그래서 인도는 상당히, 당시에 인도는요, 정말로 영국이 인도를 침략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였었어요. 당시 인도의 마지막 왕국, 내지는 제국은 무굴 제국이었었는데요. 무굴 제국은 조금 힘이 약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빈번한 전쟁과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맞습니다. 무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이 인도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플라시 전투였어요. 이 플라시 전투는 인도라는 당대 최대의 시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전투가 플라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이 벵골 프랑스 연합군을 격퇴하고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 여러분, 우리 교재상에 여기 플라시 전투가 나와 있죠? 플라시 전투가 나와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175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 여기서 100 더해 보이세요. 그럼 요 숫자 하나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857년에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포의 항쟁은 뭐냐면, 당시에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들이 세포이들이었어요. 당연히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크게 두 개의 종교를 믿었습니다.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었었는데, 이 당시 세포이들에게 지급됐던 탄약통에, 화약주머니에 보니까 소기름 아니면 돼지기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방수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당시에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 여기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돼지를 불경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본인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침해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세포이들은 이건 본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항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57년도에 있었던, 즉 플라시 전투 정확히 100년 뒤에 있었던 세포의 항쟁이었었고요. 이러한 세포의 항쟁은 영국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굴 제국 황제는 폐위되었었고요. 자, 세포의 항쟁의 결과, 요거 밑줄입니다.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858년도의 일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플라시 전투 이후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방식은요,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포의 항쟁의 결과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었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 이후에는 이들의 통치 방식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직접적인,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체크.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이 박탈되었었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하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민족 자본가는 성장했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니다. 밑줄 거시고요. 맞습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요걸 다른 말로 브라무 사마지 운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19세기 전반. 여기 사람 이름이거든요. 람 모한 로이까지가 한 사람입니다. 예, 람 모한 로이가 중심이 되어서 순수 힌두교 교리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종교운동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은 종교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특히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습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회적 폐습, 타파, 카스트제 반대인데, 이 사회적 폐습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사티라는 게 있었어요. 사티라는 게 뭐냐면, 남편이 죽게 되면 살아있는 아내를,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같이 화장을 합니다. 아, 선생님, 시신을 화장하는데 어떻게 불에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예, 그때 같이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티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의 거의 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악습이었었죠. 예, 그거, 이게 바로 사태입니다. 보세요. 실제로 뭐 이것이 왜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남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부인에게 가면 그러한 가문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있었다라는 뭐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여성 입장에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건 실제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했어도 된대요. 근데 안 하면 사람 대우를 못 받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서운 칼들 보이시죠? 이게 상당한 압박을 주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이건 뭐 거의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보니까 거의 강압적으로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나름의 사회개혁운동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하나 더. 인도 국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인도 국민회의는요, 1885년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져요. 이것의 처음의 목적은요, 친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친영이라고 하면 뭐 우리는 뭐 크게 감이 잘 안 와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거 영국과 뭐 이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조직 아닙니까? 친일파. 어때요? 우리는 느낌 딱 오죠. 친일파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친영이라고 하는 건 약간 배신자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국 입장에선 아니 저 인도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포섭해서 우리의 통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인도 국민회의예요. 처음에 이 인도 국민회의의 성격은 친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인 회의를 위해 정치 조직 결성을 지원했고요. 지식인, 관리, 자본과 지주 등을 결성했습니다. 초기 활동은요,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도 국민회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반영 운동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벵골 분할령이에요. 벵골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인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벵골입니다. 근데 이 벵골을 반으로 나눠서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눌 것을 주장했던 게 벵골 분할령이에요. 이것은 영국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디바인드 앤 룰, 분할 통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분할 통치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인도를 영국이 통치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영국에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통치 방식은 뭐냐면,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좋은 게 바로 종교예요. 당시에 영국은 어떻게 나눠져, 그 인도는 어떻게 나눠져 있었습니까? 60%는 힌두교, 40%는 이슬람교거든요. 비슷하죠. 얼추. 싸워볼만 하죠. 그래서 이들끼리 분쟁을 야기시켰던 것이 이건 것이죠. 자, 이것을 인도인들은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싸우라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서 무슨 운동을 펼치게 되냐면, 콜카타 대회를 열어요. 이 콜카타 대회를 열면서 우리 이 벵골 분할령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이 콜카타 대회를 주도하는 했던 단체가 바로 인도 국민회의인데 이때쯤 되면서 완전히 반영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인도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 국민회의는 1885년에 등장했고 초기에는 친영 단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 단체적인 활동을 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특히 콜카타 대회를 주도했던 인물은 틸라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4대 강령을 내세우죠. 국산품 애용을 뜻하는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 교육, 지능, 그다음에 자치를 뜻하는 스와라지 등등의 4대 강령을 내세웠었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벵골 분할령은 취소되었습니다. 1911년이고요. 명목상 인도인의 자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벵골 분할령. 그래서 서벵골과 동벵골로. 이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도들이 많았고요. 동벵골 지역은 이슬람교도가 많아서 이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들끼리 종교적인 분쟁을 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여기에 있는 동벵골 지역이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눠지게 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지만. 자, 이거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18세기에 무굴 제국이 쇠퇴할 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플라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프랑스가 치고 영국이 이기게 되죠. 벵골 통치권과 인도 무역을 영국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인도 무역을 할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었고요. 자, 이러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인도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이들은요, 민족적, 종교적 차별에 저항을 하는 세포이 항쟁이 있었고요. 그 결과 무굴 제국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으며 동인도 회사도 없어졌어요. 왜 동인도 회사가 없어졌냐는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통치였다냐면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통치 방식이었었는데 그 결과 직접적인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양쟁의 결과 인도 통치 개선법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전에 간접 통치하던 방식이 직접 통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라모 사마지 운동. 이걸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주도했던 사람 누구? 람 모한 로이. 사티 금지. 사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카스트 반대, 그다음에 우상숭배 금지 등의 그런 사회 운동이 바로 브라모 사마지 운동, 내지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었습니다.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자, 초기에는 친형단체였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지식인들, 인도인 관료들의 회유 목적으로 신형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1905년 벵골 분할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반영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자, 인도 국민회의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885년입니다. 연도도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벵골 분할령은 1905년에 있었고요. 그것에 반대하는 단체인 콜카타 회의가 있게 되었었는데요. 이건 1906년. 콜카타 대회라고도 하고 콜카타 회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이 바뀌게 되죠. 친형 단체에서 반형 단체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던 콜카타 회의에서 나왔던 4대 강령이 자치를 뜻하는 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의 스와데시, 영국산품 배척의 보이콧, 국민교육 실시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1911년 철회되었었다라는 것도, 뭐가 철회된다? 벵골 분할령이 철회되었었다라는 것도 꼭꼭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 갑니다. 동남아입니다. 동남아는 크게 이제 세개 국가 정도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우리 교재에는 세개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크게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요 국가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습니다. 태국 같은 나라는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라마 5세 같은 인물이에요. 짝크리 왕조의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으로, 특히 여기 태국이 있다면 요 위에가 바로 미얀마거든요. 미얀마까지는 영국의 그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요 밑에는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는 프랑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 세력이었었던 영국 세력과 거대 세력이었었던 프랑스 세력의 딱 중간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니 여기까지 오면 당신들도 마주치면 별로 좋지 않지 않냐. 내가 당신들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다 들어줄 테고 우리도 나름의 근대화 개혁을 할 테니까 나 정도는 내 남겨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외교 전술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 세력의 완충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독립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태국입니다. 타이, 내지는 타일랜드라고도 하죠.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판보이 쪼우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독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독류 운동이란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이에요.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라는 건 뭐예요? 일본입니다. 동남아 입장에선 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당시엔 일본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유학, 청년들을 유학 보내서 우리도 뭔가 근대화 운동을 펼쳐보자라는 것이었었고요. 신의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중국 관동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결성하기도 했었고요. 프랑스에 대한 무력 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자, 호세 리살로 대표되는 바로 필리핀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대지 마라 썼던 인물이 호세 리살이에요. 호세 리살은요, 당시에 에스파냐, 스페인에 유학도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의 썼던 바로 그 책이 나에게 손대지 마라였었고요. 이것은 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고발하는 글로 유명했었고요. 자, 특히 에스파냐인과 필리핀인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었고요. 필리핀 영맹 등을 결성했지만 그는 처형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던 인물이 아기 날도라는 이름이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도 역시 에스파냐의 그러한 그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잠깐 보시면 보세요. 요건 지도로도 여러분 충분히 나옵니다. 지도로도 여기 보시면 영국 세력이 여기까지죠. 미얀마. 그리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여기입니다. 여긴 프랑스 세력이죠. 그래서 거대 영국 세력과 거대 프랑스 세력의 가운데 완충지 역할을 자처했던 나라가 어디다? 바로 태국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요. 미얀마가 영국에 그이 병합되었던 것이 1886년이고요. 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만들어졌던 것이 1887년이에요. 이게 딱 1년 상간이거든요. 아, 요게 만약에 요거까지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살짝 봐 두시고요.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에

식민지였습니까?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1898년이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그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지역과 요 보르네오섬 북부, 여기를 우리는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는데요. 말레이 연방도 여러분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말레이 연방이 조직되었던 것이 1895년으로 나오거든요. 요 정도까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정말로 난이도 극상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요런 연도도 정말로 좀 많이 평가원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아주 꼼꼼히 내시는 선생님들은 내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자, 동남아시아의 문화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재는 크게 두개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요. 먼저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앙코르와트. 원래 앙코르와트는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사원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크메르 왕국의 크메르족들이 만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드르 사원. 보로부드르 사원은요, 바로 대승불교 사원이었었고, 사일렌드라 왕조에서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 요게 바로 보로부드르 사원입니다. 아, 저도 아직 이거 직접 못 봤어요. 아,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은 이한 변이, 이게 정사각형인데, 한 변이 100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대가 하나의 탑인데, 이 거대 하나 탑을 만드는 게또 여러 개, 수백 개의 탑들이 모여서 거대 하나 탑을 만들고 있다는 이 보로부드르 사원. 여기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여러분도 꼭 보시길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초기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불교 사원으로 성격이 바뀌었었던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어디에 있다고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자면 보로부드르 사원은 여기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지는 자와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는 어디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요거까지 꼭 체크.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누구냐면 호세 리살이에요. 자, 호세 리살 어느 나라? 맞습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호세 리살은 오늘날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1892년 필리핀 독립운동의 지도기관인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지휘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제가 너무 많이 써놨는데 판보이 쩌우 정도 한 명만 딱 기억하시고요. 동유운동, 뭐 베트남 광복회 같은 거 만들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베트남을 조금 그 틀어서 나온다면 요거 인도차이나 연방이 언제 만들어졌다? 1887년에 만들어졌다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로서 라마사세 라마우세의 적극적인 근대화 개혁, 특히 완충지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다라는 거 같이 체크.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식민지배 받았었다고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었고요. 카르티니. 카르티니랑 사람 이름 비슷한 인물 중엔 카르피니라고도 있었어요. 카르피니는 이 피나도록 너무 많이 걸어와서 몽골까지 갔어요. 몽골 제국까지, 원나라까지 갔었던 교황의 사절단 카르피니도 있고요. 피나도록 걸어왔던 카르티니는 티처였어요. 특히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인도네시아 국모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부디 우토모나 이슬람 동맹 같은 조직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 자, 필리핀은 두명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 이두 명이 되겠습니다. 꼭 같이 기억. 자, 이제 오스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여러분, 오스만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간에 여러분의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셌던 나라입니다. 16세기경에는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유럽 내에서의 아주 강한, 막강한 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뭐 지중해 자체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스만 제국은 쇠퇴했고요.
특히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서 점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오스만, 잘 나가. 물론, 16세기보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쇠락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스만이야. 라고 하면서, 오스만의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린 그 개혁을 탄지마트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죠. 술탄의 은혜에 의해서 개혁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 등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 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었고요. 특히 추진은 미드아트 파샤의 주도로 근대적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과 전문 인력의 부족, 보수 세력의 반발, 외세의 간섭 등에다가 러시아와의 전쟁 등으로 개혁의 성과는 미흡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을 다시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미드아트 파샤가 헌법을 제정했다고 그랬죠. 이 헌법 제정했던 게 언제냐면 1876년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딱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 헌법을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청년 튀르크당 활동이에요. 장교, 관료,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헌법을 부활시켰어요. 이 헌법이 요때 만들어졌던 이 미드아트 파샤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헌법.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미드아트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헌법의 부활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성의 차별의 철폐라든가 근대적 시선, 교육과 세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보세요. 아무리 약해졌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오스만 튀르크라고 불렸으니까 튀르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튀르크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세력이 아랍 세력도 이 당시엔 상당히 오스만 제국의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청년 튀르크당 활동이죠. 튀르크인들이여 뭉쳐라라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우리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아랍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은 그럼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게 되면서. 각 민족 운동을 자극하게 돼요. 특히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초래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이거 제 필기노트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탄지마트, 은혜 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군대 교육, 행정적인 분야에 대한 개혁이었었고요. 자, 이러한 탄지마트의 시작으로 미드아트 헌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1876년입니다. 내각 책임제 실시했지만 보수파의 반발에다가 열강의 간섭 등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랑 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제 정치가 부활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자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헌법이 부활했습니다. 어떤 헌법? 미드아트 헌법이 부활했고요.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고요. 교육과 언론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로 인해서 아랍 민족주의 등이 자극되는 그러한 역효과도 있었다라는 거꼭 같이 체크. 그 다음에 아랍과 이란의 민족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하부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와하부 운동은요, 이슬람교 순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순수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아, 야, 우리 쿠란으로 돌아가자. 아, 우리 초기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운동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와하부 왕국이 건설되었었고요. 특히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했어요. 이 사우디 왕국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자면 초기에는 순수 종교 운동이었었다가 그 이후에는 아랍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와하브 운동이 되겠고요. 이란, 뭐 지금 지난 한 달여간, 한달좀 이상 전 세계 여론을 완전 이란에 집중시키고 있죠. 카자르 왕조의 쇠퇴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자 영국과 여기 이란이 있으면 위쪽은 영국이 내려왔고요. 이쪽에 밑에 쪽은 위쪽은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왔었고요. 요 밑에 쪽은 영국이 이렇게 침략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요걸 많은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시니까.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슬람교는요, 여러분, 철저히 알코올, 즉 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금기시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의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담배를 많이 펴요. 특히 이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많이 금지시켜 놓으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거든요. 그것이 담배예요. 이란도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 독점권을 영국이 획득하는데 땅을 어느 정도 내어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뭐야, 우리한테 담배 독점권을 빼앗아? 라고 하게 되면서 이란인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란의 상인 이슬람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것은 영국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하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이 이란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자, 와하비 운동 내지는 와하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와하부 운동으로 지금의 뭐가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초기에 이 와하비 운동은요, 초기에는 순수 종교 운동이었지만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인데요, 이 파란, 이 초록색은 무함마드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 메카를 수호하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칼이죠. 자, 이란 같은 경우는 영국과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을 받았고요. 담배 독점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되자 담배 이권 회수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1906년에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란이죠. 그래서 이 위쪽은 러시아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이 밑에 쪽은 영국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주권을 지켰던 나라가 이 이란이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입니다. 자, 이집트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집트는 원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이 사이에 영국이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되자 아랍의 파샤가요, 야, 영국 좀 나가. 우리는 영국을 위한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할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집트고요. 이집트 같은 데는 뭐 수에즈 운하 이런 걸로 유명하죠.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하마드 아흐마드의 마흐디 운동이 있습니다. 마흐디 운동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이 어디죠? 이집트죠. 이집트 밑에 있는 데가 수단이거든요. 수단이거든요. 요 수단에서 있었던 것이 마흐디 운동입니다. 마흐디 운동. 그다음에 헤레르주교 봉기. 헤레르주교 봉기는 나미비아에 있었어요. 나미비아가 어디죠? 여기죠. 그리고 줄루 왕국의 이산들 완화 전투는 여기 일대에서 누구랑? 남아프리카에서 줄루 왕국과 영국이 붙었던 것이 바로 이 이산들 완화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는 이쪽에 있는 데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가 누구랑? 이탈리아랑 싸워서 아도와 전투는 이탈리아가 이긴 전투입니다. 요거까지 꼭 같이 체크. 그래서 요거 지도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됩니다. 이산들 완화 전투는 영국과 줄루 왕국이 붙어서, 영국과 줄루 왕국이 붙어서 이건 누가 이겼습니까? 줄루 왕국이 이기고 영국이 졌어요. 선생님, 영국이 이렇게 졌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는 요 일대를 영국이 다시 수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차지하긴 했지만 이산들 완화 전투 자체에선 영국이 졌습니다. 그다음에 헤르레주교 봉기는 누가? 이 독일이 나미비아 지역에 헤레르족을 학살했던 것이 헤레르족의 봉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선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 누구와 누가 붙은 것 같습니까? 이탈리아랑 에티오피아가 붙어서 이건 누가 이겼던 것이에요? 이탈리아가 치고 에티오피아가 이긴 전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에티오피아는 무력으로 맞서 싸워서 이 열강을 막아냈던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의 국가죠. 그리고 마흐디 운동은 어디에 저항했던 것입니까? 영국에 저항했던 것이 바로 이 운동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수능 실전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새로운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해리스는 미국 영사로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모다에 도착했대요. 아, 기존에 뭔가 조약이 있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조약을 맺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대요? 시모다로 도착했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 대한 열강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일본 측 협상자들은 여러 세부 사항에 완강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개항장의 많은 문제 등이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해리스와 맞부여 관리들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처음은 아니고

0: 뭔가 한번 했던 걸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1858년도에 요 새로운 조약은 뭐겠습니까?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854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다시 한번 4년 뒤에 했던 것이 미일 수호통상 조약 아닙니까? 여기에서 했었던 건 두 개죠.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에다가 최국대우, 그리고 나선 네 개 항구의 추가 개항,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협정관세, 이것이 바로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죠. 요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타이완 할양을 규정했던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영사재판권이 여기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정답 2번.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일본 제국헌법의 제정을 결정하였다. 제국헌법은 언제죠, 여러분? 1889년입니다. 한참 뒤에요. 이거랑 관련 없고요. 최국대우 규정이 최초로 포함됐던 것은 여기 미일 화친조약이죠. 감압을 지참한 선박에만 허용하였다. 감압 무역은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 사이에서 했었던 무역 형태죠. 이거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10번, 128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요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랩세스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었대요. 자, 19세기 중엽 랩세스는 가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 건설을 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려고 했대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했던 건 뭐죠?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어디에 만들어졌죠? 가, 즉 가는 지프트 이집트예요. 그는 이 운하의 건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자치권 행사를 넘겨서 나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면 당시에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오스만 제국이죠. 그러면 가는 이집트, 나는 오스만입니다. 자, 볼까요? 이집트는 가는 여기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 나는 오스만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청년 튀르크당 정권을 장악하였다. 청년 튀르크당이 정권을 장악했던 건 오스만이죠. 맞지 않습니다. 호세 리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필리핀입니다. 스와데시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인도입니다. 그렇죠? 탄지마트. 자, 나는 오스만이고 탄지마트는 오스만에 있었네요. 55가 맞네요. 정답 4번. 가와나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집트는 맞지만 오스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3강 다 저와 함께 마무리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딱 두 강 남았습니다.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할 테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강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6회입니다. 자, 끝이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자, 오늘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갑시다.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항 간단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를 해놨는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같이 채워볼게요.

감마선 다음으로 있는 동그라미 기억은 X선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니은은 적외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A부터 볼게요. 진동수는 동그라미 기억, 즉 X선이 자외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큰 것이기 때문에 학생 A는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학생 B 볼게요. 음식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접촉식 온도계에 활용되는 전자기판은 적외선에 해당된다. 맞는 설명. 자, 학생 C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라디오파와 기억이 같다. 진공에서는 여러분들 전자기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속력이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BC에 해당이 되겠죠?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문제 보세요. 그림 가는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런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X하고 Y는 잘 보세요.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Y에서 각각 파장이 가장 긴 빛, 그리고 두 번째로 긴 빛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수가 1, 2, 3인 궤도에 도착하는 빛의 계열, 그 다음에 방출되는 빛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1, 2, 3, 라발파, 자가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파장이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게 되고, X하고 Y 중에서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 하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에너지가 더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렇죠. 라이먼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라이먼 계열, 그다음에 Y는 발머 계열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눈으로 관찰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Y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는 관찰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그렇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더큰 기역이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봅시다. 동그라미 기역은 전자가 양자수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이다. 자, 2로 전이할 때는 무슨 계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발머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발머 계열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핵반응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AB는 원자핵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핵반응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요두 가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체크해 볼까요? 자, 가에서 반응 전의 질량수는 2 더하기 2에서 4인데, 반응 후에는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A는, 그렇죠, 3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이 1, 반응 후에도 같아야 되니까 2가 되겠네. 그치? 그런데 2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니까 요 A는 HE, 헬륨 원자에게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겠네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럼 A를 이렇게 찾았어요. 3, 2, 3, 2, 헬륨 원자 핵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에서와 같이 질량수가 같다. 다음에 전하량이 보존된다를 이용해 볼게요. 자, 반응 후에는 질량수가 지금 헬륨 4니까 B는 똑같이 1씩 나눠 가져야 될 거고.

전화량은 반응 전이 4니까 반응 후에도 4여야 되고 2가 있으므로 1, 1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양성자 수는 A가 B의 2배이다. 양성자 수 A가 몇 개예요? 2 해당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 이해됐지? 자, 되게 볼게요. 질량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질량결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바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요거. 요 에너지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통해서 질량결손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비교해 볼수 있기 때문에 방출된 에너지가 더큰 나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보다 질량결손이 어떻다? 그렇지.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핵반응도 여러분들 질량수 보존과 전화량 보존 요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고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이제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성체와 관련된 실험이에요.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실험 탐구 문항이죠. 자, 자성체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특징 생각해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실험 과정 가를 보시면요. 무게가 W로 동일하고 작위화되어 있지 않은 A, B, C를 준비한대요. 자, 무게는 힌트 줬어요. 무게가 W다라고 합니다. 나를 보세요.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의 단자 AB를 연결을 하고요. 단자를 연결한다는 건 뭘까, 얘들아?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코일 주변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곳에서 자기장이 발생이 될 거고, 이 자성체에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달을 보세요. ABC를 저울 위에 하나씩 올려놓은 후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대요. 자, 그리고 라에서는요. 나에서 전원장치 단자 AB를 서로 이제 바꿔가지고 달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과정을 보시면, 다에서 B와 C는 원래의 무게인 W보다 무게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무게가 작게 측정이 됐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 자, 저울이 이 물체를, 즉, 자성체의 무게를 측정을 하려면, 이 자성체에 무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내는 그 값이 바로 이 저울에서의 수직항력에 해당이 될 텐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W가 아닌 W보다 작은 값, 즉 0.8W, 0.9W,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A를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성체가 여러분들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인력을 받게 되려면 일단 B와 C는 그렇지 상자성체 그리고 강자성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강자성체고 누가 상자성체일까? 요걸 따져야 되겠지. 자,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인력을 받겠어요? 강자성체겠지.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위로 더 당겨지는 작위력을 받기 때문에 저울 위에 측정되는 무게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의 값을 통해서 B가, 그렇지, 강자성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C가, 그렇지, 상자성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뭐가 될까? 맞아요. 반자성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봅시다. B는 강자성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W보다 작다. 얘들아, 반자성체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받냐면, 그렇지, 이렇게 청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이 W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W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을 대소 비교해 놨는데, 얘들아, 니은하고 디귿은 어떤 과정에서의 결과냐면, 라에서의 결과예요. 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볼까? 라를 보세요. 라를 보면 전원장치의 단자 AB를 서로, 그렇지, 바꿨대요. 전원장치 AB를 바꿨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생각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자성체 입장에서의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들, 이 니은과 디귿 중에서 반자성체의 측정 무게가 상자성체보다 더 작게 측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니은이 더 커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5번 문항, 파동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은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이래요. 자, A에서 B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을 잘 체크해 주세요.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냈고, 점선과 실선은 각각 시간 t 콜 0과 1초일 때의 결과이래요. 자, 잘 보세요. X 이퀄 0에서 파동의 변이는 0 이후 1초일 때 처음으로 2m가 된다. 마이너스 2m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점선이 초기 상태죠? t 이퀄 0일 때. 이 왼쪽에다가 조금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놓고, 파동을 이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졌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초기 상태에서 x equal 0에서의 변이는 지금 현재 0이거든요. 그죠? 근데 1초가 딱 지났을 때 x equal 0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마이너스 2m가 된대요. 그럼 처음으로 마이너스 2m가 되는 지점은 그렇죠. 여기거든요, 여기.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잘 보세요. 요렇게 한번 진동, 1회 진동, 즉,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주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t. 그러면 지금 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점선 칠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는 전체 한 주기에 몇 분의 몇일까? 한 주기에, 그렇죠. 한 주기에 4분의 3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t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1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2m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초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기가 3분의 4초야? 그럼 진동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주기분의 1, 역수관계니까 4분의 3Hz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기역이 바로 해결이 되네요. A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0.25Hz이다가 아니라 4분의 3Hz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진행 속력 하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식 생각해야지.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요 식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진동수도 알고 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진동수는요, 4분의 3Hz고요. B의 파장은 한번 진동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므로 6m에서 12m까지, 그치, 6m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속력은 2분의 9m/s, 4.5m/s,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t equal 3초일 때, x equal 9m에서, 여기죠? 요 9m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는 2m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3초일 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가 1초일 때 4분의 3t만큼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9m 지점에서 1초가 지났을 때의 변이가 마이너스 2m라고 문제에서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1초가 지난 상황이 여기이고, 1초 이후에 몇 초가 지나야 3초가 되죠?
그렇지.

2초가 지나야 돼. 2초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1초일 때 4분의 3t니까 2초일 때는 2분의 3t만큼 지났을 때야. 그럼 요 2분의 3t라고 하는 걸잘 생각을 해보면 t 더하기 2분의 t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나고 반 주기만큼 지났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위치가 변이가 마이너스 2m였으니까 한 주기가 지나면 마이너스 2m. 그 상황에서 또반 주기가 지나면 2m에 해당이 되는 위치가 여기에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변이는 플러스 2m이구나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파동 문제가 지금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을 할때 매질 A 그림 끊겨 있는 그 왼쪽 부분 있죠? X가 마이너스인 부분부터의 파동을 생각하면서 0인 지점에서의 변이를 유추해보는 0인 지점에서의 변이의 조건을 통해서 이 주기를 생각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 6번 또 파동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물결파가 나왔어요. 자, 평면에 고정된 지점 두 개가 있습니다. S1하고 S2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전형적인 유형에서는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물결파를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진폭이 같은데 위상이 서로 반대래요. 반대. 위상이 서로 반대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이 물결파를요. 0.5Hz의 진동수로 발생을 시켰대요. 자, 일단 0.5Hz라고 하는 진동수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가 바로 몇 초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기는 2초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시간 t equal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PQR은 평면상의 고정된 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봅시다. 자, 물결파의 진행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f 람다이고, 자, 진동수는 0.5. 그다음에 파장은 몇 미터일까요? 파장은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총몇 미터냐면 한 칸당 1미터니까 2미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미터 퍼 세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1초가 지났을 때는 1m가 지난 다음이겠죠? 1m가 지난 다음이야? 근데 파장이 2m라고 했기 때문에 반파장만큼 지났을 때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를 보세요. 니은입니다. 여긴 기억이었고요. 자, P 지점에서는요. S1에 의해서 여기 P에서는 1초가 지났을 때 지금 현재 마루가 와 있는 상태예요. 실선 마루. 마루가 와 있는데 반파장만큼 지나게 되면 뭐가 올까요? 골이 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 S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골이 와 있는 상황인데 반파장만큼 지나게 되면 그렇죠. 마루가 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R 지점을 한번 볼 거예요. 자, R 지점은 여기에 있네. 여기에서 S1은 현재 마루인데 반파장 지나면 S1은 골이 오게 될 거고, S2도 현재 마루인데 반파장 지나게 되면 골이 오게 될 거고, 이때는 보강 간섭, 위상이 같음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강 간섭이 마루마루의 보강이 아니라 골과 골의 보강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를 비교를 한다면, 골과 마루가 만난 요 P 지점이 높이가 더 어때야 돼? 그치. 높아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P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3개가 맞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PQ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요 지점은 여러분들, 일단은 각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쇄 간섭, 상쇄 간섭. 그치? 자, 우리가 S1, S2, 즉, 전파원에서의 P, Q까지의 각각의 거리에 대한 차를 생각을 해보자.

위상이 서로 반대인 파동이 발생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반파장의 짝수배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요거 상세 간섭이었어요. 그치? 상세 간섭. 자, 같은 방법으로 S1Q하고 S2Q도 계산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1Q는 2.5람다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2Q는 한 파장 가고 반 파장 갔으니까 1.5람다. 얘도 마찬가지로 1람다에 해당이 될 거고, 1람다니까 반 파장의 짝수배, 즉 상세 간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거리에 대한 차로도 알수 있지만 그림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여러분들 S1과 S2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이에요. 경로차가 0인 지점. 여기도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위상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일까? 반파장의, 그렇지, 홀수배인 경우. 즉, 2분의 람다인 지점이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은 바로 요 사이. 요 사이에 있는 두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PQ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전파원에서 발생되는 파동의 그 위상이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 반대인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방금 같은 문제는 위상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제 학생들이 충돌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죠. 이 문항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항일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물체, 다 똑같아. ABC가 운동량 P로 다 똑같아요. 이 같은 물체 ABC가 동일 직선상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하고 먼저 충돌한지 그 어떠한 정보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겠죠. 자, 그림 나는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 자, ET 이후에 ABC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ABC가 하나로 다 붙었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한대.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초기에 B의 속력이 5V임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돌을 했기 때문에 속력이 4V로 변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T 때 충돌을 한번더 해서 B의 속력이 5V가 됐대. 자, 이때는 A하고 B하고 C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고. 이때는 오로지 누구의 속력? 그렇지. B의 속력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 하나 있죠? B가 홀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ABC가 덩어리지어서 마이너스 X로 운동을 할 때, 그때 이 둘의 무엇은 같다? 속력은 똑같다. 그렇지? 그럼 속력은 똑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P는 MV에서 이 속력이 같은데 B하고 ABC 덩어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B의 운동량은 P. ABC의 운동량의 합은 크기가 3P. 그러니까 B 대 ABC의 운동량 P는 1대 3. 그치. 1대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량비도 B 대 ABC가 얼마여야 되냐면 1대 3이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ABC의 전체 합 질량을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요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M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요. 2분의 MA 더하기 MC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A하고 C의 질량을 합한 것의 절반값이 MB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A하고 C의 질량은 B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뭐냐면 일단은 MA가 MB보다 커. 그리고 나머지 C는 B보다는 작아. 그리고 반대로 A가 제일 작고 B가 당연히 중간이고 그다음에 C가 제일 커. 요 상황 생각해 볼수 있고 운동량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속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경우는 C가 제일 빠르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제일 빠르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B가 5V에서 4V가 됐어요, 속력이. 초기에 충돌을 하고 나서 누구랑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속력이 4V로 줄었어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물체는 누군가와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할때 본인보다는 질량이, 그렇지, 더큰 물체하고 충돌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질량이 더큰 물체하고 충돌을 해야 속력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겠죠? 그큰 물체가 A인지 아니면 C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는 C보다 질량이 작아요. 반대로 C는 B보다 질량이 큽니다. 그럼 속력은 B가 C보다 더 빠릅니다. 자, B가 C보다 더 빠른데 둘이 충돌을 하려면 B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B하고 C가 충돌을 했죠? 그리고 나서 A하고 BC가 충돌을 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조건에 따라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 그러면 A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A가 오른쪽으로 가고 BC도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덩어리가 되려면, 한 덩어리가 된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ABC 한 덩어리가, 그렇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질량 조건은 A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B가, 잘 보세요. A보다 B가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러면 B가 A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A하고 B가 충돌을 하는데, 여기서 AB가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충돌이 두 번밖에 없고, 속력 변화가 크게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된 것에 C가 달라붙어서, 왜냐면 C가 제일 빠르니까 가능하겠죠? C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서 AB를 향해서 달려갈 거고,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ABC 하나가, 여기다 그려보면, A, B, C, 아이고, A, B, C. 요거 하나가 이렇게 왼쪽으로 운동한다. 얼마의 속력으로? 그렇지. 5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0.5T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즉, T 전이죠? 0.5T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플러스 X로 했을 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니은 t일 때 a와 b가 충돌한다. 자, t일 때 a, b가 충돌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et일 때는 a, b가 이제 c하고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일 때 a, b가 충돌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질량은 a가 c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안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A하고 B가 충돌을 할때 여러분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속력이 4V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하고 B를 생각을 해봤을 때, AB의 운동량 크기 합은 EP인데, 운동량 합을 계산을 해보면, MA 더하기 MB의 4V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B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B가 홀로 운동할 때 보세요. 그때 운동량이 P예요, P. 근데 B의 질량이 MB야. 속력이 얼마죠? 5V예요, 5V. 여기다가 5V를 넣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AB식에서 양변의 2를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이 얘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등식인 거예요. 그러면 좌변을 2 전개해서

써보면 EMA 더하기 EMB. 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OM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EMA는 3MB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MB는 우리가 어디서 구해놨지? 그치, 여기. A와 C의 질량의 절반이다 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의 MA 더하기 MC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4MA는 3MA 더하기 3MC.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MA 넘겨버리면 좌변은 4 빼기 3에서 MA, 우변은 3MC. 그러니까 결론, A의 질량은 누구의 3배이다? C의 질량의 3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니은티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운동량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이 숨겨진 자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질량에 해당되는지, 케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 B보다 더큰 질량이 A인지 C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유추해야 되는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8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검출기 PQ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P 광원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Q를 향해 동시에 빛을 방출한대요. 동시에. 그러면 광원에서 동시에 빛을 방출을 했으면 A에서나 B에서나 C에서나 요한 장소에서는 모두 다 동시에 방출된 것으로 이제 볼 겁니다. 자, 표는요. ABC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와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PQ에 도달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B의 관성계에서 여러분들 Q보다 P에 먼저 도달을 한대요. 빛이. 자, B 입장에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B가 봤을 때 빛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B 입장에서 검출기 P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B는 그렇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C의 관성계에서는요, 빛이 P가 아니라 Q에 먼저 도달한대요. C가 봤을 때는 Q에 먼저 도달해. 그러면 C가 봤을 때 검출기 Q는, 그치,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때 C의 운동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은 3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입장에서 P와 Q 사이는 정지해 있는 검출기 PQ 사이의 고유 길이를 잰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길이는 B와 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PQ 사이의 길이 수축된 결과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3L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빠르게 간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 우주선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속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조건을 안 썼어요. 자, B의 관성계에서 PQ는 3L이고, C의 관성계에서 PQ는 4L이에요, 거리가. 그러면 누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된 거예요? 그치, B의 관성계에서. 그럼 그 말은 뭐예요? B의 속력과 C의 속력을 비교해 봤을 때 C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거겠지.

그럼 A의 관성계 입장에서 속력이 더 빠른 우주선 B에 타 있는 그 B의 측정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즉,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해서 정답은 2번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힘의 평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어떤 문항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물체 A와 전자저울 위에 놓인 물체 B가 용수철 저울과 실핏기로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습니다. 자, 전자저울의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N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그 모든 물체에서는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체의 무게가 20N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N. 그럼 정지해 있으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20N. 그러면 이 실이 용수철 왼쪽을 당기는 힘도 20N. 그지? 자, 그리고 물체 B는 여러분들 무게가 현재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용수철 저울도 정지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20N으로 같을 거고. 그리고 Q가 B를 당기는 힘도 20N으로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자 저울에 측정된 값이 10N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 저울에서 수직 항력이 10N이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N이 나오기 위해서는 B의 무게가 몇 뉴턴이어야만 할까? 그렇지. 30N이어야만 하겠죠. 이렇게 B의 무게까지 바로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기억 볼게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니은. B의 무게는 30N. 역시나 맞는 설명. 자, 디귿. 용수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40N이다가 아니라 몇 뉴턴이어야 돼요? 20N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0번 문항, 충격량과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충격량하고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련 문항이 이제 융합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의 크기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면적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이 시간도 분명히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아요. 질량이 같은 물체 AB를 원래 길이가 4L이고 용수철 상수가 똑같은 용수철이 길이가 2L이 되도록 각각 압축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뒀대요. 그럼 각각 이제 벽이랑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가 상황에서 A는 3L만큼 압축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L만큼 압축을 시켰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러면 이때 각각 속력이 0이 되었대요. 그죠? 자,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P'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2분의 1 K, 뭐 L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식을 다쓸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P'으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초기에 A를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을 시켰으니까 4P'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벽과 충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K'일 텐데,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을 시키면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압축을 시키면서, 원래 길이로부터 지금 3L인 거니까 L만큼 압축을 시킨 거겠죠? 그래서 요게 P'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이후의 운동 에너지의 B가 4대 1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2K는 여기다 쓸게요. 2K는 2m분의 P제곱. 이 식을 활용을 한다면 이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후에 질량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쵸? 근데 운동 에너지의 B가 전과 후가 몇대 몇이냐 하면 4대 1임을 알수 있어요.

운동량의 비는 전과 후 각각 몇대 몇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2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4p 프라임, 요게 p 프라임. 요거는 뭐 2p, p.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같은 방법으로 가에서도 한번 보면요. 가에서도 초기에 4p 프라임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자, 똑같은 K지만 가나 이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뭐 질량이 같아서 사실 상관은 없지만, 자, 그 다음 벽에 부딪히고 나서 K 프라임이 될 거고, 그 K 프라임은 똑같이 EL만큼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4P 프라임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각각 같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가 4p 프라임이에요. 근데 4p 프라임 일대의 운동량은 2p잖아요. 그러면 가 상황에 b를 보게 되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2p. 충돌 후의 운동량은 그치, 똑같이 2p임을 알 수가 있어요. a는 어떻게 돼? 충돌 전이 2p. 충돌 후가 p.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충돌을 기준으로 해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나왔네? 그러면 운동량이 얼만큼 변한 거예요? p예요? 아니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크기 보면 3p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요, 어떻게 돼? 그렇지. 4p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의, 그렇지,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비가 3 대 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억 볼게요.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의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배 맞죠? 자,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4분의 3배이다. 자, A는 B의 몇 분의 몇 배여야 돼요? 4분의 3배.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 자,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충격량은 F 델타 T인데,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현재 3 대 4예요. 시간은 2T와 3T니까 2 대 3입니다. 그럼 F는 몇대 몇이어야 될까? 2분의 3대 3분의 4인 거니까 얼마가 돼요? 9대 8. 이렇게 되겠네. 아, 평균 힘의 크기비는 9대 8입니다. 그러면 A가 B의 2배가 아니라 A가 B의 8분의 9배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면적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면적이 충격량인데, 그 충격량이 무엇과 같다?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잘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굴절하고 전반사와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잘 보세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이 가장 작은 구조를 갖기 위한 매질들을 선택해라 라 그랬거든요. 얘들아,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 배우기를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이 두 매질에서의 굴절률이 큰 것뿐에 굴절률이 작은 것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무엇이 작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임계각이 작다라고 했었어요. 이 사실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굴절률 대소 비교를 통해서 가장 큰 매질과 가장 작은 매질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세타 제로가 세타 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세타 제로의 입사각으로 그리고 R이라고 해볼게요. R의 굴절각으로 굴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두 선은 평행하니까 엇각에 의해서 C에서 A로 진행할 때의 입사각이 R이 되겠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B에서 A로 진행할 때, B에서

A로 진행할 때 하나. 그다음에 C에서 원래대로 A로 진행할 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세타 제로하고 세타 원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 세타 제로가 더 크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굴절각이 누가 더큰 거예요? 맞아요. A에서의 굴절각, 세타 제로가 더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B와 A의 굴절률 중에서 B가 A보다 더 커요. 그리고 C와 A를 비교해 봤을 때 C도 A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B에서 A로 갈 때는 더 많이 굴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종합한다면 B가 제일 크고 그리고 가운데가 C,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가 A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제일 커야 임계각이 작을 테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 임계각이 가장 작은 구조를 가지려면 굴절률이 제일 큰 놈을 코어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제일 작은 물질을 클래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A에서 3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 풀때 팁으로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서 입사각을 동일하게 두고서 굴절각의 차이를 이용한다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큰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굴절률 차이가 큰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1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단색광 A를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됐대요. 광전자 방출 유무가 여러분들 문제 풀때 아주 핵심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A는 방출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C를 각각 P에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문제에서 무엇을 제시를 했냐면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제시를 했어요. 자, 요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과 연결 지을 수가 있죠. 이 물질파 파장은 루트 2m²분의 h인데 거기에서 운동 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b를 비추었을 때 최소값은 람다 제로고요. a하고 c를 비추었을 때는 e 람다 제로래요. 근데 a는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를 방출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E람다라고 하는 최소값은 누구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C에 의한 것이구나. 그러면 B와 C를 비교를 해보면 파장이 지금 누가 더 크냐면 C가 파장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운동에너지는 그치. B가 C보다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광전효과 식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같은 금속판에다가 B와 C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금속판의 이람수 같다라고 두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도 B가 C보다 큽니다. 같은 말로 빛의 진동수도 B가 C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P에 A만을 비추었을 때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세기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세기가 여러분들 약해도 돼요. 방출이 되려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3람다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요. A, B, C를 전부 다 조사한 상황인데 이 금속판에 조사했을 때 누구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파장이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크다. 광장기 에너지도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A, B, C에 의해서는 여기에는 B에 의해서 빛이 방출된 광전자가 방출된 결과로서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기억은

3람다 제로가 아니라 람다 제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 문항이에요. 자, 회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지금 결과를 보니까요. A하고 B 두 상황이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연결 상황에서 방출되는 LED의 수가 같아요, 세 개로. 그럼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A부터 연결해 볼까? A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일단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위로 간다라고 했을 때이 D2가 역방향 연결인지 순방향 연결인지 현재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요 D4로 갈때 이때도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위 또는 아래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위로 가는 거는 N형 반도체하고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요렇게 돌아야 하나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일단 D4를 거치고 D5를 거쳐서 전류가 다시 음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만 거치게 돼요. 두 개. 그러니까 D4로 가는 경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D2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럼 또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할수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D3를 통과하게 되면,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D2, D1, 그리고 또 하나, D5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방출되는 개수 3개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먼저 해결해 볼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D1 to 5이다. 방출되는 LED는 1 to 5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B예요, B. 자, B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두 개의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여기는 여러분들, A하고 순방향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P형, N형이에요. 그쵸? 그럼 B에 연결했을 때는 이 D5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로 가려나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이제 역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크게. 그죠? 자, 이렇게 크게 돌고서 여기도 PN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극과 N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여기가 N형 P형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쪽이 P하고 N이었죠? 다시. 자,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로 돌았을 때 아래에 있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 음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류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D4를 통과해서 B를 통과해서 음극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에 연결했을 때는 자, 네모 쳐볼게요. D3 그리고 D1.

0: 그리고 D4. 요렇게 다이오드 세 개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LED 세 개.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요. X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 연결되어 있고 양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그치? 그래서 니은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마지막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4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얘들아,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안 흐른다는 표현과 같은 걸까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 D4를 살펴보게 되면, 보세요. B에 연결했을 때 D4, 여기 네모 친거 보이죠? 이 네모 친 거는 전류가 흐르는 LED를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니까 일단 안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건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PN 접합면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요런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 문항, 반도체와 다이오드 문항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문항들이 어려운 문항도 있고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항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항이든 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방심하지 말고 연습을 많이 많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배웠던 문항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머지 20번 문항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5회에 해당하는 우리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하는 시간 좀 가졌다면 오늘은요, 6회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개념들 위주로 문항들을 풀어볼 것인지 그 체크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해서 의식주 그 중에 한 문항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몰과 화학 반응식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이번에도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이번 우리 6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바로 이 동위원소 그리고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항 속에서 직접 문항들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떤 개념까지 문항에 넣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종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좀 가볍게 출제가 되어 있었어서 우리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화학결합은 특히 공유결합 거기에 집중해서 어떤 분자인지 특정하는 거 문항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자주자주 등장하는 분자의 경우에는 가림,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정말 보인다 보여 할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주로 우리는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그림은요, 화학 수업 시간에 탐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학생 A의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 주제 보니까 실생활에서 화학 반응에 열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산화칼륨과 물의 반응을 이용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데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아, 이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반응할 때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이 포함된 쿨링 스프레이를 뿌린 옷을 입으면 에탄올이 기화하게 된대요. 그러면 기화열 흡수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볼게요. 기역과 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나요? 아니요. 방출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열의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합성에서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기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에탄올이 기화할 때 열의 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입니까? 그러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탄소가 없어요. 마음이 급하면 이 칼슘을 언뜻 보고 탄소처럼 보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모두 탄소화합물은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요, 우리 니은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어렵지 않게 2번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가 화학 반응, 또 이런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학 반응 얘기할 때 열의 출입에 대한 게 가끔 자주 이렇게 또 함께 등장을 하니까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대표적인 예시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얘네가 누군지부터 먼저 우리는 특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얘는 원자가 전자 6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발문에서 이미 이주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주기 16족 원소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산소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Y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주기 15족 원소 질소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니까 이주기 17족 원소 플로린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를 이미 플로린이라고 찾아낸 것이었고, 그러면 Z는 산소였으니까 OF2까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두 가지도요, 정말 많이 나오는 분자니까요. 바로 눈에 익혀두시면서 요거 가림 처리되어 있어도 정보가 제시되면 이두 가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Z는 산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Z는 우리가 산소로 연결을 한 거고요. Y2라고 되어 있는데 Y는 질소로 지금 N2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소, 질소 사이에는 삼중결합합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니까 니은은 당연히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N2에다가 X2라고 얘기했는데 X는 플로린. 그러면 F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의 공유전자 쌍수, 비공유전자 쌍수 이거 보자마자 세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플로린이 양쪽에 붙어 있으니까 질소, 질소 사이에는 이중결합하고 있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유전자 쌍수는 4개가 될 거고, 비공유전자 쌍수 세는 거는 질소에 하나인데 그런 거 2개, 플로린에 3개인데
그런 거 두 개니까 총 8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값이 2가 될 거니까요. 디귿도 당연히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답 5번으로 확정을 해주세요.

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도 다시 한번 보면서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거 계속 그려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시간을 잘 운영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연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분자 보자마자 아 질소질소 사이에 지금 이중결합 있구나. 공유전자쌍수 4개, 비공유전자쌍수 1개, 3개인데 2개씩 있으니까 총 8개 있구나. 바로바로 계산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에 전자 배치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터 다의 전자 배치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한테는 기억 니은 디귿 보면서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보면 1s에 전자 두 개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잘 채워 넣고 2s에도 두 개를 모두 채워야 해요. 그리고 2p에 각각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두 개를 넣은 나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ES를 채우지 않고 EP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 원리를 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홀전자가 최대한 많도록 배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S, ES가 다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EP를 채울 때는 홀전자가 많도록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 쌍을 이루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의 경우에는 역시 ES를 채우지 않고 EP 오비탈을 채웠기 때문에 이것도 들뜬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와 다이의 경우에는 들뜬 상태,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상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번호 한번 볼게요. 가와 다는 모두 싸움 원리에 어긋나나요? 그렇죠. ES를 채우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둘 다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다에서 모든 전자의 자기 양자수의 합은 0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S오비탈의 경우에 자기 양자수는 0이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하나하나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플러스 1,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건데 하나하나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더하면 어쨌든 0이 되겠다라는 건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가부터 다 중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한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긋나려면 위배하려면 반대 스핀이 아니라 같은 스핀으로 들어가 있는 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전자는 안 보여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 3번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보면서 내가 전자빛이 제시가 되었을 때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지를 요 문항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표는요. 화합물 가와 나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림은요. 원자 X부터 Z의 이온 지금 세 가지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근데 이 모형을 보면 2개, 8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기억은요. 고체 또는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 제시되어 있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좀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가와 나이에 보면 화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가 얘네들의 이온 지금 XA 플러스 그 다음에 YB 플러스 그리고 ZC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은 양이온 Z에 해당하는 것은 음이온이겠구나. 어쨌든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X가 두 개 있고 Y가 하나로 결합한 이온수 B는 얘는 결국 2대 1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X는 결국 1 플러스였을 것이고 Z에 해당하는 것은 2 마이너스였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얘도 해석하면 이온수 B가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Y의 경우에는 3 플러스가 되고 Z의 경우에는 2 마이너스 우리가 그럼 찾은 것과 정보가 일치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전자 2개 얻어서 가지려면 얘는 결국에는

는 산화이온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전자는 잃어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 가질 거면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전자 3개 잃어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가질 거면 3주기 13족 원소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어떤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물어봤는데 둘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액체 상태였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반부터 볼게요. 기억은 액체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액체라고 정리를 한 것이었고요. 그다음 니은에 보면 A, B, C 요 순서에 요 조합이 맞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X 1플러스였으니까 A는 1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Z의 경우에는 E 마이너스,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건 E였던 거죠. 그게 Y3플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B는 3이 돼서 1플러스 2는 3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게요. X부터 Z 중에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트륨이 3주기 1족 원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3주기 13족 원소, 산소의 경우에가 2주기 16족 원소예요.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것은 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 우리는 X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Z 산소를 골랐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 확인하실 거니까요.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도 그냥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을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화학식 제시가 됐을 때 각각의 결합비 생각하면서 어떤 이온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가, 요 부분 확인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원소의 주기성까지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보기선지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4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실린더에 이제 두 가지 기체를 넣고요.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그럼 여러분, 완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서는, 아, 그러면 두개 중에 먼저 소모함으로써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한개 반응물이 있었겠구나. 그럼 반응 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이 한개 반응물이었을 겁니다. 산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아, 얘가 지금 한개 반응물로서 존재했고, 얘는 다 반응했구나. 반응하는 양을 얘를 통해서 알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반응 전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X 플러스 Y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겁니다라는 것을 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수소와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각각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에 2개, 그리고 1자리가 4개, 16을 더해 주시면 총 44가 되겠죠. 그럼 얘를 44로 나눠 주시면, 아, 얘는 지금 0.5몰이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주시고, 산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물 중에 남은 거였고 생성물은 두 개였을 테니까 여기에 CO2 그리고 H2O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여기 보면 산소가 하나 덩그러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얘를 짝수로 맞춰주려고 저는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가 두 개짜리가 두 개가 되면서 네 개가 돼서 얘를 4로 맞춰줄 거고요. 수소가 네 개짜리가 두개 되면서 8개가 돼요. 그럼 두 개짜리가 역시 네개 있어야 8개가 되겠죠. 산소만 맞춰주면 되는데 두 개짜리 네 개, 8개, 하나짜리 네개 있으니까 네 개를 더해서 총 12개 맞추면 되는데, 하나짜리가 두개 있어서 여기 두개 있으니까 얘가 총 10개만 가지면 되겠죠. 그럼 두 개짜리가 5개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모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누가 한개 반응물이었냐면 요거 0.5몰.

돌고 그대로 넣어볼게요. 예, 0.5몰이 있었는데 요 0.5몰 지금 다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0.25몰의 2배 0.5몰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1.25몰 반응했을 거고 0.25에 4 해주면 플러스 1몰 플러스 1몰 생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계 반응물로서 모두 사라진 거고요. 얘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X-1.25몰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몰 1몰 생성될 거라서 실제로 여기에 1몰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1몰 남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반응 전과 후에 보니까 부피비를 우리한테 줬거든요. 이거 지금 5고요. 여기에 5.5예요. 그럼 우리가 찾은 정보대로 그대로 넣어볼게요. 어쨌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X 플러스 0.5라고 하는 거에 얘를 모두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0.75에 해당하는 것이 5 대 5.5였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는 0.5고 요 두 개의 차이는 0.25예요. 그럼 그 차이를 맞춰주시면 되죠. 반으로 줄이면 2.5가 될 거고요. 얘는 2.75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2.5가 되니까 바로 연결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X는 바로 2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것이 2몰이었구나. 그럼 2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0.75몰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Y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Y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0.75몰, 4분의 3몰이 남아있었던 거니까 이거의 분자량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산소가 16인데 그런 거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32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8, 그러면 24라고 하는 게 바로 Y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한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라고 하는 건 2의 값으로 구했기 때문에 2랑 여기에 있는 2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값은 26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문항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원자량 다 줘서 분자량, 원자량들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아, 한계 반응물이 지금 얘가 0.5몰 반응했구나. 화학 반응식 완성하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 여러 번 연습했던 그런 문항의 패턴이니까요. 내가 바르게 내용 숙지가 되어 있는지만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바로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탄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부터 다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주기에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 플로린 내가 얘네를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는 후보군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노련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를 보면 XY2라고 되어 있고요. 그 쭉 뒤에 가면 다에 C가 붙어 있고 XY2 그럼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X와 Y 같은 경우엔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주기 원소 XY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여기 XY2가 혹시 OF2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탄소가 붙어도 COF2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얘가 말하는 값이 몇인지 계산해 볼게요. 분자당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Y를 지금 플로린이 아닐까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플로린은 지금 두 개예요. 모든 구성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탄소의 경우에 4고요. 산소는 6이죠.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7인데 두 개 있으니까 14인 거예요. 그럼 그 값이 24가 되는 거니까 12. 근데 상대값으로 나타낼 때 이 실제 값에서 3으로 나눠줘서 이 값을 제시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플로린 두 개 있는 거고요. 여기 산소는 6에다가

그러면 요 9라고 하는 값이 계산된 것은 뭐냐면 y가 지금 y만큼 있고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데 그런 거 2개가 있으니까 8에다가 얘가 지금 플로린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7y가 되는 거죠. 7y에 해당하는 것이 9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y를 그대로 넘겨주시고 7y 넘기면 2y만 남는 거죠? 그게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4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탄소 2개에다가 플로린 4개였구나라고 모든 분자를 특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 볼게요. y는 2가 아니고 4였습니다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a는 3분의 10을 우리가 이미 계산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나와 다의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 세라고 했거든요.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탄소 2개에 플로린 4개예요.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공유 전자쌍 수는 6개가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에만 있는데 3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1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다의 경우에 여기에 지금 탄소가 있잖아요. 그럼 공유 전자쌍 수는 4개가 있는 거고요. 산소에 2개 있고 플로린에 3개인데 그런 거 2개 있으니까 6개, 2개 총 8개 있는 거예요. 그럼 8개. 그럼 결국에 얘네는 1대 1인 걸볼 수가 있는데 3대 5입니다라고 잘못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디귿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 보면서 가와 다. 여기에 탄소 하나가 탁 붙는 요 힌트를 보면서 아, 얘 OF2고 COF2였구나. 그럼 나머지 문항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요런 접근들이 내가 가능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요. 지금 질문은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 XY3에 관련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은 M과 N을 더한 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어떻게 풀었을지가 좀 저는 궁금하기는 한데 이런 문항들이 내가 문항을 겁먹지 않고 그냥 잘 들여다보고 주어진 정보가 뭔지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문항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XY3를 구성하는 원자 XY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지금 X의 동위원소, Y의 동위원소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동위원소의 정의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였잖아요. 그럼 양성자 수 제시된 거에서 당연히 얘는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 그냥 읽으면서, 아, 얘네, X는 중성자 수1 차이가 나네. 그러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더한 게 질량수인데, 이 질량수도 1 차이 나겠네. 그건 그냥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Y를 보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좀 달라서, 요거는 한눈에 몇이 차이 나는지 확인은 어렵구나. 근데 그 밑에 정보를 보면 전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나와 있죠. 근데 원자의 전자 수는 결국 양성자 수와 같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수라고 하는 걸 X는 X대로 보고 Y는 Y대로 본다면 같을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이 비율을 결정할 건데 이 Y끼리만 볼 때. 근데 얘가 지금 더큰 것으로 봐서 질량수는 지금 D자리가 C자리보다는 큰 거구나라는 생각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를 볼게요. 자연계의 X의 동위원소는 이두 개, Y의 동위원소는 이두 개만 존재한대요. 그리고 XY3의 분자량,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의 차이는 7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로 접근을 했으니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얘네의 지금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질량수를 지금 원자량으로 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 질량수의 합, 원자량들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차이가 1만큼 나면 최대값 구했을 때, 최소값 구했을 때그 차이도 1만큼 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X 때문에는 차이가 1만큼 나겠구나. 자, 근데 Y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y가 3개 있으니까, 아, 그러면 3배만큼 그 차이가 날 거고, 그 차이는 전체 7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준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y끼리 차이가 나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구나. 근데 우리가 요거 두개 비교하면서 질량수, 원자량은 얘가 더 커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결국에 얘는 3m이라고 하는 건 4n에서 이만큼 작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상대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전자수라고 하는 건 같은 y끼리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결국에 중성자수의 비를 우리한테 9대 10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4n-2, 요 4n, 요두 개의 차가 이만큼 나니까 9대 10이라고 하는 요 비율도 차를 내가 두 배로 해주면 18대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두배 나니까 이 숫자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얘가 20이 되려면 n은 5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 5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18이 되니까 m은 바로 6이었다라고 특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m은 6이었고 n은 5였으니까 더해주시면 그 값은 11이 되었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어요. 1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은 정말 다분히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항을 꼼꼼하게 보면서 도대체 이 출제자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그걸 읽으려는 시도부터 문항을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아, 이거 동의원소 문제네?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지? 방법이나 스킬이나 그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아, 이거 양성자수 같지? 중성자수 그 차이인데 지금 차이를 물어보고 있네? 얘네 이만큼 차이 나나 보다. 근데 결국에 이 상대값이라는 건 중성자수의 비와 같겠네? 그럼 차이로 만들어서 나머지 미지수 특정하면 그냥 끝나는 문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 문항, 내가 문항에서 정보를 주는 방법,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요 문항 반복적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X부터 Z의 원자 번호는 각각 5번에서 13번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나서 N은 주양자수, L은 그리고 부양자수, 방이양자수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준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 전자수를 Y가 제일 크고 그다음 X, 그다음 Z다. 이렇게 줬고요. 기역과 니은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것이 3. 우리 5회분을 풀때이 내용을 정리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숫자가 3이다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떠올리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얘는 바로 2p 오비탈 그리고 3s 오비탈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이 1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금 지금 2p 오비탈이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에서 1을 뺀 것이 지금 1이 될 거. 아, 2에서 1을 뺀 것이 1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1s 오비탈. 1에서 0뺀 것이 1이 되는 거니까 1s, 2p 오비탈 요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후보군으로 줬던 것이 몇 번이었냐면 5번에서 1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5번부터 13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s에는 모두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고 나머지에는 이제 몇개몇개 차등으로 채워져 있을 거니까 결국 기역과 니은의 숫자로 볼때 저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1s에는 전자가 무조건 채워져 있을 거니까 지금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것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상대값을 줬는데, 물론 상대값이긴 하지만 이 값이 6으로 굉장히 큰 숫자를 줬거든요. 그러면, 아, 위에 있는 게더큰 숫자 아닐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큰 숫자가 될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부양자수에서 지금, 아,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를 뺀 거, 그게 지금 1이라고 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1s 그리고 2p 오비탈

에 들어있는 전자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번부터 13번까지 그대로 한번 그 숫자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 붕소 생각하면 1s에 들어있고요. 2s에도 들어있는데 2p에도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두개 하나 들어있으니까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2p 오비탈에 계속 하나씩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점점 채워주시면 돼서 8, 8, 8, 8까지 보시면 되죠. 13번까지 갈 거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을 내가 채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주양자수에다가 부양자수 더한 것이 3이 되는 거. 얘는 우리가 뭐라고 찾았냐면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입니다. 그럼 붕소에서 2p 오비탈이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계속 채워지는 거니까 요렇게 쭉 채워지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3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에 다 채우고 나면 3p 오비탈을 채우는데 여기에는 가득 찬 상태로 있는 거죠? 따라서 8,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율이 6이 되고 3이 되고 2가 되는 경우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가장 큰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럼 1분의 3이라고 하는 얘가 혹시 붕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주시면 3이 되겠죠. 모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2분의 3이 있는 거죠. 아, 얘 산소인가 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분의 2, 이건 결국 1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8분의 8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한테 원자가 전자수의 비교를 준 것이구나.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수 6이 되는 거고요. X의 원자가 전자수는 3이거든요. 그러면 1 아니면 2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1 아니면 2의 값을 갖는 것은 바로 마그네슘이 되겠죠. 따라서 Z는 마그네슘이었습니다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 볼게요. 기억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거 3인 오비탈인가요? 우리 요렇게 구했으니까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 되겠죠. 제2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붕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얘는 지금 2족 원소, 얘는 13족 원소죠. 그리고 얘는 2죽이에요. 따라서 붕소가 더큰 것입니다. 그럼 니은은 옳은 보기. 원자 반지름 물어봤는데 3주기가 가장 크겠죠. 따라서 마그네슘, 그 다음 두개 중에는 원자 번호 작은 게더큰 거죠. 그럼 X, 그 다음에 Y가 되는 거니까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 4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내가 기역과 니은, 뭔가를 특정해서 XYZ를 모두 결정해야 될 때, 이런 값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 문항을 많이 풀면서 결국에는 감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결국에는 그런 감을 익히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실전 감각들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요. 질소와 산소, 나트륨과 마그네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에 A부터 D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은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후보군이요. 질소, 산소,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자 번호에 대한 힌트가 있고, 원자 번호에 대한 거 우리 그냥 바로 적어주실 수 있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제일 클 거고, 나트륨이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 산소, 질소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게 되어 있는데, 제1이온화 에너지를 먼저 한번 적어보면, 우리 제1이온화 에너지는 얘는 예외 구간이에요. 그럼 작아지죠. 여긴 예외 구간 아니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질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산소고요. 그 다음에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는 나트륨일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하지만 제2이온화가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그때는 나트륨 1족 원소가 가장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예외 구간이 아닌 거죠.

14족, 15족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산소가 크고 질소가, 그 다음 마지막이 마그네슘일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접근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억분의, 니은분의 기억은 C가 가장 작다. 이렇게 가장 작다. 가장 크다. 우리 공부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A원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1족 원소가 가장 큽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1족 원소가 가장 작은 거죠.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힌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 니은에 해당하는 게 제2이온화 에너지고 기억이 제1이온화 에너지가 되면서 가장 작은 것은 1족, 혹시 C가 나트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A, B, C, D를 결정할 건데 C에 해당하는 게 혹시 나트륨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결정한 거에서 기억을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가장 큰 거, D가 질소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지금 없는 거는 누구냐면 산소와 마그네슘인 거죠? 그러면 산소가 A가 되고 마그네슘이 B가 되는지 확정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자 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A는 8번이 되는 거고요. D에 해당하는 건 7번이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볼게요. D는 나트륨이다. D는 우리가 질소로 찾은 거고요. 이온 반지름은 그럼 우리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 작을수록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C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되는 거니까 원자 번호 작은 게 크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럼 D의 경우에는 질소고요. A의 경우에는 산소니까 산소가 더 크다 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니은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 힌트, 이걸 내가 바로 보면서 아,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1족이 가장 작은 거 지금 나에게 묻고 있구나, 이거 찾아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하면서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는 주관식이나 이런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선택형 문항들을 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보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D1분의 D2가 다 보기선지에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D1이든 D2든 모두 1이라고 놓고 풀 거고 다 푼 다음에 D1분의 D2를 그냥 곱해줘서 답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문항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우리는 A분의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밀도가 D1인 어쨌든 밀도 나는 1로 놓고 풀 거예요.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 밀도가 1인 지금 A몰롱도 A수용액과 밀도 D2 이것도 1로 보는 거죠. 1인 B몰롱도 A수용액 준비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A몰롱도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질량이 나와 있는데 밀도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근데 다 W 붙어 있으니까 우리 요거 그냥 W 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율로 접근을 할 거라서. 그러면 A몰롱도 여기에다가 부피 곱하니까 2예요. B몰롱도에다가 여기에 지금 1을 곱해주시면 부피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용액 1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에서도 A몰롱도 3에다가 그 다음에 B몰롱도인데 거기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수용액 1을 만든다.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지금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결과에 보니까 퍼센트 농도를 우리한테 줬는데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질량 백분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게 지금 수용액의 질량인 거잖아요. 그럼 2W, W 더하면 3W니까 W 빼고 3분의, 그럼 여기요. 3W 더하기 3W니까 6W, 6. 이 안에 도대체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퍼센트 농도 구했을 때 4.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대 2가 되는 거니까 4.5가 되려면 아 얘는 2대 5의 비를 가졌던 것이구나. 그래서 4대 5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2대 5예요. 근데 얘네는 다 동일한 A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화학식량이 1대 1로 갔다는 얘기고 그 말은 용질의 양이 2대 5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구한 것이 2대 5의 비를 가지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적어볼게요. 2A 플러스 B 대 3A 플러스 3B에 해당하는 게 2대 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6A 플러스 6B가요. 10A 플러스 5B가 될 거고 결국 B는 4A가 되면서 얘는 4대 1의 비를 갖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1분의 4라고 하는 건데 우리 D1분의 D2 곱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D1분의 D2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밀도, 미지수 처리되어 있을 때 다 데리고 다니면 여러분 계산 이거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어쨌든 보기 전지 봤더니 D1, D2가 다 붙어있네? 그럼 빼고 밀도 1로 가자 해서 간단하게 결정하시고 나중에 답을 고를 때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주양자수, 부양자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더했어요. 근데 그 값이 2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 플러스 0, 2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생각이 나실 거고요. 우리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했는데 3이 된다고 하면 바로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입니다. 이거 바로 떠올리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인데 4가 된다는 건 3p 오비탈과 4s 오비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어디로 눈이 많이 갔냐면 요 7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7은 소수예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얘가 기역분의 니은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기 힘든 7이라는 숫자 나는 2p 오비탈에 6개 있고 3s 오비탈에 1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3s 오비탈에 전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이라는 얘기고 걔는 2s 오비탈에 전자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모두 2분의 4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두 개 가지고 있고 2p 오비탈에 전자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 번호 8번에 얘는 산소였겠구나라고 제가 확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니은분의 디귿 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니은을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을 다 채워야 3p 오비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6개에 2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여기엔 전자 8개가 있었다면 위에는 4개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3p 오비탈에 전자 4개가 있는 거니까 3주기 16족 원소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 16번에 황이었겠다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 부터 볼게요. X는 나트륨입니까? 네, 원자 번호 11번의 나트륨이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Y는요. 3주기 원소입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Y는 2주기 원소였어요. 그 다음 X에서 지금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서는요. 주양자수 2, ES, EP 거기 오비탈에 그럼 2개, 6개, 총 8개 들어있는 거고요. 주양자수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여기에는 ES에 2개 들어있는데 3S에 2개 들어있는데 3P에는 4개가 들어있죠.
그럼 총 6개 들어있으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기역 디귿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정답을 여러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회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아 이게 힌트구나.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모두 다 특정하고 내가 결정을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우리는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W부터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단, A와 B는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힌트로 받아들여졌는지가 좀 궁금한데 가에 보면 구성 원소가 3개거든요. 근데 A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 지금 구성 원소가 3개니까 아 일단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얘는 최소 3이구나. 그러면서 얘를 3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럼 얘는 6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구성 원소 종류가 지금 3개예요. 그리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지금 여기에다가 플로린이 되겠죠. 플로린이 있고요.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 형태가 있었고 플로린이 있고 중심원자가 질소가 되면서 산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비공유 전자쌍수를 세 주셔야 돼요. 여기 3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4개 있는 거고요. 3개 있고 1개 있으니까 2개 있어요. 여긴 총 6개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바로 2의 값을 가질 건지 3의 값을 가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것들을 보면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구성하는 원소라고 하는 게 두 개거든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세 개인데 구성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그렇죠. 우리 중심 원자가 산소이고 플로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탄소가 있으면서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이 돼요. 그럼 빨리 그렇죠. 비공유 전자 쌍수 세면 되죠. 3개, 2개, 3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8개가 되고요. 여기는 2개, 2개 있으니까 4개가 돼요. 근데 비공유 전자 쌍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건 모두 4개, 4개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B는 바로 2였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이제 우리가 몇 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FCN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산화탄소였네요. 자,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탄소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는 있는 X는 탄소였겠구나. 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아니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라고 하는 거 보고 비공유 전자 쌍수가 6개인 걸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려면 플로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플로린이겠구나. 플로린 하나당 비공유 전자 쌍수 3개 가지고 있는데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탄소 2개, 플로린 2개가 되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로 맞춰주고 플로린 때문에 3개, 3개, 6개가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Y가 지금 얘가 플로린이 되는 거니까 W에 해당하는 것이 질소였을 거고요. 그러면 Z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였겠죠. 그러면 요 Z가 산소가 되고 요거는 플로린이 되는 건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지금 4예요. 그러면 산소 있고 양쪽에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는 O2F2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비공유 전자 쌍수도 3개, 2개, 2개, 3개에서 총 10개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우리가 3이라고 결정했고 B는 2라고 결정했어요. 더하면 5가 되니까 6이 될 수 없고 가부터 다중에 직선형인 분자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직선형인 분자 얘는 지금 직선형 얘도 직선형이 되고요. 이것도 직선형이 되는데 얘는 아니었었죠. 따라서 가나다 요거 3개 골라주셔야 되니까 3개입니다 라고 하는 니에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다중에 무극성 공유결합 가지고 있는 분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개에는 지금 무극성 지금 공유결합 없는 거지만 여기는 탄소 여기는 산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 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지금 제시했던 것처럼 앞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구성 원소 가림 처리하고 어떤 분자인지를 특정하는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정보 가지고 어떤 분자인지 특정하는 연습을 꼭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A, B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은요, 중성자수와 원자의 전자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XY는 더했을 때 100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되어 있네요.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B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A와 B가 나와 있는 거고, 동위원소 질량수 203, 205짜리예요. 그거 질량수 그대로 원자량으로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문에서 X와 Y를 더했을 때는 100으로 보라고 했고요. 지금 얘네가 각각이 무엇인지는 가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가 힌트였냐면 일단 요 두 개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2분의 B고 얘는 2분의 B에서 1을 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값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동위 원소에서 양성자수는 원자에서의 전자수와 같으니까 이 양성자수, 전자수는 동위 원소에서 같은 값을 갖는데 중성자수는 다르니까 아, 얘가 지금 중성자수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지금 전자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그 말은 얘는 A가 되는 거고요. 얘도 A-34가 된다라는 걸 확정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수, 그건 양성자수와 같을 테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일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203이 되기 위해서는 A는 81의 값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얘도 81이 됐을 거고요. 근데 요 두 개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그 차이는 바로 중성자 때문에 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B가 결정이 됐어요. 여기다 124를 넣게 되면 62가 될 거고 이만큼 작으니까 얘는 60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8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계산되는 게 47이 되는 거고 얘도 47이 될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한 값이 결국에는 원자량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107이 되고 얘는 이만큼 더 커요. 109만큼 되는 겁니다. 라고 모든 미지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존재 비율만 따져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자량이 203이고요. 여기 205예요. 근데 평균 원자량을 봤더니 204.4거든요. 그러면 204.4라고 보면 여기는 1.4, 여기는 바로 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의 내분점이 7대 3, 그럼 우리는 크로스해서 얘네가 3대 7의 비율로 존재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가 30이 될 거고 Y는 70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50이 될 거고요. 얘도 50. 아, 그러면 1대 1로 존재했으니까 우리가 알아낸 이 원자량 그거에 딱 중간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B의 평균 원자량 물어봤으니까요. 바로 108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여러분 1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은 정말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자수, 원자의 전자수와 중성자수를 기억과 니은으로 1대1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를 1차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미지수를 일단 확정할 수가 있었죠. A라고 하는 미지수를. 그런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보면서 원자량, 우리 수직선 풀이로 넘어가서 아, 얘네 3대 7의 비율로 존재했던 거구나. 그럼 X, Y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A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B로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의 양성자수 혹은 원자의 전자수, 중성자수도 모두 결정하면 각각의 우리가 질량수 혹은 원자량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107, 109였고 그럼 존재 비율 넣어보면 아, 얘는 1대1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면 원자량의 딱 중간이 되겠죠? 그게 바로 108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 1번으로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문항을 통해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평균 원자량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념 정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원자량 35, 37이 있습니다. 존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3대 1로 존재한다면, 우리는요, 수직선 풀이할 때 1대 3, 즉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될 겁니다라고 결정했었고요. 붕소 지금 10, 11 원자량으로 볼때얘 평균 원자량이 지금 10.8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직선에서 결국에는 이게 몇이 될 거냐면 4대 1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10, 11이었고 여기 10.8로 결정이 되면 4대 1이 되면서 얘는 20%, 80%였다라고 하는 퍼센트 까지 존재 비율로 어떤 것이 제시가 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요, 6회에 해당하는 문항들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그 문항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맞춰보는 방식으로 이 6회분의 모의고사도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왕,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6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버스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6번, 39번, 40, 41, 42. 네, 저는 욕심을 부리며 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다면 이 다섯 문항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문항이 조금 뒤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36번. 자, 이 문제는, 자, 보시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해요. 2024학년도 9월 모평부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보시면은, XY4, 그쵸? Z. 그러니까 Y의 구성원자 수가 4로 동일해요.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X도 동일해. 뭐 이런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물론 보자마자 그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Y 전체 원자수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이거야. 그럼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Y 원자수를 나타내야겠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Y 원자수가 여기서 나타낼 수 있어요? 전체 몰수가 5몰이야. 기체 부피는 몰수니까 전체 몰수 5몰로 볼 거고 여기는 3몰로 볼 거야. 근데 혼합기체이기 때문에 구성 원자수 다르고 나타나기가 좀 애매하겠죠. 가에서는 애매해요. 근데 나에서는 어때? 이것도 애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구성 원자수가 4로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하면 돼. 구성 원자수가 4로 동일하면 이게 전체 3몰로 본다고 했잖아? 이게 1몰, 3몰이든 2몰, 2몰이든 3몰, 1몰이든 어떠한 몰수 조건이든 무조건 그냥 전체 몇이야? Y 전체 원자수는 구성 원자수 곱하기 전체 분자 몰수 곱해서 얼마? 16몰 나오는 거야. 항상 16몰. 해보세요, 여러분.

46으로 나올 거야. 어차피 여기다 곱하는 게 다 4,4로 동일하잖아요. 구성 원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Y 원자 수가 16몰이다. 이때부터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 Y 원자 몰수가 16이니까 16에서 8분의 7 하면 얼마? 14네. 가에서 Y 원자 몰수가 14몰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 몰수 5몰이니까 이때 각각의 분자 몰수를 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얘는 모르니까 X. 비율은 모르잖아요. 전체 5몰만 알고요. 그럼 얘는 얼마? 5-X몰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럼 Y 원자 수는 구성 원자 수 곱하기 분자 몰수. 얼마야? 4X. 그죠?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4X면 얘는 얼마? 2 곱하기 5-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이다? 이게 14이다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X가 얼마 나올까? X가 2고, X가 2가 나오니까 얘가 2몰이니까요. 얘가 몇 몰이다? 3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아, Y 원자 몰수가 그 전체가 13몰이 나온 거구나 로 가시면 되는 거죠.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제시문을 통해서 뭘 구했냐면 얘네 각각의 분자의 몰수비가 2대 3이다. 이걸 구한 거야. 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도 같은 성격이잖아요. Y 원자수, X, Z 원자수 다 똑같이 이 모든 표현은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구성 원자수.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 표현인 거잖아요. 한 분자당 Y 원자수, Z 원자수, X 원자수. 자, 그럼 가하고 나에서 X하고 Z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얼마? 자, 가에서는 X 원자수가 자, X가 여기밖에 없네요. 2네, 2. 2 곱하기 1이니까 2. 그죠? 2고요. Z는 여기밖에 없네, 또. 3 곱하기 1이네. 구성원자수 1이니까. 3이네? 그죠? 이게 가야.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 6 빼니까 여기 6분의 1을 한 게 나에서의 이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 4분의 1. 아, 나에서는 4분의 1의 비율이 나와야 돼. 자, 근데 X원자수가 역시 구성원자수가 1로 같은 X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4몰. 4몰이 되는 거지. 그럼 X 원자수를 4몰로 봤을 때 Z는 1몰이면 되네. 그러면 Z는 또 어디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 그리고 구성 원자수가 1이야. 아, 그럼 얘는 전체 분자 몰수를 1몰로 정할 수가 있고 전체가 4몰이니까 얘는 3몰로 정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자가 이런 전체 원자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구성 원자수 또는 분자수 구해라. 이 조건인 거야, 항상. 알겠죠? 그런 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Z의 질량은 4.8g이다 되어 있는데, Z의 질량. Z가 몇 몰 있어? 우리가 정한 거에 따르면 3몰이네. 그럼 3몰일 때 질량이 4.8g이다 라는 기준을 두고요. 마치 원자량은 얼마? 원자량을 1.6인 것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상대 값으로 갈 거니까. 그럼 나에서 얘는 구해야 되는 값이야, W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W 구해야 되고요. 원자량비 구하면 되는 문제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W 원자량비 마찬가지 상황인 건데 어차피 질량에 대한 관계니까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요. 여기 Z를 빼자. 8.6g의 전체 질량인데 Z가 4.8이잖아요. 가에서. 그죠? 그럼 여기 4.8 빼, 그냥 이렇게. 그럼 얼마 남아요? 3.8 남지. 이 3.8이 뭔데? 얘하고 얘 질량의 합이죠. 몰수까지 고려한 거. 자, 그러면 써볼까? 여기서 XY4 2몰, 그쵸? 4.8g. X가 몇 개? X가 2. X가 2. 자, 여기서 가는 여기서 써볼게요. X가 2. 그 다음 Y가 얼마? X가 2니까 2X로 써야겠죠? 원자량 곱해야 되겠지? Y가 얼마? 8. 2, 4, 8. 8Y. 근데 Y가 또 있죠, 옆에. 2, 3은 6. 6Y. 자, 이거 다 더한 거. 지금 여기서 XY는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 요게 Z를 뺀 나머지 질량 3.8g이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Z를 빼자. Z는 지금 여기 몇 몰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1몰이야. 그럼 1.6g을 빼주면 되겠네. 나머지 XY 합으로 동일하게. 그럼 X 원자 몰수는 역시 아까 했던 거 4X. 그죠? 근데 Y도 이미 아까 했죠? 16Y. 자, 이 합이 얼마다? 8-1.6이니까 6.4. 그래서 연립하면 이제 XY 원자량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 구해보시면 여기서 X가 얼마 나오냐면 1.2, Y는 0.1. 그죠? 그래서 X가 1.2, Y가 0.1이고 Z는 몇이라고 봤을 때예요? 1.6이라고 봤을 때.
그럼 원자량 2B는 12대 1대 16이다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W는 얼마? W는 나에서 얘의 질량을 물어봤죠. 나에서 얘의 질량? 그럼 얼마예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X1.2, Y가 0.1. 그럼 다 더하면, 그러니까 XY4의 질량을 다 더하면 얼마? 1.2 플러스 0.1 곱하기 4니까, 그쵸? 1.6이죠. 1.6. 1.6. 그럼 얘는 1.6이 분자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3몰이다. 4.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W는 4.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본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시작해서 Z의 원자량을 1.6으로 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뒀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Z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 XY도 같은 기준의 원자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구성원자수 같을 때 전체 분자수 알면 전체 원자수 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번도 자, 이게 뭘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봤을 때, 그죠?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어요. 정보가 힌트가 많아, 이런 문제는. 잘 보시면 전체 원자수 나왔고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지금 상대값으로 가하고 나가 6대 7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6대 7. 그럼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는 전체 X의 질량을 같게 맞췄을 때, 1로 맞췄을 때 그때 Y의 전체 질량비가 6대 7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상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즉, 이 가하고 나에서 얘는 그냥 얘만 존재하는 기체고요. 얘는 혼합 기체야. 근데 어쨌든 전체 질량을, X의 전체 질량을 서로 가하고 나에서 맞췄을 때, 그때 Y의 전체 질량비가 6대 7이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꼭 질량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X 전체 원자수, 그러니까 전체 X 원자수, 전체 X 원자수를 두 상황에서 동일하게 맞췄을 때, 전체 Y 원자수, 전체 Y 원자수비가 몇대 몇이다? 6대 7이 가도 되겠지. 왜냐하면, 같은 X끼리는 원자수와 질량은 비례할 거 아니야. 질량이 두 배면 원자수 두 배일 거고요. 즉, 질량 대신에 원자수로 각각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6대 7이다 가면 돼. 자, 그럼 이런 표현들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표현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또 성격이 같은 거구나. 얘도 마찬가지겠죠? 원자수의 비율이니까. 비슷한 성격의 애들이 지금 세 가지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게 나왔고요. 자, 물질은 여기는 혼합기체구나.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 전체 원자수비가 어차피 XY밖에 없어. 누가 3이고 누가 2인지 모르겠어. 비율이. 이도 마찬가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 원자수가 10N, 11N.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3대 2로 있는데 10이고, 7대 4로 있는데 11이면, 얘는 그냥 몇 N으로 가면 돼요? 3대 2니까 곱하기 2배에서 6N이랑 4N으로 맞추면 되겠지. 그럼 전체 10N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얘는 그냥 7N, 4N으로 가면 되겠네. 왜냐면 11N이니까 전체가. 얘네 합쳤을 때가 전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가 XY 중에 뭐냐라는 걸 체크해야 될 때는, 그때는 요 비율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전체 X 원자수를 이두 상황에서 같게 맞췄을 때, 전체 Y 원자수 비를 6대 7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X가 뭐가 될까? 그럼 여기서. 보이는 거야.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6대 7이래. 이게 6대 7이잖아. 굳이 우리 숫자를 맞추지 않아도 이 상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즉,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4N, 4N 둘 다나 X 원자수가 돼야 돼. 4N, 4N 둘다 X 원자수가 돼야 되고요. 얘가 Y수가 돼야 되는 거야. 즉, 얘가 X수, 얘가 Y수가 돼야 말이 맞죠. 그래야지만 X 원자 서로 같을 때, 4N으로 같을 때, Y 원자수가 6대 7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다른 상황은 다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것만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XY 원자수 다 구해놨으니까, 질량에 대한 관계로 이제 구성 원자수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물질이 반복인데 질량이 또몇 대면? 이런 게 보여야 돼요. 2대 1이야. 아, 질량이 2대 1이구나. 그럼 2몰, 1몰.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몰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풀고 못푼 친구도 많은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질량이 2분의 1인 거니까 각각의 구성 원자수도 2분의 1만큼이겠지. 여기에 들어있는 양의 X의 절반, Y의 절반만큼 있겠죠? 그럼 여기서 X가 4이니까 여기서 X가 얼마 있어야 돼요? 여기 2N. 여기 절반. 질량이 절반이니까. 같은 물질. Y가 6N이니까 Y가 3N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 개수에서 이걸 뺀게 나머지 여기에서 XY 개수겠죠. 그렇게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럼 X는 얼마? X는 2N. 7N에서 3N 빼면 Y도 4N 이렇게 가는 거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AA 같게 줬잖아요. 구성원 자수가 X가 같아. 근데 전체 X 원자수도 같네? 그 말은 뭐다? 아, 분자수가 같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 원자수인데, 지금 구성 원자수 같고요. 전체 원자수도 같잖아. 그럼 분자수도 같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수 비를 1대1로 정하는 거야. 얘네들은 질량비를 2대1로 정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A 대 B 대 C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구해? 이미 다 구한 거지, 여기서. 4대 6이잖아. 4대 6. 얘만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4대 6이 돼야 되는 거지. X가 4, Y가 6. 그럼 A 대 B를 2대 3으로 보자. 2대 3. 그럼 얘가 그 같은 기준. A라는 게 지금 중복되니까 이걸 2라고 쓰면 얘도 2가 되는 거니까요. 그에 맞는 기준 C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1대 2잖아. 1대 2. 그죠? 그러면 C는 얼마?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 원자수를 바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럼 A가 2고 C가 4니까 이게 비율이 2가 될 것이고요. 원자량비는 너무 쉽죠. 얘 2몰일 때 38, 얘 1몰일 때. 그냥 이걸로 보면 되겠네. 둘다 1몰일 때니까.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로 분자량이 19, 23. 즉, 원자량 2x, 원자량 3i, 원자량이 3배, 1개, 19W일 때. 밑에는 2x 플러스 4y가 얼마? 23이다. 근데 이거 W 그냥 지워도 되고요. 그래서 XY 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뺄게요. 빼면 얼마 나와? Y는 얼마? 4. 그럼 X는 얼마? Y가 4니까 16. 16에 7. 그럼 3.5. 그럼 정확한 거는 이게 원자량 2라기보다는 원자량비가 몇 대면? 7대 8이다. 이게 정확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비가 X 대 Y가 7대 8. 7분의 8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7분의 16.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8번 가보겠습니다. 네, 38번 문제는 자, 부피 나와 있고 전체 원자수 질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기체니까 부피는 역시 분자 몰수비다. 그냥 분자 몰수라고 두셔도 되고요. 옆에 전체 원자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자수에서 구성 원자수 곱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보는 눈이 필요해. 아, 문제에서 얘는 여러분은 뭐로 보여야 돼요? 분자수. 로 보여야 되고 얘는 전체 원자수니까 뭐라고 보여야 돼?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렇게 보여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분자수에서 곱하기 구성 원자수 한게 얘니까 그래서 분자수 1몰이야. 구성 원자 2잖아요, 여러분. 그럼 2를 곱한 게 얘인 거야. 그럼 여기서 n은 2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값으로 다 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럼 n이 2면 얘는 얼마야? 1.5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얘가 n이 2다. 그럼 얘 1.5다. 구성 원자수 3인데? 그럼 분자수는 얼마? 0.5.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요. 화학에서는. 그쵸? 이런 거를. 그래서 x가 0.5. 그래서 x가 0.5라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나왔으니까, 그쵸? 분자식은 어차피 둘다 AB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분자량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분자량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분자 몰수가 2대 1인 거지. 2대 1. 2대 1. 그러면 2대 1인 거니까, 얘가 얘를 7W를 맞췄을 때, 즉 7대 11이 뭐가 돼? 분자량 B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얼마 나와? B가 4. 그죠? A가 얼마? 3. 그러니까 3대 4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원자량 B가 3대 4다. 3대 4다. 그럼 B가 더큰 거니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B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잖아요. 자,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A 원자수 분자 한 개당 A 원자수 요거야 지금 요거 요 비율인데 이게 또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왜 이렇게 되나요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 AB랑 AB2니까요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제 1g에 존재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1g 둘다 1g에 들어있는이니까 전체 질량 1g이야. 그럼 전체 질량 1g에서 일단 A로 바로 가기 전에 이 물질 자체가 분자니까 1g 속에 들어있는 뭐부터 구해? 분자수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분자수가 몇개몇개 나오면 거기서 구성 원자수 곱하기 A의 개수만 해서 전체 1g당 A 원자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1g당 분자 몰수를 구한다고 치면 이 분자량, 그냥 A 플러스 B라고 쓸게. 자, A 플러스 B. 이게 1g 속의 분자의 몰수고요.

얘는 A 플러스 2B. 원자량이 합이 분자량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1g 속의 분자 몰수야. 그럼 이게 분자 몰수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는 원자 몰수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A 원자 수가 한 문자당 몇 개 있는지를 곱해줘야겠죠. 여기 하나, 얘도 하나네. 그러니까 둘 다 1이면 곱할 필요가 없지. 둘 다 비율이 같으면, 1대1로 같으면 굳이 곱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비례식으로 상대값으로 갈 거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왜 어떻게 비교하라는 거냐면 이미 원자량을 이 조건에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원자량 구한 조건에서 대입했을 때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로 가는 거죠.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럼 원자량 지금 얼마? A 플러스 B 이미 구해서 7, 분자량 7. 얘는 11. 그죠? 그러면 1g에 대한 A 원자수는 그냥 분자량의 역수비가 되는 거지. A 원자수가 한 분자당 같으니까. 그럼 11 대 7이 되는 거죠. 그럼 11 대 7이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답이 그래서 얼마? 니은과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거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다, 즉 분자량을 못 구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답이 몇 대 몇인지 주고 또 뭘 물어볼 수 있어요? 분자량비를 또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알겠죠? 즉 얘의 비를 답을 주고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다 값을 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값이 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분자량의 비 또는 원자량의 비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아시겠죠? 답 4번 얘기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네, 39번 문제는, 자, 이것도 막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얘는 기체에서 또 다른 기체를 넣어줬을 뿐이야. 그냥 혼합 기체인 거지. 뭐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얘가 X, A, Y, EA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 N몰이니까 그냥 1몰로 하자. N을 1몰로 둘게요. 그럼 얘는 2몰이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얘를 넣어줬대. 얼만큼? 쭉 넣어주는 거야.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때 그 전체 혼합기체의 밀도의 변화를 알려준 거야. 14대 12,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건 여러분 뭐냐면 기체에서 밀도비는, 기체 간 밀도비는 분자량비다. 이거를 이용하라는 문제지. 자, 일단 여러분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왜 이런 관계가 되냐면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CH4가 있고 H2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얘가 부피가 2리터라고 치고 얘가 차지한 부피가 1리터라고 해볼게. 자, 분자량 드릴게요. 분자량이 16, 분자량 2. 자, 밀도 구해볼까요? 자, 밀도는 어떻게 써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2리터 그대로 쓰고, 근데 질량은? 얘 2몰로 정하면, 1몰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얘가 2몰일 때 질량 얼마? 분자량 16이니까 32 나올 것이고, 얘는 1리터. 1리터일 때 똑같이 1몰로 정해야겠지, 그러면. 그래서 1몰이고요, 분자량 2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돼. 자, 그리고 봤더니, 뭐가 나와요? 이거 다 약분되죠? 2리터일 때 2몰. 2리터일 때 2몰로 정했으면 1리터일 때 1몰일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쓰나 마나야. 이게 뭐냐면, 같은 부피당 분자수는 일정하다.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기체에선 일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건 항상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밀도비가 분자량비만 남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분자량비 그냥 16대 2, 약분하면 8대 1이 나오게 돼요. 어차피 같은 부피당 분자수비는 항상 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밀도비는 곧 분자량비라는 거지. 기체에서. 자, 근데 얘는 지금 혼합기체란 말이야. 그럼 혼합기체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뭐 헬륨을 넣어봤다 해볼까? 헬륨이 얘가 4야. 원자량이 3리터가 됐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3리터가 있을 때는 누가 있냐면 CH4가 있고 헬륨이 있는 거잖아요. 몇 대 몇으로 있어? 얘를 2몰로 보면 얘는 1몰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몰이면 얘는 1몰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인 거야. 가능하죠? 자, 그럼 2몰, 1몰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밀도로 나타내볼게. 자, 요 가에서의 밀도와 자, 나에서의 밀도, 혼합기체야, 나는. 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밀도 2리터 분의 질량 얼마? 2몰로 볼 거야? 그래서 안 써도 된다고 그랬고. 분자량만 역시 남아요. 기체가 한 종류면, 한 종류의 기체면 그냥 분자량만 남아. 분자량 비만. 근데 여기는 혼합기체잖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전체 부피는 그대로 3리터. 전체 질량 쓰면 돼. 혼합기체일 경우에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얼마? 2몰일 때 분자량 16이니까

분자량비가 되고 혼합기체면 평균 분자량비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건데 그럼 이 문제에서 봐봐. 처음에 얘만 있었잖아요. 얘만 XA 여기서 써볼까? XA, YEA 이게 1몰 있었잖아요. 그럼 얘만 있는 게 여기잖아. 지금 얘만. 그게 지금 14야 밀도가. 그러면 얘의 분자량을 그냥 나는 14라고 두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설명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혼합기체니까 평균 분자량이 12다로 가면 돼. 알겠죠? 평균 분자량. 자, 그럼 이때는 XAYEA다가 누굴 넣었어요? XBYEA를 넣었잖아요? 근데 얘를 1몰로 봤을 때 얘는 2몰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의 분자량은 여전히 같은 물질이니까 역시 14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분자량 몰라. 구해야 돼. 이걸 구할 수가 있다고. 평균 분자량이 얼마니까? 12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존재비가 1이 아니고 3분의 1이고 존재비가. 얘 존재비는 3중에 2죠. 3분의 2죠. 그럼 분자량에다가 존재비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곱하기 존재비를 3분의 1. 분자량 몰라요. 물음표 곱하기 3분의 2. 한 개 얼마? 12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론을 아는 학생들은 바로 이식을 쓴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안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나와, 11. 그럼 이게 11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의 분자량을 11로 둘 수 있다. 얘의 분자량을 14로 뒀을 때 분자량비를 지금 구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도 풀 게 많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 되고요. 1g에 들어오는 X원자수, X원자수, 같은 X네요. 이거 많이 했죠? 앞에서도.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X원자수비로 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지금 B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네. 알겠죠? 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X원자수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뭐다?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면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 그러니까 한 분자당, 분자 한 개당 X원자수로 가는 거죠. 요 비율인 거야, 요 비율. 두 번 쓰는 거지, 그치? 이건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분자량 이미 구했어. 얘 14야. XAYEA죠? XAYEA가 14야. 그럼 분자량분의 1, 분자량분의 1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예 자리 바꿔서 쓰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럼 XBYEA가 얘잖아요? 그럼 자리 바꾸면 위에가 14, 밑에가 11.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비율이 14대 11이 1g당 분자수비죠. 1g당 분자수비. 그럼 여기에서 한 분자당 X원자수를 곱하면 이 비율이 나와야 돼. 그럼 몇을 곱해야 될까요? 여기서 일단 나와있는 문자를 그대로 쓰면 A, B야. A 곱하기 B를 했을 때가 22분의 2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는 바로 가볼게. 20이라고 치면. 요 값이 20이라고 치면 A는 2, B는 얼마? 1.5. 그러면 정확하게는 A 대 B의 비율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대 B는 몇 되면? 4대 3. 이렇게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쭉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A 대 B가 4대 3, A가 4일 때 B가 3, 4분의 3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원자량의 B는 이미 분자량 다 구했잖아요. 분자량 14일 때 11이다. A, B 다 구했어요. A 4일 때 A 4, B 8, A 4일 때 8, B 3이었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원자량 구하면 되지. 14 대 11이다 해서 원자량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X는 12, Y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식을 굳이 써드리면 또 혹시 모르니까 4X 플러스 8y 이거랑 여기는 3x 플러스 8y 이게 14대 11이다 하면 된다는 거지. 원자량이 합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비를 분자량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이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9가 나오게 됩니다. 답 4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가볼게요. 40번. 자,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해야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자,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또 원리를 알면 또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볼게요. 자, 기체의 질량비가 나왔고 밀도 XY 원자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접근을 못해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좀 막막한데 근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냥 오히려 이런 게 복잡해 보이는 게 간단할 수 있거든요. 질량비가 1대 2야. 얘네끼리. 그럼 1g, 2g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얘가 1g, 2g 할 때 얘를 3g, 1g을 둘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1대2고 얘가 3대1이라는 거지 얘네끼리 1대3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둘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얘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우리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전체 기체 밀도잖아요. 밀도 자체가 비율이잖아.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전체 기체

질량, 이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대2로만 유지가 되어 있으면 1g, 2g이든 2g, 4g이든 3g, 6g이든 요 비율은 안 바뀌어.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3g, 1g이든 6g, 2g이든 몇 g이든 간에 3대1로만 유지되어 있으면 요 비율은 안 바뀌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자체가 이미 비율이니까. 그 비율에 또 비율이 9대8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비율이잖아. 그럼 이 비율은 13대 24라는 비율은 안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비율로만 나와 있다라는 걸 역으로 이용해서 얘는 1g, 2g, 3g, 1g으로 줄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게 간단해져요. 알겠죠?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율만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그냥 아예 가감하게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1g, 2g, 3g, 1g.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1g, 3g, 2g, 1g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전체 질량을 3g, 전체 질량을 4g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 한해서는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질량을 구했고 밀도비가 9대8이야. 그러면 질량에서 밀도 나왔으니까 이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전체 분자의 몰수. 그렇죠? 얘가 부피비랑 똑같으니까 분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 역수 취해. 역수 취하면 질량분의 부피죠? 이거를 질량으로 곱해야 부피가 나오죠. 부피가 몰수고. 그럼 그냥 역수니까 자리 바꾸세요. 그러면 곱하기 8 자리 바꿔서, 그 다음에 곱하기 9 해서 요 비율을 약분하면 몰수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대면? 1대 3. 1대 2. 그죠? 그럼 2대 3. 그럼 전체 몰수비가 2대 3이 나오는 거야. 2대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체 몰수비가 NT라고 쓸게. 전체 몰수가 2대 3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항상 했던 거. 전체 몰수 2대 3이면 이제 각각의 몰수를 질량비로 맞춰야지. 앞에서 했던 게다 쓰이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질량이 1대 3, 1g, 3g, 2g, 1g 했으니까 얘네끼리 몰수도 1대 3의 몰수비, 얘네끼리도 2대 1인 거죠. 그래서 얘를 x몰로 하면 얘는 3x몰, 얘는 다른 애니까, 분자량이 다르니까 문자 다르게 써서 2y몰이라고 하면 얘는 y몰. 이 비율이 2대 3이다로 xy를 구하는 거야. 저는 구해봤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몰수가 전체가 10, 15몰로 맞춰져요. 그래서 얘가 이게 10몰이고 이게 15몰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방금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그래서 얘가 몇 몰이냐면 이게 그쵸. 10몰에 6몰, 2몰, 그쵸? 3몰, 3몰, 3몰. 그럼 이게 12몰, 그쵸? 얘가 6몰, 그치? 이게 3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그 식을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가면 이런 비율이 나와. 그럼 여러분 할수 있죠? 전체 합이 10이고 전체 합이 15로 맞춰진다라는 거죠. 기억이 나서. 자, 계산은 쉬우니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대 3, 그쵸? 1대 3이죠? 몰수, 질량 2대 1, 몰수 2대 1이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질량에 따른 몰수의 상대값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얘 이용하면 각각의 구성원자 수가 나오겠지, 그치? 구성원자 수. 왜? 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X원자 수.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Y원자 수니까요. 요 관계에서 구성원자 수 ABC를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의도는. 거의 다 왔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부터 가보자. 자, 가에서는 x가 3으로 그냥 볼 거니까 4a. 여기는 6b죠? 구성원자 수 곱하기 분자수지. 6b. 그다음에 여기는 y가 8b. 8b. 여기는 6c. 6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24분의 13이야.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여기서는 12a. 그 다음에 3b, 그 다음에 24b, 그 다음에 3c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선생님, 이것도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못 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도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안에 못 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구성원자수라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구성원자수는 어차피 분수 없고 무조건 자연수 1, 2, 3, 4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숫자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야. 우리 했던 것처럼. 그럼 얘는 4a, 6b 합이 13이 나올 수가 없죠.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두배 하는 거야, 둘 다. 그럼 이제 26과 48로 맞추면 돼. 그럼 나올 수 있는지 가볼게. 그럼 26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얘를 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2할게, A를. 8이니까. 8이니까 18 나오면 되네? 그럼 B가 3. 이런 식으로. 그럼 B가 3이다? 그럼 24네? 전체 48 맞출 거니까 C가 4. 이렇게. 그럼 엄청으로 편해지는 거죠. 계산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지 확실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답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돼,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이 비율이 나온다? 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산수, 수학을 좀 잘해야 돼요. 화학을 잘하려면. 그래서 A 대 B, A 대 B 대 C가 2대3대4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대 B 대 C가. 그럼 A 대 B 대 C가 2대 3대 4니까 A가 2고, 그다음 C가 4네요. 이건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B도 사실은 이미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비 1g, 2g일 때 3몰, 6몰 했잖아요. 그럼 분자량 B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4g, 6g, 3몰, 6몰, 3몰, 6몰인데 질량이 1g, 2g일 때 상황이었죠? 첫 번째 가로 해보면 그럼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지. 얼마야? 3분의 1. 그럼 3대 4. 분자량비가 3대 4. 그러면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얘가 3, 얘가 4.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 답은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요령을 안 부리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건첫 번째 얘기했던 거. 비율로 다 나와 있으니, 비율을 실제 값처럼 다 정해서 그냥 갈수 있는 상황이다.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네, 41번은 비교적 방금 전 문제보다는 간단한데,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역시 밀도에 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아, 기체에서 밀도비는 분자량비다, 또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겠죠, 그쵸? 자, 볼게요. 기체의 질량 나와 있고요. 단위 호피당 전체 원자 수가 나와 있네? 자, 질량과 이 관계 뭐가 있을까? 그 다음 구성 원자 수비는 5대 3. 그치? 이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번 옆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단위 호피당. 전체 원자 수. 그 전에 단위 호피당 분자수부터 먼저 가볼게. 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해를 잘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CH4가 있고 뭐 헬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2리터가 있고요. 얘가 1리터가 있어. 아무 값이나 준 거고. 그럼 단위 호피당 분자수를 구하라. 몇대 몇? 무조건 단위라는 것은 1리터든 2리터든 같은이란 뜻이야. 같은 부피로 맞췄을 때 분자수니까 이거는 무조건 1대 1인 거지. 이거는. 위에다 쓰자. 무조건 1대 1인 거야. 온도 압력 같으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자, 근데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그럼 뭐가 나올까? 여기서 어차피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항상 같다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우리 1g당 분자수에서 1g당 전체 원자수 갈때 곱하기 뭐 했어? 구성 원자수 했잖아요.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항상 뭐랑 똑같이 나와? 이게 항상 1대1인 거니까 그냥 구성 원자 수비가 나오겠지. 기체가 각각 따로따로 한 종류씩 존재할 때. 그럼 구성 원자 수비가 몇대 몇? 5대1이야. 자, 확인시켜 드리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니까 결국 직역하면 전체 부피 분의 전체 원자 수니까요. 각각의 분자 수에다가 곱하기 구성 원자 수. 한 분자당 몇 원자 분자인지. 이걸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요거는 쓸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어차피 같은 부피당 분자수는 같다고. 기체 간의 관계에서. 그럼 얘는 어차피 얘네 둘 1대1 나와. 그럼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몇대 몇? 구성 원자 수가 5고 1이니까 이거는 한 종류씩 있으면 그냥 얘는요. 구성 원자 수비랑 같은 거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지금 얘가 혼합 기체가 나왔잖아요. 그럼 혼합 기체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얘 섞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 3리터가 되잖아요. 그럼 얘네 지금 생략을 하고, 얘는 헬륨이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3리터가 됐다.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럼 CH4는 어쨌든 2몰로 본다면, 헬륨은 1몰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는 얘하고 지금 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또 혼합 기체를. 자, 그럼 단위 부피당 지금 전체 원자수로 구할 거니까,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전체 부피가 2리터고요. 직역해서 갈게요. 그럼 전체 원자수는 2몰로 보면 2 곱하기 5지. 2 곱하기 5잖아. 그럼 전체 원자수 10이야. 역시 이거는 그냥 구성 원자수만 나와. 한 종류면 그냥 구성 원자수 B가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B야.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B예요. 어차피 종류 하나면 밀도 B에서 그냥 분자량 B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성원자수 B만 남는 거지. 그냥 한 종류면 5가 남는 거예요, 비율로. 자, 근데 얘는 혼합기체니까 역시 직역해서 가세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원자수로 갈게. 그럼 전체 부피 얼마? 3. 얘가 2리터면 얘는 3리터. 전체 원자수는 각각의 분자수에다가 구성원자수를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5, 10. 1 곱하기 1, 1인 거야. 이렇게 가면 되라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플러스면 2 곱하기 5잖아요? 이것도 1 곱하기 1이잖아. 그럼 이것도 뭐예요? 아까 밀도 B는 혼합기체일 때 평균 분자량 B인 것처럼, 전체 개체 밀도 B는 평균 분자량 B인 것처럼, 이것도 뭐야? 평균 값이 나오는 거야. 3분의 2, 3분의 1. 얘가 전체 비율의 3분의 2, 얘가 전체 비율의 3분의 1인 거잖아요. 즉, 각각의 구성원자수에다가 존재의 비율을 또 역시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평균 값. 이거를 알면 또이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중요해요. 이런 이론들을 다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가면은 여러분 사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요거 정리 잘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5대 4래요. 그럼 봐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5대 3이 나왔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가에서는 X만. 그럼 구성 원자수가 5라고 치면 얘는 3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5가 딱 나왔네.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준 거죠, 출제자가. 얘는 한 종류니까 그냥 요 비율이 구성 원자수 비율과 같으니까 그대로 5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값을 맞춰준 거야. 같게. 그럼 얘도 그냥 구성원자 3이라고 둘수 있는 상황에서 평균 값이 얼마? 4가 나와야 된다로 얘의 존재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야, 얘기하고 싶은 게. 자, 그럼 얘는 구성원자 수 5고 3인데 평균이,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이 4가 나왔대. 그럼 얘하고 얘의 존재비가 몇대 몇이 돼야 돼? 1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대 1. 이거 이해가세요? 자, 얘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부피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 부피가 몇이든 간에 어쨌든 구성원자도 5니까 전체 부피에 따른 몰수 B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구성원자도 5야. 그래서 요건 안 써도 되고요. 비례식으로 갈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부피당 몰수 전체 비율은 같아. 근데 얘는 이제 평균값.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5하고 3의 평균이 4다. 그럼 3하고 5의 평균이 4라는 것은 딱 중간값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각각 전체 중에 2분의 1의 비율, 2분의 1로 비율로 있어야지만. 즉, 구성원자 3 곱하기 존재비 2분의 1, 구성원자 수5 곱하기 존재비 2분의 1이 돼야지만 평균이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1대1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은 1대1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면 좋고요. 그럼 얘가 1몰로 보면 얘도 1몰이네. 힘이 몇 몰이다? 질량이 3배니까 3몰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자마자 아, 한 종류면 구성원자 수 B. 근데 5 맞춰줬네? 그러면 5, 3으로 뒀을 때 여기는 평균이 4. 그럼 1대1이란 소리네. 중간값이니까 딱. 평균이 중간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고요. 바로 갈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몰수비가 1대1일 때 질량이 1대4니까 뭐도 자동적으로 나와? 분자량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1대4야. 그럼 분자량비는 1대4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1, Y는 4. 바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해서. 자, 그 다음에 D1, D2 또 나올 게 나왔죠. 이건 뭐예요? 분자량비. 기체에서 분자량비 앞에 설명을 했고요. 자, 분자량비인데 역시 얘는 그냥 분자량으로 가면 돼. 근데 얘는 뭐로 가야 돼요? 평균 분자량으로 가야겠지. 평균. 똑같이. 얘네가 평균이 이렇게 4가 나온 것처럼 얘도 평균 분자량으로 가면 된다.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한번 해설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여기서 D1이야. 얘는 그냥 분자량 갈게. 얼마야, 분자량? 아까 구했죠? 분자량 4. 아, 분자량 1. 분자량 1. 얘 4. 그럼 X 분자량 X밖에 없어요. 얘는 그럼 1도 그냥 1로 두자, 상대값으로. 근데 얘는 평균. 그럼 1과 4의 평균이니까 얼마야? 1과 4의 평균인데 중요한 건 몰수비가 1대1이야. 그럼 분자량 1 곱하기 2분의 1 존재비 해주시고, 분자량 4 곱하기 존재비 2분의 1 하면 얼마? 2.5가 나온다는 거지, 2.5. 그럼 얘는 2.5야, 평균값이. 이런 식으로. 그럼 2대5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2대5니까 여기서 얼마다? 10 나오게 되는 거지, 10.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론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보자마자, 아, 얘네 1대1 몰수비, 질량비 1대4? 분자량비 1대4네? 분자량비가 밀도비잖아? 그럼 얘는 분자량, 어차피 한 종류니까 얘는 그냥 바로 1. 분자량비가 밀도비니까 얘는 평균 분자량이네.
그러면 둘다 1대를 몰수 있으니까 분자량도 딱 중간값 2.5네 하면은 몇초 안에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실전 이론이긴 하죠. 기본 개념은 아닌데 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4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번은 자, 가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뭐 7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g에 들은 전체 원자 상대 값이 21, 26.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1g당 전체 원자 수라는 것은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이 비율인 거죠? 이 비율인 거야. 근데 옆에 뭐가 있어? 분자량.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문제를 풀때 여기서 해석하고 여기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풀면은 못 풀고요. 항상 문제 나와 있는 이 데이터 내 관계, 얘하고 얘 관계를 이용해서 뭘 물어보는지를 빨리 구해줘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풀수 있어. 그럼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가 얘잖아? 근데 분자량 옆에 있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분자량분의 1은 몇이에요? 역수비하면 3대 4죠. 요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분자량분의 구성원자수 B예요. 근데 이거 분자량 있죠? 그러니까 즉, 분자량분의 1, 역수비에다가 구성원자수를 곱하는 게 지금 1g당 전체 원자수 이거란 말이야. 그쵸?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근데 분자량이 나와 있다고. 그럼 분자량 역수비를 만들자는 거죠. 자리 바꿔서. 그럼 3대 4. 이게 뭐예요? 1g당 분자수비지.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이게 1g당 분자수비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곱하면 이게 나와?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 관계. 그래서 바로 이제 아는 학생들은 여기서 4대 3? 3대 4 자리 바꾼 다음에 바로 곱해서 구성 원자수비 구하는 거죠. 그죠? 곱하기 몇? 곱하기 7. 구성 원자수 곱하기 4. 그럼 7대 4. 이게 구성 원자수비야. 자, 구성 원자수비인데 문제에서 가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7이다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7, 그냥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n이 4잖아요. 2n이 4. 그럼 n이 2. 얘는 4. 그럼 m이 3이네. 그럼 m이 3이고 n이 2구나.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량 B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야겠지. 이용 안 했으니까. 질량에 대한 관계로 원자량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X와 Y만 나왔으니까요. XY 구한 다음에 여기서 Z를 이 분자량의 관계로 또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XY가 3대 4로 있잖아.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3대 4로 있어. 구성 원자수 B로. 그러면 몇 대면? 3대 4분의 1인 거니까 X 대 Y는 원자량이 12대 1. 그죠? Z는 얼마? 그냥 여기 대입해. 자, 어떻게 했죠? 12, 1이니까 얘 분자량 얼마 나와? 40 나와. 그냥 분자량 40이면 얘는 얼마? 30 나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편하죠. 그쵸? 그럼 분자량 30 나와야 되는데 Y가 얼마? 1이잖아. 원자량 1. 그럼 Z는 얼마? 14가 나오겠죠. Z 14고요.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량이 한번 분자량이 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러면 얼마다? 1번, 4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3번 가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1g이 들어있는 Y 원자수 B가 나와 있어요. 그죠? 분자량분의 Y 원자수다. 근데 비슷한 게또 나왔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니까 이거는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가 될 텐데. 근데 어쨌든 기준이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엮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얘가 40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Y는 그 중에 몇 개야? 40개 중에 20개겠죠? X랑 Y가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 각각 20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가에서 20개일 때, 다에서 얼마예요? 5대4라는 걸 이용하면 16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24개 중에 Y가 16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Z는 몇 개? 8개. 그러면 Y와 Z가 2대1. 그럼 1대2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구성 원자수비가 1대2가 나온 거죠. 그래서 N이 4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몰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 표현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좀 빠르면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얘는 전체 원자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쵸? 직역하면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전체 질량이 있잖아. 그럼 곱하면 뭐 나와? 이게 상쇄가 되니까 요게 나오겠죠. 그럼 곱해서 바로 약분해서 가볼게요. 그럼 비율은 5. 비율은 25.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1대 5 나와. 근데 구성 원자수가 몇 대면 N이 4였고요. 얘가 2고 구성 원자수가 얘가 5니까 얘가 1몰쯤

그러면 얘는 몇 몰? 2분의 1몰. 그럼 결국 몰수는 1대 2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의 두 배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몰수비가 1대 2니까 질량에서 몰수 나누면 또 분자량이죠? 5대 4인 거야. 그럼 분자량과 자동으로 5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분자량 10가지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얘는 여기 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때는 전체 질량과의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번에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가 아니라 이 값을 어떻게 써야 돼? 분자량분의 구성 원자수로 가면 되겠지. 분자량 1몰당 기준이기 때문에 1몰당의 전체 원자수는 구성 원자수 B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갈수 있어야 되는 거죠. 1몰 기준으로. 그럼 가하고 다의 관계나 나하고 다의 관계의 비례식을 써서 이제 분자량을 얘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분자량 5라고 했으니까요. 가부터 쓰면 분자량 5, 구성 원자수 2. 나 얘는 분자량 몰라요. X, 구성 원자수 6이죠? 요게 40대 24인 거야.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이게 이제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X가 25라는 것은, 아, 얘가 분자량 B가 25다라는 걸 구한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연립해가지고 XYZ의 이제 원자량 비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더해서 연립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비율을 바로 써드릴게요. XYZ는 몇대몇대 몇? 1대 19대 12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자량 합이 5나 이거 연립해서 가면 된다고. 세 가지씩을.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 니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0가지 하겠고요. 마지막 문제가 좀 시간 때문에 좀 빨리 풀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10가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정신 안국선입니다. 오늘 공간 도형을 문제들 레벨 1의 5번부터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죠? 공간 도형 들어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공간 도형 들어갈 때부터 좀 많이 이해하는 이 공간 도형이 기하에서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어려움이 이제 그 스멀스멀 약간 좀 올라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뭐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결국 해야 될 일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있는 5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레벨 1 5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AD가 루트 6이고 AB가 AE보다 더 짧아요. 얘가 더 길어요. 직육면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AD,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6이라는 건 알려줬는데 여기는 몰라, 여기는 몰라. 근데 얘가 더 길어 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 AFC에 AFC를 평면 AEFP 요쪽으로 내린 정사형의 넓이가 3. 그리고 얘를 BFGC 요쪽으로 정사형 내린 거. 그 다음에 ABCD 위쪽으로 정사형 내린 거. 얘랑 얘 쪽으로 내린 넓이의 합이 2분의 9루트이다. 그때 ABC의 평면 AF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서 S제곱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야, AFC를 AEFB로 정사형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FC를 정사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정사형을 파인드 찾아버릴 거냐? 지금 C를 이쪽으로 정사형을 내려버리게 되면 B에 떨어진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AFC를 AEFB로 정사형을 내려버리면은 AFB가 그냥 나와버린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의 둘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너네들의 길이를 각각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X라고 불러주고 Y라고 불러준다면은 요쪽에 정사형 시켜준 넓이는 보다 2분의 1에 누구에다가 X랑 Y를 곱해주면 X랑 Y를 곱해주면 3이 나온다. 그래서 너는 누구? XY는 6이라는 관계식을 먼저 하나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사형을 두 번 시켰을 때 이쪽, 그러니까 두 번 시켰다는 게 이쪽으로 한 번, 위쪽으로 한 번 각각의 넓이 합이래. 그럼 AFC를 BFGC로 정사형을 시켜버리면 어디야? 요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 나오겠죠. A가 여기로 오니까. 그 다음에 얘를 ABCD 쪽으로 정사시켜버리면 F가 여기로 와버리니까 요 삼각형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을 더해서 그 넓이 합이 얼마다? 2분의 9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6과 누구를? Y를 2분의 1에 루트 6과 Y를 밑변으로 하는 밑변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 되고 위쪽으로 정사형 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 루트 6과 X를 밑변과 높이로 하게 되는 삼각형이 되죠. 얘네들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2분의 9 루트 2가 된다더라. 2 날려버리고 분모있는 2 날려버리고 루트 6으로 나눠주게 되면 X 더하기 Y는 루트 6으로 하면 루트 하나 사라지죠. 9를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직육면체인데 요 한 모서리 길을 안 상태에서 XY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곱과 합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XY를 아예 구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합과 곱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는 뭐 Y 대신에 3루트 3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합과 곱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T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뭐가 되고? 3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뭐가 되는? 6이 되는 0 이퀄 제로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된다? X랑 Y가 된다라는 거죠. 합과 곱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2차 방정식을 세팅하는 게 우리가 현명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루트 3이 여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루트 3이라는 녀석이 곱혀 있기 때문에 루트 3, 루트 3을 먼저 쪼개요. 그럼 곱해주면 3이죠. 그럼 뭐 남아? 2 남죠. 그럼 여기서 계수가 3이 붙으려면은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그럼 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 T-2루트 3에다가 T-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T의 값이 뭐가 된다? 루트 3과 2루트 3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이거의 길이보다 어떻대? 길대. 그래서 얘가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얘가 2루트 3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얘기를 가지고 두 모서리의 길이를 찾아버렸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냐? 요 AFC
이쪽으로 어디를 ABC를 이쪽으로 정사용을 시켜버리겠대. 그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는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길이를 적어서 두고 루트 6에다가 루트 3에다가 2루트 3을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정사형 ABC를 여기다 정사형을 시킬 거야. 그럼 정사형 시킨 요 수선의 발을 찾아? 찾아가지고 이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해? 뭐 완전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찾아내는 게 뭔가 좀 쉽진 않아 보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야, ABC의 넓이는 쉽잖아. 그냥 ABC의 넓이를 구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3이 되면서 그 녀석이 뭐가 된다? 2분의 3 루트 2가 되면서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우리가 알고 있다. 뭐만 구해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된다. 그럼 삼각형 ABC, 얘를 포함하는 평면과 AFC, 얘를 포함하는 평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뭘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ABC의 넓이를 알거든. 어떻게? AFC를 이쪽으로 내린 정사형이 A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AFC의 넓이에 삼각형 AFC의 넓이 분의 삼각형 ABC의 넓이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너는 내가 알거든. 너만 구하면 되거든. AFC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줘?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 여기가 A야. 여기가 F야. 여기가 C야. 그럼 여기서 AF의 길이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겠네? 그럼 뭐예요? 여기는 3이 되겠지. 그치? 뭐, 아닌데? 아, 여기 선생님 잘못 봤다, 그치? 1대 2죠. 얘가 2가 아니라 1대 2니까 여기다 루트 5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 12에다가 3을 더해주면 루트 15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일부러 계산을 틀려봤어요. 그쵸?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의 길이는 뭐야? 루트 3의 루트 2니까 3 더하기 6은 9, 루트 씌워주면 얘는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FC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루트 6이 될 것이고 여기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2루트 3의 제곱은 12, 거기다 6을 더해주면 18, 루트 씌워주면 3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의 기본적인 우리가 해법은 세타를 우리가 한쪽을 잡아줘서 뭘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고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누구에다가 3 곱하기 누구에다가 3루트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루트 15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죠? 그럼 9랑 18을 더하면 27, 27에 10을 빼면 12, 12에랑 2랑

3을 약분해 버리게 되면은 6이 사라지게 되면서 분자 2 남죠? 3분의 루트 2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럼 내가 뭘 알아?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루트 속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럼 너는 뭐가 된다? 3분의 루트 7이 된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 누구의 넓이? AFC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7이 된다더라. 약분하고, 약분하고. 그럼 너는 원래 2분의 3 루트 14가 되겠지요. 요렇게 넓이를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코사인 법칙 싫어요. 중학생 수준으로 우리가 할수 있어요.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형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너를 누구라고 불러주면? X라고 불러주면. 3루트2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면. 루트 15의 제곱에서 3-X의 제곱을 빼준다. 해준 다음에 X를 먼저 구해주고. 요 녀석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두번 써서 X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높이를 구해준 다음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AFC라는 도형의 넓이를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사인 세타를 내가 구해줄 수 있다. 누구분의 이것분의 이거가 된다. 그럼 2분의 3이 2분의 3 그냥 한번 쓸까요? 2분의 3 루트 14분의 2분의 3 루트 2가 되면서 너는 루트 7분의 1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를 찾아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상시키고자 하는 넓이 누구? 2분의 3 루트 2에다가 누구를? 루트 7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것이 S. 그럼 S를 다시 한번 써서 루트 2를 약분하면 루트 14분의 3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S제곱을 구해서 14분의 9에 대해서 분모와 분자를 뭐 해줘라? 더해줘라. 정답은 얼마? 23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했어? 정사형. 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AFC라고 하는 요 삼각형을 위쪽으로, 이쪽으로, 옆쪽으로 정사형시켰을 때 각각의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너의 넓이만 구하면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죠.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코사인 세타를 정의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뭐를? 정의를 이용할 때는 교선을 찾아주고 그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야 된다. 말로 하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어떤 느낌? 요 느낌? 요 느낌? 요걸 찾아줘야 된다. 라는 거였고,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누구라고? 3수선의 정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정의를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바탕으로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F에서 지금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내가 평면 ABC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요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I라고 불러준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것도 뭐가 된다? 직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얘네가 이루는 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 필요한 평면을 이렇게 뜯어내서 누구? 삼각형 I, B, F를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버리면 되는 거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알아? BF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알아. 그럼 이거의 길이나 이거의 길이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그냥 손쉽게 툭 튀어나오겠네? 그럼 뭘 찾으면 되겠다? IB를 찾으면 되겠다. 왜? 평면 도형이 눈에 보이잖아. 루트 6, 3. 얘가 루트 6이고, 루트 6이고, 루트 3. 루트 2고,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A, B, C, D에 대해서 요 대각선 AC에 대해서 B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I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니.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되겠다? 요만큼의 길이가 뭐니까? 3이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루트 3과 루트 6을 곱해준 뭐야? 3루트 2. 너라는 녀석이 3과 IB를 곱해주네? 3과 IB의 길이를 곱해주네? 나눠주면 IB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얘가 루트 2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루트 12, 루트 2, 피타 피타, 루트 14가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루트 14분의 루트 2가 되면서 루트 7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훨씬 편하게 찾았잖아. 그치? 더 간단했죠. 자, 근데 봐요. 우리 앞에 예제 5번 기억나요? 예제 5번. 예제치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잠깐 한번 책 넘겨서 봐요. 근데 그때 예제 5번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코사인

세타 2, 두 번째 코사인 값을 우리가 찾을 때 정사형을 이용한 계산이 우리가 정의를 이용한 계산보다는 쉬웠어요. 그쵸?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사형을 이용한 계산이 정의를 이용한 계산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절대적인 건 없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 도형이 손쉽게 눈에 들어오면은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이면각,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가위크기를 구하는 게 구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게 좀안 보이는 상태에서 정사형이 눈에 보이고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내가 구하기 쉽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얘가 편하겠죠.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항상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연마를 해둬야 되겠다. 알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었던, 예제 5번과 비교해 볼수 있었던 레벨원의 5번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요,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삼각기둥 A, B, C, D, E, F가 있답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AB의 길이가 2루트 3, 너의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줬어요. D 얘기랑 같겠죠? 그 다음에 AC랑 BC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우, 이등변 삼각형 감사. 코사인 D, C, E의 코사인 값을 알려주는 상태에서 D, C, D, E 요거의 넓이야. D, E, F, D, E, F.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얘가 삼각기둥이니까 여기서 내가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중점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중점을 내가 편의상 M이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중점을 내가 뭐 그냥 H라고 할까요? 뭐 수선의 발 느낌 나게 H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랑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얘랑 얘도 어떨 거야? 같을 거야. 또 다른 길이로 표시해야 되겠지? 요렇게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누구도? C, D, E도. 왜? 옆에 있는 요 옆면의 직사각형이 세로와 가로가 똑같고, 세로와 가로가 똑같으니까 대각선의 길이도 같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넓이의 비가 3대 2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넓이의 비는 뭐에 결정돼 있어? 높이에 결정돼 있어. 높이가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잖아.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필요한 녀석을 좀 떼어내보자. 어떤 직각삼각형? 저 C, H, F를 생각해보면은 너와 너의 비율이 몇 대면? 3대 2래요. 그럼 너를 3L, 너를 2L로 내가 잡아줄 수 있겠죠. 너를 3L과 2L로 잡아주게 되면 CF는 뭐가 된다?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5L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거저거에서 이거저거 빼줘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3대 2의 비율이라는 것을 문자로 써먹었어요. 너는 이제 처리했어. 오케이. 근데 또안 써먹은 걸 써보자. 2루트 3은 일단 여기다 써놨어. 2루트 3은 써놨어. 변의 길이 같은 것도 써놨어. 안 써먹은 게 누가 있나 봤더니 요 코사인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삼각형을 보면은 누구 삼각형? C, D, E를 보면은 C, D2를 보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2루트 3인 상태에서 내가 요 녀석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준다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내가 너의 길이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 너네들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너의 길이를 먼저 x라고 한번 두고서 저 x의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 x의 길이를 바탕으로 한번 얘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그럼 옆에 있는 직사각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내가 또 그려봤어. DF, DEF를 그려봤어. 그럼 D, EF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2루트 3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2루트 3인 상태에서 요만큼의 높이는 뭐라고 그랬어? 2L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C, D, E에서 여기서 요만큼의 높이는 뭐라고 그랬어? 3L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또 중점이니까 요게 루트 3이 되면서 X라는 녀석이 뭐가 돼? 루트 속에 요거의 제곱, 9L 제곱에다가 누구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을 더해준 요런 형태로 내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럼 내가 X를

찾으면 L도 찾고 L도 찾으면 뭐다 구할 수가 있겠다. X를 먼저 한번 찾아주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내가 뭘 해주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너도 X가 되니까 누구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X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게 얼마래? 19분의 7이래. 17이래. 그럼 여기서 얘가 2배 X제곱이니까 2로 나눠주면 6은 X제곱 마이너스 19분의 17의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19분의 2니까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19분의 2의 X제곱이 6이 돼버리는 거니까 2 나눠주고 X제곱은 얼마가 된다? 57이 된다. X제곱의 값이 57이다? 그럼 X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루트의 57이 된다. 근데 여기서 X가 요거라며. X가 뭐라고? 루트의 9의 L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며. 너가 57이면 너가 57이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L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9, 6의 54. L의 제곱이 6이 돼야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L의 값이 뭐가 된다? 루트 6이 된다. L 값을 내가 찾아버렸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삼각기둥의 부피였었고, 삼각기둥의 부피에서 밑면은 누구야? DEF이기 때문에 DEF의 넓이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겠네? 그럼 DEF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여기서 잘못 썼죠? 요거는 루트 3이죠. 절반이 루트 3이고 요만큼은 2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 높이는 뭐가 된다? 2L이 되는데 그 녀석을 일단 그냥 써주자. 그 녀석이 밑면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삼각 기둥의 부피는 거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 높이를 곱해주면 돼. 높이 CF가 누구야? 루트 5의 L이야. 2는 하나 약분을 해버리고, 그럼 2에다가 루트 15. 2 루트 15에다가 뭘 곱해? L의 제곱을 곱해줘. L의 제곱이 얼만데? 6인데.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12 곱하기 루트의 15가 정리가 되겠지요. 그죠? 해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길이 세팅한 다음에 차분하게 조건 하나하나 써 나갔더니 그냥 답이 나와 버렸다는 뭐 없다는 그쵸? 해서 우리가 6번 문제도 그렇게 가볍게 한번 해결을 해 봤습니다. 6번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주어진 조건들을 그냥 정직하게 우직하게 집어넣고서 계산을 하나하나 해 봤더니 답이 나왔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보자고요. 7번 문제는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 높이가 2루트인 원기둥인데, 밑면의 둘레 O, 얘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 그 다음에 원 위에 세점 A, B, C와 여기에 D가 있대. 근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누구의 B, C, D, 얘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조건이 뭐가 있나 봤더니, 직선 C, D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A랑 원 O의 중심을 지난대. 그럼 생각해 보자고. 얘를 여기다 정사형을 시켰어. 근데 그게 점 A를 지나. 근데 A가 어디 있어? 원 위에 점이 있어. 원 위에 점이야. D는 여기 원 위에 점이잖아. 그럼 얘를 정사시키면 어디 떨어져? 여기 떨어지거든. 그럼 얘의 정사형이 여기에 온다라는 것은 D의 정사형이 A에 떨어지고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얘가 정사형. CD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 아, AC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뭐가 된다? 루트 1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지름 루트 3, 높이가 2루트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름이 돼 버리는 거고, 반지름이 루트 3, 요만큼이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 2루트 2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2루트 2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가 지름이 되고 원의 중심 5라고 불러줄게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될까? 이 알파라는 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서 알파만 따로 놓고 보자. 여기에 누가 와? AC가 요렇게 와. AC가 요렇게 와.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되는 거야. 거기서 AB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럼 AB가 루트 10이 되면은 우리가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면 뭐가 돼? 직각이겠죠? 그럼 직각 삼각형 나왔으니까 뭐 해줘?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12에서 루트 10. 제곱 제곱해서 빼주면 2니까 루트 2가 나오게 되겠네?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내가 직각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근데 A라는 녀석이 D에서 뭐 해서? 아래 평면, 알파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라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군데? D, B, C. 요 삼각형의 넓인데. 그럼 너무나 뻔히 대놓고 뭐가 보여요? 삼수선의 정리가 보이죠.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내가 수선의 발,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에서 너가 직각이 돼버려. 그럼 우리는 뭘 알았어? BC의 길이를 여기서 루트이라고 구해버렸거든. 그럼 우리가 얘가 직각이니까 요거랑 요거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요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 ABD를 또 끌어올 수 있겠네? D, B, A. 요 녀석의 길이는 뭐? 루트 10. 높이는 뭐? 2루트 2라며.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10에다 8을 더하면 18. 얘가 3루트 2가 되겠죠? 누가? 요 녀석의 길이가 3루트이다.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2다. 밑변 알고 높이 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너무나 뻔히 눈에 보이게 3수선의 정리를 써야 될것 같은 우리가 원 위에 점과 지름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뻔히 눈에 보이는 3수선의 정리를 써가지고 내가 직각을 찾아내서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레벨 1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레벨 업, 레벨 2로 넘어갑니다. 레벨 2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차 혹선 때랑은 선생님이 어떤 그 뭐랄까 그 느낌이 다르죠. 2차 혹선 때는 뭐 레벨 2도 별거 없어요 이런데 조금 어려워집니다라고 하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자꾸 자기 세뇌를 해야 돼.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해보자고요. 레벨 2 1번 문제. 각시가 2분의 파이 90도이고요.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주어진 직 직각삼각형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C가 90도가 되는 것이고 AC가 조금 더긴 느낌, 얘가 2루트 3, 그리고 BC가 루트 6이 되는 이런 느낌의 직각삼각형이구나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얘가 ABC 평면 ABC에 있지 않은 점 O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얘를 입체를 살려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여기에 직각삼각형 뭐가 있어? ABC가 이렇게 적당히 C, 그리고 A, B가 이런 느낌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평면 밖에 점 O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O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불러줬대. 그 상태에서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자. 여기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부른대? I라고 불러주겠대. 그때 HI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림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그려가면서 상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달래. OAB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그림의 조건을 한번 봤더니 CH랑 CI랑 같답니다. H랑 I는 둘다 어디에? 평면 알파 위에. 알파라고 편의상 이름 불러줍시다. ABC를 포함한 평면 알파라고 불러주면 알파 위에 있는 거야. 근데 C에서 I까지랑 C에서 H까지의 거리랑 같대. 고정된 한 점으로부터 너와 너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I가 되는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위에 뭐가 온다? H가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거기 어딘가에 O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 거라는 것을 가에서의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CH랑 CI랑 수직이래. 여기서 C에서 H까지랑 여기서 C에서 I까지랑 뭐래? 서로 직각으로 만난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좀 크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그려보면은 삼각형 ABC가 어떻게 있어? 요렇게 평면에 존재하고 있어. 조금 더 입체 느낌 나게 약간만 기울여서 그릴게요. 요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있어. 여기가 내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뭐래? I래. 근데 요 I에서 어떻게 얘를 C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 하는 원을 그려줬을 때 CI의 수직인 방향에 요 직각인 방향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H가 이런 식으로 오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평면상에 있다라는 것이고 평면 밖의 점 H, H라는 점에서 아니 평면 밖의 점 O에서 수선의 발 내린 지점이 H 온다라는 거니까 이제 얘는 지워버리면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뭐가 온다? O가 이렇게 왔을 거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H가 이쪽에 오면 O가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수 있겠죠. 어디에 있을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나의 조건에서 O에서 I까지의 길이가 6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I라는 지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봤을 때, I가 있어. AB가 이렇게 있어. 내 앞으로 쭉 뻗어나가서 누가 있는 거야? C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이만큼 가서 여기에

이렇게 오가 있나?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있나? 오른쪽으로 가서 있나? 왼쪽으로 있나? OI, OI의 길이는 동일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OAB나 OAB나, 그러니까 내가 이 I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저기에 저 기둥이 있나? OH라는 기둥이 여기 있나? 어차피 OAB와 OAB의 넓이는 똑같겠지.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냥 편의상 이쪽에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OI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를 했어? O라는 지점에서 여기까지를 요렇게 내렸을 때요 길이가 뭐라고? 6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때 누구의 넓이를? OAB의 넓이를 구해달래. 지금 AC의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3이라고. BC의 길이가 루트 6이라고.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일단 누구의 길이가 나와? AB 길이가 나와요. 12, 제곱해주면 12에다가 6을 더해주게 되면 18, 루트 씌워주면 3루트2가 AB의 길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삼각형 OAB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너 아니까 너를 밑변으로 두고 우리는 뭐 해주면 될까?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삼각형 OAB의 높이를 구해주려면은 삼각형 OAB의 높이를 구해주려면은 AB를 연장한 직선에 5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5에서 여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내려줬을 때이 녀석의 길이가 우린 궁금한 거야? 그럼 이게 뭐니까? 높이니까. 그 녀석을 내가 H'이라고 불러주자. 그러면 우리는 평면 박계점에서 평면에 대는 수선의 발, 평면 박계점에서 직선에 대는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를 안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되면서 직사각형이 되는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으니까 얘가 무슨 사각형이 돼버려? 정사각형이 돼버려. 그러면 정사각형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최종 궁금한 건 누구라고? OHH'에 대해서 이 녀석의 길이가 높이라서 최종적으로 궁금한 친구야. 그래서 너랑 너를 구할 거야. 그래서 HH'을 봤더니 얘가 CI의 길이랑 같네? 그럼 CI의 길이는 이쪽에 있는 어떤 삼각형? 직각 삼각형 C, B, A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녀석의 길인데 얘가 2루트 3이야. 그리고 얘가 루트 6이야. 그리고 얘가 3루트 2야. 그럼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아까도 이거 똑같은 숫자 계산했던 것 같은데? 뭐가 나왔어? 여기서 얘네 둘이 곱해주게 되면은 2루트 3 곱하기 루트 6. 아닌가? 아까랑 조금 다른가? 3루트 2 곱하기 CI. 그럼 여기서 루트 3 만나서 3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루트 2 사라지게 되죠. CI 길이가 2로 나와요. 그럼 요 녀석의 길이가 2가 돼버린 거니까 HH'의 길이는 뭐가 된다? 여기로 가져와서 2가 돼버린다. 얘를 찾았어. 그 다음 누굴 찾아야 돼? OH를 찾아야 돼. 그럼 OH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OI의 길이 알잖아. 무슨 삼각형을? OHI를 또 끌고 와. 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또 끌고 와. 끌고 와. OHI. OI의 길이가 6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잖니. 그 다음 HI의 길이는 여기서 요 정사각형의 뭐야? 대각선이야. 근데 CI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2라고 그랬어. 그럼 2의 대각선 2, 2, 2루트 2. 얘의 길이는 HI 길이는 2루트 2. 그럼 여기서 얘는 36에서 66에 36에서 2루트 2 제곱 8을 빼주면은 28이 되겠죠? 루트 씌워주면은 2루트 7이 누구의 길이? OH의 길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었던 OH'의 길이는 루트 속에 2루트 7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해주니까 32, 4루트 2가 되겠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뭐다? 높이다. 그럼 넓이를 구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3루트 2라고. 그 다음 높이는 뭐라고? 4루트 2라고. 루트 2, 루트 2 만나 사라지고 3, 4, 12가 넓이 정답이 되겠죠? 끝났어요.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내서 평면 도형 문제의 연속으로 가져간다. 누누이 얘기했었던 그거. 그거대로 그냥 푼 거예요. 뭐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OH'이 필요하구나. 그게 있는 도형을 뜯어내 본 거야. 너네들을 알아야 됐구나. 너가 필요하구나. 아래 평면을 본 거야. 너가 필요하구나. 그걸 뜯어내 본 거야. 이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이 과정들을 내가 따로 떼어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 그림 안에서 끄적끄적 꽁냥꽁냥꽁냥 끄적끄적끄적 OH'은 4루트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지. 해서 입체 도형의 문제를 우리가 평면 도형의 문제로 연속으로 끌고 오는 것을 자꾸 연습하면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쉽게 쉽게 읽어내는 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 할수 있어요. 예. 레벨 2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안 알려줬지만 이 조건 가나가지고 길이를 찾아버렸어. 오케이. 뭐 나이스야. 여기까지 숫자가 좀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은 구할 수는 있었어. 그 상태에서 뭘 하래? B에서 AP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그 거리를 구해달래. 우리가 보통 공간도형에서 어떤 직선, 점, 선분이 있고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푸는데 많이 사용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넓이였습니다. 너를 알고 너를 모르고 얘를 넓이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쪽 길이랑 높이를 한다거나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와서 넓이를 구한다거나 해주게 되면은 너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P를 우리가 먼저 떠올려 봐요. 왜냐면 이게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B와 AP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 방법을 먼저 한번 상상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BP의 길이를 구하는 거 만만치 않아. 그죠? AB의 길이는 내가 알아. 근데 AP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인 거지 이만큼의 길이는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그 난관을 뚫고서 길이를 찾아내서 넓이를 구해가지고 넓이가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다를 구해야 된다? 남은 여생을 바쳐 계산한다면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계산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플랜 B, 다른 걸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아예 수선의 발을 찾아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수선의 발의 B'이라고 부른다면 얘가 어디 올지를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여기서 C에서 이 직선 AP에다가 내린 수선을 발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줬잖니. 그지? 그 녀석을 내가 C'이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찾을 건데, 여기서 아이디어. 지금 A, E, G, C가, A, E, G, C가 아래에 있는 평면, 그리고 위에 있는 평면과 수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것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같다.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평면과 위에 있는 평면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에서 이쪽 평면 위에 점에서 교선 AC에 내린 수선의 발은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자, 그럼 이 평면 위에 직선이 있잖아. 즉 우리는 뭐한 거냐면은 지금 평면 밖에 좀 B가 있고 여기 직평면 위에 AP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고 싶어. 이렇게 놓으니까 보이죠? 뭘 쓰겠다라는 거야? 3수선의 정리를 쓰겠다라는 거야. 즉, 3수선의 정리를 통해서 직선 밖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2스텝으로 평면에 먼저 수선의 발을 내려,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는 과정을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내가 M이라고 불러주면 M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직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그 녀석을 내가 이렇게 이어주면, 3수선을 정리해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을 정리해서 여기서 이거는 직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 B'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B'. 그럼 내가 BB'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필요한 평면을 어떻게 자? 뜯어내자. 그럼 저 필요한 평면을 이렇게 뜯어내면은 여기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얘가 M.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B'이 될 거예요. 그럼 요 BM의 길이는 여기서 요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고 요 대각선 길이는 루트 3분의 2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MB'의 길이를 찾아주고 싶어. MB'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요 평면을 또 뜯어내. ACP를 뜯어내. ACP를 뜯어냈더니 ACP를 뜯어냈더니 여기가 C예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P예요. 근데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CC'. C에서 AP까지의 거리가 얼마래? 1이라며. 근데 지금 M은 AC의 중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추산해 발라낸 게 B'이라며. 그러면 1대2니까 1이면 요건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M B'이 2분의 1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얘가 열로.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은 요거의 길인데 뭐 해주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속에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얘는 루트의 분모 속에는 뭐가 되고 12가 되고 분자는 7이 되겠다? 그럼 분모는 2루트 3분의 분자는 루트 7이 되겠다? 복이 있어요? 아,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다? 6분의 루트의 21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체도형 문제에서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삼각형을 찾아버려서 넓이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너의 넓이를 구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넓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가지고 이 길이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눈에 안 보여. 넓이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겠죠. 즉, 우리가 공간상의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찾아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누구다? 삼수선의 정리다. 그래서 평면에 먼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평면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상대적으로 찾기 쉽거든. 그렇게 우리가 수선의 발을 찾아주는 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메모해두고 기억해 두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레벨 2의 3번 문제 보시면은 AB랑 BC랑 길이가 같아요. 너네 둘의 길이가 같고, 3루트2라고 얘기를 합니다. AB랑 BC랑 요렇게 같아. 얘가 3루트2야. 그 예각삼각형. 한글로 주어진 조건 은근히 많이 놓치시거든요. 은근히 많이 놓쳐요. 예각삼각형 ABC와 직선 AB를 포함하고, 점 C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가 있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C의 넓이를 S라 하자 S제곱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랍니다. 다음 조건이 뭔가 봤더니 삼각형 ABC의 평면 알파율의 정사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때 ABC를 그려봤더니 AB 얘를 C'이라고 불러줍시다.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그런데 누가 직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직각일 때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각 C'이 뭐가 될 때, 90도가 될 때부터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즉, 직선 BC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 BC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여기죠. 여기가 세타예요.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B랑 BC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3루트2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줬어. 그럼 여기서 내가 3분의 루트 3 코사인 값이, 그럼 내가 직각 90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필요한 평면 알파를 내가 뜯어내서 삼각형 AC'B를 한번 그려보자. 너가 C'이야. 너가 A야. 너가 B야. 너의 길이가 뭐야? 3루트2야. 그럼 첫 번째, 이때 BC'의 경우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3루트2라고 얘기를 했고, BC'의 길이는 저 BC라는 3루트2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거든. 이것뿐에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안 띄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안 띄어내도. 다시 안 그려봤어요. 간단해서. 그럼 여기서 얘가 3분의 루트3을 곱해줘. 너는 뭐야? 루트6이야. 그럼 BC'이 루트6이거든. 그럼 너는 피타고라스 피타. 3루트2의 제곱은 18이에요. 18에서 6을 빼주면 10이죠. 루트 씌워주면 2루트 3.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원했어? 지금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했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길이를 아니까 높이만 알면 되겠다. 그럼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그 녀석을 내가 H라고 불러주면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된다?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즉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뭐가? H가 들어오게 되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숫자들이죠? 얼마 나와요? 2잖아요. 그쵸? 6루트 2. 이렇게 곱해주면 6루트 2. 그럼 여기서 C'H의 길이가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내가 CH의 길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 결국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긴 좋았겠다. 자, 너를 CC'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요 세타에 대해서 BC의 길이는 뭐?

보다 3 루트 2다. BC 프라임의 길이는 루트 6이다. 그럼 여기서 3 루트 2 루트 6에 너는 뭐야? 2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요 CC 프라임이 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요 CH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또 직각삼각형 HC 프라임 C에 대해서 CC 프라임이 2 루트 3이니까 CH 프라임의 길이는 2라며. 그럼 얘는 12, 4를 대주면 16, 4. 이 높이가 4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너라는 녀석은 6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그때 S의 제곱을 계산해 주세요. 72가 나와요. 일단 너무나 깔끔하게 문제 뭐 푸는데 뭔가 걸리적거릴 거 없어? 내가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끊고 답을 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상황이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다 따져봅시다. C가 90도일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B가 90도라고 하면, 각 B가 90도라면은 아마도 안될 거예요. 왜안 될까? 각 B가 90도라고 한다면은 저기에 있는 저 삼각형,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내렸을 때 C, A, B, C' 에 대해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여기서 B가 90도라는 건 얘가 직각이라는 거거든. 그럼 평면박해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직각이 돼버려요. 그럼 삼각형 ABC는 뭐가 돼버리느냐?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3수선의 정리에서 직각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예각삼각형이라고 그랬어. 얘기했죠? 은근히 우리가 수학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저런 숫자, 수식, 이런 거에는 막 눈이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찾는데, 저런 한글 조건, 특히 문제 첫 줄에 나온 한글 조건 놓치기 되게 쉽거든요. 이게 기하뿐만이 아니에요. 수학일, 수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분 가능하다라거나 연속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래서, 첫 줄에 나오는 한글 조건인데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다?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각삼각형에서 얘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너는 탈락. 그럼 세 번째. 각 A가 직각인 경우, A가 90도인 경우, 그럼 얘가 직각이 돼버리게 되면은 아래쪽 평면을 생각했을 때, 저 아래쪽 평면에 어떤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A, C', 그리고 B가 나와요. 근데 AB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3루트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상황이건 이 상황이건 이 상황이건 BC' 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는 루트 6이거든. 뭐가 문제인지 찾았나요? 어떻게 B변이 밑변보다 너가 작어, 작을 소, 큰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탈락. 그래서 얘네들의 케이스는 불가능한 케이스이고, 이 경우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S의 제곱은 72가 되는 거야. 라는 거였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시험을 본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서 끊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쉬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 놓쳐도 괜찮아요. 내가 이걸 상상을 못했어. 상상조차 못했어. 오! 운이 좋아서 맞은 거예요. 왜? 좀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들을 다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뭐 만족하는 넓이의 최댓값, 넓이의 최소값 이런 거를 물어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했지, 누가 직각이라는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나는 가능성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너가 직각일 때, 너가 직각일 때, 너가 직각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두자라는 거죠. 해서 이런 3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높이를 찾아주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이런 것들 계속 하잖아요. 그쵸? 공간 도형 문제는 결국은 뭐다? 3차원 문제를 2차원 평면들을 계속 뜯어내서 2차원 문제의 연속, 연속, 연속, 연속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결코 선생님이 양심상 쉽다는 말을 안 할게요. 쉽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할수 있어요. 해볼 만한 공간도형 우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레벨 2의 3번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까지 기하를 모두 다 정복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0: 아이씨.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 마지막 아홉 번째 주제에 대한 2점 테스트 마지막 문항까지 풀이를 다 마쳤고요. 이번 시간 3점 테스트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림은 금속판 P 또는 Q, 금속판이 다르다. 그 얘기는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다르다는 얘기고, 단색광 AB를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P 또는 Q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색광 A하고 B를 같은 금속판 P에 쪼였을 때, 이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니까 B를 쪼였을 때가 A를 쪼였을 때보다 더 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같은 금속판에다가 A하고 B를 갖다가 쪼였더니 B를 쪼였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더 컸어. 그 얘기는 B의 진동수가 A의 진동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금속판 Q에 A하고 B를 쪼였을 때 보면 더 확실하죠. 왜냐면 A를 쪼였을 때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B를 쪼이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났어. 왜 그럴까요? B의 진동수가 Q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 A는 Q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B의 진동수가 A의 진동수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P하고 Q의 문턱 진동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A를 가지고 비교해 볼까? A를 P에다가 쪼였더니 광전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A를 Q에다가 쪼였더니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전자가 못 나온 거야. 왜 그랬을까? P의 문턱보다 Q의 문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B를 갖고 비교해 보면 P에 쪼였을 때보다 Q에 쪼였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작아. 왜 그럴까? Q의 문턱이 P의 문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게 가볼까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고 광량자설에 의하면, 즉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빛이 입자로서 설명한 것을 광량자설이라고 합니다. A를 Q에 오랫동안 비추어. 자,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오랫동안 비추게 되면 그 전자기파, 파동의 중첩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쌓이면서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금속의 일함수보다 그 쌓인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광전효과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비추어도 Q에서는 절대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광전효과는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 광량자설에 의하면 A를 Q에 오랫동안 비추어도 Q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파동이면 방출될 수 있는데 입자기 때문에 방출되지 않고요. 디귿,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오, 이건 뭐지?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MV분의 H이고, 자, MV는 루트

EM, EK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 혹은 광전자의 질량은 변하는 거 아니고 H는 상수니까 신경 쓸거 없겠죠. 그럼 봐봐. A하고 B하고 P에 A하고 B를 조였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B를 조였을 때가 A를 조였을 때보다 더 큽니다. 즉 뭐냐면 요 EK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가 들어가는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야. 그럼 분모가 최대니까 분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에서 금속판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의 파종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자, 요게 평가원에서 출제가 요즘에 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왜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P에서 방출될 때 A를 조였을 때보다 B를 조였을 때가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질파 파장은 A를 조였을 때의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B를 조였을 때의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긋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 효과 실험, 우리 2점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죠. 먼저 실험 과정. 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추는 순간 금속박의 변화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금속박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즉, 단색광 A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이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A의 세기를 증가시켜서 가번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광자의 수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작아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 A의 광자의 수를 증가시켜봐야 광전 효과는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역도 금속박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위를 깨고 싶으면 하나를 던져도 망치를 던져야지. 계란을 100만 개를 던진 듯 바위는 깰수 없어요. 그것처럼 광전 효과를 일으키려면 광자 하나를 던져도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광자를 던져야만 되는 거지. 진동수가 작은 광자를 아무리 많이 던진다 하더라도 광전 효과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실험 과정 단은 A를 B로 바꾼 거죠. 그리고 가번을 반복했더니 그 결과 금속박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 벌어졌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죠. B는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벌어지느냐? 빛 B에 의해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공간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간 자리에는 원자 핵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그럼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판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이동해서 지금 현재 전자가 비어 있는 자리는 원자 핵에 의해서 양 전하를 띠게 되고, 같은 양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청력에 의해서 금속박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번. 벌어짐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닙니다. 아무리 세기를 증가시키더라도 진동수가 작은 빛은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못했으면 빛의 세기가 커져도, 즉 광자의 수가 커져도 광전 효과 일으킬 수 없어요.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단색광의 진동수는 A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B는 광전 효과를 일으켰어. 같은 금속판에 대해서 그 얘기는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즉 B가 A보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다의 결과 금속박은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로 대전되죠.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그림은 금속판 PQ
금속판의 종류가 다르니까, 아,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가 다르겠구나. 그래서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단색과 AB의 진동수, 그리고 세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속판 피일 때, 빛의 진동수를 쭉 증가를 시키다가, F0로 넘어가니까 드디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해. 그 얘기는 광전자가 금속 표면으로부터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F0는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3F0는 금속판 Q의 문턱 진동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보기 기억.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죠. Q에 A를 비추면 A의 진동수가 4F0예요. 요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Q에 비추게 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네.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고, B의 세기를 I0로 감소시켜요.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의 진동수는 EF0예요. 어디에 비출 거냐면 P에 비출 거야. 자, 그러면 EF0라고 하는 빛을 비추었을 때 P에 비추게 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존재하네. 뭡니까? B를 P에 비추었을 때 광전 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기를 감소시켜. 그럼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니까 광전자의 개수는 줄어들겠지. 그렇지만 광전 효과는 일어나기 때문에 광전자는 방출돼야죠.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은 금속판에 단색광 ABC를 각각 비추는 모습이고요. 문턱 진동수가 F0인 금속판 P라고 합니다. 표는 ABC의 진동수, 그리고 ABC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량 크기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광전효과에서는 무엇을 다루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자, 광전자의 질량 곱하기 광전자의 최대 속력의 제곱과 같게 되겠지.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이 V가 이제 최대 속력일 텐데 전자의 질량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V의 제곱에 상관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광전자의 운동량 크기의 최대값. 광전자의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아, 속력의 최대값.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운동량의 최대값이 크다는 것은 결국 뭐가 크다는 거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대신에 뭘로 바꿔도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운동량이 A가 C보다 커. 그렇다는 얘기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고 또 B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B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진동수는 가장 작을 거고 A하고 C하고 진동수를 비교할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쬐어주는 빛의 진동수가 큰 거니까 결국은 A의 진동수가 C의 진동수보다 크고요. 자, 거기다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F0까지 비교한 게 기억이죠? 그러면 A하고 C는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 F0보다 큰 거고 B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못했어. 그 이유는 빛의 진동수는 금속판 P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기 때문이죠. A, C, 0, B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B의 세기를 증가시켜봐야 광전자 방출되지 않죠. 진동수가 작은 앤데 계란을 100개를 바위에 던져도 진동수가 작으면 광전효과 일으킬 수 없어요. 마치 계란 100개에 바위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광전효과 일으키려면 뭘 증가시켜야 돼? 빛의 진동수를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디귿, 방출되는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자, 우리 앞에서 이 표현
한번 풀었습니다. 자, 일단 물질파 파장이라는 것은 MV분의 H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루트 2M2K분의 H이죠. 근데 우리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광전자의 무슨 운동 에너지를 다뤄요? 최대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분모가 최대니까 분수값인 물질파 파장은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에 최소값이 붙은 거예요. 누구의? 광전자에. 그럼 A하고 C를 비추었을 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2K를 풀어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운동량의 최대값을 주었으니까 결국은 이 운동량의 최대값이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도 A가 C보다 크다는 거고, 그럼 분모가 A가 C보다 크니까 분수값은 A보다는 C가 커야겠죠. 즉, 광전자의 최소값은 A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은 그림 가는 전화결합 소자, CCD. 전화결합 소자가 나오면 이거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광전 효과,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다. PN 접합 광 다이오드에 빛을 비추었을 때 PN 접합면에 A가 발생하여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이 접합면은 N형 반도체는 전자와 P형 반도체 양공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가 빛을 쬐어주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방출.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 양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쌍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전자가 어느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느냐?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 운반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접합면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 자, 이 전자의 이동,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전류.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류의 방향이야. 문제 제시문에 주어진 그 문장으로, 아,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오히려 역으로 알수 있죠. 자, A는 전자 양공 중 하나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PN 접합 광 다이오드에 색필터를 연결하고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표는 나에서 색필터의 색에 따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전자고요. 니은, 색필터에 비추는 빛에는 초록색 빛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빨간색 필터에 전류가 흘렀어요. 그 얘기는 광전 효과 일어났다. 파란색 필터에도 통과한 빛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초록색 필터가 있는 자리에는 그 빛을 쬐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시광선에서 진동수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죠? 보남, 파초, 노중빨. 그래서 파란색의 진동수가 가장 크고,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의 진동수가 가장 작단 말이야. 그런데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빨간색까지도 광전 효과를 일으켰는데, 초록색은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길까? 색필터에 비추는 빛에는 초록색 빛이 아예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디귿, 나에서 파란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커지게 되면, 빛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광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하죠.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회로를 흐르는 광전류의 세기 혹은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부터 이어지는 문제는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과 역학적 에너지, 이러한 등등의 대단원, 일단원의 역학 파트가 함께 연합된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x equal 0에 정지해 있던 입자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했더니 입자가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입자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그럼 입자의 위치 X라는 것은 결국은 X equal 0으로부터 입자의 이동 거리하고도 같은 거네. 그래서 보니까, 아, FS 그래프예요. 그럼 이때 그래프 아래에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바로 희미한 일이다. 그래서 0부터 D까지 희미한 일은 F0D. D에서 ED까지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3F0D. ED부터 3D까지 희미한 일은 5F0D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힘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무엇의 변화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높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X equal 0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생각할 때 X equal 0인 곳에서는 운동 에너지 당연히 0이고요. D인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힘으로부터 받은 일 F0 곱하기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ED인 곳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인 곳에서 ED까지 물체가 받은 총 일의 합 4F0D. 그러면 3D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부터 물체가 3D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이 물체가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총합이니까 9F0D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역학 공부를 했고요. 자, 질문은 D, ED, 3D에서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해요. 입자의 물질파 파장. 그럼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니까 MV를 루트 2m 2k로 바꾸고 이거분의 h. h는 상수 그리고 같은 입자니까 질량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몇대몇대 몇? 1대 4대 9. 자, 루트 안이 1대 4대 9예요. 그러면 루트를 빼면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네. 분모를 6으로 통분하면 6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6대 3대 2.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을 W equal 델타 EK와 함께 연합한 문제였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림 가는 질량이 M, 2의 그리고 라지 M인 입자 ABC가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ABC의 물질파 파장과 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XY는 AB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를 보니까 어머머, 속력이 다행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MV분의 H이고, H는 신경 쓸거 없겠죠? A하고 B, 얘 질량 B가 몇대 몇이에요? 값원으로부터 요게 1대 2. 속력은요, 나의 그래프로부터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1대 2네. 그럼 물질파 파장은 A하고 B가 2대 1이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X가 A, 그리고 Y가 B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할까요?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이다. 속력은 똑같고 질량이 A하고 B가 1대 2니까 운동량의 크기도 1대 2.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이고요. X는 A 구했고, 자, 그다음 디귿 C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C하고 이 Y, 즉 B죠. B하고 C를 한번 봐봐. 그러면 O 물질파 파장이 똑같아요. 그럼 다시 물질파 파장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파 파장식을 쓸수 있고,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신경 쓸거 없고, 자, 물질파 파장이 B하고 C가 람다 제로로 똑같아. 그러면서 속력은 B하고 C가 몇대 몇? 1대 2. 그럼 분수값이 똑같으려면 질량은 B하고 C가 2대 1이어야겠네. C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분의 1. B의 질량이 2m이니까 C의 질량은 2분의 1인 m이어야만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

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물질파 파장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파 파장과 다른 개념을 연합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그림 가는 정제했던 입자 A의 방향이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즉, FT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6번 문제에는 FS 그래프였어요. FS 그래프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블유를 의미하잖아요. 힘이 한 일. 그러면 힘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에는 높이 변화가 없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 FT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T를 의미하죠. FT가 뭔데? 충격량입니다. 근데 이 충격량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즉,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겨,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혹은 높이 변화가 없을 때 6번처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물체가 충격량 FT를 받으면 무엇의 변화가 생긴다? 바로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0부터 요때까지 물체에 힘이 가해졌어요. 그리고 그 면적이 S래요. 그러면 첫 번째 S만큼 물체가 뭘 받은 것과 충격량을 받은 거죠. 충격량을 받았으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MV에서 처음에 정지니까 처음에 운동량은 0 빼나 마나. 아, 그래서 S라고 하는 게 뭐다? 아, MV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V의 속력으로 여기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또 힘을 받아. 그럼 뭐예요? 결국은 또 물체가 이 3S라고 하는 면적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S라고 하는 게 MV야.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으니까 3S라고 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요게 바뀐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3V가 힘을 다 받고 난 순간의 속력이 아니죠. 항상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에 받은 충격량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3V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순간 충격량을 다 받고 난그 이후 이 물체의 속도는 처음 속도 V에다가 3V를 더한 얼마가 돼야 돼? 4V가 돼야 돼요. 요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V와 4V이다.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왜 선생님이 길게 하냐면, 요 내용은 물질파 파장과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가 또 계속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빨리 계산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만 사쪽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풀때 그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S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어. 자, 그러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때의 속도를 그대로 V라고 할 거예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을까? 처음은 정지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때까지 이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그치, 4S야, 4S.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S
만큼 충격량 받고

그 다음에 3S의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은 4S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이고요. 빼기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0이거든. 자, 그러려면 S가 MV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라지 V는 얼마여야 돼? 4V여야 돼.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를 다루면 계산이 쉬워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지 상태부터 물체가 받았던 충격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방법, 각 구간에서의 충격량을 생각할 때는 항상 충격량이 운동량이 아니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번에 보기 기억번. 운동량의 크기는 T2일 때 그리고 T1일 때 비교하는 건데, T1일 때의 속력은 V로 등속 운동했고, T2일 때는요, 4V로 등속 운동하겠죠? 질량은 같은 입자니까 동일할 거고,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는 T2일 때가 T1일 때의 4배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같은 물체니까 질량은 변할 일이 없고, 그럼 V의 제곱, T1일 때, T2일 때, 1대 4니까 1대 16. 따라서 T2일 때가 T1일 때의 8배가 아니라 16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디귿. 물질파 파장, T1, T2일 때 비교하는 건데,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력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MV분의 H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H는 상수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A, 입자 A의 질량 바뀌지 않고, T1, T2일 때 속력이 몇대 몇이었어요? 1대 4였습니다. 그럼 분모가 1대 4니까, 이 분수의 계산식, 즉 물질파 파장은 4대 1 되겠네요.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T1일 때가 T2일 때의 몇 배이다? 4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혹은 니은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운동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MV 대신에 루트 2m 2K를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H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고, 입자 A의 질량도 변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는 T2일 때가 T1의 몇 배이다? 4의 제곱이니까 16배.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T1, T2일 때 비교하면 1대 16. 그러면 루트1이 1대 16이니까 루트를 벗기면 1대 4. 그럼 분모가 1대 4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물질파 파장은 4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번 문제,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이렇게 충격량과 연합한 물질파 파장을 출제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계 교재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런 연합 문제 유형이 평가원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191쪽에 있는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는 입자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기준선 QR을 지난다. PQ 그리고 QR 사이의 거리 L2L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시문에서 오랜만에 또 등장하게 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연합돼서 출제가 이런 형태로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QR에서 입자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질파 파장이라는 것이 MV분의 H인데, 입자의 질량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고,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을 알려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Q하고 R에서의 속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힌트는 무엇입니까?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P에서부터

Q까지, Q에서부터 R까지, 혹은 P에서부터 R까지 물체의 변이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네. 근데 변이 S가 나와 있네.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 S가 들어간 식은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 시간 T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렇죠. 바로 이 아스죠. 이 아스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요거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두 번째 공식이었죠?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풀려면 뭘 알아야 돼? 시간을 알아야 돼. 근데 문제의 정보에는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또 열심히 시간을 구할 거야? 뭐 하러 그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Q와 R에서의 속력뿐이에요. 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팁인데,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의 변이를 비교하기보다는 P에서 Q까지의 변이와 P에서 R까지의 변이를 비교하면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쉬워져요. 그럼 P에서부터 Q까지는 L이고 P에서부터 R까지는 3L이니까 변이가 1대 3. 그러면 Q에서의 속력의 제곱과 R에서의 속력의 제곱이 1대 3. 그렇다는 얘기는 Q에서의 속력과 R에서의 속력은 몇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Q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R에서의 속력은 루트 3 V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빨리 내가 적절하게 처음 속도가 0인 것을 실마리 삼아서 각각 Q, R에서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자,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물질파 파장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MV분의 H이고, H는 상수이고,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Q와 R에서 1대 루트 3. 그렇다면 물질파 파장은 루트 3대 1 되겠네요. 루트 3대 1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은 등 가속도, 직선 운동과 물질파 파장이 연합한 문제였습니다. 자, 최근 평가원에서는 물질파 파장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의 문제라는 것도 처음에 이 물질파가 물리학 1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 물질파의 개념적인 것만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파 파장이 MV분의 H라는 것을 이용한 계산 문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MV를 루트 2F2K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까지 등장한 계산 문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수능 특강의 연계 교재처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또 FT 충격량, FS 이를 이용해서 함께 연합한 물질파 파장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가, 나는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관찰하여 얻은 영상을 나타낸 것이고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면 전자가 시료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료의 표면을 우리가 입체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번에서는 2λ제로, 나번에서는 λ제로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어떻다? 우수하다. 이거는 그림을 보고도 알수 있죠. 얘는 뭔가 뭉개져 있잖아.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얘는 구분이 확실해. 이것을 분의 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의 자료가 주어 있지 않더라도 파장이 짧을수록 분의 능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기어. 주사전자 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이든 시료를 통과하는 투과전자 현미경이든 어쨌거나 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자, 니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의 영상을 얻을 때가 나의 영상을 얻을 때의 몇 배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MV분의

H이고 운동 에너지를 물을 때는 MV를 루트 2MEK로 바꾸는 거죠. 그럼 H는 상수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전자의 질량도 일정하잖아요. 물질파 파장이 가와 나에서 몇대 몇이라고 주어졌죠? 2대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 얘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하고 나에서가 몇대 몇, 1대 4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의 영상을 얻을 때가 나의 영상을 얻을 때의 4배가 아니라 4분의 1배입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분의 능은 가의 영상을 얻을 때가 나의 영상을 얻을 때보다 나쁘죠. 분의 능은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 우수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우수하다고 했어요. 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0, 아이고, 죄송해요. 192조.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는 12번이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192쪽에 있는 11번, 12번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에서 다루는 마지막 문항이 되겠어요. 자, 먼저 11번. 그림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사용하는 투과전자 현미경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투과전자 현미경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속력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억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거 비어 있는 기억 물어보겠죠. 그럼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MV분의 H이고요. 전자 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전자의 질량은 바뀌지 않고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역시 상수 일정하고 그렇다고 하면 PQ에서 전자의 속력이 1대 2. 물질파 파장은 2대 1. 따라서 Q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 그렇다면 기역에 해당하는 물질파 파장은 2 람다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보기 한번 볼게요. 기역. 광학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투과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전자기파 중 X선의 파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런데 가시광선은 X선보다 파장이 엄청 길죠. 그렇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투과전자현미경이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길고,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비싸요. 왜 비쌀까?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분해능이 우수할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광학현미경에서 이용하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기역은 옳은 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니은, 기역은 E 람다 제로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P를 이용할 때가 Q를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지?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P를 이용할 때가 아니라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분해능이 우수해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 따라서 큰일 날 뻔. 디귿은 틀린 문장이죠.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해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전자현미경 AB에서 전자를 가속시킬 때 사용하는 가속전압. 자, 이 가속전압에 대해서 선생님이 2점 테스트 문제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가속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속시키는 전압이에요? 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압이에요. 따라서 가속전압이 클수록 무엇이 커지느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리고 아직 물리학 1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 전압이 크다? 그 얘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돼요.

A를 사용할 때보다 전자현미경 B를 사용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전자현미경 A를 사용했더니 시료 표면에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대. 오, 주사 전자현미경이고. 그렇다고 하면 B는 투과 전자현미경이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번. A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시료 내부의 평면 구조 관찰은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할수 있고, 따라서 기억으로 적절합니다. 사용하는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MV분의 H이고, 이렇게 가속 전압이 나오면 MV를 √2mEK로 바꿔주시길 바래요. 그럼 H는 상수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전자의 질량도 변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가속 전압이 큰 것이 전자현미경 B를 사용할 때니까, B를 사용할 때가 A를 사용할 때보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 얘기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보기 제시문에서 물었던 건데, 물질파 파장이 A가 B보다 더 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보기 제시문도 나올 수 있겠죠. A와 B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분해능이 우수한 전자현미경은 누구인가? 그러면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니까 B를 사용할 때가 A를 사용할 때보다 더 분해능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강, 말이 35강이지 사실 35강은 선생님이 생각해도 이게 작은 강의 수는 아니에요. 선생님과 35강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선생님도 긴 수능 특강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말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선생님도 그래요. 뭔가를 할 때, 아, 나는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나의 능력, 나의 상황, 기타 등등으로 안될 거야 라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일단 한계치를 조금,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정한 한계, 그것은 너의 한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정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너 물리로 1등급 못 받을 거야. 너 물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물리로 좋은 등급 못 받을 거야. 이건 남들이 정한 한계이죠. 남들이 정한 한계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할지는 내가 시작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믿고 그리고 실행해야만 된다는 것. 아직까지 수능까지 긴 여정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부디 지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지쳤다면 휴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묵묵하게 걸어가시고요. 모두 다 수능 대박 나시기를 선생님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특강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특강인데요. 아, 오늘은 정말 선생님이 자, 교재 4강, 5강에 한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정말 많거든. 네.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게 2026학년도 1년 전 대수능입니다. 뭐 몇 개월 전이죠. 네. 대수능, 우리 11월 달에 봤던 대수능인데, 보시면 항상 고정적으로 1번을 이렇게 가타카나 문제가 나오고 2번, 3번 문제가 고정적으로 4강, 5강을 공부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얘는 다, 얘는 1점짜리지만 2점짜리, 그러니까 4점을 날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강, 4강, 5강에 해당되는 게 총 다 합쳐서 5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능 그 50점 만점인데 5점이면 10분의 1이죠. 근데 그것 말고도 이걸 알아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일본어의 그 수능에서 낼 수 있는 일본어 단어가 934개인데, 1000개가 좀 안 되지? 900 조금 넘는데, 그 중에 1강, 4강, 5강에 들어있는 단어 수가 70%야. 응? 70%. 그러니까 그 70%를 알아야 해석도 하고 문제도 풀고 1번부터 3번까지도 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까 얘를 크게 클로즈업하면 얘가 되는데 볼게요. 자, 나이테가 아니라 타이테가 되는 거고요. 레조코, 이거는 이제 장음처럼 헷갈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지만 레조코하고 끝나요, 냉장고. 그 다음에 코방에 떨어져야지. 타금이 없다. 그 다음에 추고끄, 추고끄고, 추 하고서 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음이 안 들어간 거고. 타이끄깡, 이도 타금 문제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파트에서 8강에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4, 5강에 걸려. 특히 얘네들은 다 4강에 걸리는 애들. 4강이 뭐야? 수능 포인트. 여러분 그 28페이지 펴보면 뭐 심하게 이렇게 쫙 나와있잖아. 이게 두 페이지가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풀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겠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얘는 3번. 아까 다시 얘가 지금 커지면 얘가 되는 거야. 볼게요. 자, 박을 알아야 되는데 박은 요음만 한박이다. 초금이나 장음이나 다 한박 처리하고 요음만 두 글자가 한박이다. 그 얘기야. 그거 말고는 뭐 없잖아요. 기억할 거. 근데 다 뭐야? 한자야, 한자. 두 글자 한자. 명사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29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다 나와. 이거 안 나오는 한 개도 없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이거를 4강을 안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보자. 코, 우, 코, 우, 방, 고, 우, 코, 고, 우, 각, 그, 카, 노, 조, 그다음 묘, 우, 인. 자, 이렇게. 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 우리 반에 작년에 일본어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이 문제를 틀렸어. 아니, 너는 이거 왜 틀렸어? 그랬더니 카노 조, 운 줄 알았대. 그쵸? 이런 식으로 장음을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선생님 저번에도 보여준 건데요. 다시 강조를 해보면 자 934개야. 세봤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수능 그 특강 맨 뒤에 보면 기본 어휘표라고 해서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부록을 세봤 하나하나 셌어요. 그때 934개더라고. 그러면 이것만 출제되나요? 네, 맞아요. 거기서만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오면 이렇게 별표하고서 알려줘야 돼. 934개 안에서만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지명이나 뭐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얘네들을 합쳐봤더니 1강, 4강, 5강의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합쳐봤더니 650개더라. 900개에 650을 나눠봤더니 70%더라. 그 얘기야. 69.7%가 막 이랬어. 계산해보니까. 근데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이 4강, 4강, 얘네를 지금 우리가 할 거야. 다 명사, 명사, 명사야. 근데 명사 1은 한 글자짜리 명사고요. 명사 2는 두 글자짜리고, 명사 3은 세 글자짜리 명사. 한자야, 한자. 한자. 히라가나는 없어. 한자.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보면 또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아까 걔는 4강이고 이제 5강이야. 봐봐. 얘는 지금 4강이고 얘는 지금 5강이야. 5강에는 그럼 명사가 아니라 뭐냐?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부사, 접도접미어, 요일, 날짜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아까 걔랑 똑같은 표지? 마찬가지로 얘는 273개야. 명사보다는 좀 적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친구를 그럼 광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반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이 좀 읽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연습을 해볼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그 수능특강 1번어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선생님 그 강의 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게시판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께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세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요런 그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오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출력을 하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한이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선생님 모아찍기 하거든 사실. 그러면 이게 내장이 되거든. 가지고 올걸. 이렇게 되면 하나가 한요 정도, 4분의 1 사이즈가 돼서 요 정도 돼. 요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거야. 급식 줄쓸 때, 이럴 때. 서 있어요. 나는 제2외국어 해. 대단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총 뭐냐면, 4강이 14개예요. 아까 이 종이가 14개야. 14개. 이렇게 생긴 게 14개. 그 다음에 5강은 10개야. 총 24개가 이렇게. 생긴 게 24개가 나올 건데, 24개를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하면 24일, 그러니까 한달 안에 끝나는 건데, 그 사실 이론적인 거고 쉽지 않죠,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일마다 요만큼씩 하자 해서 선생님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일의 기적, 뭐 이런 건데, 쉽지 않지,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예, 선생님이 이거를 시도를 한번 수능 완성 때 2년 전인가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진짜 너무 괴상하다.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는 생각을 했냐. 강의를 안 하고 그랬는데 되게 사실 도움됐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용기를 받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그 공부를 하면 좋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게 지금 일본어 수업이 맞아 할 정도로 선생님이 AI처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박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다, 사이, 아키, 가을, 이런 식으로 속도를 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응? 단어장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도 따라 하세요. 소리를 내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서 말고, 집에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음성으로 내는 순간 뇌로 탁 박혀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걸 해야 일본어는 극복이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어떻게,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쫙 이렇게 읽어줄 거야 지금. 막 바뀌는 거 보여? 이걸 쫙 드릴 텐데요. 이거를 딱 해봤더니 2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2분에서 25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공부한다, 단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약간 0.2초 정도 늦게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탁 치고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야. 시작해 볼게요. 아이다, 사이, 아키, 가을, 아사, 아침, 아시, 발, 다리, 아지, 맛, 아타마, 머리, 아또, 뒤, 아니, 형, 오빠, 아내, 언니, 누나, 아메, 비.

이에 집 이누 개 이마 지금 이모또 여동생 이로 색 우에 위 우따 노래 우미 바다 에 그림 에끼 역 오또 소리 오또오또 남동생 오또코 남자 온나 여자 가오 얼굴 카제 바람 갔다 분 카도 모퉁이 카네 돈 가미 종이 가라다 몸 카레 그 카와 강키 나무 기 마음 기분 기타 북 캬크 손님 구슬이 약 구찌 입 쿠니 나라 크르마 차코 아이 코의 소리 코토 일 사카나 생선 사키 먼저 사키 아까 시다 아래 시마 섬 세 세키 새끼 자리 소또 박 소라 하늘 치카라 힘 치치 아버지 츠키 달 즈기 다음 테손 테라 절텐점 부분 지 시간 시 도코로 곧 토리 새 나카 속 나츠 여름 난 나니 무엇 니크 고기 리시 서쪽 니와 정원 네츠 열 하, 치아, 하코, 상자, 하시, 다리, 하나, 꽃, 하나, 코, 하하, 어머니, 하루, 봄, 한, 반, 방, 밤, 희, 날, 해, 희, 불, 히가시, 동쪽, 히다리, 왼쪽, 히토, 사람, 히르, 낫, 후쿠, 옷, 후네, 배, 휘유, 겨울, 매츠, 별도, 헨, 주변, 갓, 아, 호, 방향, 호카, 호카, 그 밖, 다른 것, 호시, 별, 혼, 책, 마에, 전, 앞, 마치, 마을, 도시, 마도, 창문, 미기, 오른쪽, 미즈, 물, 미세, 가게, 미찌, 길, 미나미, 남쪽, 미미, 귀, 무카시, 옛날, 매, 눈, 모노, 겉, 물건, 야마, 산, 유, 뜨거운 물, 목욕물, 유키, 눈, 유메, 꿈, 요르, 밤, 와타시, 와타쿠시, 나, 저, 우시로, 뒤, 뒤쪽, 오카와상, 어머니, 오카와리, 한 그릇터, 오타쿠, 댁, 오짜, 차, 오토우상, 아버지, 오니이상, 오니이상, 형, 오빠, 오네이상, 누나, 언니, 고노아이다, 요전, 고항, 밥, 도모다치, 친구, 무꼬, 맞은편, 아시다, 내일, 안나이, 안내, 이샤, 의사, 이지방, 가장, 이미, 의미, 이리구지, 입구, 운땐, 운전, 운도, 운동, 에가, 영화, 에고, 영어, 에끼인, 영무원, 엔료, 삼감사양, 오또나, 어른, 옹가크, 음악, 카이기, 회의, 가이코크, 외국, 가이샤, 회사, 가이와, 회화, 각세, 학생,

카지, 화재, 카슈, 가수, 카재, 감기, 가소끄, 가족, 깎고, 학교, 간호조, 그녀, 카모끄, 과목, 간지, 한자, 기세츠, 계절, 기떼, 우표, 기노, 어제, 뉴뉴, 우유, 교, 오늘, 교시즈, 교실, 교다이, 형제, 교넨, 작년, 인꼬, 은행, 무아이, 형편 상태, 구고, 공항, 구다모노, 과일, 쾌사, 오늘 아침, 개식기, 경치, 개꽁, 결혼, 고엔, 공원, 고각, 합격, 고고, 고등학교, 고방, 파출소, 고고, 오후, 고잼, 오전, 고토시, 올해, 고토바, 말, 낱말, 고도모, 어린이, 콘게츠, 이번 달, 콘슈, 이번 주, 콘도, 이번, 이 다음, 사이킨, 최근, 사이고, 최고, 최고가 마지막, 사이, 사쿠넨, 작년, 산보, 산책, 시아이, 시합, 직강, 시간, 시겐, 시험, 시고또, 일, 직업, 지쇼, 사전, 지심, 지진, 시젠, 자연, 시츠몽, 질문, 시츠레, 실내, 지분, 자기 자신, 샤심, 사진, 지유, 자유, 슈강, 습관, 주쇼, 주소, 슈마츠, 주말, 주교, 수업, 슈쿠다이, 숙제, 슈빠츠, 출발, 준비, 준비, 쇼까이, 소개, 쇼라이, 장례, 쇼크지, 식사, 쇼크도, 식당, 신고, 신호, 진자, 신사, 신넨, 신년, 신빠이, 걱정, 신분, 신문, 수의, 수영, 수각, 수학, 세가츠, 생활, 세또, 학생, 세카이, 세계, 세츠메, 설명, 세와, 신세보살핌, 센게츠, 지난달, 센지츠, 지난번, 요전, 센슈, 지난주, 센세, 선생님, 젠부, 전부, 소당, 상담, 소츠교, 졸업, 소후, 할아버지, 소보, 할머니, 다이크, 체육, 다이카이, 대회, 다이가크, 대학, 다테모노, 건물, 주의, 주의, 주가크, 중학교, 즈고, 형편, 사정, 대가미, 편지, 대구치, 출구, 댕이인 점원, 댕기 날씨, 댕기 전기 전등, 댕샤 전철, 댕화 전화, 도우부츠 동물, 도깨 시계, 토쇼 도서, 도츄 도증, 남아의 이름, 남품 몇 분, 니끼 일기, 니모츠 짐, 유학 입학, 닌끼 인기, 닌교 인형. 바이, 경우, 하각기, 엽서, 바쇼, 장소, 망고, 번호, 한따이, 반대, 한 분, 절반, 묘인, 병원, 묘기, 병, 부카츠, 동아리 활동, 후로, 목욕, 욕실, 문과, 문화, 해야, 방, 맹교, 공부, 헨지, 답장, 대답, 맨, 또 도시락, 맨리, 편리, 혼또, 정말, 마이카이, 매번, 마이슈, 매주, 마이츠키, 매월, 마이토시, 매년, 마이니치, 매일, 마이방, 매일 밤, 무리, 무리 역지, 몬다이, 문제, 야큐, 야구, 약속, 약속, 야사이, 채소, 야채, 유가타, 저녁 때, 요지, 볼일 용무, 요때 예정, 요약, 예약, 라이게츠, 다음 달, 라이슈, 다음 주, 라이넨, 내년, 류가크, 유학, 리오, 이용, 료신, 부모님, 료리, 요리, 료꼬, 여행, 루스, 부재중, 렌슈, 연습, 렌라크, 연락, 오미야게, 선물 기념품, 오모이데.
추억, 가이모노, 쇼핑, 기모찌, 기분, 다베모노, 먹을 것, 음식, 노미모노, 마실 것, 음료, 노리모노, 탈 것, 와스레모노, 분실물, 에이가깡, 영화관, 가이샤이, 회사원, 긴꼬인, 은행원, 지텐샤, 자전거, 다이크강, 체육관, 나이가세, 대학생, 치카테츠, 지하철, 쥐가꼬, 중학교, 도서강, 도서관, 냉가조, 연합장, 히코오키, 비행기, 문카사이, 문화재, 야오야, 채소가게, 유빈쿄쿠, 우체국.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특 5강 수능 포인트 일류동사부터 시작할게요. 아우, 만나다. 아우, 맞다. 아가루, 오르다. 아쿠, 열리다. 아소브, 놀다. 아츠마루, 모이다. 아라우, 씻다. 아루쿠, 걷다. 이유, 말하다. 이끄, 가다. 이소그, 서두르다. 이르, 필요하다. 이와우, 축하하다. 우고쿠, 움직이다. 우타우, 노래를 부르다. 우르, 팔다. 에라브, 고르다. 오크, 두다. 오크르, 보내다, 데려다 주다. 오코스, 깨우다, 일으키다. 오코르,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오스, 누르다. 오토스, 떨어뜨리다, 분실하다. 오모우, 생각하다. 오요그, 헤엄치다. 오아르, 끝나다, 마치다. 카우, 사다. 카에스, 돌려주다. 카에르, 돌아가다, 돌아오다. 카쿠, 쓰다. 카스, 빌려주다. 카츠, 이기다. 가요우, 다니다. 가와르, 바뀌다. 가와르, 대신하다. 가와르, 교체되다. 키크, 듣다, 붙다. 기마루, 정해지다. 키르, 자르다. 크라스, 보내다, 살다. 캐스, 지우다, 끄다. 고마르, 곤란하다. 사가스, 찾다. 사가르, 내려가다, 떨어지다. 시누, 죽다. 시마루, 다치다. 시르, 알다. 스크, 비다. 배가 고프다. 스스무, 나아가다. 시계가 빨라지다. 스무, 살다. 스와르, 앉다. 나스, 내다 붙이다. 타츠, 서다. 타노시무, 즐기다. 스카우, 사용하다. 츠크, 도착하다. 츠크르, 만들다. 즈즈크, 계속되다. 데츠다우, 돕다, 거들다. 토르, 지나가다, 통과하다. 토브, 날다. 토마르, 멎다. 토르, 잡다, 집다. 나우스, 고치다. 나오르, 낫다. 낙구, 울다. 나라우, 배우다. 나라브, 늘어서다, 줄서다. 니아우, 어울리다. 네가우, 원하다, 바라다. 노꼬르, 남다. 노보르, 오르다. 노무, 마시다. 노르, 타다. 하이르, 들어가다, 돌아오다. 하코브, 나르다, 옮기다. 하지마루, 시작되다. 하시르, 달리다. 하타라크, 일하다. 하나스, 이야기하다. 히라크, 열리다, 열다. 후르, 비가 내리다. 헤르, 줄다. 마가루, 길을 돌다. 마츠, 기다리다. 마니아우, 시간에 뜨다. 마모르, 지키다. 모우스, 말하다. 모츠, 들다, 가지다. 모도르,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야크, 굽다, 태우다. 야스무, 쉬다. 야무, 멎다, 그치다. 요브, 부르다. 요무, 읽다. 요로코브, 기뻐하다. 와카르, 이해하다, 알다. 와라우, 웃다. 이루동사. 아케르, 열다. 아게르, 올리다. 아츠메르, 모으다. 이레르, 넣다. 우케르, 받다. 우마레르, 태어나다. 오키르, 일어나다. 오시에르, 가르치다. 오찌르, 떨어지다, 빠지다. 오보에르, 익히다, 기억하다. 오리르, 내리다, 내려오다. 카에르, 바꾸다. 가에르, 대신하다. 카에르, 교환하다. 가조에르, 세다.
가리르 빌리다, 강가에르 생각하다, 기에르 사라지다, 꺼지다, 키코에르 들리다, 기메르 정하다, 키르 입다, 그라베르 비교하다, 고타에르 대답하다, 시메르 닫다, 시라베르 조사하다 찾다, 스기르 지나가다 통과하다, 다스케르 돕다, 타테르 세우다, 타베르 먹다, 츠다에르 전달하다, 즈즈케르 계속하다, 즈레르 데리고 가다, 동반하다, 데카케르 외출하다, 네르 나가다 나오다, 도메르 멈추다, 나라베르 늘어놓다, 나레르 익숙해지다, 니르 닮다, 네르 자다, 노리카에르 바꿔타다 갈아타다, 하지메르 시작하다, 하레르 말다 개다, 후에르 늘다, 니에르 보이다 오시다, 미세르 보여주다, 미르 보다, 무카에르 맞이하다, 야메르 그만두다, 중지하다, 와스레르 있다, 깜빡 놓고 오다, 크르 오다. 형용사입니다. 아오이 파라타, 아카이 빨갛다, 아카루이 밝다, 아타라시 새롭다, 아츠이 덥다, 아츠이 뜨겁다, 이타이 아프다, 우츠쿠시 아름답다, 오이 많다, 오키 크다, 오모이 무겁다, 카라이 맵다, 키이로이 노랗다, 그라이 어둡다, 그로이 검다, 고마카이 잘다 세세하다, 사무이 춥다, 시다시 친하다, 시로이 희다, 스쿠나이 적다, 다카이 높다, 비싸다, 키가 크다, 다다시 바르다, 옳다, 타노시 즐겁다, 지이사이 작다, 치카이 가깝다, 쯔요이 강하다, 토이 멀다, 낭아이 길다, 하야이 이르다, 하야이 빠르다, 히쿠이 낮다, 히로이 넓다, 후카이 깊다, 후토이 굵다, 후루이 오래되다, 호소이 가늘다, 마루이 둥글다, 미지카이 짧다, 무스카시 어렵다, 야사시 상냥하다, 야스이 싸다, 요아이 약하다, 와카이 젊다, 와루이 나쁘다, 미안하다, 오나지다 같다, 기우다 급하다, 겐키다 건강하다, 시즈카다 조용하다, 주분다 충분하다, 조즈다 능숙하다, 신세츠다 친절하다, 스키다 좋아하다, 다이지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다이스키다 매우 좋아하다, 다이세츠다 소중하다, 다이헨다 힘들다 큰일이다, 도쿠이다 잘하다, 니가떼다 서투르다 질색이다, 후벤다 불편하다, 헤이기다 아무렇지 않다, 걱정 없다, 헤따다 서투르다, 맨니다 편리하다, 유메다 유명하다, 니츠와 실은 쇼쇼 조금, 스코시 좀 약간, 도끼도끼 때때로 가끔, 도끈이 특히, 하지메때 처음으로, 마이 매 인 원 엔 카이 회 번 카이 층 까게츠 개월, 갔다 방법 가츠 월, 가와 측 쪽, 강 간 깡 관, 군 야, 고 사이 세 살, 사마 시 님 지 시 슈 주, 진 닌 인이나 명, 세 생 나이 대, 주 주 중 내내, 노 번 도 니지 일 낸 연 방 번 부 부 문 분 혼 개 자루 마이 장매 매 째 매 명 야 가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

1과 한자 2에 해당하는 이 많은 거를 다 읽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읽은 게 지금 시간이 한 25분 좀 넘게 걸렸네요. 자, 이렇게 읽은 거를 이제 한번 그 계속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무한 반복을 하면 25분짜리를 한몇 번을 보면 사실 이거를 아, 그냥 듣다가 음성으로 듣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면 이세 가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방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사실 수능 특강을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으로 응시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좀 이렇게 사용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28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때부터 뭔가 조금 더 빈추라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자 좀 찍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번부터 이제 왔어요. 데이 1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글자씩 외우는 건데 이한 글자짜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 조합된 걸 찾으라는 둥뭐 이런 식으로밖에 문제가 안 나와서 읽기 문제로는 사실 잘은 안 나옵니다. 쭉 그냥 읽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우시로라고 쓰일 때랑 아또로 쓰일 때랑 다르다는 거야. 이 친구는 시간적인 뒤, 뭐 3시 후 아니면 뭐 3시간 후에 뭐 시작합니다. 아또가 되는 거고요. 이 우시로는요. 뒤. 내 뒤에 서 있어 할때그 공간적인 뒤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이 특히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나왔던 거 보면 이 친구는 여자 여자를 쓰고서 이렇게 쓰면 여동생이 되고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쓰면 뭐가 돼? 누나가 되는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앞에 여자는 똑같은데 도시 시자가 쓰여 있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가 달라지죠? 뭐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하면서 얘를 아내로 읽어야 될지 이모토로 읽어야 될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면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건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인데 아까 두 글자짜리로 나올 때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쓰는 친구도 나와. 얘는 뭐야? 감기가 되는 거야. 얘가 나오면 감기, 얘가 없으면은 바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하는 고노카타와 이분은 할때 나오는 이 카타가 되지만 얘를 똑같이 쓰고서 호우로 읽기도 합니다. 방향, 쪽, 고노, 예를 들면 미기노 호, 이런 식으로 호우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쪽, 얘기는 분. 헷갈려 하지 않도록 해요. 자, 여기서는 또 보면은 뭐가 좀 중요할까 보면 이 친구. 얘가 쉴 휴자와 카라다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조금 혼란스럽게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자. 그 얘기고요. 넘어가 보자. 또 여기서는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친구가 두 개가 나왔어. 여기는 삭기가 되고 여기는 삭기야. 이건 먼저. You first 할 때, 너 먼저 갈 때. 그 삭기. 오사키니 도죠. 이런 삭기고요. 삭기는 아까야. 아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순번을 얘기하는 거지. 먼저라는 뜻이야, 먼저. 응? 순번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 과거.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좀 넘어왔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테라입니다. 테라. 그죠? 헷갈려 하지 않도록 해요. 이런 거. 마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 뒤에 다르고요. 모츠도 이렇게 해서 다르죠? 이거는 기다리다. 이거는 들다. 얘는 절이야. 조금 한자가 약간씩 조금씩 다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리야, 토리. 그런데, 또 금방 안 나오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누구야? 시마. 이건 섬, 여기는 새. 약간 다르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셨다가, 기억해 주셨다가 틀리지 않도록 해요. 이 친구는 난이라고 읽기도 하고 난이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난 데스까? 난데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특정한 것이 왔을 때 낭으로 읽히고 노나 데 정도 나머지는 다 난이라고 읽혀도 읽히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또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 다리 같은 거 하시 하시, 다리입니다. 다리. 우리 그냥 우리 신체 용어 다리는 아시였죠? 여기는 하시.

한 글자짜리는 사실 그냥 쭉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호우는 뭐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갔다하고 호우 똑같이 글자 쓴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그 밖을 얘기할 때 호가라고 얘기해요. 선호호가, 기타 등등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는 호가라고 읽고, 이 친구는 호가라고 읽히기도 하고, 소또라고 읽히기도 하겠죠? 소또는 뭐야? 그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걸 얘기할 때 소또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거. 자, 쭉 나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따뜻한 물을 한 글자로 유라고 합니다. 장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와타시, 와타쿠시. 이거 와타쿠시도 이렇게 씁니다. 저라고 낮춰가지고 말할 때. 자, 우시로 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간적인 뒤를 얘기할 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자, 쭉 봅니다. 남의 어머니를 부르거나 나의 어머니를 우리 가족끼리 부를 때 이런 식으로 오 플러스 상을 쓰는 경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별거 아닌데 토모 다찌예요. 토모 타찌 아닙니다. 토모 다찌 이런 거. 좀 가끔 이제 조금 치밀하게 낼때 나올 때 있으니까 이런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명사이에요. 명사이는 두 글자짜리예요. 두 글자짜리가 훨씬 빈출합니다. 한 글자짜리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줄 게 많지 않은데 두 글자짜리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없을 정도로 찍어줄 게 많아요. 자, 제일 많이, 이게 다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두 글자야, 이샤. 그래서 방문제 낼때 이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댄의 구를 전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엔료라고 하는 거. 긴 료 아니고 짧은 료라고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들 엔료라는 식으로 약간 헷갈리기 쉬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카제하고 카조크. 네,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카노조. 이 조인지, 이 조인지. 약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라고 하는 건지, 조라고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많이 나오는 거,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친구. 규, 우, 뉴, 우. 둘다 장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방문제에서도 나오고 장음 문제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 이 친구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아이도 많이 나와요. 왜? 이게 몸의 형편 사정을 얘기할 때 그때 나옵니다. 와타시 초토 큐 구아이가 와루인 데스. 구아이. 몸 상태, 형편,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온,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온 친구, 케사. 오늘 아침인데, 쿄오노 아사인데, 케사라고 두 글자로 읽습니다. 이거 콘쪼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요. 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고고. 오후. 고우, 고우 아니에요. 고고. 짧은 단음이 두 개가 연속됩니다. 그 다음에 코우방도 진짜 많이 나와요. 코우방, 코우방. 장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선생님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만 빈출하는 것만 좀 찝어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또 그다지 많이 안 나오는데 사이고 짧습니다. 사이고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음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시 아이 이렇게 합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로 읽히는 경우도 있고 고우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합격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많이 아까 구아이도 뭐였어? 얘도 아이라고 읽었었잖아요. 구아이. 얘도. 그치?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라고 읽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또 볼게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니신. 그다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시젠. 자, 이게 시로 읽히는 게 되게 특이한가 봐. 그지? 자연이 니라고 읽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진도 지신이라고 읽히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집은 얘는 지라고 읽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스스로 자자인데 하나는 시 하나는 지라고 읽히기 때문에 얘도 지유 지라고 읽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읽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다음에 정말 넘버 3 중에 하나 정말 많이 나오는 주교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기출 문제 풀면 야 이거 또 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쇼.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유, 주소, 수업.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쇼가이. 쇼라이. 그 다음에 신고. 길게 읽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스이예요. 스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뭐랑 헷갈리냐면 수학이랑 헷갈려. 수학은 스 이가 아니라 스우 같고요. 그 다음에 세도의 이 토는 짧은 토. 와, 진짜 강조할 거 너무 많이 보인다. 그죠? 아,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후, 소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갈게요. 여기 얘네들 봐봐. 다, 얘는 타이, 타이, 다이.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쓰, 고우예요. 아까 구 아이는 아이였잖아요, 얘가. 몸의 형편사정은. 일의 형편사정은 고우. 얘는 아이. 구아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초급이긴 한데, 진짜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텐키와 덴키. 하나는 텐, 하나는 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많이, 그러니까 전기전자 나오는 건다 덴이야. 아이고, 다 덴이야. 덴키, 덴샤, 덴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자도 어떤 거는 모노로 읽히기도 하고 어떤 건 부츠로 읽혀요. 보통 모노로 많이 읽히는데 동물만 부츠로 읽혀요. 기본어휘에서. 그러니까 얘도 좀 자주 나옵니다. 도 부츠니까. 그 다음에 니모츠 어디 갔어? 얘도 니모츠. 아,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자가 모노로 읽히기도 하고 부츠로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모츠라고 읽히기도 하는. 얘네들이 잘 물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아, 진짜 많네, 많아. 강조할 거 너무 많다. 자, 바 아이로 읽힙니다, 이 친구도. 바 쇼는 짧아요, 쇼. 고는 길어요. 그다음 후 로는 짧아요, 후로. 아, 이거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쭉 가보시면 또 뭐가 나고 이런 친구는 토가 있는데 얘네 둘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보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 맷자가 쫙 나와 있죠? 마이 카이, 마이 슈, 마이 츠키, 마이 토시, 마이 니치, 마이 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브리 데이, 에브리 나이트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 츠키, 마이 개츠라고 안 읽고 마이 넨이라고 안 하고 마이 토시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마이 넨이라고 읽으면 틀려요? 그러면 읽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잘안 써. 갑니다. 자, 이런 문자나 사이 간자나 문문자나 뭐 이런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얘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유 같다. 아유, 시간 없다. 유 같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글자짜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디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많이 나오네. 이 친구. 얘네들 진짜 많이 나와요. 료오리. 그다음 료꼬. 그러니까 긴 료온지, 짧은 료온지에 대해서 얘네 이렇게 구별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글자짜리는 사실 잘안 나와. 얘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자전거의 전자가 뭐 이렇게 생긴 거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의 채자가 타이로 시작된다는 거. 뭐요 정도? 그다음에 얘는 조라고. 긴 조라고 하는 거. 뭐요 정도 아니고는 사실 별로 못본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야오야 채소가게. 특이하게 읽히죠. 야오야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했고요. 이제 동사로 들어왔어요. 이제 오강으로 펼치면 되는 거예요. 자, 오강은 이제 동사가 명사보다는 적고 사실 뭐 이렇게 하려면 밑도 끝도 한도 없이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히라쿠가 있어요. 히라쿠가. 얘는 악구고. 자, 그런데 이 악구는 열리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얘는 자동사예요. 근데 히라쿠는 두 개가 돼. 열다도 되고 열리다도 돼. 뒤에 나와요. 이거 뭔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람 미리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외 인류 동사 이류. 이루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오토스 같은 경우 떨어뜨리다인데 뭐가 나오는지 이 스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토스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넘어가 볼까요? 자 카스 카에스 카리루 카스 카에스 그 다음 하나 더 카리루 얘네들이 3세트지? 누군가 빌려. 빌리고, 빌려주고, 돌려주고. 이 3세트가 이루어져야지. 빌리고, 빌려주고. 빌려주...

0: 사람이 빌리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얘가. 그리고 얘는 이 행동을 이 사람한테 하겠지? 돌려주는 행위를? 네. 그 다음에, 이 키루는요, 예외 인류 동사입니다. 예. 그쵸?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는 키루도 있는데, 그거는 인류 동사가 아니라 이류 동사에서 나오겠죠? 키루. 똑같이 키루입니다. 얘는 인류. 얘는 이류야. 옷을 입다.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친구가 많이 나와요. 그 배가 고프다랑 비다 이런 거. 예, 수능 실전 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게 진행하다, 그 시계가 빠르다 이런 거. 자, 이거 볼게요. 테츠다우. 쯔다우. 쯔다가 얘야, 얘. 근데 얘는 쯔타에류야. 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때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쭉쭉 볼게요. 자, 니아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어울리다인데요. 이렇게 생긴 건 뭐야? 니루, 담따야. 얘랑 얘랑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 자, 넘어가자. 아까 얘기했던 히라쿠가 여기 나오네. 자, 후루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는 거고, 뭐에서 내리는 건 똑같이 쓰고, 한자는 똑같이 오리루. 지하철 같은 데서 내리는 거. 그 다음 해루도 예외 인류 동사입니다. 해리루 아니에요. 해루. 햇대. 해리마스. 이렇게 씁니다. 자, 마니아우 볼게요. 이게 사이 간자가 나와요. 자, 마모루.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마모까지가 여기야. 모가 뒤에 안 나왔지. 오크리가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로코브도 그 오크리가나 되게 중요해. 이게 요로코까지 들어갑니다. 요로코 그 다음에 부야 이 한자에 요로코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류동사 끝났고요. 자, 일류동사를 쭉 보면 일류동사 특징이 뭐야? 루로 끝나고 루 앞에 이단이나 에단으로 끝나는 게 일류동사입니다. 자, 세트로 이루어진 일류동사랑 같이 보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아가루, 아게루, 아츠마루, 아츠메루, 하이루, 이레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코스, 오키루 이런 식으로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리루 여기 나와 있네요. 카스랑 세트 이루는 거 있었죠? 캐스, 키에루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뭐가 좋냐면은 자타동사 짝을 이루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키코에루도 키코에루 이런 식으로 뒤에 나와 있는 코에루 처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츠다이루 나왔습니다. 테츠다우랑 헷갈리지 말고 외우자 했습니다. 데 카케루에서 외출하다라고 하는 거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에루 같은 경우에는 보이다도 되지만 오시다라고 하는 존경어가 또 특별하게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자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다인지, 크다인지, 오이인지, 오기인지, 적다인지, 작다인지, 그 다음에 여기 코막가이죠? 이거는 자세하다, 세세하다 이런 얘기고, 호소이는 가늘다잖아. 똑같은 세자를 쓰잖아?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을 소자 나오고요. 자, 작을 소자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 보시면 뭐 하야이나 하야이 똑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좀 섞어 쓰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 형용사랑 나 형용사랑 쭉쭉 설명해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강 남아 있기 때문에 5강 공부하면서도 선생님이 이 접도 접미어도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단어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일본어는.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오늘 꾸역꾸역 한번 해봤어요. 꾸역승 한번 해보자고요. 미나상, 今日も, 고쿠로우사마 데시다. 자, 마타!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챕터 큰 챕터를 끝내고 두 번째 큰 챕터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업과 경영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여러 가지 집중 형태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나머지를 마무리해 볼 거예요. 이 기업과 경영 파트는요. 우리 뒤에서 배우는 판매 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랑 또 연결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도 묶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좀 더 세밀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한눈에 보는 프리뷰, 기업과 경영, 그리고 판매라고 해놨죠. 판매. 판매 파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재 기준상으로 뒷파트에 있는 나중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과 경영을 보면요. 중단원이 크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이 바로 오늘 같이 해볼 부분입니다. 이 기업가 분류와 기업가 정신에 우리가 사실 기출문제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키워드는 사회적 책임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 집중, 기업의 분류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사실 워낙 중요해서 우리 최근에 5개년도만 봐도 3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 볼 거고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오늘 한 문제 풀어볼 건데 그 한 문제도 사회적 책임 관련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제일 최근에 수능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영관리랑 경영환경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경영을 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을 배우거든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계획하고 이거 계속 돌아가는 그걸 배울 거 순환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 순환 과정 속에서 이제 기출문제 두 문제 출제됐고요. 경영 환경도 사실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재작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경영 환경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다음 시간에 또 그 교재 순서상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문별 활동에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인적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뭐 생산 관리 활동, 뭐 회계 정보 관리 활동 이런 거 배울 건데 그 중에 마케팅 파트가 바로 여기랑 연결됩니다. 판매 파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래서 이 기업의 부문별 활동에서는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그냥 큰 흐름만 배운다면 그거를 깊게 배우는 게 판매 파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WOT 분석부터 환경 분석 시작해서 STP, 뭐 포피믹스 마지막까지 쭉 깊게 배워볼 겁니다. 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업의 부문별 활동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두면 여기 뒷부분에 마케팅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상업경제 과목의 특성도 있겠지만 앞에서 배운 게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곧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업의 부문별 활동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 진짜 중요하죠. 원래 경영혁신이 거의 매년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혁신 우리 같이 배워볼 거고 그 다음 판매 파트 이제 뒤에서 배울 파트 유통 끝나면 이제 배울 건데 마케팅 파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5개년 중에 4번에 출제된다는 거 정말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 활동이 사실 여기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다. 매장 판매,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세 가지의 판매 방식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3번 출제되는 거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과 경영 판매 같이 묶어서 기출 분석해봤고요.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5문제, 뭐 3문제, 5문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부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 오늘 같이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까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이어서 한번 목차 같이 볼게요. 자, 교재 기준 4강이에요. 이 4강이라는 건 교재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재 4강,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 오늘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쵸,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 우리 기업 사실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업? 우리 어디서 배웠었죠? 우리 제일 첫 번째 1강에서 배웠잖아요. 그 경제활동의 주체 4가지 배웠을 때 뭐 어떤 목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가게는 뭐 효용만 효용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 특수 형태 나눠서 총 5가지 기업 집중 형태를 같이 볼 거고요. 사실 기업 분류랑 집중은요, 둘다 수능에는 잘 출제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 둘다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만, 근데 분류에만 좀더 초점을 둔, 이 색깔을 표현한 거는 좀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좀더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본 겁니다.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바로 이거 오늘의 포인트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이 열심히 영리 활동을 하는데 영리 활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라던가 환경도 오염하고 그리고 법도 안 지키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라. 그 사회적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네 가지 유형을 예시로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 수능에 출제된 것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차로 정리했고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 오늘은 기업이 메인이에요. 첫 번째 시작. 자, 기업의 의미와 특성. 이거 아까 말했던 대로 어디서 배웠던 거? 1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한다. 근데 우리 하나 더 배웠죠? 국민 경제보다 조금 작은 범위 뭐였죠? 가계랑 기업을 묶어서 그렇죠. 민간 경제라고 배웠습니다. 민간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재화나 용역, 생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은 생산하고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하면서 생산을 주로 하는 생산 조직체다. 이제 여기에 선생님 적지는 않았지만 교재에는 그런 설명들도 있어요.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면서 판매 수입을 얻잖아요. 그 판매 수입으로 뭐 할까요? 판매 수입으로 세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에 세금도 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재투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환경 분석,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해서 소비자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 개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만 갖고 와봤어요. 기업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생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 창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들,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특성화고 친구들, 우리 선취업후진하고 대학도 많이 가고 이제 바로 취업해서 뭐 창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다양한 진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이 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가 또 좋은 양질의 또 질도 좋은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처를 찾아서 면접도 보고 우리가 구직활동 할수 있거든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창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삶과 연관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 욕구 충족한다. 우리 먹고 싶은 거, 선생님 자꾸 예시를 드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 새로운 거 나오면 꼭 사서 와서 같이 먹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되게 새로운 신제품들 되게 때가 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신제품을 자꾸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것들, 기업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당연히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메인 기업들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와준다. 사회복지 실현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 더 널리 보면 이제 개인이 자아 실현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직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기업이. 근데 그 속에서 자아 실현까지 할수 있어야 되죠. 이 자아 실현 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좀더 뒷부분에 갔을 때 동기부여 쪽, 의사소통 쪽에서 매슬로 욕구나 이런 다양한 이론들의 근거에서 선생님이랑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자아 실현.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어떻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럼 기업의 분류 봐야죠. 분류가 너무 많아요.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지 기준이에요. 교재에만. 첫 번째는 소유와 경영. 소유라는 사람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 기업은 출자 형태로 나눴다고 봐도 무방해요. 출자.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 출자 형태.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사자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출자하는 형태가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 뭘까요? 공. 그쵸. 정부. 정부가 출자하는 거,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기업 형태. 세 번째, 공사합동 기업은 뭘까요? 공기업과 사기업이 같이 출자하는 게 공사합동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규모 뭘까요? 규모 얼마나 큰지. 우리가 1인 창조기업부터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 커지는 거죠. 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 알수 있겠죠? 대기업은 이렇게 대기업부터 1인 창조기업은 이제 뒷부분 교재에 보면은 굉장히 법적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 선생님 뒤에서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업종. 어떤 걸 업으로 메인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제조기업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조하는 거 쉽게 말해서 가공하고

제조에 재판매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만드는 거, 제조기업. 상기업은 내가 물건을 사와요, 매입해요, 상거래할 때 상자거든요. 사와서 거기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그런 업을 하는 게 상기업입니다. 자, 서비스 기업, 말 그대로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있고요. 그 이외에 기타가 다양한 형태예요. 기타 형태,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벤처랑 스타트업 기업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좀 도전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것 같은 기업들, 이 공통점과 차이점 뒤에서 같이 볼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를 목적을 같이 하는 기업, 좀 특이한 기업의 형태입니다. 뒤에서 같이 볼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소유와 경영, 아까 선생님 말했던 출자 형태로 나뉘는 것부터 먼저 볼 거예요. 일단은 사기업은 아까 말했던 대로 민간 자본이 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사자, 민간 자본이 출자하는 형태고, 공기업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사업동은 뭐라고요? 둘이 합친 거, 같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 자본 출자는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은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혼자 개인이 출자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출자해서 내가 경영하는 거, 개인.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합니다. 내가 소유도 하고 내가 경영도 하는 형태. 자, 근데 공동기업 딱 봐도 뭐예요? 개인 기업이 아니에요. 이 공동기업은 2인 이상, 2인 이상이 같이 공동 경영을 할수 있는 기업 형태가 공동기업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회사 형태. 상법상 회사 형태가 다섯 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종의 형태로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조합 형태는 우리 대표적으로 세개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이 그림에서 출자와 뭐 출자 형태 아니면 소유와 경영 기준에서는 이 회사 5종 있죠. 회사 형태 5종. 이걸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협동조합 같이 보긴 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사 형태. 자, 좀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좀더 깊게. 소유와 경영은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갖고 와봤어요. 아까 말했던 내용 그대로 있죠. 자, 개인 기업은 개인 단독으로 자본 출자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내가 창업을 했다. 그럼 1인 창업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이제 이 형태로 사기업, 개인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공동기업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출자해서 경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회사 형태 몇 개? 다섯 가지. 조합 형태 세 가지 배운다고 했죠. 회사 형태가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깊게 특징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름만 가지고 개괄적인 특징만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한명회사의 명자는 여러분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같이 쓴다. 합해서 같이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같이 쓰면서 공동으로 회사 운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 끈끈할까요? 안 끈끈할까요? 굉장히 끈끈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짜 끈끈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 이 자자는 자본이거든요. 이제 끈끈한 것도 있는데, 요게 자본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자본적 형태로 좀 추가가 되는, 출자한 형태에서 자본적 형태가 추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세 가지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죠. 주식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규모, 우리 대규모의 대자본을 모집할 때 주식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 형태. 여기서 조금 이제 운영이나 설립을 유연하게 하는 형태가 유한회사입니다. 일단 특징 알아서 볼 거고요. 유한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뒤에서 같이 볼게요. 조합 형태랑 공기업, 공사합동 교수님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조합 형태 세 가지는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형태 5종 특징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먼저 갖고 왔었어요. 이게 왜 선생님이 갖고 왔냐면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서 선생님 한번더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 형태를 특징들을 이해하려면 이두 가지 용어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지 그 특징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요,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 유한 책임이 있어요. 다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무한으로 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난 투자한 거 이외로 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어라고 하는 게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될 때, 채무라는 건 빚이죠. 빚을 내가 갚아야 될 때, 출자 한도를 넘어서 내 개인 재산까지 다 해서 내가 정말 책임을 지겠어. 그게 무한 책임이고, 이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용어로 나올 거예요.
그럼 유한책이 뭘까요? 있을류의 한계 한자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무한으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난 내가 투자한 만큼 안에서만 책임질 거야. 유한하게 책임질 거야. 그게 바로 유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져요. 근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출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회계에서도 출자란 용어가 나오고 사학경제에서도 출자란 용어가 나오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어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소유권을 얻었을 때 출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쉽게 말해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투자한 한도 내에서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난 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원은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원이 붙어요. 이따 특징 나올 때.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 형태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할 거예요.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인적 회사의 인자는 뭘까요, 여러분? 인자.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돈보단 사람이야. 그래서 신용, 신뢰, 우리 끈끈한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인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신용을 중심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중심 운영되는 무한 책임 형태. 아까 무한 책임 배웠죠, 여러분. 서로 끈끈하잖아요. 서로 사람과 신뢰, 신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부분 무한 책임 사원들이 구성이 돼요. 무한 책임 사원은 내 개인 재산까지 해서 채무를 면제하겠다라는 되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 형태의 회사, 무한 책임 사원들이 있다. 물적 회사는요, 자본을 중심으로, 돈을 투자한 것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유한 책임 형태의 회사를 우린 물적 회사라고 한다.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용어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해 놓으면 뒤에서 특징, 회사 5종 형태 특징 배울 때, 아, 좀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좀더 와닿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더 언급을 좀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사 5종 형태에 들어가 볼게요. 자, 공동기업. 이제 2인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크게 회사 형태, 조합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어느 정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순서나 그런 재구조화를 좀 했어요. 여러분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합쳐놓은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같이 교재에 중요한 거 밑줄 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명회사예요. 한명회사. 명자가 뭐라 그랬죠? 이름 명자, 이름을 합친다 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다? 서로 이름을 같이 쓰니까 끈끈하다. 끈끈하다. 서로 신뢰와 신용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 사원이 구성되는지 볼 건데, 보통 무한 책임 사원으로 우리는 구성이 됩니다. 이쪽은 여러분 책엔 없지만요. 이쪽 왼쪽 편은 이제 어떤 구성원들로, 사원들로 구성이 되냐 선생님 정리한 거예요. 교재상에서는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무한 책임 사원이 2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원은 회사 업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집행한다.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 경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원이 지분 양도하려면 여러분 너무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분 양도하고 싶다.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한명 회사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큰 특징. 전원의 사원들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한명 회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 책임 사원이라서 끈끈하다. 그래서 지분 양도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합자회사에서는요, 자자가 들어가요. 자자. 자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 1인 이상. 유한 책임 사원 1인 이상에 추가가 돼요. 유한 책임 사원 아까 뭐였죠? 우리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사원이잖아요. 그 유한 책임 사원 좀더 물적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의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에서 회사 사원은 자본의 출자, 투자만 담당하는데요. 이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하고 경영도 같이 해요.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달라진다. 그치만 여러분, 무한 책임 사원이 있다는 건이한명 회사랑 합자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인적 회사 형태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인적 회사 배웠죠? 사람끼리 끈끈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그러면 이세 가지는 조금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는요, 일단 셋의 공통점은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한 책임 사원은 우리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거 특징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적회사로 우리 구분이 돼요. 이거 세 가지는. 이것도 다 EBS 플러스에 교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먼저 볼게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해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대자본을 얻을 수, 우리가 출자할 수 있거든요. 자본을 되게 많이 조달할 수 있고요. 그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권화가 가능하고 보통주의 경우에는 1주 1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요.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이 의결권이라는 거는 내가 의견을 낸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만 주식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의견의 파워, 의견의 힘이 센 거죠.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에서 조금 더 설립이랑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한 형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유한회사라고 했습니다. 유한회사.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식회사는

회사보다 설립이나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좀 편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를 절충한 형태래요. 가운데 있죠. 왜 그럴까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운영합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원총회를 운영해요. 이 사원총회는요, 유한 책임 사원들끼리 같이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의견을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타원총회에서 경영할 이사도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지분 양도나 외부 투자를 받을 때이 사원총회 안에 그 동의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보다는 조금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라는 특징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끈끈한 거잖아요. 사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한명 회사를 장점을 절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좀 폐쇄적인, 좀 개방, 주식회사보다는 개방, 외부 투자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한 형태가 유한 책임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유한 책임 회사는 벤처 기업을 좀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회사 형태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중간 형태래요. 이거 원래 아까 물적 회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그런데 인적 회사 요소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정관. 정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회사 내부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정관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거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 끈끈하겠죠. 역시 좀 끈끈한 느낌이 있겠죠.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적회사 형태의 중간 형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목적으로 지원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전문직과 관련된 컨설팅, 회계, 의료 설립 운영과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러분 기업 형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형태 5종 봤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쉽게 여러분 특징 이해할 수 있게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말하면서 연습하셔야 이게 내면화가 됩니다. 머리 구조화가 딱 돼요. 이렇게 계속 읽었을 때는 그 말이 그말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복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좀더 심화해서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는 파트를 잠깐 볼 거예요. 선생님이 위에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밑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공통점을 보면 유한책임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죠. 공통점, 물적회사. 자, 지분의 증권화 불가하고요. 사채 채권 발행 안 돼요. 그리고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이런 외부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어 있고요. 차이점을 보면요.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대요. 아까 유한회사는 어떻게 운영된다고 했죠? 우리가 사원총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사원총회를 통해서 경영을 할 대표 이사를 선임하고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의 파워가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책임 사원들이 업무 집행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사원들 중에서 뽑아서 또 경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유한회사는 출자 지분, 투자한 지분에 의해서 비례해서 우리가 주고요. 유한책임회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끈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적회사 요소에 따라서 1인 1, 출자자가 1인 1 의결권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의결권만 준다는 거죠.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익명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조합, 조합 형태 세 가지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익명조합은 크게 익명조합원, 출자만 담당하는 그런 익명조합, 이름을 감추고 출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밝혀서 출자랑 경영도 하는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영화 투자자들 익명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제작사 같은 경우는 투자도 하지만 경영도 해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형태로 익명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를 예시로 들었고요.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회사랑 비교해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뒤에서 볼 거예요. 협동조합, 같이 협동을 하는 거죠. 왜 협동하죠? 우리가 뭔가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러고 싶을 때이 서민들끼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상호 협조와 협동 정신 바탕을 조직하고 5인 이상 구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금융이나 보험은 제외한다. 왜? 이 금융이나 보험은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법상 조합은요, 민법 근거에서 모두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 정도 특징 아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 회사 5종 중에서 대규모 자본을 출자하는 주식회사 있었어요. 주식회사랑 협동조합이랑 비교하는 자료 잠깐 볼게요.

보충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는요, 물적 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렇죠? 자본, 우리 자본을 투자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운영이 되는 주식 반응의 자본 조달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죠. 주식회사의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익도 배당해줘요. 의결권 어떨까요? 의결권 지금 적어놨어요.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1주,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의 의결권을 준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이 많으면 어떻다. 그만큼 의결권을 많이 준다. 그만큼 내가 대주주가 되면 의결권의 힘이 세진다. 의결에 할수 있는 그 파워가 세진다라고 보는 거죠. 협동조합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합원이 이용 실정에 따라서 1인 1의결권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거래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특징도 있고요. 자, 이제 규모로 볼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규모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재상으로는 굉장히 뭐 규모가 뭐 매출액이 5천억 이상 미만 이런 기준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부한 친구도 알겠지만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법령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업경제에서는 완전 메인 파트는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이런 대기업 이런 규모에 따른 이런 기준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만큼 자본이 크고 영향도 크고 규모자 이제 규모도 큰 만큼 종업원 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중견기업 뭘까요? 중소기업보다는 큰데 대기업보다는 작은 걸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법상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뭐 중기업, 소기업, 뭐 소상공인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1인 창조기업은요, 말 그대로 1인이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한 거죠. 그런데 고용자가 추가로 고용된 사람 없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5인 미만으로 공동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뭔가 사업화해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재상 나와 있는 특징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업종 아까 선생님 사실 다 말했어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는지, 판매 이윤을 붙여서 다시 매입해서 판매할 목적을 할 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런 것들 특징들, 어떤 업을 위주로 하는지 이런 걸 우리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는요, 아까 말했듯이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은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높은 경영 위험이 있는 대신 그만큼 성공하면 수익률이 높겠죠. 수익이 높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어떤 인증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영리적 특징과 비영리적 특징이 같이 있어요. 사회적이 붙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는 이런 뭔가 비영리적인 사회적인 목표에 그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 예를 그렇다고 비영리적인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이 같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인증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교재 내용 있는 거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업의 분류 봤고요. 이제 기업의 집중입니다. 자, 기업의 집중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한눈에 보는 프리뷰 할때 설명을 했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불필요한 경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안 하고 우리 이익은 같이 높여보자.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게 뭐다? 기업 집중이다. 그게 다섯 개가 있는데 용어들이 다 어렵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 컨글로머리, 콤비나트. 처음에 그 말이 그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 뒤에 특징에서 도식화하면서 그림으로 예시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 형태 세 개, 특수 형태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 형태 세개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랑 순서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 두개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카르텔은요,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보이시죠?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함 요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카르텔은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요. 경제적 독립성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표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둘다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카르텔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각자 기업이 다 살아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제 자본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기업이
각자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왜 합치죠? 왜 집중을 하는 거죠? 기업 집중을. 뭔가 원하는 이익이 있으니까 가격 담합을 하는 거예요. 카르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를 대표적으로 뭐 시멘트, 정유, 뭐 통신사 이럴 때, 예를 들어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몇개 없을 때, 그들이 만약에 가격 담합을 해버려요? 우리가 2배 이상으로 통신비를 올려버리자.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은 권한이 없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독점을 해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 가격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평적으로 서로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잠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집중하는 형태, 바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가격 담합 대표적으로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이란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콘첼은요. 콘첼은 자본적 결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독립적으로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경제적 독립이 없어요. 상실된다는 거죠. 상실을 X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는 모회사가 있어요. A라는 모회사가 있는데 이 모회사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회사들을 뭐로 쥐고 있는 거죠? 돈으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성을 없애서 꽉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익과 무관하고 통제할 수 있고요. 동종이나 이종 기업의 여러 가지 결합, 수평적, 수익적 결합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지주회사예요. 모회사. 그래서 다수회사 기업을 지배할 때 자본적으로 꽉 돈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가 바로 콘체른입니다. 자, 그러면 트러스트는 뭘까요? 트러스트는 둘다 상실이에요. 둘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적으로 독립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독립성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형태의 기업 집중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뭐 제과제빵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둘다 이제 다셋다 비슷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세 개를 싹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기업으로 뭐 새로 재탄생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뭐예요?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독립적으로 다 없어지고요. 독립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법률적 독립성도 없고 경제적 독립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인수합병 같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점, 동종이나 유사 기업의 수평적 수익적 결합이고 자본적 결합도 가능하고 어쨌든 신설합병도 된다. 그래서 하나로 꽝꽝 붙여진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 형태도 봐야겠죠. 특수 형태. 자, 특수 형태는요, 컨글로머리엇이라고 해서 서로 업종이 다른 이종 기업 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문어밭이 확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 다른데 이거를 이 사업 저 사업 갖고 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 사업도 갖고 오고 방송 사업도 갖고 오고 뭔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경영의 다각화란 표현을 쓰고 콩글로머리 형태라고 합니다. 복합기업. 콤비나트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형태인데요. 일정한 기업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기업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특정 기업 집안에 기술적 관련이 있을 때 모여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원가도 좀 줄이고 좀 이익도 높일 수 있게 비용 절감, 높은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울산 석유화학 단지 같은 걸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의 집중 봤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는 기업가 정신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제 교재상의 뜻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넘어서 성장 기회도 추구하고 미래 불확실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도전하고 좋은 말들이 막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기업가 정신이 기업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창업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중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은 기업가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정신이지만, 우리한테도 필요한 정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전하고, 실패도 일어나고, 이런 정신들. 그래서 여기 교재는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혁신성. 혁신한다. 어떤 느낌이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출을 한다. 혁신하는 거. 자율성,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고 내가 뭔가 자율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뭔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인 행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업가 정신 안에 들어가 있고 진취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뭐 선제적 행동 이런 것들을 진취성이라고 하고요. 위험감수성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위험하다고 앞으로 안 가고 도전 안 하고 멈칫멈칫하면 앞으로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손실이 있어도 나 그거 감수하겠어라는 이런 마인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위험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도 있죠. 사회적 책임으로 반드시 져야 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 부분이 사회적 책임, CSR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CSR. 그래서 아츠 캐럴이 이런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책임 볼게요. 뜻 볼게요.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우리가 법령이나 윤리 같은 걸 준수해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영리한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에 이런 좋은 영향들을 줘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있어야 된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생산을 왜 생산한다 그랬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윤 창출을 반드시 가장 해야 된다. 기본적인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이거를 우리는 경제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책임. 가장 기본 단계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윤을 벌어서 이윤을 여기서 극대화해서 이걸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같은 거 우리가 필요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법도 지켜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성실한 회계 납부하는 거, 세금 납부해야 되죠. 그때그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계약 지켜줘야 돼,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임이냐? 법률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책임.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지켜야 될것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제품 안전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거. 환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경 지켜주는 그런 환경 친환경적인 제품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 세 번째 단계인데 사회 규범에 따라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책임. 자, 세 번째,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이다. 여기선 이제 마지막 책임이 사실 자선적 책임인데요. 이 자선적 책임은요, 한자로 보면 사랑차, 자유롭다 할때 자짝, 뭐 착할선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유롭고 뭔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벌면 그거를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자선적 책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뭐 비영리재단 운영도 하고 교육 봉사도 하고 문화 지원도 하고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 여러분 같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예시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사회적 책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윤리경영 보겠습니다. 윤리경영은요, 비윤리경영과 비교하는데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비윤리경영은 당연히 윤리규범이 대립되고요. 윤리행동과 윤리 대립되고요.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 책임만 기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윤리경영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경영활동 기준이 딱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뭐 법률적, 윤리적 책임까지 책임을 지는 경영활동인 거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업의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배워봤어요. 우리 기업의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어떤 특성, 왜 중요한지, 우리 역할들 배웠죠? 두 번째로 분류를 배웠습니다. 분류.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경영 출자 기준으로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 기업 배웠고요. 사기업 안에서, 민간자본 출자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우리가 개인 기업이랑 그다음에 공동 기업이 있었죠. 2인 이상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기업 안에 또 어떻게 나뉘었죠? 우리가 회사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합 형태가 있었어요. 자, 회사 형태 몇 가지 배웠죠, 우리? 그렇죠. 다섯 가지 배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본다면, 간단하게만 본다면,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끈끈하게 모이는 그런 회사 형태들이 있었어. 어떤 거였죠? 한명 있었습니다. 한 명.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명에서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 같이 추가가 된 역할이 나눠지는, 그렇죠. 합자. 회사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물적 회사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던 거, 우리 대자본을 위해서 했던 거 주식회사 형태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에서 조금 더 설립과 운영이 좀 유연하게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될수 있는 회사를 뭐라 그랬죠? 유한회사라고 했고요. 유한회사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는 유한 책임 회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이 다섯 가지 특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명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같이 쓰기 때문에 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같이 소유도 하고 경영 출자도 같이 하는 형태. 그래서 만약에 지분을 양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합자 회사는요. 유한 책임 사원이랑 무한 책임 사원이 나눠져 있었어요, 역할이. 유한 책임 사원은 뭐만 한다?
출자, 투자만 담당한다.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랑 경영을 같이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 회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는 다 물적 회사라서 유한 책임 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사는 우리가 사원총회가 있었어요. 그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그들 안에서 어쨌든 의견이 좀 공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뭔가 외부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 사원총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적 회사 요소가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명 회사랑 주식회사의 중간 절충한 형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는요. 아,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다. 사원총회에서 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소기업, 소규모 제조업, 뭐 제조기업 이런데 좀 적합한 형태다라고까지 배웠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의 힘이 셌었습니다. 우리 같이 정하는 그 회사 내부 규칙이 셌었죠. 그래서 힘이 셌기 때문에 같이 규칙 정하고 같이 운영한다. 그래서 좀 인적 회사다 같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인적 회사의 요소도 성격이 강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시가 벤처기업 아니면 전문 지식들을 활용하는 뭐 의료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의 형태가 예시들로 있었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뭐였죠?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자본을 우리가 모을 때 적합한 대기업 형태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걸 우리 배웠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뭐 보통주의 경우에는 일주일 의결권 뒷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랑 같이 비교해 볼 텐데 어쨌든 이 조합의 형태 세 가지 중에 협동조합이랑 비교해서 우리 봤었죠. 보충자료로. 조합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협동조합은 1인 1의결권, 이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의결권이 우리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주식회사랑 같이 비교했었죠. 그 다음에 익명조합, 영화 출자, 영화 투자 관련된 예시를 들었었고, 민법상 조합은 이제 민법에 근거해서 다 무한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의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복습하셔야 되는 바로 이 파트라 선생님 이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목차만 가지고 특징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까지 이제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출 문제 풀었을 때 충분히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우리 사실 이 특징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고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형태네요. 대기업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형태. 업종은 제조업, 상기업, 서비스업 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는 이외에 다양한 형태 있었어요. 우리 모배였죠. 벤처기업이랑 스타트업 형태. 그다음 마지막 사회적 기업 배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우리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 같이 하는 회사 형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기업 집중 있어요. 기업 집중은 왜 한다?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 안 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일반 형태, 두 가지 특수 형태 배웠죠. 일반 형태 카르텔 같은 경우는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독립성도 유지가 되고 둘다 유지가 되는데 그냥 가격 담합 같은 거할때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었고요. 콘체르는 이제 법률적은 유지가 되지만 어떤 뜻이 있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회사가 자본으로 꽉 힘을 쥐고 있는 형태라고 배웠죠. 트러스트는요, 가장 강한 형태. 둘다 없습니다. 둘다 상실이 됩니다. 둘다 법률적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 인수합병이 된다던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트러스트에서 씁니다. 특수 형태, 다시 한번 볼게요. 특수 형태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내가 문어밭이 확장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막 끌어들이는 거를 콩글로머리시라 하고요. 콤비나트는 일정한 지역에 어떻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왜요? 기술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 단지처럼 뭐 기술도 공유하고 비용은 낮추고 이런 생산성 높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형태로 같이 모이는 형태를 콤비나트라고 합니다. 기업 집중도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오늘의 메인 기출문제 풀어볼 부분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죠. CSR, 아츠케를 모형 봤고 우리가 첫 번째는 경제적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책임이었어요. 법률적,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률적 책임, 뭐 세금 납부나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 윤리적은 뭐였죠? 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적인 제품 아니면 제품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는 그런 책임들 3단계 책임이었고 마지막 최종적인 게 자선적 책임이라고 했죠. 이 자자는 사랑할 자자, 그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뭐 환원하는 거죠.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봉사, 비영리단체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자선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는 자선적 책임부터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까지 유형별로 예시를 다 알아놔야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기출문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도 화면 먼저 보고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도 2026년도에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시험 문제에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사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난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출 출제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맞췄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좀 효능감을 느끼고 문제를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겠죠.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은 수행한 이 기업, 항공이 수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영역을 찾고 그거에 똑같은 사례까지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책임인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항공의 사내 봉사단이 있대요. 그런데 항공사가 취향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공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공원에서 이미 약간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에 일환으로 올해는 A국의 세모세모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현지 주민을 위해서 새 집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 아니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내가 새로 벌어든 이윤을 정말 환원하는 거예요. 공헌하는 거죠. 환원한 공헌에서 내가 자선적 책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인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바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5개 중에서 자선적 책임과 연결된 사례를 찾아야 돼요. 1번부터 볼게요.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했다. 세금 납부 성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죠. 그래서 얘는 어떤 책임이다? 법률적 책임이다. 그럼 1번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2번.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해외 시장 개척해야 돼요. 우리 이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얘는 경제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자, 재난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벌어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기부하고 공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선의 책임에 해당하죠. 자, 4번.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춰 조정했다. 법정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해서 환경을 보호해도 환경 보호하는 거, 제품 안전하게 만드는 거 뭐였죠? 윤리적 책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볼 기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기업과 경영에 해당하는 첫 번째를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기업이 어떤 부문별 활동을 하는지, 거기 안에서 또 어떤 경영진들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또 파트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기업은 총 우리가 4가지, 3~4가지 파트 나눠서 영역별로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1단원보다 첫 번째 했던 경제활동 상업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을 수 있다. 그치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비교해서 막 자책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올게요. 문제 풀때 꼼꼼하게 풀어보고 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중국어 속담 중에 不怕慢, 只怕站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속도가 좀

늦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어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한순간에 실력이 점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느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늘은 교재 7강을 함께 학습할 텐데요. 먼저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취미나 기쁨, 즐거움 이런 표현들을 함께 학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자를 쭉 함께 모아서 학습할 예정인데요. 오늘 다음 자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함께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법 내용은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도 상당히 많은 양의 전치사가 한꺼번에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정리하면서 용법을 한눈에 익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오늘 전치사 나온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자, 수능 실전 문제로 다이어, 빠오 앞에서 학습했던 다이어가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유형 학습은 취미 관련된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나하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电视上经常播出做菜的节目. 최근에 TV에서 자주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播出하면 방영하다라는 뜻입니다. 特别是厨师们参加的烹饪比赛非常精彩. 특히 요리사들이 참가하는 요리 대회가 대단히 멋져.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是啊, 맞아, 하고 동의했습니다. 我也很喜欢看, 나도 보는 걸 좋아해. 而且, 네, 而且는 게다가 라는 뜻인데요. 게다가, 我喜欢做菜, 나는 요리 만드는 것을 좋아해. 家人都说我做的菜很好吃. 가족들이 내가 만든 요리가 다 맛있다고 해. 是吗? 그래? 没想到你会做菜. 자, 没想到. 요것도 자주 수능 중국어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생각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의외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 네가 요리를 할줄 아는 줄은 몰랐는데 의외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会의 용법 나와 있어요. 할줄 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조동사의 용법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我很想尝尝你做的菜. 나는 네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어. 尝하면 맛보다 라는 뜻이죠. 没问题, 문제없어. 你想吃什么就告诉我. 네가 먹고 싶은 무엇이 있으면 그럼 나에게 알려줘. 네가 먹고 싶은 걸 나한테 말해줘. 我给你做, 내가 너한테 해줄게. 요리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친구인가 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본문 해석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본문은 취미 관련 본문입니다. 네, 취미 내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너는 어떤 취미가 있니? 라고 물을 때 你有什么爱好?라는 표현 쓰죠. 네, 你有什么爱好?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爱好라는 단어입니다. 好는 원래 좋다라는 뜻으로 好하고 삼성으로 읽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취미라는 단어에서는 爱好하고 사성으로 읽힙니다. 성조가 달라지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我的爱好是旅游. 자, 취미를 물었으면 내 취미를 답할 줄 알아야겠죠? 내 취미는 뭐뭐야? 라고 말할 때 我的爱好是이란 표현 쓸수 있어요. 내 취미는 여행이야. 我特别喜欢去人少的地方看新的东西. 나는 사람이 적은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보는 걸 특히 좋아해. 我对网红推荐的地方没有兴趣. 자,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我对什么什么没有兴趣. 요 구조인 거죠. 나는 왕홍이 추천하는 곳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자, 왕홍은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말하죠. 이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곳이 많이 뜨잖아요, SNS에.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왕홍이란 단어, 인플루언서 기억해 두시고요. 谁说不是呢? 누가 아니래? 자, 요 표현도 동의 표현으로 함께 꼭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 아니래? 네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 网红推荐的地方不一定不好. 왕홍이 추천하는 곳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다안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좋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但是我觉得 人们应该有自己的旅游方式. 근데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여행 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인가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였습니다. 我同意, 나도 동의해. 자, 동의 표현 지금 여러 가지 나왔어요. 我同意라는 표현도 나오고, 谁说不是呢? 누가 아니래라는 표현도 함께 등장해 있습니다. 같이 정리해둘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쁨과 즐거운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你有什么高兴的事吗? 너 무슨 즐거운, 기쁜 일이 있니? 我在这次学校协作比赛中得了第一名. 자, 在什么什么中이에요. 구조 먼저 받으시고요. 내가 이번 학교 장문대회에서得了第一名. 1등을 했어. 자, 요 한자요. 자, 요 한자. 앞선 강의에서 여러 가지 발음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하고 경성으로도 읽지만, 더 하고 동사를 읽으면 얻다라는 뜻이었어요. 바로 그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1등을 얻은 거예요.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이성으로 읽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day라는 발음도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었죠. 真的, 정말, 是你以前跟我讲的那个故事吗? 네가 이전에 나에게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야? 我听了以后也觉得特别精彩. 내가 듣고 나서도 엄청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恭喜你呀, 축하해. 谢谢你,고마워. 자, 恭喜你, 恭喜는 축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에 역시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山顶的风景真美. 山顶하면 산 꼭대기죠. 이 顶은 양사로 쓰였을 때는 꼭대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모자를 세는 양사였어요. 이顶帽子 이렇게 쓰였고요. 山顶하면 산 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 정상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空气也很凉快. 공기도 시원하고. 果然上来是对的. 과연 역시 올라온 게 맞았다. 爬山虽然很累,但是站在山顶的那一刻真的特别开心. 등산을 하는 건 비록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산 정상에 서 있는 그 순간은 정말 너무 기쁘잖아. 기쁘다, 그 얘기죠. 虽然,但是 구조가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아, 요 虽然,但是 비록 뭐뭐 있지만, 그러나 라는 뜻으로 구조가 사용되고 있어요. 구조 잘 받으시고요.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是啊 나왔어요. 그래 맞아. 刚才爬山的时候 방금 막 등산을 했을 때 我好几次都想放弃. 나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幸亏有你. 네가 있어서 我才能爬上来. 올라올 수 있었어. 这么辛苦当然少不了吃的. 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少不了 빠질 수 없다, 빠뜨릴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빼놓을 수 없지,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지. 我带了吃的, 내가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자, 여기서 앞서 살펴보았던 虽然但是 하고 少不了 표현 좀 확장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虽然但是 하면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인데요. 이 但是 대신에 그러나의 역접의 의미를 갖는 可是 不过로 바꾸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虽然可是 虽然不过 다 괜찮다는 얘기죠. 这个虽然很好但是太贵. 이건 비록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다 라는 뜻이고요. 你的病虽然好了,但是还需要休息. 네 병이 비록 지금 나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쉬어야 된다, 요 얘기죠. 그리고 少不了의 용법도 볼까요? 얘는 빠질 수 없다,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这次比赛少不了你. 이번 경기에선 네가 없이는 안 돼, 네가 꼭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인 거고요. 我的生活少不了咖啡. 내 생활에서 커피가 빠질 수 없다, 커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少不了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꼭 봐두시고 문장, 독해 문장 속에서 해석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음자로 또 넘어왔습니다. 다음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온 단어는 역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이란 단어입니다. 이 하이는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환이라고 발음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돌려주다, 반납하다의 의미가 있었죠. 他忘把那本书还给我. 그가 나에게 책을 돌려주는 것을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환, 돌려주다라는 의미일 때는 환으로 읽어야 맞는다는 거. 요걸 먼저 봐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의 의미를 확장해 볼게요. 하이도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아이거든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하이는 아직이란 뜻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我还没决定去不去. 나는 갈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할 때 아직이란 부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추가, 첨가의 의미로 더라는 뜻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我还能去.

吃一碗饭. 나는 밥한 그릇을 더 먹을 수 있다. 이때 하이는 더라는 의미죠. 추가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럭저럭, 그런대로의 의미도 있어요. 하이可以 뭐 이럴 때요. 你最近过得怎么样? 너 최근에 어떻게 지내? 하이可以 그럭저럭 잘 지내. 이때는 그럭저럭이란 뜻입니다. 또 하이의 부사로 의외로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문으로 볼게요. 没想到你还真的当了老师. 생각지 못했다. 아까 의외라는 거잖아요. 이미 의외의 표현이 있어요. 네가 정말 선생님이 되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이게 의외라는 표현일 때 강조로 하이를 부사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이의 여러 가지 의미 있었는데요. 역시 하나하나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아직 더 그럭저럭 그런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요. 예문을 보시고 한국어 가리시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요 정도로 문장 속에서 익히시는 게 필요하다. 네, 두 번째 단어 가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싱이에요, 싱.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싱이죠. 좋다, 괜찮다예요. 你跟我一起去商店行吗?行吗? 너 나랑 같이 함께 상점에 가자. 괜찮니? 싱마? 괜찮다, 좋다. 의미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근데 얘가 항으로 읽히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요. 이런 명사에서 인항 이럴 때 항자로 읽힙니다. 请问, 인항在哪?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은행 어디 있나요? 자, 그리고 얘 열이란 뜻이 있어요. 행열 할 때 그 열입니다. 你从第三行读一下. 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봐라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열부터 읽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항이라고 읽어요. 싱이라고 읽지 않고. 자, 언제 항이라고 읽는지 언제 싱이라고 읽는지 구별해서 기억하셔야겠죠? 대표적인 예문들 나와 있으니까 역시 최소한의 단위로 줄여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쩌오 일성으로 읽는 경우, 쩌오 하고 사성으로 읽는 경우예요. 쩌오 일성으로 훨씬 많이 읽어요. 동사로 가르치다란 뜻이었고 이 단어 역시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여서 우리가 강조해서 배웠었습니다. 我不会打太极拳,你可以教教我吗? 나는 태극권을 할 줄 모르는데 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니?가 되겠죠. 쩌오 일성이고 가르쳐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성의 단어 쩌오인데요. 이 쩌오가 명사형으로 자주 사용될 때 그럴 때는 사성으로 읽어요. 특히 교실 이런 거요. 쩌오실 사성 사성이죠. 네, 그럴 때는 사성으로 읽힌다. 가르침 교육이란 명사일 때. 이 팅도 러시 쩌오워먼 다자쩌오도 跑进教室去了. 자, 이쩌용법도 왔네요. 이거 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아, 되겠죠. 이거 하자마자 이거 하다 할 때 이쪽 용법이 있었어요. 다음은 콩과 콩입니다. 콩 일성으로도 읽을 수 있고요. 콩하고 사성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일성으로 읽을 때 비다라는 뜻이 있고요. 我一个人留在空空的房间里. 나는 혼자 텅 빈 방에 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콩하고 사성으로 읽으면 틈, 짬인데요. 요콩 하면 틈이 있다, 시간이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메요콩 하면 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어서 쓰입니다. 你有空的话就来我家玩吧. 너 틈이 나면 우리 집에 놀러와. 자, 또 더화 나왔어요. 더화 갑자기 뭔가요? 라고 사전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더화는 가정의 용법이었습니다. 너 틈이 난다면 如果你有空的话,要是你有空的话,에 그 더화예요. 자, 이렇게 성조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쥐에와 쩌오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어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이 쥐에 느끼다 생각하다, 쩌오의 잠수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 속에서 기억하시는 게 편한 단어입니다. 我觉得 할 때 쥐에다를 하나 기억하세요. 쥐에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라는 뜻이잖아요. 我觉得最近的天气有点奇怪. 내가 느끼기에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럴 때 내 생각을 말할 때 쥐에다, 쥐에 이성으로 읽는다. 하지만 이 같은 한자가 睡觉라는 단어에서는 사성으로 읽힙니다. 쩌오 하면 잠수면이란 뜻이고요. 睡觉 하면 잠자다 라는 동사죠. 最重要的是多睡觉多休息.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자고 푹 쉬는 것이다. 자다, 잠자다 할 때 睡觉 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단어로 기억하세요. 쥐에다 睡觉. 이제 러입니다. 이 러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초급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러의 용법입니다. 이 러의 용법은 추후에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

그는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 '了解'라는 단어에서 '了'로 읽는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가능보어로 쓰일 때 '러'가 아니라 '了'로 읽어요. 동사 뒤에서 더나 뿌와 함께 쓰여서 가능이나 불가능을 나타낼 때 가능보어에서 '了'로 읽는다. 예문 보죠. 离这儿太远. 여기서 너무 멀어서 我一个人去不了. 나는 혼자서는 갈수 없다예요. 뭐뭐 할수 없다. 去不了.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이럴 때는 가능보어 용법이라 러로 읽지 않고 리아오로 읽어야 된다고요. 유념해서 봐주셔야겠죠. 가능보어 용법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리아오지에처럼 어떤 특정 단어에서 그리고 가능보어에서 리아오로 읽힌다. 자, 이제 러와 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단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祝你生日快乐 할때 러로 읽었잖아요. 快乐였는데 그 러가 다른 단어에도 등장합니다. 음악이란 단어에서요. 인위에라고 읽어요. 이거 아마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한자입니다. 근데 발음이 두 개인 거예요. 快乐 할때 러고 인위에 할 때는 위에로 읽힙니다.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我喜欢听音乐.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 이거 러라고 읽을 사람 없어요. 단어로 기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읽을 겁니다. 하지만 한자가 같다는 건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다음 자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어법 내용은 전치사입니다. 앞에서 어법 정리하면서 전치사를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도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치사의 용법이 어떻게 중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의 정의를 볼까요?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서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난 시간, 장소, 대상, 목적, 원인, 비교, 방향, 방식 등을 끌어오는 아이를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장을 좀 볼게요. 我在图书馆学习.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의 在가 전치사인 거예요. 짜이 뒤에 도서관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여기선 장소가 온 거죠. 도서관에서예요.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치사는 혼자 안 쓰이고 뒤에 명사형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나온 거더러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이 전치사구가 전체가 다 지금 부사가 되어서 쉐시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또 유념하셔야 될게요. 이 전치사의 전체적인 정의와 위치를 아셨다면 전치사의 부정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전치사는 이 전치사 구 자체를 부정해요. 이거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동사 앞에 부정형을 쓰는 게 아니라 뿌나 메이를 이 짜이 앞에 써서 부정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전치사에서는 전치사의 용법을 아시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유사한 전치사들의 용법을 비교해서 어떤 전치사를 쓰는 건지 맞는가,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맞는가, 일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비교점이 되는 것들을 좀 유념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은 총과 리입니다. 종과 리. 둘다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해서 이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용법상의 차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뒤에 시작점이 나와요. 시작하는 거. 뭐뭐로부터 출발해서라고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종을 쓰시면 됩니다. 我要从这里出发. 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출발 이런 단어, 출발하는 단어, 그런 단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는 거, 종따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라는 의미의 종따오, 이런 아이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혹은 뭐뭐부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종什么什么开始, 종什么什么起, 이런 아이들과 종은 자주 같이 짝꿍이 되어서 많이 쓰여요. 종 뒤에는 시작점이 온다. 근데 리를 볼게요. 리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라는 한국어적인 뜻을 갖지만 리 뒤에는 기준점이 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냐가 나와요. 리, 쉐샤오 리절진마. 학교가 여기에서부터 가깝니? 쩔이라는 것은 기준점이에요. 학교가 여기에서부터 가깝니? 기준점인 쩔이 뒤에 없다는 거죠. 离电影开始还有一个小时. 네, 장소가 기준점으로도 올수 있지만 시간이 기준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다.

수업을 마치기 전까지 5분 남았다. 이럴 때 리를 쓰는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리를 쓰고 언제 총을 쓰는지, 이 리 자리에 정을 넣어놓고 틀린 걸 고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다음은 따오의 용법 볼게요. 아까 종 따오에서 설명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이것은 티시, 종 싱치이, 따오 싱치를. 한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동시에 출발점, 도착점에 대해서 같이 전치사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땅이라는 걸 볼게요. 땅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얘는 땅, 什么什么的时候, 이렇게 많이 쓰여요. 짝꿍이 돼서. 얘는 생략이 자주 되기도 합니다. 我到图书馆的时候, 내가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图书馆已经关门了.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다. 자, 그리고 짜이 아까 했었죠? 어디 어디에서예요? 你在学校门口等我吧. 너는 학교 입구에서 나를 기다려라. 자, 이렇게 짜이, 장소가 쓸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하고 장소가 같이 나오면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장소가 나왔죠. 그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어순. 자, 이제 대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끈과 허가 나오는데요. 둘다 뭐뭐 와라는 뜻이에요. A和 B, A跟 B 쓸수 있고요. 그리고 둘다 바꿔 쓸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我很想跟你一起去爬山. 나는 정말 너와 함께 등산을 가고 싶다. 그리고 A,我和我妈妈很像. 나는 나의 엄마와 닮았다. 이렇게 A와 B를 연결해주는 아이가 될수 있죠. 그리고 게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我给老师打电话. 나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네, 나가 동사고 게이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라는 뚜이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뚜이我很好. 나에게 아주 잘 대해준다. 이 의미인 거니까요. 뚜이를 쓸수 있습니다. 대상이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는 우리가 뭐뭐을를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올 때 발에 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 바도 전치사입니다. 大家把书翻到50页. 여러분 책 50페이지를 펴세요. 翻은 펴다라는 뜻이거든요.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책 50페이지를 펴세요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티인데요. 사성으로 읽고요. 그리고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你替我送他去机场. 그러면 너 나를 대신해서 그를 공항에 데려다 줘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자주 쓰이는 전치사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있는 동사와 짝꿍지어서 함께 기억하시면 훨씬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이 다电화, 게이 누구누구 다电화 이렇게라든지 뚜이 에이很好, 누구에게 잘 대해주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수로와 함께 짝지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의 용법으로 가볼까요? 예, 비교, 비, 뭐뭐 보다라는 전치사예요. 今天比昨天更热.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 이렇게 비교일 때 전치사 be 쓸수 있고요. 그리고 행위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被 뒤에 뭐뭐에 의해서 뭐뭐 하다. 自行车被他骑走了. 자전거가 그에 의해서 타고감을 당했다.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랑이 역시 피동의 의미로 뭐뭐에게 뭐뭐를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일 수 있어요. 나번수 랑은 나走了.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져가면 당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범위를 나타내는 관위도 있습니다. 관위, 저件事,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앞에서 뚝 떼서 얘기하고 我们要认真讨论一下.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해. 除了, 네, 대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除了는 이 자체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고, 除了他, 그를 제외하고, 大家都同意我的意见. 모두 다 나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거니까 그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주어 같은 경우에는 본문 독해 문장 속에서도 이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서 답을 찾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를 제외하고의 의미가 있다. 주어. 자, 이제는 목적 원인으로 가볼게요. 왜를 볼 건데요. 왜도 중요한 전치사 중 하나입니다. 왜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마마 为我准备了很多好吃的菜. 엄마가 나를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꼭좀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에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거든요. 我为这件事担心极了. 나는 이일 때문에 너무 걱정돼. 이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때문에 걱정.

된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 way를 써주셔야 맞습니다. 다음은 방향을 나타내는 왕과 시향이에요. 얘네 둘도 같이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왕은 뭐뭐 쪽으로라고 뒤에 방향이 둘다올수 있어요. 근데 시향은 뒤에 사람이 올수 있어요. 왕은 사람이 못 오지만 시향은 뒤에 사람을 향해서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왕요저우 이발미지오따올라. 오른쪽으로 100m 걸어가면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 왕이 보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선 전치사 용법이지만 호처 카이왕상하이. 카이가 동사고 왕이 보어인 거예요. 그래서 호처 기차가 상하이 방향으로 떠난다. 상하이 쪽으로 떠난다. 이렇게 보어로적인 용법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어요. 요거는 왕에만 있는 용법이고요. 시향 볼게요. 你帮我向他们表示感谢. 너 나를 대신해서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줘. 向他们表示感谢잖아요. 이렇게 뒤에 사람이 올 때는 시향에 쓰인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 재료, 도구를 나타내는 용입니다. 很多学生用手机做作业.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숙제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용은 그대로 뭐뭐로, 뭐뭐로 재료, 도구를 말합니다. 자, 이제 OX 퀴즈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다가도 내 스스로 문제를 풀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OX 퀴즈 한번 실제로 스스로 풀어보시고 답 함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请向我一杯茶. 자, 나를 향해서 한 잔의 차를? 인데요. 자, 이 문장 이상하죠. 자, 시향은 전치사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 자체에는 동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뭐 차를 한 잔 뭐 따라줘, 뭐 나에게 한 잔 줘, 뭐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시향은 전치사지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나에게 한 잔의 차를 줘라라고 동사적인 용법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징게이워 이베이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에게 차 한 잔을 주세요. 여기서의 게이는 동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今天跟昨天更冷.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잖아요. 어제보다 더 추워요.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건이 아니라 어제와 더 높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비를 써야겠죠. 今天比昨天更冷.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맞습니다. 3번입니다. 我们在学校门口见吧. 우리 학교 앞 학교 입구에서 만나자. 지금 장소 짜에 쉐샤오 멍코 그 다음 동사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짜이의 용법이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4번 맞아 볼게요. 你帮我把行李搬到那儿.너 나를 도와서 뭐를? 行李 짐을이죠. 짐을 빤 옮겨서 그곳에 가져다 둬라 라는 뜻입니다. 옮겨줘. 날 도와서 짐 좀 옮겨줘. 예, 반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는 뭐뭐 을을이란 전치사였어요. 용법도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XOO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런 문제에서 좀 틀리셨다면 전치사의 개념 자체가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먼저 전치사의 용법을 학습하시길 추천드리고 또 문제도 더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전치사 문제로 수능 실전 문제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 문제 9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你们要向他学习. 너네는 그에게 배워야만 해. 라는 뜻이에요. 자, 向A学习. 요것도 짝꿍지어서 아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에게 배우다란 뜻이에요. A를 향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었어요. 向A学习. 요런 용법으로. 왕과는 다른 점이었죠. 2번. 到十字路口再往右拐. 사거리에 도착하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도세요. 우회전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왕도 잘 쓰였고 뒤에 방향 잘 나왔습니다. 3번. 他一句话也对我没说. 그는 한마디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에요. 자, 지금 여기 부정형 메이 보이시나요? 한마디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부정의 메인은 전치사 앞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뿌와 메인은 전치사 앞에 쓰이는 거라 他一句话也没对我说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4번 我住在离学校很远的地方. 나는 산대요. 어디 사냐면요. 학교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 삽니다. 기준점은 학교죠. 그래서 리 뒤에 기준

점 맞고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다 가깝다 얘기하는 거여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在我写作业的时候, 妈妈出去买菜了. 내가 숙제를 할 때, 그때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막 요리를, 야채를 사오셨대요. 문제 없죠? 在 뭐뭐的时候,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요. 정답은 3번, 부정형. 전치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치사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런 전치사 문제는 살짝만 꼬아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문장 속에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가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어떤 동사랑 같이 쓰였지라는 걸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和爸爸一样高. A和 B一样입니다. A와 B가 같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뭐가 같냐면요. 高, 키가 같대요. 높다, 높이, 키인 거죠. 여기서는 나는 나의 아빠와 키가 같다. 맞고요. B번, 你把词典别放在那儿. 너 사전을 거기에 놓지 마가 있는데요. 자, 아까 부정형의 뿌와 메이만 봤는데 여기는 비에가 등장했습니다. 비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형이죠. 이렇게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도 같은 원칙이에요. 바 전치사니까 전치사 앞에 와야 맞아요. 니 비에 바 지디엔 방자이나 너 사전을 거기에 두지 마라고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뿌, 메이, 비에 다 같은 원리 원칙이다. C번, 妈妈对我说要努力学习. 엄마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셨대요. 나에게 뭐라고 말하다, 对我说, 이런 것들 주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A와 C, 3번이 되겠네요. 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치사 부분 특히 친구들이 문제가로 나오면 어려워하거든요. 이걸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 번에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익숙하게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부담이 덜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구문 나왔을 때 따로 노트 정리하시고 크게 문장 읽어보시고 하는 거 계속 연습해주세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입니다. 미술진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지금 문제에 어떤 한자가 나와 있는지 볼게요. 这件事对我来说很简单.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다. 자, 앞서서 이 간단하다라는 한자, 한자 문제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의 앞장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한자로 나왔던, 발음으로 나왔던, 뭐 성조로 나왔던 관계없이 그게 다시 새롭게 조합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앞에 1, 2, 3, 4, 5번에 나온 단어들만큼은 성조랑 기출문제에서 성조와 발음 그리고 의미까지 한자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다. 이 간단할 때 요 한자 위에 대나무 죽편 있었다고 그랬죠. 자, 성조배열 같은 거 찾아볼 건데요. 지엔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일성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있는 A, B, C, D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삼성일성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오시 나와 있어요. 삼성일성이죠. 대표적인 삼성일성 단어고요. B번은 후자오라고 읽고요. 여권입니다. 자,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러면 큰 소리를 읽으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후자오, 사성사성 여권입니다. 可惜, 네, 섭섭하다, 아쉽다라는 뜻이고 삼성일성이죠. 우리가 찾는 단어네요. 자, D번은 마샹이라고 읽고요. 말 위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바로 금방이라는 뜻으로 부사적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샹. 그래서 정답은 A와 C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발음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2번으로 가보죠. 자, 2번은 다이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请把这些礼物好 했고요. 이 물건들을, 이 선물들을 어떻게 해줘? 你就放心吧, 안심해,这些事都在我身上. 나한테, 내 몸 위에 어떻게 됐어? 이 얘기인 거네요. 이 일들은.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이미 저희가 학습한 내용 중에 떠오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 학습할 때 빠오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었는데요. 여기서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말 바로 빠오가 되겠죠. 우리 빠오의 1번 정답은 1번이고 이 빠오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에 그대로 등장해서 함께 한번 학습했던 내용

내용이에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빠오는 포장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싸는 느낌, 빠오치라일러 이럴 때 쓰인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빠오在我身上 방금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이 일은 내가 책임질게라는 표현이 있었고 책임지다라는 뜻이 좀 특별한 의미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어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봉지를 나타내는 양사이기도 했어요. 你吃晚饭后一定要吃一包药. 약한 봉지를, 약한 포를 꼭 먹어야 돼. 그럴 때 봉지새는 양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包车라고 했을 때 차를 대절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1번의 의미와 그리고 2번의 의미가 두 가지 동시에 비슷한 예문으로 등장했어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책에 있는 내용, 수능 특강이 곧그 시험 범위인 거잖아요. 책에 정리된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기억하시는 거, 예문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유의어가 나왔어요. 칸과 두, 그리고 니엔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팡니엔과 팡시앙을 비교하고 있고 이비엔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我大学以后, 내가 대학을 어떻게 하고 나서 就开始学习汉语了. 아,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你知道去火车站的吗? 너, 기차역에 가는 방법을 아니가 되겠죠. 조금 방향을 아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은 보다고요. 두는 읽다예요. 니엔도 읽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에는 공부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두가 유일하다. 노다시에 하면은 대학을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에도 여기서는 빵니엔과 빵시앙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아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방면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의어 문제도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요. 자신감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4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你的爱好是什么? 자, 취미 물었어요. 네 취미가 뭐니? 我很喜欢爬山. 나는 등산하는 걸 아주 좋아해. 爬山, 不但, 밑줄, 而且能减肥. 자, 不但, 而且라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不但, 而且는요, 항상 짝꿍으로 같이 쓰이는데요. 얘는 점층의 의미를 가져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 能减肥. 체중을 줄 감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장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장점을 플러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점이 아닌 단점이 나오면 알맞지 않은 것이 답이 되겠죠. 让人感到愉快.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즐겁게 한대요. 좋은 점이죠. 太麻烦了. 너무 귀찮대요. 그러면 얘는 맥락에서 어긋나죠. 장점이 아니잖아요. 能锻炼身体, 신체를 단련할 수 있고, 能看美丽的风景,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 对健康有好处, 건강에 좋은 점이 있대요. 자, 모두 다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2번만 단점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점층의 용법에서 이미 긍정형이 나와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엄마가 만든 요리 정말 맛있어요. 매일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밑줄이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我就开心. 그러면 기쁘다. 뭐 네가 뭐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시험이지? 힘내. 엄마 요리를 먹으면 내가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답 한번 찾아볼까요? 做菜太累了. 요리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考试不重要, 시험은 중요하지 않다. 你们喜欢吃, 너희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럼 내가 기쁘지. 자연스럽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你们不爱吃,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자, 얘랑 얘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극강에 있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답이 이둘 중에 하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考试非常重要, 시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 넣어서 해석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6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最近你看过那个歌手的演唱会吗？演唱会。

하면 콘서트란 뜻인데요. 최근에 너 그 가수의 공연, 콘서트를 봤어? 본 적이 있어? 꼬 들어갔네요. 뭐뭐한 적이 있다. 경험입니다. 당연하지. 그는 지금 밑줄이야. 표도 헌난 말. 표도 사기가 어려워. 자, 표가 사기 어렵다는 것은 인기가 굉장히 있다라는 걸 밑줄 친 부분에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 관여밍 아주 유명해. 자, 특히 저홍. 특히 저홍. 자, 홍의 의미 다이어에서 했었죠. 불타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인기 있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특히 인기가 있어. 그리고 B번 한 일반 아주 일반적이다. 그리고 D번 메이나마홍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다가 되겠으니까 정답은 A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홍의 표현,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또 해야겠죠. 7번입니다. 이제 그림이에요.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항상 수능 중국어에서 한 문제씩 등장합니다. 대화를 주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我们 终于到了. 우리 드디어 마침내 도착했다. 爬上来真不容易. 올라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山顶的风景太美了. 산 정상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 자, 샨딩이란 표현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답 찾으실 수 있어요. 산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对呀, 맞아. 前面都是山和云. 앞은 다 산과 그리고 구름이고, 我们就像在天空中一样. 우리 하늘에 있는 것 같다.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다. 空气也很好. 공기도 아주 좋아. 자, 그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림 찾을 수 있어야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그림들, 물건 사는 것, 그리고 뭐 놀이공원 간 거, 이런 것들이 비행기 보고 말하는 거, 그리고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문항은 다른 유형으로도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런 대화는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유추해 보시면서 문항을 확장해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 문항 살펴봤고요.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你喜欢吃辣的吗? 너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해? 喜欢是喜欢.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但是, 그런데, 吃辣的东西后,常常肚子不舒服. 매운 걸 먹고 나면, 그러면 자주 배가 불편해. 是这样啊? 아, 그렇구나. 我非常喜欢吃辣的. 나는 매운 거 먹는 걸 좋아해. 자, B도, A도, B도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B는 뭐, 매운 걸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근데 얘는 특히 매운 거, A는 특히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한답니다. 所以本来我想周末带你去学校门口那家新开的四川餐厅去吃饭的. 그래서 원래 나는 주말에 너를 데리고 학교 앞에 그 새로 문연 사천 식당, 스촨 식당, 사천은 매운 요리로 유명하죠?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 好 아, 좋아, 我们一起去吧, 우리 같이 가자. 虽然不能吃太辣的,可是我也想尝尝那家的菜. 자, 앞서서 살펴봤던 구문이 나왔습니다. 虽然,可是,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뭐뭐하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매운 것을 많이 매운 걸 먹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도 그집 요리를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장창 맛보다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구문 기억하셔서 해석하시는데 힌트 얻으셔야 돼요.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이걸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어 단위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대로 해석을 막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단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보시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특히 접속사들, 자주 사용하는 구문들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보시면서 끊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장도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 찾아볼까요? 1번. A는 매운 것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었죠? 그쵸? A는 非常喜欢吃辣的 했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고요. B번, B는 매운 것을 아예 못 먹는다. 근데 喜欢是喜欢, 좋아는 하잖아요. 먹긴 먹어요. 그러니까 가자고 얘기했죠. 그럼 3번, B는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 아니죠. 완전 반대죠. 매운 것을 먹은 후에 배가 아프다라고 했으니까요. 4번, A는 B를 데리고 새로 생긴 스촨 음식점에 가고자 한다. 이 문장, 이두 번.

0: A 문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는 A와 함께 스촨 요리를 먹으러 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 얘기는 안 나왔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구베이쉐이전에 관한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베이쉐이전은 베이징 구베이코우 附近的一个地方. 구베이쉐이전이라는 곳은 베이징 구베이코우의 부근의 장소이다. 한 곳이다. 它好像一个江南水乡. 그것은 강남의 물가 마을 같다. 2010년 2010년에 建成的, 건설된 것이고요. 我们在那里可以坐船看风景,也可以在小路上散步. 우리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풍경을 볼 수도 있고, 작은 길들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대요. 구베이쉐이전의 동남쪽에는 구베이쉐이전의 동남쪽에는 스마타이 장청, 만리장성 중에 하나인 스마타이 장청이 있는데요. 바다오 스마타이 장청 칸 구베이쉐이전 可以看到 特别美丽的风景. 이 스마타이 장청에 올라가서 고북수진을 보면 그러면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봄이 되면요. 很多中国人来这里玩.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놉니다. 자, 이렇게 해석같이 해봤는데요. 이 장소, 이 유적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지어졌는지, 그 형태는 어떤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계절이 예쁜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2010년에 지어졌고요. 강남 물가마을과 같고요. 근처에 스마타이 장청이 있고요.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들어 방문객이 적은 게 아니라 매번 봄이 되면 많은 중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아니죠. 그리고 5번 베이징 구베이커우 부근에 위치한다로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교재 7강 전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충분히 복습하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복습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Q&A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찌에!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5강은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부분에서 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오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파트니까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것 꼭 인식하시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기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기업의 출제 형태

따른 분류, 이 기업의 출제 형태에 따른 분류, 요 부분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건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 크게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업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구성하는 경제 주체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에요. 자, 우리가 기업의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을 보면은 경제적 목적으로서는 우리가 이윤 극대화예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시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회적 측면이라고 할수 있는 비경제적 목적으로 본다면 공공성, 공익성 등, 즉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그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보다가 어느 기업에서 어떤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회사의 제품에 어떤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 한다면 경제적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시킨 게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추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우선 뒤에는, 더 우리가 이면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국민경제의 3주체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를 우리가 3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즉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 가계와 기업 부분은 우리가 민간경제라고 할수 있어요. 가게라고 하면 뭐 상점 그런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집을 우리가 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는 기업에게 뭘 제공하죠?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그래서 토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주게 되고 자본의 대가로서 이자를 주게 되고 토지의 대가로서 지대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게는 또 재화 서비스를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상품 구매 대금을 기업에게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 가서 사 먹는다든가 뭐 신발을 산다든가 옷을 산다든가 즉 뭐야? 금전적인 측면이 제공되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라고 한다라는 것은 가게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노동, 자본, 토지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한다. 즉, 기업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가게와 기업 모두 정부에게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를 가게와 기업에 제공하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재가 어떤 거예요? 도서관 여러분 이용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는 기업에게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기업이 그를 통해서 생산 활동에 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지. 그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여러분 부모님도 세금을 납부하고 여러분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잖아.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다 세금이지. 그치? 자, 기업의 역할은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생산 경제의 단위라는 거. 그다음에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를 창출한다. 상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게 어떤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은 기업이 잘 되는 국가일수록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국가일수록 뭐야? 경제적 부를 그 나라가 누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들이 바로 대부분 이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없고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역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가공무역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부존자원, 원천 자원들이 별로 없잖아. 뭐 기름이 뭐 펑펑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광산물이 뭐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원료나 이런 것들 수입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죠.
자, 그 다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 부분은 지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출제 자주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임하면 캐럴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주로 출제되고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책임,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책임, 그다음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네 가지 책임이 있다. 경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어떤 책임이 바로 경제적 책임이다. 그래서 주주라고 한다면 우리 통상 이제 회사하게 되면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회사가 많죠.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을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주주. 주식의 주인. 쉽게 얘기해서. 주주. 주주들에 대해서 어떤 이윤을, 그 이익을 창출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제적 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거. 법적 책임은 법규를 준수해서 투명한 경영과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않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법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대,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윤리적인 경영을 실현해 나가는 책임을 우리가 윤리적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자선적 책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이익이 났을 때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 이익을 이제 공유를 실현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자선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 간혹 가다가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뭐 소외계층에서 연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책임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출처 형태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제 크게 일단은 먼저 분류를 해보면 출처 형태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이 있는데 공사합동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사합동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건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주로 사기업하고 공기업. 여러분 무슨 공사? EBS. EBS도 역시 공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다음 사기업.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요 부분이야. 사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이 있는데 공동기업 중에서도 회사기업. 회사기업은 크게 다섯 가지야. 한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게 고난도 문항으로 나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 포화를 해야 돼요. 이거랑 조합기업에서는 협동조합. 그래서 요 여섯 개, 요 다섯 개 플러스 요 협동조합까지 한 개에서 요 여섯 개 기업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상법에서 보시면은 상법 170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170조예요. 상법에서는 회사의 종류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으로 분류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법. 상법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출제되는 문제는 법령 테두리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요 다섯 가지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거. 왜이 다섯 개가 중요한지 알겠죠? 상법에서 회사 기업은 회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먼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명회사.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이 출자하는데 이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각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인적 공동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적 공동기업, 대표적인 인적 공동기업 하면은 이제 한명회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원이 전부 다 이제 무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유한 책임 사원으로 어떤 회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마. 예를 들면 그 회사가 망했다고 쳐. 폐업했다고 치면은 내 투자한 돈만 없어지는 거지. 내가 100만 원그 회사에 투자했다. 그 100만 원만 손실 나는 거야. 나한테 없어지는 거야. 그 이상의 책임은 없거든. 근데 무한 책임은 뭐냐? 그 회사에서 뭐 채무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 채무까지도 연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게 무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지. 이거는. 만약에 그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빚이 뭐한 1억 있었다 하면은 그 1억에 대해서도 그 출자한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무한 책임으로서. 굉장히 큰 거죠.
자, 다른 사원의 동의 없으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 그 회사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 투자 안 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빠져나올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들 그 사원들 전체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난 나오려면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따가 요 부분은 종합해서 한꺼번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형태의 인적, 물적 혼합된 형태다. 근데 이제 인적 회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인적 회사 형태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명 회사에서 변형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 문장에 법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명 회사에 준용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법에 보면은 그 말인즉 뭐냐면 한명 회사에서 파생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한 책임 사원에다가 플러스 유한 책임 사원을 같이 혼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한 책임 사원 여기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투자만 했어. 무한 책임 사원 투자 플러스 그거를 책임지고 나중에 채무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더 무겁다는 거지,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집행 권리와 의무는 무한 책임 사원한테 있고, 유한 책임 사원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엔 참가하지 않아. 즉, 내가 투자에 따라서 어떤 이익 배분만, 분배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자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거.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참가하지 않아. 단지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지분 양도 마찬가지. 지분 양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 책임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요거는 똑같아. 동의. 여기도 마찬가지.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그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게 되면은 지분을 양도하고 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 유한 회사가 있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어. 이 회사는 두 개가 좀 성격이 비슷한 감이 있어. 일단 먼저 유한 회사부터 먼저 보면은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전부 다 유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한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제 구성된 거야. 여기서부터는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예요. 사원 총회를 통해 요거 핵심 키워드다. 요거 잘 기억해놔 또. 사원 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경영은 어디서 사원 총회에서 선출된 누가 이사가 담당을 해, 경영을. 그래서 그 경영, 실질적인 경영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가, 경영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어떤 종합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고 자본금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거를 왜 유한 책임 회사가 상법이 추가되면서 상법의 내용이 추가돼서 원래는 회사에 유한 책임 사원은 없었거든. 상법에 이걸 추가한 거예요. 이게 아마 2010년대 좀 지나가지고 이게 상법에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를 좀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 회사를 이제 상법의 규정에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인 이상의 출자 및 설립 등기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고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좀 편리하게 다른 회사 설립 규정보다 좀 편하게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한 책임 회사다. 근데 유한 책임 회사와 유한 회사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거든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정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어. 그 비교해 보면 유한 회사는 일 좌당 일 의결권을 가져. 이게 뭐냐면 일 좌당 일 의결권.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먼저 이야기하면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져요. 여기서 주라는 건 단위야. 주식회사의 단위는 이제 주거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그 주를 이제 그 1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주당 1의결권. 의결권은 뭐의 약자냐?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의사결정 권한.

재단의 약자가 의결권이야. 그래서 주식회사 1주당 1의결권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00주를 가지고 있어. 주식회사예요, 지금. 주식회사 이야기할게. 유한에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B라는 사람은 50주를 가지고 있어. 자, C라는 사람은 70주를 가지고 있어. 아, 30주로 하자. 30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해서 주주총회를 열거든.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A는 찬성. 난 찬성. 오케이. 우리 사업 확장하자. B하고 C는 난 반대. 반대했어. 찬성 반대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찬성이 돼. 왜? 100주야. 나는 100개의 의결권을 가졌지만은 이두 사람 앞에서 80개야. 밖에 안 돼. 80개의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80개, 100개니까 100개가 더 크기 때문에 찬성이 되는 거야. 아, 사업 확장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의결권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 단위는 주식회사는 1좌라 그랬지. 유한회사는 1좌야. 1좌. 1좌. 이 단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의결권 역시 마찬가지 몇 좌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한회사다.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이지만 유한에서는 1좌당 1의결권이다라는 거. 유한책임회사는 한명 회사처럼 사원이 1인당 1의결권이야. 1인이 1의결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투자했느냐, 그 지분이 얼만큼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수에 따라서 나는 그냥 오로지 많이 투자했든 적게 투자했든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 요게 차이점이야. 요거 잘 기억해놔 두고. 그다음 유한회사인 경우 2018년부터는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거든. 모든 재무제표랑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이상의 어떤 기업들만 이제 한다. 그래서 반면에 유한 책임 회사는 외부 감사가 없어. 외부 감사가 없어. 외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필요가 없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회사를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자본의 증권화가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둘다 공통점이야. 그 자본의 증권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은 뭐야?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일정 규모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 뭐 매출액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은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는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 중에 유한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자꾸 이제 자기네 기업들 공개하게 되고 이제 이런 외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 불편하거든. 그래서 회사를 이제 변경하려고 또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재작년인가 이제 국회 발의 법안을 발의 하겠다 뭐 해서 막 뉴스에 됐던 게 뭐냐면, 그런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명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유한회사 또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냐, 유한회사로, 유한책임회사로 이제 변경하려고 막 하니까 야 그거 좀 아니야 해서 이제 유한책임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 외부감사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이제 편법이라고 할까? 법을 잘 악용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국회에서도 원천적으로 좀 막자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제일 중요한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수익 균등 분할하여 조달하고 출자자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래서 물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뭐? 다시. 물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주식회사. 인적 기업의 인적, 즉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 가장 대표적인 회사, 한명 회사. 물적,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야? 자본이야, 자본. 돈, 투자한 돈, 돈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그 주식을 사간 사람이 투자자가 돼. 그 투자자를 우리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주주, 그 주식의 주인, 주주라고 하지. 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 양도를 통해서 많은 자본이 조달 가능해. 그래서 전문 경영에 의해서 경영하는 또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회의 특징함 네 가지만 외우면 돼. 자본의 증권화다. 아, 자본. 그 회사에 필요한 자본은 증권화시켜서 주식으로 발행한다라는 거. 자, 주주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내가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선생님이 A라는, 즉, 땡땡 전자회사 주식을 샀어. 그럼 나도 역시 주주고, 주주야. 근데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진 않거든. 물론 주총 때, 주주총회 때 내가 가서 의결권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1주당 1의결권. 유한회사는 뭐? 1좌당 1의결권. 요 차이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업의 특징을 한꺼번에 다섯 개 기업을 비교하게 되면 한명 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로 하나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요거를 별표를 하고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험이 나오니까. 뭘로? 고난도 문항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조직 변경. 조직 변경이라는 것은 회사를 변경하는 걸 의미해요. 회사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회사를 어떤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뭐?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 변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살펴볼 때 간단해. 한명 회사와 합자해서 묶으면 돼. 그다음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묶으면 돼. 자, 무슨 말이냐? 한명 회사는 합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합자회사도 역시 한명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 한명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 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뭘로 변경할 수 있다? 합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그러니까 기존에 무한책임 사원이 한 10명 있었는데 그중에 뭐 5명을 유한책임 사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유한책임 사원을 5명을 더 영입해가지고 합자회사로 바꿀 수 있어. 마찬가지 합자회사 사원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이 돼가지고 이제 한명 회사로 변경이 가능하다. 요두개 회사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두개 회사가. 자, 이렇게 묶으라 그랬죠? 자,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체에 의해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뭘로 변경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자, 유한책임 사원은 마찬가지 뭘로 변경이 가능해?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주식회사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해? 주주총회를 열겠지. 그래서 뭘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즉, 다시 얘기해서 정리할게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도 역시 변경 가능해. 주식회사 역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변경이 가능해. 그 말인즉 뭐야?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건 안 돼. 자,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Q&A 보면은 유한회사가 유한책임에서 변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걸 아니고 그러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야. 방법은 있겠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주식회사에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 되겠지. 그러한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실제 외국계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한회사로 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막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률 제정에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긴데 어쨌든 간 우리가 알 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즉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 혹은 유한회사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이 정도. 그래서 이 조직 변경 부분도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조합기업. 조합기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고 협동조합이라는 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서민들의 상호 협조와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소비자, 소상인 등의 공동 출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협동조합은 주변에 굉장히 많죠.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어. 뭐 버스도 협동조합이 있고 택시도 협동, 미용실도 이제 협동조합이 막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가 뭐 생협이라든가 이런 건 대표적인 협동조합이고 1인 1표의 민족 관리 방식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이용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거. 협동조합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업 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야 돼. 5인 이상. 5인 이상이 모인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데 거기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협동조합을 할수 없다라는 거. 5인 이상 이런 건안 된다는 거. 의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야. 이것도 1인 1표다라는 거. 책임 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

자, 이제 공기업. 공기업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출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액 출자한다라는 거. 전액 출자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경영하는 형태나 별도 독립법인체를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맡아서 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 자, 이 종류에는 특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장회사로서 주식회사에 상장도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준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조폐공사라든가 한국방송 뭐 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사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자본과 민간의 어떤 자본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공사합동기업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말고 공기업 정도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인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세운 기업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기업 기억할 건 뭐냐? 뭐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자산총액 뭐 해서 뭐 GDP의 0.5%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은 막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키워드만 중심으로 이걸 다 외우지 못하잖아. 첫 번째, 공정거래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요거, 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뭐 GDP 0.5 기억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여기 다 기억 안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도 바로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서 상호 출자라는 건 뭐냐?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맞출자 해가지고 각 법인이 주식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리면 거대 규모.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 잘 알지? 그 안에 뭐 계열사들이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이라는 거야. 그치? 묶어서 다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다.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에 이제 근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이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형태의 규모들이 중견기업이라고 해당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라면 회사들 있지 그런 회사들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큰 기업 같은데 아주 크진 않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자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면은 판단 기준 보게 되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업종과 상관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면은 중견기업에 해당이 돼. 그러면서 뭐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거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규모 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균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지. 요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준이거든. 중소기업의 기준. 요거 이해하면은 중소기업에 해당돼. 근데 요거 이상이 되게 되면 중견기업에 해당돼. 그다음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 업종 무관하게. 이거 이상 되면은 중견기업이 돼. 자, 중소기업과 그 달리 되는 게 뭐냐면은 중견기업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은 중견기업이 돼. 중견기업이 된다라는 거. 반면에 중소기업은 요둘다 해당돼야 되거든.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자본과 경영 규모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하겠지. 그래서 규모 기준으로 본다면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이하,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이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업종별이기 때문에. 업종별. 이거 업종 이따 볼 거예요.

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는 5천억 미만이어야 돼. 요 둘 다 충족돼야만이 중소기업. 반면에 중견기업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중견기업이 돼. 알겠죠? 이거는 중소기업은 둘다 충족돼야 돼. 5천억 미만이기도 해야 되고 자산총액이 여 업종별로 요거의 규모에 아래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1,500억 이하는 뭐냐? 어떤 것들이냐? 제조업들이 해당돼. 의복, 가죽, 제조업들이 주로 1,500억 이하. 제조업들이 아무래도 매출액이 당연히 크겠지, 당연히. 어디보다? 서비스업보다. 그치? 그 다음 400억 같은 경우 서비스업들이야. 서비스업들이 400억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해당하면서 400억 이하여야 되고, 자산 규모가 5천억 이하여야 돼야만이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중에 하나만 넘었다 하면은 서비스업인데 내가 800억이 돼버렸다. 그럼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 다할 필요는 없어. 이것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되고, 아, 이 정도 규모구나 정도만 이해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규모 구분에 따라서 조금 또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어. 그러니까 중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에 해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소기업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소기업, 그 중에서도 더좀 작은 기업들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소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5억에서 140억인 기업들은 소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인데 130억 정도 매출한다 그럼 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소기업 중에서 뭐냐? 소상공인 지원법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로 따져. 상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5인에서 10인. 뭐 서비스업인 경우 5인, 제조업인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법상 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아까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이렇게 적용받는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법령, 그다음에 기준을 볼때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것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제시문에서 딱 봐도 아 이건 중견기업이구나, 아 이건 대기업이구나, 아 이건 중소기업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4강 문제 한번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단 가에서 다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각각 하나에 해당한다. 자 국내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는, 자,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가는 누구야? 정부겠지. 그치? 정부구나라는 거. 정부가 하는 역할이지, 이거는. 자,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나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장 자동화와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체 원자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해시형 개책을 시도하고 있다. 나는 당연히 뭐겠어? 기업이지, 기업. 한편 다는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소비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건 뭐야, 다는? 다는 당연히 가게지. 가게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그래서 가는 정부, 나는 기업, 다는 가게. 기업, 가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윤극대화 추구하는 건 누굴까? 기업이잖아. 근데 가는 뭐야? 정부니까 답이 될수 없지. 자, 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활동을 주로 한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주로 하겠지, 당연히. 그치? 나는 맞는 거야.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와 다는, 가와 정부와 가계는 민간경제를 구성한다. 아니지. 민간경제를 구성하는 건 가계와 기업이잖아. 그치? 가는 아니지. 그치? 나와 다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다. 나와 다는 가에게 조세를 납부한다. 당연히 가가 뭐야? 정부잖아. 정부에게 가계와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지. 그래서 니은과 니을, 니은과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질의응답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계획 중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공공팀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는 업사이클링 제조 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대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수익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업 운영 및 사업 확장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여러분 특강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 28쪽 봐보세요. 28쪽. 28쪽 맨 하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어떤 기업이야? 그치, 사회적 기업이야. 사회적 기업은 주로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아, 그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보충학습 자료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7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증 요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한 번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 기업 형태다. 개인 사업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케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이거 영리기업과 비영리의 중간 형태이다. 맞아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의 기업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공기업 아니지? 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론적인 내용들 28쪽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론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거는 그간 이제 어떤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대학생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관심 가져서 이제 창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김 부장과 박 과장의 의견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은 네 가지, 테두리 제시한 거에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네 가지. 그럼 그중에서 어떤 거냐? 봐보도록 하죠. 사장님, 자, 우리 회사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김 부장 볼게요. 저는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신제품 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매출 20% 이상 늘릴 수 있다면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 향상과 신규 채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야? 이거는 경제적 책임이지. 박 과장, 물론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라든가, 지역 아동 센터의 기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야? 자선적 책임이지. 그래서 김 부장은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박 과장은 자선적 책임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책임은 가끔씩 출제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사회적 책임만 물어보지 않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은 각 문제 안에 평가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에서 두세 개, 즉 내용 결합형 형태.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서 물어볼 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또 물어볼 수 있어요.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물어본다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 생애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제시문 안에 다양한 형태의 평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문항이 좀 출제되고 있다. 그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회적 책임이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충실하게 공부해 놔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바로, 아, 이건 뭐다. 이건 뭐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야? 제시문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져서 시간상으로 볼때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공공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 부정형 문항이네요. 자, 공공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기기 제조업. 업체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혁신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어떤 어이그 생산을 하는
하는 어떤 기업, 제조업 중심의 생산

0: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한테 이런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뭐야? 이런 것들 개선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요 창출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 제품 출시하는 제조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 경제의 한 단위로서 기업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60%를 재활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어떤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더불어 사회복지기금, 기부, 임직원의 자연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책임이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 공공재정에 넓힌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내고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그 세금의 역할은 뭐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어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때 여기 나타나지 않은 역할은 1번 고용 창출이네.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서 뭐 직원들을 많이 더 채용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나머지는 다 나타나 있지만. 그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이거 고용 창출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 고용 창출이 되겠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자, 5번이죠. 5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공공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공공기업은 지역 내 소규모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이다. 이 기업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공공기업은 수익보다는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도 일부 구성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구성원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가입하면 일정 출자를 통해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뭐에 대한 내용일까? 앞에서 우리 배운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이제 구성됐을 때 우리가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업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는 거. 주식의 자유로운 발행과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회사일까? 주식회사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자, 1인 1표의 민주적 관리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이것도 협동조합이다라는 거.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 유한회사는 1좌당 1의결권. 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을. 출자자 전원이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라 그랬어? 한명 회사. 한명 회사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뭐야? 합자 회사지. 한명 회사는 올 무한 책임이고 합자에서는 무한 플러스 유한 책임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요 답을 맞췄어요? 틀렸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어떤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뭐라는 거, 왜 오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었죠. 기억하고 디귿이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이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6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회사지, 회사. 회사의 종류야. 회사 종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종류와 관련돼서는 거의 고난도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도 문항이다. 그래서 회사의 종류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한 명, 합자, 유한, 유한 책임, 주식회사. 요 다섯 가지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차이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특히 출자 대한 부분들, 지분의 양도. 지분의 양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지분. 지분 양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거. 조직 변경. 조직 변경. 조직 변경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변경은 간단해. 여러분 입장에서 아, 회사명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회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가 바로 조직 변경이라고 보면 되고, 요 합자당 한 명 변경 가능하고, 유한 주식회사 변경 가능해. 유한 책임도 주식회사 변경 가능해.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역시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해. 아, 유한 책임회사 변경 가능하고, 유한회사로도 변경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회사 종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나 이거 들었으니까 이해했어. 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특강뿐만 아니라 완성 갔을 때도 이 회사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본 수능에서 자신감 있게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35강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수능특강 완강하는 날인데요. 첫 번째 연계 교재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다 잘 끝냈으니까 이제 수능 완성까지 잘 끝내고 기출문제 풀어봐도 여러분들 상위 한 4%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인데 오늘은 159쪽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수문항이면서 연계문항 붙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가라는 형질은 대림 유전자 라

B와 small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large B와 small b, 다라는 형질은 large D와 small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두 개는 X형 색채 있고 나머지 한 개만 상형 색채에 독립되어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계도가 등장했습니다. 가계도에서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면 색칠되어 있는 1번은 가나가 발현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빗금 2번은 다가 발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와플 모양이 가다가 발현된 사람. 이 사람은 다가 발현된 사람. 그래서 세 가지 형질을 같이 그림에 올려놨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2번이 가나다에 대해서 모두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갑툭튀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추가 별도의 자료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각 대리미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내는데 이네 명이 이 가계도에 있는 1, 2, 3, 4번이랑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자료를 잘 뽑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전병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 중한 사람에게서만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B로 바뀌는 무슨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거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 그런 유전자 돌변이가 1회 일어나 그런 생식세포 형성이 되었고, 얘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돼서 누가 태어난 거냐면 5번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5번 외에 나머지 4명은 다 믿어도 되는 정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나중에 이걸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봤더니 기역은 라지 비 스몰 비를 이렇게 갖고 있네요. 아, 두개한쌍 갖는구나.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만 빈칸도 많은데 여기 보면 라지 디 스몰 디 총합이 1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다 체세포의 DNA 상대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랬는데 이 D라는 요 유전자의 총합이 1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요게 X형 색체에 존재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X형 색체 한 개만 갖는 남자일 때 요런 유전자의 총합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X형 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두개한쌍 가지고 있는 리을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뭐 모든 유전자를 두개한쌍 가질 테니까 스몰 B가 없다면 라지 B로 두개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보를 좀 채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B에 대해서는 기역, 디귿, 리을이 총합이 이미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4, 4명이 남자 2명, 여자 2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B라는 유전자가 X염 색체에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라면 두개한 쌍인 사람이 2명만 나와야 되는데 벌써 3명이나 등장을 해버렸다. 그럼 요거는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는 거를 알수 있겠죠. 상염 색체에 있다. 그러면 B라는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는 거고 두 개는 X염 색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와 다가 X염 색체 연관이구나. 요렇게 일단 위치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이 B에 대해서 마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라지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 1번부터 4번 4명 중에 3명은 같은 표현형을 보여야 될 거고, 나에 대해서 봤을 때 1번 혼자만 발현되고 2, 3, 4는 나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발현 안 되는 게 라지 B에 의해서 발현되는 우성 형질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 안 되는 게 우성,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 그러면 스몰 B로만 갖는 니은, 이 사람은 이제 상염 색체 있으니까 두개한쌍 가질 텐데 스몰 B로만 갖는 니은이 나가 발현된 유일한 사람 누구? 1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1번이구나. 1번은 남자고 X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총합 한 개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도 X염 색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러면 스몰 A로만 가지고 있을 때 가가 발현이 됐거든요.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것도 열성이에요. 가가 발현되는 거 열성. 그다음에 1번이 스몰 d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는 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럼 스몰 d 가지고 있을 때 다는 발현 안 됐으니까 다만 유일하게 우성 형질이다라는 사실을 니은을 통해서 이미 다 우열 관계를 다 알아내 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기역이라는 사람은 스몰 a만 가지니까 가는 발현될 거고, 그다음에 라지 b 가지니까 나는 발현 안될 거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없으면 라지 d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더라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열성, 우성, 우성 표현형. 열성, 우성, 우성 표현형이면 가와 다가 발현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1, 2, 3, 4 중에 3번밖에 없어요. 그두 개가 발현된 사람은. 그래서 기역이 3번.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랑 스몰 d가 발현됩니다. 라지

D랑 스몰 D가 발현되면 나와 다가 둘다 발현이 안 되는 사람이 2번, 3번 중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다가 둘다 발현 안 되는 사람은 4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4번이구나. 그럼 리을이 자동으로 2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찾아졌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D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라지 A도 가져와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4번 여자니까 어쨌든 두개한쌍 가져야 될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스몰 D로만 두개 가지게 될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채워놨고, 뭐 위치라든지 우리가 뭐 우열 관계라든지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봅시다. 5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라지 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얘랑 연관이 돼 있는 다는 발현됐습니다. 그럼 라지 D도 갖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라지 B 우성 표현형이 발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자형 올려보면 될 텐데, 1번은 스몰 A랑 스몰 D가 연관이 돼 있어요. 스몰 A랑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는 X 염색체의 Y. 그 다음에 아까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스몰 B, 스몰 B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여기 있죠? 라지 B로 두개 가진 사람이고, 일단. 그 다음에, 보시면, 라지 A랑 스몰 A, 라지 D, 스몰 D 가지고 있는데, 3, 4번을 가지고 유출을 해보자면, 3번이 스몰 A랑 라지 D로만 연관이 돼 있겠죠? 뭐, 라지 A, 스몰 D는 없는 게 확실하고, 아예 다 없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스몰 A랑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X 염색체를 가진 게 지금 3번의 조합인데, 이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몰 A, 라지 D가 연관이 돼 있고, 얘 유전자형을 만족을 시키려면 라지 A랑 스몰 D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번은 라지 B를 일단 하나는 가져야 돼요. 근데 뭐 1번, 2번 사이에서 라지 B, 스몰 B는 충분히 태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야. 하지만 라지 A와 라지 D를 동시에 갖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만약에 라지 A를 받았다고 쳐요. 엄마로부터 라지 A를 받았어. 그럼 그 밑에 스몰 D가 따라옵니다. 그럼 지금 딸이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스몰 A, 스몰 D 있는 X염색체 받으면 도저히 라지 D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엄마로부터 스몰 A, 라지 D를 받았어요. 그래서 라지 D는 받았다. 근데 딸이니까 아빠로부터 스몰 A, 스몰 D 받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라지 A를 도저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사실 여기서는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까지는 알수 없고요. 그게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조합인데, 스몰 A가 둘 중에 뭐라도 라지 A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스몰 D가 라지 D로 바뀌어서, 여기서 원래 라지 D가 있을 수 없는 조합인데, 라지 D로 바뀐 상황이거나, 둘 중에 무언가일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알수 없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발생한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는 라지 B다. 동그라미 B, 요거. 일단 라지 B는 아닌 게 확실하죠. 라지 A 아니면 라지 D거든요. B는 아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3번인지 물어봤는데 4번이어야 합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다는 모두 발현되고 나는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와 다가 모두 발현된다는 얘기는 가는 열성형질이에요. 그래서 스몰 A로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는 우성형질이라서 라지 D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B에 대해서 나가 발현되지 않으려면 라지 B 받으면 되거든요. 요것들이 발현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스몰 A랑 라지 D를 받았을 때 그게 발현이 되려면 요거 엄마로부터 요거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게 뭐 딸이든 아들이든 다 성립이 될거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라지 B를 하나라도 받는 경우는 어차피 엄마가 라지 B, 라지 B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다. 그래서 1. 곱해주면 2분의 1의 확률이 나와서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요렇게 해서 이거 보고 사람을 찾을 때이 유전자 조합이면 어떤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를 생각하고 그 표현형을 보이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는 게그 하나만 있으면 그게 바로 발현되는 이 니은, 1번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세 가지 유전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낭성 섬유증을 가진 사람과 가, 나의 핵형 분석 결과와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각각 터너 증후군이거나 고양이 울음 증후군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낭성 섬유증은 유전자 돌연변이거든요. 유돌. 그러니까 핵형 분석을 했을 때는 정상적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의 증상은 외관상 여자인데 난소의 발달이 불완전하다. 그럼 이거 성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터너 증후군이고, 핵형 분석 결과는 성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X염색체 하나만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겠죠? 고울증, 고양이 울음 증후군.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건데 그게 5번 염색체 결실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작고 뭐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라는 거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정상이라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 염색체 일부가 결실은 5번 염색체에서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고, 그 염색체가 상염색체라는 것도 잘 기억해서 남자, 여자에게서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가가 나보다 적은지 물어봤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염색체 수가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일부가 짧아졌을 뿐이지 염색체 수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겠죠. 맞는 내용.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제입니다.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양지의 가와 유전병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라는 형질은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우리 3점 문제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일단 한 가지 형질만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려줬어. 그럼 상당히 쉬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 아버지에게만 스몰 A가 있답니다. 그럼 아버지는 유전자형이 뭐란 얘기일까? X 염색체에 있는데 스몰 A만 있어. 아버지 스몰 AY겠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 아버지에게만 스몰 A가 있다는 거는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뭐란 얘기야? 라지 A란 얘기죠. 여기 X 염색체 있는데 여자는 한쌍 가질 거고 스몰 A로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녀 1, 2, 3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는데, 일단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은 X 염색체가 두 개여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는 두 개로 값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21번 염색체 수가 세 개로 들어갈 거고, 터너 증후군인 사람은 X염색체 한 개만 갖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지금 자녀 1번은 라지 A가 두 개예요. 라지 A가 두 개란 얘기는 라지 A가 있을 수 있는 X염색체 자체가 두 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X염색체 두 개. 라는 거고. 근데 이 사이에서 라지 A를 두개 받을 수 있는 건 비분리로 몰아받아야만 가능하잖아요. 엄마로부터 이렇게 두개 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는다면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1번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그럼 21번 염색체 수는 정상일 거고요. 그럼 21번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 2번이 다운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일 거고, X염색체 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별이 뭐란 얘기야? X, Y, 남자란 얘기죠. 그러면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라지 A는 하나 올 것이다. 그럼 자녀 3이 자동으로 터너 증후군이 될 텐데, 터너증후군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정상으로는 딸은 엄마로부터 라지에이를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그 라지에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쪽에서 N-1인 거고, 아빠 쪽에서 X염색체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스몰 A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X염색체 수는 1개 이렇게 됩니다. 자,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합은 4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C와 F 각각의 X염색체 수를 더한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이두 명이 있고, 여기 복잡하게 난자 A, 정자 B, 이 둘의 수정으로 자녀 1, 그 다음에 난자 C, 정자 D, 이 둘의 수정으로 2번, 그 다음에 난자 E와 그 다음에 정자 F, 이 둘의 수정으로 3번이 태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C와 F의 X염색체 수, C와 F, 지금 자녀 2번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XY 염색체 조성을 가지니까 난자에는 X염색체 정상적으로 하나, 정자에는 Y염색체 하나가 정상적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자에 정상적으로 하나, 난자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번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누구로부터 2개 받았었냐면, 난자로부터 X염색체 2개 받고, 정자로부터 Y염색체 하나 받아서 저렇게 조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C와 F가 가진 건 X염색체가 2개일 거고, 그 다음에 A와 D에는 A에 2개, D에는 없죠. X가 Y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개 해서 약분하면 1이 돼서 요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급, 자녀 1, 2, 3중 Y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은 2명이다. 자녀 1과 자녀 2. 자녀 3은 X염색체 1개 가지는 터너 증후군이니까. 그래서 기역 D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역시나 연계예감 붙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고 좋은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를 해봤을 때,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대림 유전자 라지 B, 스몰 B.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열관계가 딱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3개 중에 2개는 같은 상염색체, 나머지 1개는 다른 상염색체. 일단 다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래서 2 연관 1 독립으로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나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남자 P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다 상염색체여서 2개 한 쌍씩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 Q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세포 1, 2, 3, 4에 들어있는 이 6가지 대림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뭐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리에 0, 1, 2, 4가 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0, 1, 2 매치 유형은 많이 있었는데, 거기 4까지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서 1, 2는 P나 Q의 세포래요, 모두.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가 같은 사람의 세포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세포다. 그래서 둘둘씩 P 거나 Q 걸로 묶이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A부터 동그라미 E는 라지 A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를 여기다 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중 하나는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자, 조건 잘 볼게요. 이 중에 한 개는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형성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 세포이고, 그럼 원래 생식 세포는 N이어야 되는데,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 적거나 아니면 하나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 세포가 동그라미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 하나는 대림 유전자 이 5가지 중에 한 개가 결실된 체세포이다. 자, 그러면 체세포라고 했어요. 원래는 EN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유전 문항에서 체세포라고 하면 지원기 세포를 의미하긴 합니다. 대부분, 대체로. 그래서 지원기 세포면 복제가 안된 상태로 봐야 하는데, 근데 뭐 복제가 돼도 걔가 체세포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지원기 세포겠지만 복제가 돼 있을 수도, 요 정도 느낌으로. 대신에 EN이다. EN이다 하는 거. 그래서 결실된 체세포. 그래서 이 문제는 비분리와 그다음에 결실이라는 염색체 구조 이상을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런 복합형의 문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한 개씩 빼고 나머지 두 개는 핵형이 정상인 세포이다. N일 수도 있고 EN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상이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점은 어디냐면요. 남자와 여자 둘다 라지A, 라지A 유전자형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라지A로 동형접합일 때 뭐는 가질 수 없지? 스몰A라는 유전자는 어떤 세포도 가지지 않겠죠. 비분리가 일어나든, 지금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몰A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봤을 때다 같은 숫자가 쫙 들어가 있는 D라는 이 줄이 딱한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몰A면서 디귿에 해당하는 숫자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 자리에 죄다 빠짐없이 0을 집어넣어줍니다. 0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숫자는 뭐냐면 바로 이 4라는 숫자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유전자와 염색체 파트에서 4라는 숫자에 주목해라. 어떤 단일한 DNA,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4라면 그거는 동형접합이면서 EN이면서 복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비분리가 껴있으니까, 비정상적인 N에 해당하는 상황인데도 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걸 다 막아줬어요.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N은 생식세포야. N이야. 염색분解까지 다 분리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거를 4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 다음에 요것도 뭔가 이상이 있는데 결실이야. 덜 가지는 건 가능해.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동형접합이면서 2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만이 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이게 2N이라서 복제가 돼 있어서 그 결실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D가 결실될 수도 있잖아요. 결실된 거 빼고 A에 대해서는 4개 가질 수도 있지.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이고, 그것까지 고려하더라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4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줄이 어디냐면, 라지 A에 해당하는 이 줄에는 4가 들어갈 수 있죠. 걔가 동형접합이고 복제되어 있으면 4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이형접합인 건 절대, 절대 4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지금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게 비분리되거나 아예 뭐 결실되거나 하는 상황이니까. 또 어디 가능하냐면, 라지 B. 여자 Q의 세포에서는 라지 B도 4개까지 가능해. 그죠? 그러면 최대 딱두 줄에서만 4라는 숫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세로 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 탈락. 그 다음에 리을은 더 많아, 더 많아. 리을은 여기저기 다 있어. 리을도 탈락. 니은이라는 요 기호만 여기 한 칸, 여기 한칸딱두 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이 4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값을 4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라지 B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좀 대체로 많이 채워져 있는 이2 세포를 볼게요. 2는 라지 A랑 라지 B를 각각 4개씩 가져요. 이거 누구 거일까요? 4개, 4개, 라지 A랑 라지 B를 가질 수 있는 건 여자 Q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봤을 때이 1, 2번의 세포는 Q 거구나. Q라는 사람의 세포고 3, 4가 P 거구나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 자, 그러면 이 2의 세포는 라지 A도 4개, 라지 B도 4개 가진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이런 상태의 세포겠지. 저 동형접합이고 2N이면서 복제돼 있겠지. 그럴 때 기억 자리에 1이나 2가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 1이 들어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복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홀수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복제가 돼 있는데 뭔가가 결실돼서 하나만 없어졌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라는 두 종류가 모두 한 개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결실이 일어나도 하나만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2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기억 자리에 다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을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빈 칸은 다 채워진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몰 A는 라지 A가 동형접합이라서 스몰 A는 없고 라지 B가 동형접합이니까 스몰 B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딱0 써있는 얘가 스몰 B겠지. 스몰 B. 그래서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는 앞으로도 라지 D인지 스몰 D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D다, D. 한글로 쓸게요, D. 라지나 스몰이나 뭐둘 중에 아무튼 D다 정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2의 세포는 2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2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1의 세포를 봅시다. 1의 세포에서는 라지 A가 두 개예요. D도 어떤 종류로 두 개입니다. 근데 라지 B는 한 개밖에 없어. 이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D가 원래는 이형 접합이었는데 라지 B 스몰 D였으니까 애초에 이형 접합이었는데 그중에 한 종류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분열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있던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만약에 이게 결실의 결과라면 이거를 두 개가 다한 개가 결실됐다 그랬는데 두 개가 다 없어져야 되고 라지 B가 한 개밖에 없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 라지 A랑 D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비분리로 두 개가 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라지 B는 정상 분리돼서 하나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원이 비분리 결과가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얘가 비분리. 만약에 이게 그냥 체세포인데 결실로 만들어진 거라면요. 이 D 중에 이두 종류가 다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 B가 그러면 얘가 결실된 걸로 봐야 되니까 얘가 결실되면 이 D는 두 종류가 라지 D, 스몰 D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체세포인데 결실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ED가 결실돼서 없어졌구나. 하나가 빠졌구나. 그래서 결실로 볼 수가 있겠다. 3번이 결실된 세포, 1번이 비분리로 만들어진 세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4는 Q의 세포이다. 3, 4가 P의 세포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C와 대립유전자이다.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라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다 D입니다. D. 그러니까 대립유전자 관계고. 그 다음에 디귿, 가의 형성 과정에서 가가 이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1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원래 D가 이형 접합이었죠. 그쵸? 근데 1분열 비분리라면 이 라지 D, 스몰 D를 하나씩 종류별로 갖고 있겠죠. 원래 한개 갖는 게 정상인데 두개 가지면 이상해. 이상한데 종류별로 하나씩 갖는다? 그럼 1분열 비분리. 근데 2분열 비분리다? 그럼 라지 D로 두개 갖거나 아니면 그냥 라지 D로 결국엔 분리가 될 테니까 두개 갖거나 아니면 스몰 D로 두개 갖는 게 2분열 비분리일 텐데 지금 얘는 요 종류의 D로 두개 갖잖아요. 그럼 2분열 비분리로 봐야지. 종류별로 하나씩이 아니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2분열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8번에 문항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게 좀 막혔어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 상염색체 독립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가는 어떤 사람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죠? 복제 한 번, 연속 두번 분열, 그런 상황이고, 나는 이 사람의 G1기 세포 X, 한 개로부터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세포, 기역, 니은, 디귿이 갖는 라지 A, 라지 B 플러스 한 값이랑 스몰 A, 라지 B 플러스 한 값,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한번딱 일어났다고 하고요. 이 기역, 니은, 디귿 세포는 각각 1, 2, 3 시기에서 관찰된 세포 하나씩이랑 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뭐가 좀 열려 있었는데, 여기서 요 단서가 좀 들어가 줬어요. 그맨 마지막에, 서로 다른 시기에 한 세포이다 하고 점 찍고 끝났잖아요. 그 뒤에다가 요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0이다. 스몰 B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봤을 때 기역은 총두 개를 더 했는데도 이렇게 한 개가 나왔어. 그럼 일단 복제가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개를 더한 값이 홀수가 나왔다? 그럼 애초에 각각이 홀수고 그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과 2의 세포는 복제 구간에 해당하는 세포기 때문에 기역이 3 구간에서 관찰되는 세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더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더 상위, 헤어지기 전의 세포잖아요. 지금 이원 구간의 세포는 아직 한 번도 분열 안 했어. 복제만 했어. 모든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디귿이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분열이 되면서 뭘못 받아가지고 원래 있던 유전자가 뭔가 없어졌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니은이 2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B의 합이랑 스몰 A, 라지 B의 합이 원래 복제되어 있는 2인 상태 세포에서 둘다 4였는데 그게 한번 분열하고 나니까 지금 스몰 A랑 라지 B가 같이 있는 요 세포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스몰 B도 없대. 요 세포에는. 그러면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원래 상염색체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B라는 이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B를 못 봤고 라지 A만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는 세포겠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라지 A랑 스몰 A랑 라지 B랑 스몰 B랑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복제가 됐어. 그러면 각각이 두 개씩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세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디귿. 그럼 라지 A 두 개, 라지 B 두 개니까 더하면 4가 되고, 스몰 A도 두 개, 라지 B도 두 개니까 더하면 4가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분열을 할 때, A는 잘 분리가 된 겁니다. 라지 A 일로 가고, 스몰 A 일로 갔어. 근데 B가 여기로 하나도 안온 거지. 이쪽으로 다 갔다. 요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분열이 일어나면 라지 A만 한 개씩 갔거나 아니면

스몰A, 라지B, 스몰B를 각각 하나씩 갖는. 요렇게.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라지A와 라지B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지금 요둘 중에 하나가 기억이겠네. 기억. 아까 얘가 니은이었고, 그죠? 그러면 라지A는 없고, 라지B는 한 개. 근데 스몰A랑 라지B를 더한 값으로 표현하면 두 개인. 그런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2식의 세포. 아니죠. 3식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사람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A, 스몰A, 라지B, 스몰B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재밌는 문제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이 문제의 연계 예감을 붙일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형태가 너무 독특해서 이대로 나오는 건 조금 모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읽어보면서 그 감상을 같이 덧붙여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형질은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호 매치까지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의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B, 라지 B, 스몰 B와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요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하나의 형질이 두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다인자 유전일 텐데. 근데 무슨 설명이냐면요. 라지B는 스몰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라지D는 스몰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다인자 유전 문제는 우열관계? 그런 거 없고,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단서가 늘상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계속 그렇게 출제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다인자 유전 말고, 약간 상위라는 어떤 그 유전자의 그 조절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못풀건 아니야. 근데, 마지막 해 수능에서 이렇게 뭔가, 모험을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다. 근데 뭐, 자료 해석으로 되긴 하니까 조금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요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인자 유전 형태로 바뀔 수도 있어 보이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퍼즐 맞추듯이 굉장히 재밌는 문항이긴 하거든요.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라지B와 스몰B는 가라는 염색체에 있고, 라지D, 스몰D는 나라는 번호의 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둘은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와 나가 각각 1이나 2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거나 2번이거나, 둘다 상염색체이긴 한데, 그럼 만약에 1번에 해당하는 거는 가랑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번에 있는 거는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2연관, 1독립입니다.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표는 나의 유전자형에 따른 나의 표형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좀 쉬워지는데요. 자, R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려면, 라지 B랑 라지 D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면 돼요. 둘 다에 대해서 우성 유전자 하나씩 가지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뭐든 이렇게 발현됩니다. R로. 근데 X가 발현되는 경우는 뭐냐? 라지 B는 하나 이상 갔는데, 라지 D를 못 가지면. 스몰 D로 가지면 X가 발현된다. 그 다음에 Y는 라지 B를 못 가졌어. 스몰 B, 스몰 B야. 근데 라지 D는 하나 이상 가졌어. 그러면 Y로 발현되는 거고, 라지 B, 라지 D를 다못 가졌어.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야. 그러면 G로 발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른 상황이다.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6번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이거를 쓰긴 어려우니까 가에 대해서만 가계도를 그려줬는데 뭐 갑툭튀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색칠돼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표가 있습니다. 표는 1번, 2번, 5번, 6번 4명. 1번, 2번, 5번, 6번. 요 사람에게서 A랑 B를 더하거나 A별이랑 D를 더한 그런 값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줬다. 그리고 1, 2, 3, 4에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대요. 넷 중에 하나씩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이랑 5번에 나의 표현형은 같답니다. 쌤쌤. 요거 중요한 단서. 그리고 4번, 5번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리미

0: 유전자,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
1: 비불리 아니고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었다. 얘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돼서 누가 태어난 거냐면 6번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번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조합을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은 각각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스몰디 중에 하나이다. 나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가 1번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 1과 같은 표현형일 확률이 16분의 3이다. 조건이 뭐 상당히 많아요. 이거 가지고 누구랑 누가 연관되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 건데, 뭐이 표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갑툭튀도 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탁그 들어와야 되는 숫자가 다른 것보다는 0입니다. 0. 0은 라지 A도 없고 라지 B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A별로 두 개란 얘기. 어차피 이거 다 상염색체 있으니까 무조건 남녀 두개한 쌍씩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으면 뭘로? 스몰 B로 두 개. 자, 그랬는데 A별이랑 라지 D의 합은 또 3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A가 없어서 A별은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D가 하나란 얘기지. 그럼 라지 D가 하나면 나머지 한 자리는 스몰 D로 채워줍니다. 아직 누가 누구랑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전자형은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2번이 A별로만 갔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A별이 가를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다. 그다음에 A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자손들에게 무조건 A별을 줘야 돼요. 3번에게도 4번에게도 A별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몰 B도 무조건 줘야 되죠. 스몰 B도 줄 수밖에 없다. 라지 D, 스몰 D는 뭐둘 중에 하나씩 갈수 있겠지만 그랬는데 3번이 엄마로부터 라지 A별을 받고 4번도 A별을 받아야 되는데 4번이 가가 발현됐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로부터 A별 받은 게 확실한데 가가 발현되려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 A도 받아야만 하죠. 누구한테? 아빠한테. 아빠가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4번이 가에 대해서 2형 접합인데 가가 발현됐으니까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3번도 열성 동형 접합. A별, A별. 그 다음에 3번이 태어나려면 1번도 A별 하나 줄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니까 A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러면 라지비 몇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비 하나. 그럼 나머지 자리는 스몰 B. 그 다음에 A별도 하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조합으로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갖는다면 표현형이 Y가 되겠네요. 4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Y는 일단 끝.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은 라지 A, 라지 B의 합이 1입니다. 근데 지금 5번의 표현형을 봤을 때 라지 A는 없는 A별, A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열성의 표현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A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5번은 라지 B가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스몰 B겠습니다. 그리고 A별은 두개 있겠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은 A와 B, 라지 B의 합도 3이고요. A별과 라지 D의 합도 3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일단 두 개의 유전자 합이 3인 경우는 항상 이렇습니다. 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다. 그래야만 3이 되니까. 그럼 그럴 때는 둘다 있다. 일단. 둘다 있어. 그러면 A도 있고, 라지 B도 있단 얘기예요. A도 있고, 라지 B도 있다. 그 다음에 A별과 라지 D의 합도 3이다. 얘도 둘다 있다. 뭐 1대 2의 비율로 둘다 있다. 그럼 A별도 있어야 돼. 그러면 각각이 최대 한 개씩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1 플러스 2구나를 알수 있고, 그러면 B도 라지 B로 두 개, D도 라지 D로 두개 갖고 있는 것이 6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물론 6번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나올 수 없는 조합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준 유전자는 정상적인 유전자란 얘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라지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야. 근데 그 라지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4번과 5번의 요 표현형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쪽이 라지 B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하면, 다른 한쪽도 라지 B가 있어서 같은 표현형이 될수 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B가 돌연변이인지 D가 돌연변이인지 모르겠지만 D도 적어도 하나는 제대로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라지 D를 둘 다 갖고 있어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4번이 라지 B랑 라지 D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4번은 라지 B, 라지 D가 발현될 R의 표현형일 거고, 그 다음에 1번이 라지 B가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표현형 X가 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라는 표현형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small d, small d 여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남았잖아요. G라는 표현형. 그게 3번일 겁니다. 3번이 G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small a, small b, small b, small d, small d 여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6분의 3이라는 요 확률을 좀 만족을 시켜볼 건데, 지금 두 쌍의 염색체잖아요. 두 쌍을 조합해서 16분의 3이 나오려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전자형은 대략 나왔고, 여기에서 1번이랑 같은 표현형이 나오려면 일단 AA별, AA별이면서 그 다음에 라지 B 언더바에 스몰 D, 스몰 D 조합으로 받아야만 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스몰 D, 스몰 D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D에 대해서도 4번과 5번이 스몰 D를 갖고 있었다는 게 다 채워지고요. 여기에서 A랑 B랑 연관시켰을 때랑 A랑 D랑 연관시켰을 때 이 확률 조건이 달라지는데, A랑 B랑 연관시키면 이게 4분의 3이 나올 수가 없고 16분의 1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펼쳐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연관으로 해서 펼쳐보시면 1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만족이 안 되고, A랑 D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16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랑 D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가 1이고 가는 2입니다. 이렇게 만족이 된다. 그렇게 돼서 요게 어떻게 나올 수 없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그랬을 때 A랑 1번이, 아 4번이 A랑 여기서 스몰 D가 연관이 되고 A별이랑 라지 D가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4번. 그 다음에 5번이 A별, A별인데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가 각각 하나씩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따로 있는 게 5번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6번이 AA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스몰 D가 올 거고, A별에서는 뭐 라지 D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라지 B, 라지 B는 가능. 이렇게 됐을 때 절대 라지 D, 라지 D가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몰 D가 라지 D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1이다. 가는 2번 염색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난자이다. 난자에서 그런 것이 4번에서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겠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번에 나의 표현형은 Y다. 2번은 Y가 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어떤 가족의 유전형지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나는 라지 B, 스몰 B에서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 대문자가 완전 오성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이 중에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나왔는데 각각의 성별과 그 가나의 발현 여부, 라지 A와 스몰 B의 상대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이제 문제 상황이 있겠죠. 자녀 2가 태어날 때 뭐가 수정이 됐냐면 정자 1과 난자 2가 수정이 되어서 2번이 태어났는데 각각 다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다시 2n짜리 2번이 태어난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자녀 3이 태어날 때도 뭔가 이상이 있었는데 생식세포 3과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이 됐대요. 이건 누가 난자인지 정자인지도 안 알려줬죠. 이렇게 수정돼서 3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결실 돌연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2번, 3번 빼고는 나머지는 믿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라지 A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스몰 A로만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라지 A를 두 개 갖습니다. 라지 A 두 개 갖는데 가가 발현이 됐다. 이게 우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인데 이제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자녀 1번은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겠고요. 자녀 2번은 라지 A 없이 스몰 A로만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 3, 남자는 여기서 라지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스몰 B를 하나 가져요. 그죠? 그리고 숫자가 쭉 없다가 여자 2번도 스몰 B를 하나 가지고 근데 둘의 표현형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힌트는 없고 근데 자녀 3이 스몰 B가 없습니다. 그럼 라지 B로만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 B로만 가질 때 나가 발현됐어. 그러면 라지 B는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다. 아, 우성이구나. 그래서 얘가 스몰 B, 발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성이란 거를 여기 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근데 아빠가 나가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라지 B도 있어야죠. 그럼 아빠인 남자에서 두개한 쌍을 갖는다? 그럼 이거는 상염 색채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X염 색채에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는 X염 색채의 존재.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AY. 그 다음에 자녀 E는, 어쨌든 얘는 뭐, EN을 회복한 그런 상태니까 숫자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니까 두개한 쌍. 그 다음에 요 자녀는 라지 AY 이렇게 될 텐데, 도저히 스몰 A, 스몰 A 조합이 나올 수가 없죠. 요둘 사이에서. 그러면 엄마가 난자에 A를 안 담아줬다. N-1. 근데 아빠가 정자에 스몰 A 복제된 걸두개 담아줬다. N+1. 근데 똑같은 거두개 줬으니까 이분열 비분리,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지금 열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스몰 B, 스몰 B죠. 근데 스몰 B가 하나도 없어. 원래 받아야 되는데 없어. 결실. 그래서 난자에 스몰 B가 결실된 상태로 수정이 되었다. 라지 B를 갖는 정상 정자와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나가 상염 색채에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이분열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3의 상염색체수분의, 3은 얘죠. 상염색체수분의 성염색체수인데, 얘는 결실이 일어났을 뿐 염색체수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염색체 22개에 성염색체를 정상적으로 하나 갖는 그런 생체세포니까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전체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박수, 박수!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연계 교재를 클리어 해냈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특하고 장합니다. 자, 그런데 잘안 풀리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 유전이 아니더라도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해 나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결국 풀수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선생님이랑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두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의 격변을 쭉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격변화가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이 떼기 어렵지만, 가다 보면 속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 역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할 학습 목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가 등장하는데, 직업을 어떻게 묻고 답하냐, 그리고 장래희망을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취미를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문법에서는 명사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활생불추할 때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단수 성격과 복수 성격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미리 좀 마음을 준비를 하세요. 단수 성격은 단순합니다. 근데 복수 성격은 엄청 많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가 해야겠어라는 마음을 가지면 부담이 되지만, 끊어서 오늘은 한 50%만 내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60, 70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100%가 돼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난 시간에 마스크 봤으니까 러시아 제2도시 가야겠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 성격의 형태 되어 있는데요.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성은 이미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단수 대격할 때 활생불주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활동체가

활동체가 성격과 객격이 동일하다 보니 성격 형태가 뭔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은 아가 붙고 미야키스나과 야 남성 명사의 성격은 야가 된단다. 남성 명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 한번 가지고 저기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자, 남성 명사에서 성격을 살펴보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은 플러스 아고요. 이크라트과의 미야키스낙은 사라지고 야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진의 성격 마가지나, 그 다음 박물관의 성격 사전의 성격 각각 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성 명사는요. 오, 아, 예, 야의 성격 어미를 갖습니다. 오는 지우고 그 자리에 아,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가 들어오고요. 야는 사라지고 이, 미야키스나도 사라지고 동일한 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외우시면 될것 같고. 자, 남성과 여성과 중성에 있어서 격변화를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지만 복습도 해보고 예습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세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음으로 끝나거나 이크라트걸 끝나거나 미야키스나 끝나니까 세개 넣어주고요. 여성에는 아나, 야나, 미야키스나. 중성은 오나, 예나, 이미야를 써볼게요. 미야 대표 이미야하고 브레미야 말하면 되니까. 자, 이게 주격이고요. 생, 여, 대, 조, 전치격 이렇게 됩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생격 배웠습니다. 아, 역격 아직 안 배웠어요. 우예요. 그다음에 대격은 뭐죠? 자음은? 자음이나 이끌어트고 미약했으나 모두 다 남성 명사는 활생, 불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족격은 옴이 붙고요. 그 다음 전치격은 예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끌어트고에 이, 야, 유, 활생, 불주, 옴, 예예요. 그리고 남성 명사 미약했으나는 방금 전에 했던 이끌어트고에를 컨트롤 C, 컨트롤 V. 야, 유, 옴, 예. 고맙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남성 명사 단수 격변화 정리하고요. 여성 명사를 가기 전에 중성 명사를 먼저 할게요. 자, 중성 명사 5호가 맨 앞에 나왔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랑, 즉, 첫 번째 나온 아이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고, 단, 뭐가 다르다? 대격에서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죠. 중성 명사는. 그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5, 자음 아, 우, 예, 옴, 예죠? 얘도 아, 우, 옴, 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까요? 얘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아이랑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야유, 옴, 예. 예, 야유, 옴, 예. 그러니까 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은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유목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야는 써볼게요. 그냥 이민이. 그 다음에 역격도 이민이. 생격과 지금 역격이 동일한 형태고 전치격도 여러분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미아로 끝나는 중성명사는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중성명사니까 이미아가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족격만 남았네요. 이민이. 이렇게 됩니다. 브레미아도 마찬가지예요. 브레미아, 브레미니, 브레미니, 브레미아, 브레미니, 브레미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명사는요. 여섯 개를 쭉 쓰겠습니다. 아, 의, 예, 우, 오이, 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생여대 조전, 아, 의, 예, 우, 오이, 예. 야는, 야, 이, 예, 유, 예이, 예. 자, 그리고 미약사 여성 명사는 미아로 끝나는 중성 명사와 동일하게 생격, 역격, 전치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생격 이, 역격 이, 전치격 이,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므로 대격 미야키스나, 그 다음에 주격은 유만 붙이면 돼요. 요렇게 쭉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단수 격변화 모두 선생님이 적은 거거든요. 복수 격변화는 훨씬 간단하다고 했어요. 단, 오늘 배울 생격만 빼고. 그래서 단수 격변화를 정리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나중에 독해하실 때 탁탁 그 아귀가 맞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생격 배웠고 주격은 뭐 배울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외우는 단어 그 자체고 대격 배웠고 전치격 배워서 앞으로 다음 강의 역격 그다음 강의 족격 배울 텐데 우선 한번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 차원에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수색격 형태 배웠으니까 이제 예문 볼 텐데, 무이꾸빌, 우리가 샀습니다. 꾸빌치 동사의 과거 시제인데, 뭘 샀냐면, 느바빌리에다. 자, 이는 다음에 단수성격이 오죠? 2, 3, 4가 모두 단수성격이 오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단수성격 어미, 아이니까 느바빌리에다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무이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족격, 옴, 아까 전 선생님 썼었죠? 그래서 나와 친구는 만났습니다. 우 플러스 생격인데요. 전치사 우는 항상 생격을 지배해요. 그리고 의미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 소유, 나에게 우민이야, 너에게 우칩이야, 당신에게 우바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인데, 뭐뭐 옆에라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네 지배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박물관 옆에서니까 박물관은 이끄라트골 끝나는 남성 명사잖아요. 이끄라트골 끝나는 남성 명사의 생격은 야가 되는 거니까 우 플러스 생격.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박물관 옆에서. 우리는 여름을 보냈다. 브라비스지 리했던데요. 뭐뭐를 보내다 할때저 동사를 써요. 제가 어떻게 나온 아이냐면 미스치 하면 이동 동사로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정태 동사인데 그 앞에 뿌라가 붙으면 뭐뭐를 보내다란 말이 돼서 브라비스치 브리미아 하면 시간을 보내다. 브라비스치 까니꿀리 하면 방학을 보내다. 브라비스치 옷보스크 하면은 휴가를 보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쟤는 이제 여름을 보내다고 계절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이 위스란 동사의 과거 시제 사람을 데리고 가다는 이 동사 뿌라가 붙으면 뭐뭐를 보내다라는 뜻이지만 원래 이 자체 의미의 과거 시제를 보면 뮬, 빌라, 빌로, 밀리 됩니다. 그래서 뿌라를 붙이면 뿌라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라빌리가 온 거예요. 여름을 보냈다.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자, 이거는 기슭이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바다라는 말이죠. 자, 러시아어에서 명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 뒤에 명사는 생격 처리를 합니다. 기본 생격의 의미는 소유와 소속, 뭐뭐의 할때 생격을 처리하지만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뒤에 명사 생격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뒤에 보는 명사가 이거기 때문에 바다라는 명사의 생격 어미, 예로 끝난 명사 중성, 예를 지우고 야가 온 거죠. 그다음에 기슭에 할때 당시에는 우가 와서 장수 표현한다고 저번에 설명했죠? 그리고 기슭은 항상 나랑 결합해요. 나 비리구리 모리 하면은 바닷가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나 부나슈 그바르치리에 슈테리 사 이와 마찬가지로 사 다음에 단수 생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꼽났다. 아로 끝나는 명사 생격 뭐예요? 아, 의, 예, 우, 오이에. 두 번째 의죠. 그래서 꼽나뜨이가 되겠습니다. 네 개의 방이 있다. 그 다음 요거는 길 물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깎다 이해하지. 도달하다.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하고요. 얘는 반드시 생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붉은 광장이라는 말을 각각 붉은의 형용사, 광장의 형용사의 생격, 그 다음에 명사의 생격을 소지해야 되는데, 원래는 플로시지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스나야 플로시지 텐데, 이 아이가 생격을 지배해서, 아야로 끝난 형용사의 생격 오이,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명사의 생격 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깍, 다, 이하치, 다, 크라스나 플로시지. 붉은 광장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복수 생격 볼 텐데, 여러분은 한 페이지에 아주 아주 빡빡하게 요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시트에 넣으려면, 불가능해서 남성하고 예문 보고, 여성 중성하고 예문 보고, 여성하고 예문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남성부터 보겠습니다. 남성이 제일 뭐가 많죠?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우선 아래 보세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성격은 오프예요, 오프. of, magazine, magazine of. 근데 단 다섯 개 자음 빼고 쉐, 쉐, 샤, 씨야, 쟤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복수격은 of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부분 of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거는 위에서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크라트거의 짧은이로 끝나는 아이는 예프의 복수격이 무제이는 무제이프. 영웅, 기로이는 기로이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미약사, 남성 명사의 성격은 예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미약사

타고난 아이는 남성 명사건 여성 명사건 복수인격은 모두 예의 어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슬라바리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이끄라트 끝나는 명사, 미약수 끝나는 명사, 남성 명사인데 각각의 복수인격 형태가 자음은 오프, 이끄라트 거에는 EF, 그다음에 미약시당은 예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그 제외하는 다섯 개 자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같은 집에 살아요. 뭐, 쉐, 쳇, 샤, 시아로 끝나는 아이는 오프가 아니라 예의를 복수인격 어미로 가져요. 그래서 칼, 나 쉐이, 의사, 브라 쉐이, 연필, 가란다 쉐이, 그 다음에 이습, 마르 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쉐, 쳇, 샤, 시아로 끝나는 복수인격 어미는 예의다. 자, 그럼 요거 남았죠? 쨔. 쨔는요, 두 개입니다. 간에 이렇게 강세가 있을 때는 오프, 아버지, 아치에츠, 아쪼프, 오프를 붙여줘요. 까니에츠, 끝, 깐쪼프 이렇게 되는데 간에, 어미에 있을 때는 오프인데 간에 강세가 있다. 그럴 때는 예프가 돼요. 외국인, 이나스트란체프, 뒤에 어미의 강세가 없죠? 그러니까 예프가 붙고요. 달, 월할때 미시츠, 복수인격, 미시츠, 간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예프가 붙습니다. 자, 정리하면 째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인격 어미는 강세가 어미에 오면 오프고요. 강세가 어간에 오면 예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 명사 예시 볼 건데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이한 아이들을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작문에 보니까 야꼬필 나는 샀다 니에스콜 거몇 개의라는 말인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노가 많은 말러 적은 스콜 거 얼만큼 니에스콜 거몇 개의 그거 중에 하나가 니에스콜 건데 요런 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생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생격이 옵니다. 연필은 셀 수가 있죠? 그럼 복수 생격 써야 되는데, 쉐, 쳇, 샤, 시아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생격은 예의가 오죠. 그래서 그란다 쉐이가 왔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생격은 오프가 오는데, 쉐, 쳇, 시아. 샤, 시아가 오면 예의가 와서 연필의 복수 생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스콜 거또 스콜 거 나왔네. 그러면 셀수 있으면 복수인격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셀수 있으니까 복수인격 왔고요. 아쪼프 째로 끝나는 거는 어미의 강세 있으면 오프가 오니까 이렇게 왔죠. 몇 분의 아버지가 무젯 뭔말 예정인가요? 사브라니에 하면은 회의예요. 회의. 근데 회의에라고 이제 장소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 예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 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야, 이예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아이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세 가지입니다. 격변화에서. 먼저 단수 역격에서 이하로 끝나는 아이의 역격이 이이가 되고요. 단수 전치기역에서 이세 개가 모두 이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의 복수 생격이 이이크라트 거예가 돼요. 요거는 별도의 그룹으로 해서 역격, 전치기역, 복수 생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는 살고 있다. 한국에 5개월 동안 일 다음에 수사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옵니다.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와요.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가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에 복수 생격이 와야 되는데 째로 끝나는 아이는 간에 강세가 있을 때는 복수 생격 어미를 예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5개월이라고 하려면 러시아로 빼앗지 미시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수 생격 형태 중에 중성으로 넘어갈게요. 중성은 5로 끝나거나 예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5로 끝나는 명사는 5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5가 사라진다는 거죠. 즉 5를 떼어내면 복수 생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스콜걸리에 스콜걸짐 했잖아요. 오랜만이다 할때 이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리에터 원래 여름이라는 단어를 냈던데 얼만큼이라는 단어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인격이 와. 근데 5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인격은 5가 탈락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할때 한번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창문, 편지 모두 5로 끝났는데 5를 탈락시켜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두 개를 보시면 5를 탈락시켰더니 자음자음이 나란히 와버렸죠. 자음자음이 나란히 오면 원래 자음모음 자음모음 와야 발음이 부드럽게 되는데 나란히 자음이 왔을 때는 둔탁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을 싹 껴주는데 그 모음이 오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오가 들어갔어요. 오건. 그래서 모음이 여기 중간에 들어갔다는 것과

1호 됐는데 5권하고 강세가 또 5에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삐시모도 5를 탈락시켰는데 이 미약신학 자리에 모음 예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예는요, 미약신학 남성명사, 여성명사나 쥐, 쥐, 샤, 시아와 똑같이 복수성격 어미가 예가 됐습니다.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레, 마레 이렇게 되고요. 예문 볼게요. 웨덤 잭스제 이 텍스트에는 문어가 많다. 그러면 뒤에 이제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성격이기 때문에 오로 끝난 명사에 복수성격을 만들려면 오를 삭제. 그래서 슬로프가 된 거고요. 그 앞에도 복수 성격 형용사 형태가 와서 니 스나코미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라시 위에. 형용사 복수성격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서 이게 형용사가 이제 명사가 복수가 왔을 때 복수 주격 어미가 의예잖아요. 복수 격변화 해보도록 할게요. 주생여대 조전 별로 안 어려워요. 반복이 많이 돼서 그라시 위흐 그라시 브임 되고요. 대격은 활생 불주 되고요. 그 다음에 족격은 의미, 전치격은 이흐 이렇게 됩니다. 그라시브이에, 그라시브이흐, 그라시브임, 활생불주, 그라시브미, 그라시브이흐 되고요. 생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니스나꼬미흐, 의흐 형태가 온 겁니다. 자, 이어서 여성명사 가겠습니다. 여성명사는 아나, 야나, 미야키스나 끝나는 건데 먼저 아로 끝나는 아이는 오로 끝난 중성명사 복수 생격처럼 아가 탈락해요. 그래서 끈이가 책, 아 탈락, 복수, 끈익 이렇게 되고요. 제음슈카, 탈락시켰더니 샤하고 크하고 자음이 연달아 왔네. 발음이 조금 매끄럽지 않네. 그러면 사이에 모음을 넣어줘야지. 네, 여기에 들어가는 모음은 얘가 되겠습니다. 제부쉐, 이걸 출몰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또 따로 등장해요. 제부쉐하고 모음이 들어간 상태로 복수성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야가 조금 복잡한데 야로 끝나는 명사는 그 앞에 야 앞에 자음이 오면은 미야키스낙으로 복수 성격 어미를 가져가고 야 앞에 모음이 오면 이크라트코에로 끝난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자음이 되어 있죠. 자음. 자음이니까 니젤 주의 복수 성격이 니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우스토리아 야로 끝났는데 앞이 모음이라서 얘는 이크라트코에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야키스낙의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복수의 경우도 예의 어미를 갖기 때문에 광장도 블라슈지 하고 이렇게 예의 어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몇주 동안 있는 거지? 몇 주? 얼만큼의 주? 주셀수 있으니까 복수의 성격, 니젤의 복수의 성격, 니젤 됐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는 알고 있어. 몇 개의. 자, 노래도 여러분 셀수 있는 거죠. 노래 하나, 둘, 셋, 셀수 있어서 복수 성격이 와야 되죠. 예스쿨고 다음이니까.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노래가 단수 주격이 BSN이었는데 복수 성격이 BSN이에요. BSN. 그래서 루스키 BSN. 모두 성격,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부치엔트리에 있습니다. 몇 개의 다음에 또 역시 광장 셀수 있으니까 복수 성격, 복수 성격 어미가 오고 있네요. 자, 3번에서는요, 복수 성격이 이 앞에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데, 별도로 외워야 돼. 얘는 그냥 따로 놀거든. 이런 아이들이에요. 불규칙한 형태를 갖는 아이들. 몇번할때 라스라고 합니다. 라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배웠던 걸로 하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라조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복수 성격 어미가. 근데 특이하게 단수 주격과 복수 성격 형태가 똑같은 거죠. 보세요. 라스. 단수 주격도 라스, 복수 성격도 라스. 이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사람, 슐라비에. 단수 주격이죠? 이 아이도 라스처럼 단수 주격과 복수 성격이 동일한 친구예요. 슐라비과 라스는 그렇게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제라. 오가 탈락해야지 복수 성격이 되는데 탈락했는데 요로 바뀌어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야인데 야 앞이 자음이면 미야키스나 붙어야 되잖아요. 미야키스나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음 자음 사이에 모음이 들어갔다.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미엘 이렇게 됐고요. 부엌 꾸헌 되겠습니다. 꾸헌 야 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미야키스나 붙었는데 모음이

봄이 쏙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해는요, 쏜츠, 쏜츠 하고 얘가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옷, 블라치에, 블라치에프.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도 역시 이렇게 되는데, 시리지에츠하고 이런 어미를 갖고요. 구름은 오로 끝났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어미가 돼서 생격 어미가 구성이 돼요. 알라코프. 그다음 마을 지리비엔 이렇게 되고요. 시스트라 많이 나왔죠? 시스튜오로 이렇게 됩니다. 시스튜오로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 이크라트거에가 아로 끝나서 아가 탈락된 상태에서 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자, 시스트라 나왔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이 있고 생격이 있고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 주격 뭐예요? 시스트라. 단수 생격 뭐죠? 시스트리. 아는 의니까. 그럼 복수 주격은 뭐죠? 쇼스트리. 복수 생격은 시스튜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서 네개 형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수 불규칙 성격 형태를 가진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크라스, 스콜크라스 몇 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것이 복수 성격의 형태인 거죠. 단수 주격과 똑같이 생겼지만 복수 성격 형태. 몇 번? 분이지엘유 일주일에 몇번 너는 이그라치프 테니스 테니스를 치니? 자, 어떤 기간에 몇번할때 쓰는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번인데 한 번이면 라스가 되죠. 그 다음에 2, 3, 4 다음에는 복수성격이니까 단수성격이니까 라자가 되고요. 5 이상은 복수성격인데 얘가 특이하게 단수 주격과 복수성격이 동일하므로 다시 라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4번 해볼까요? 한 달에 4번. 취뜨리. 취뜨리 라사 달이 뭐예요? 메시츠 앞에 브. 자, 자음으로 끝난 명사 불활동체니까 활생불주 주격과 동일한 형태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많다. 아까 드레스 플라즈 옥색격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많은이라는 것이 셀수 있을 명사가랑 결합하면 복수성격이 와서 이렇게 됐고 형용사도 복수성 형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무리수 나비리구 와이라파르토처럼 강세인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명사랍니다. 그래서 옷장에는 슈카프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니요 그녀에게. 무노게 슈틸리 거주자들이란 말이거든요. 많은 주민들. 근데 어디에 이 마을의 이 마을의 하고 뭐뭐의니까 생격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생격, 생격이 왔습니다. 복수. 이사했습니다. 이주했습니다. 도시로. 자, 출몰 모음은 아까 제부슈카 뭐 이런 것처럼 모음 오나 얘가 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탈락하는 현상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보도록 할게요. 예문 중심을 볼게요. 젠, 날, 낫이라는 말인데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 이제 복수를 단수 생격을 만들려니까 야가 됐는데 짧아졌죠 철자가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얘가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생격 어미가 붙은 거고요. 복수 주격도 얘가 탈락한 상태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예지로 끝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얘가 탈락하면서 격변화를 합니다. 복수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없이 아싸 생격 어미 붙었고요. 삐붙싸 붙었고요. 이나스란짜 붙었고 복수 주격할 때도 얘가 다안 보입니다. 예지로 끝나는 건 얘가 탈락한다. 자, 그다음에 아크노 할때 우리 아까 했는데 우가 탈락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음과 자음 사이에 오가 들어가서 오건. 이스모 비심. 그 다음에 시미아하고 제부슈카 보시면 제부슈카 먼저 볼게요. 아가 탈락했고요. 그 사이에 자음 사이에 모음을 넣어줘서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얘가 등장한 거죠. 제부슈. 그리고 가족의 복수형은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시메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기본 어휘인데 복수성격이 어려워서 별도로 별표치고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출몰 모음과 관련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크드니 며칠 동안 왜 무제지지스 당신 여기에 있을 예정인가요? 웨트미스다니 이 건물에는 문어가 많다. 창문 셀수 있으니까 아쿠노의 복수성격 오건 왔고요.
그는 배우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뭐 다양한 가족의 역사를 뭐뭐의 할때 성격이라서 다양한 가족의 각각의 복수 성격 형용사음이 그다음에 명사의 성격 복수성격 어미 이렇게 왔습니다. 라이온이 지역인데요. 웨더 라이온이 이 지역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나스트란치프. 자, 이나스트라니에츠 하고 예츠로 끝나는 건데 격변할 때 얘가 탈락하니까 얘가 보이지 않고 간의 강세에 있을 때 째로 끝나는 명사가 복수의 어미가 예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업, 장래희망, 취미 관련된 의사소통 예시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직업이 뭐니? 할때 우리 인칭 대명사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토, 후의 의미를 갖는 그토를 넣고 인칭 대명사를 넣으면 돼요. 온이 그죠? 그래서 그토 온 하면은 그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로 직역이 되는데 그 말은 그는 무슨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그녀의 직업은 뭡니까? 하려면 그토 아나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토 위 하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바 플러스 역격을 써주시면 돼요. 바 플러스 역격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하나가 준거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프라피시아예요.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드렸죠. 왜냐? 빠 다음에는 역격이 와서 준거 기준을 표현하니까. 직역하면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 뭡니까? 어느 취재? 그는 선생님이야. 자,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다는 동사는 우취지가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하면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을 쓰고 뭐뭐를 하면 직접 목적어니까 대격을 쓸것 같은데 이 가르치다 동사에서 격변하는 반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역격일 것 같은데 가르치는 대상을 대격으로 표현하고요. 여기는 대격일 것 같은데 가르치는 내용을 역격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야 우추 나는 가르친다 이바나 가르치는 대상이 대격이니까 이바나 대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음악을 가르쳐요. 그러면 음악이 아르 끝나는 명사인데 아르 끝나는 명사의 역격이 얘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는 직업이 뭐니라는 표현이 더 있는데 여러분 라보다가 일이죠. 직장이란 말도 있어요. 나라보지 직장에서 나라보도 직장으로 그 동사가 라보다지예요. 일하다 동사가 왔고 그다음에 명사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으면 그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는 족격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 직업으로 일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라보타치가 일하다인데 다음에 족격을 지배하잖아요. 직업과 관련된 걸할 때. 누구로 일합니까? 그럼 누구라는 말에 뭐예요? 음사가 그또죠. 그또의 족격이 겜이거든요. 그래서 그또 온 라보타시 아니라 겜온 라보타시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의문사 격변화 그또하고 슈또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주격이고요. 주생, 여대, 조전. 이제 이 여섯 개 순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자, 크또의 생격 볼게요. 까보입니다. 까보.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바름 나니까 까보 이렇게 읽고요. 역격 까무. 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구를 까보. 족격은 겜. 스가 오면은 스겜 하면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 되겠죠? 스 플러스 족격은 뭐뭐와 함께 의대의 의미를 가지니까 전치격은 꼼이에요. 자, 전치격을 지면 전치사 아를 넣으면 뭐뭐에 관해 아꼼 누구에 관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 플러스 생격은 누구에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까보 하면 누구에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슈또의 격변화 취보 역시 개가 배발음 나고요. 역격 취무 주격과 동일합니다. 슈또, 그 다음에 챔, 무엇으로 너는 쓰고 있니? 할때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격 촘. 자, 다시 아를 넣어서 아촘 하면 무엇에 관하여 당신들은 이야기 나누고 있나요? 이렇게 쓸때 아촘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크또의 족격인 겜을 배웠고 이 라보따치라는 동사가 직업을 나타낼 때 누구로 일하다 해서 족격을 수반하니까 크또가 아닌 겜이 온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도요. 온 라보따에 그는 일하고 있다. 우치제 하고 족격이 왔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니마자 동사가 전공하다, 전념하다는 말로써 직업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라보타티처럼 족격을 지배해요. 그래서 자니마자가 족격을 지배하므로 아까 썼던 슈또의 족격 형태인 쳄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오면 쳄, 온, 자니마이자. 그는 무엇을 전공하나요? 해서 전념하나요? 해서 직업을 묻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직업을 묻는 표현은 네 가지가 있다. 가장 간단한 거, 그또 온. 두 번째, 예를 들여서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누구입니까? 그또 온 파프라피시. 자, 세 번째, 겜온 라보타이. 라보타치 동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자니마츠 동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 쳄온 자니마이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장래희망과 관련된 건데요. 뭐뭐가 되다라는 동사, 장래희망과 연결해서 쓸수 있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스타지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는요, 족격을 지배하는 족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크또의 족격 겜이 와서 누가 되기를 너는 원하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하다 동사, 하체츠 동사,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야하츄, 뜨이 호츄쉬. 오나나 호출. 자, 무이 하찜, 위 하찌제, 아니 하짝.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로 칸을 가로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여기 어미를 보니까 일식 변화, 여기 어미를 보니까 이식 변화죠. 그래서 하체츠 동사를 혼합 변화라고 합니다. 요거 다음에 명사가 오면 대격이 오고, 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을 써서 고거 하는 걸 원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희망 표현할 때 스타츠랑 결합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누가 되길 원하니? 야하츄, 나는 되고 싶어. 족격이니까 디플로마트,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족격 오미 붙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직업을 묻는 표현이 뭐뭐에 이제 열중하다는 말도 되니까 부스바 보네브리미아, 여가 시간에 너는 뭐 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Yes, animals. 나는 한다. 자니마자 동사. 족격 지배라고 했죠? 스포르트의 족격 형태. 스포르토. 나는 운동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어요. 중성명사라고 했죠? 호비. 호비 중성명사니까 까꼬이까까야 까꼬이까끼 중에 까꼬이가 와서 요렇게. 우치비야. 너에게 어떤 취미가 있어? 다른 말로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자, 되게 긴 동사가 나왔습니다. 얘 가져와 볼게요. 흥미라는 말이 인치리스예요. 네, 인치리스와 왔사 하면 족격이 와서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치리스와 왔사. 이제 여기가 주격이 오겠죠? 그리고 이 인치리스와 왔사 동사가 격변할 때그 형식에서 유념하실 부분은 오바지 동사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를 오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야 인치리스 야니까 유 모음이니까 스 이렇게 해서 야 인치레 수이스 만약 음악이면은 무지꺼이 하고 아로 끝난 명사의 족격 이렇게 오겠죠. 야 인치레 수이 무지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흥미가 어디 쪽으로? 그걸 러시아로 표현해 볼게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생격 우미냐 뭐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인치레스 어디 쪽으로? 뭐뭐 쪽으로? 크 플러스 역격이죠? 크 플러스 역격. 아로 끝난 명사의 역격, 예죠. 무지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인치레사바체 동사는 족격을 취하는 거니까, 슈또의 족격 형태인 췄이와야 돼서, 췄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가 슈또가 들어오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대화문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대화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스나이쉬, 너 알고 있니? 겜 라보타엣 보이사시엣 사시엣. 어디서 나왔었죠, 여러분? 이웃, 남자 이웃인데 뭐가 중요했냐면 복수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이가 붙는 거였죠. 또 복수형 어미가 이가 붙는 게또 짝꿍이 뭐 있었어요? 사과. 야블라까 야블라끼 사시엣 사시에지. 거기서 이제 특이한 아이로 우리가 한번 주목했었는데 여기서 주어로 나왔습니다. 너의 이웃은 참고로 사시엣가 하면 여자 이웃이에요. 너의 이웃은 누구로 일하고 있냐? 라보타치가 족격을 수반하고 쿠토의 족격이 겜이니까 겜 라보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알고 있니? 그땐 내가 나 알고 있어. 온 프리파다 바칠 그는 강사야. 어디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어떤 과목을 그는 가르치나요? 요거 다음에는 대격이 와요. 뭐뭐를 가르치다. 온 프리파다요 그는 가르쳐요. 피지카 하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아르꾼난 명사에 대격이 울어서 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온 거예요. 희미야. 얘는 화학이에요. 그러면 화학을 가르치면 야의 대격 유가 오겠죠? 드로드니 프리드미엣. 어려운 과목이네. 하지만 오친 바슈니. 매우 중요하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해. 아소비엔나. 특히 릴리아. 뭐뭐를 위해. 라는 말이어서요. 뒤에 생격을 수반하는데, 우초, 느이 하면 효용사 어미를 갖지만 이게 학자라는 말이고요. 이거의 복수는 우초 느이의 효용사 복수 형태인데, 그거에 지금 생격 형태가 왔고, 무도쉬, 미래의라는 효용사의 생격 형태가 왔으면, 왜냐면 이 아이가 생격을 지배하는 전체라서, 미래의 학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하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래 희망과 관련된 대화문이에요. 겜, 디, 호추시, 라보따치. 라보따치 다음에 족교 겸에 뭐뭐로, 누구누구로 일하다. 그래서 크또의 족교겐 겜이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띠는 원하다, 호추시. 그래서 너 누구로 일하고 싶어? 까그다, 뭐뭐 할 때, 자꼰치시. 자꼰치치 하면은 끝내다. 운지베리시지에다. 대학교를 끝내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보슬리아 깐차냐 우니베르시티에다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로 일하고 싶어? 그랬더니 배가 야추 나는 되고 싶어. 다른 말로 스타치로 표현하면 돼요. 묻지도 다음에 직업이면 족격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주널리스트 기자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 옴 왔습니다. 스타치가 족격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오, 에터 인지리스 나 프라피시아. 이거 매우 흥미로운 직업이구나. 이하리블유, 나는 좋아해. 비싸지. 쓰는 걸 좋아하고, 이 인지레 스위스 스포르담. 인지레 사바자 동사가 족격을 지배하죠. 그래서 운동의 족격에 와서 스포츠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 비에르너에 하면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아마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모셰 브이츠. 아마도 this Danish. 자, 동사 원형은 stats. 저번에 한번 써드렸는데 동사 변할 때 stanu, stanish, stanish, stanie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뜨이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족격이 와야 되는 거니까 뒤에 효용사도 족격, 명사도 족격. 스포츠 기자가 되겠네.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표현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대화문 가겠습니다. 제목. 쳄, 더 이상이 말수 있어요. 스바고네 브레미아. 여가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너는 뭘 하니? 우리 아까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자, 첫 번째 문장도 같은 문장이고요. 배가 대답하기를, 바슬리에드니에 브레미아. 이게 최근의 마지막 의라는 말인데, 바슬리에드니에 브레미아 하면 최근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최근에 자, 요거 필수어이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과거 시제까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열중하 다음이에요. 근데 얘가 족격을 지배해서 포타그라피 야가 족격이 됐어요. 야로 끝난 명사의 족격이 예이잖아요. 나는 최근에 사진에 열중하고 있어. 아수오비엔나. 특히 야리블류. 나는 좋아해. 포타그라피라 바치. 얘도 역시 오바지 동사라서 동사 변화할 때는 여러분 오바를 우로 바꿔주시면 돼요. 뭘 찍는 걸 좋아하냐면 프리로우다. 프리로다 뭐였죠, 여러분? 자연이란 말이었죠? 자연을 촬영하는 걸 좋아해. 자연을이니까, 대격이니까, 우가 왔어요. 에타자미차틸라. 멋진 걸. 그제 뜨야브이츠나 포토그라피루쉬. 자,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죠? 너는 보통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가장 자주 어디서 찍냐면, 빠르게 공원에서 찍거나 또는 자연에서. 자거라담. 자 플러스 족격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 어디 뒤에. 두 번째,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해. 이동 동사랑 결합해서 이동의 목적, 운동의 목적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1번 의미로 쓰였어요. 자, 고라 하면은 도시죠. 도시 뒤에니까 뭘까요? 교외에. 교외에 있는 자연에서 혹은 그 공원에서 자주 찍어. 아, 땀 녹어. 거기에는

한다. 뭐가? 자, 뒤에 보니까 미에스터가 왔어요. 미에스터 장소 셀수 있는 명사니까 문오거랑 결합했을 때 복수격으로 와야 되는데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격에서 오가 탈락하니까 오가 안 보이네요. 얘가 지워진 거고요. 복수격 형용사 어미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거든, 장소들이. 너는 배웠니? 사진 찍는 거 배웠어? 혹은 자, 독학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너님 배가 처음에는 독학했는데 아빠 똥. 그 다음에 브라숄 니에스콜코 그로스프. 자, 브라숄은 뭐냐면 숄은 여러분 어떤 이동동사의 과거 시제죠? 있지. 걸어가다. 과거 시제 해볼까요? 숄, 슐라, 슐로, 슐리. 근데 이 이동동사 앞에 브라라는 말이 오면은 어떤 공간을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의죠? 몇 개의 강좌들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몇 개의 강좌를 들었어. 처음에는 독학하다가. 멋지구나. Du mais gelati fotografio svai fotografisi. Gelati는 하다라는 말인데 대격하고 족격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대격을 족격으로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du mais가 왔으니까 뜨이죠. 너는 생각하니 사진을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이 해석이 되겠네요. 포토그라피아 대격이니까 유가 왔고요. 프라피시야 야로 끝난 명사라서 스바야 자신의에 해당하는 여성 이제 일치를 시켜주는데 스바야의 족격이 스바예이고요. 야로 끝난 명사의 족격이 예이라서 이런 형태가 온 겁니다. 자, 스바야도 여러분 간단해요. 이게 족격이죠. 생격 스바예이 스바예이 스바유 스바예이 스바예이 이렇게 됩니다. 마야는 어떻게 될까요? 마야, 마이에이, 마이에이, 마이유, 마이에이, 마이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배우는 초창기, 막 이제 배울 때는 외울 게 산더미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니까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그 학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묶음이 생기는 거예요. 묶음. 아, 얘는 얘랑 똑같더라.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있을 때는 뭐야, 이것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러시아를 배우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같은 것 같아요. 아, 저번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였던,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던 것들이 이게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였고, 같은 집에 사는 아이들이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이 좀큰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또 보시면, 아직은 빠까 니리쉴 결정하지 못했어. 근데 나는 문인 라비자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드냐면 사진 찍는 게 마음에 들어. 우다치치비 하면은 행운을 빈다. 통으로 외우세요. 우다치치비. 문예가쉐츠 나에게 여겨져. 자신의 의사 표현하는 거죠. 우치비야 너에게 있다고. 나사야쉬 진정한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정말 고맙다. 브리아트너슬리샤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 러시아 제2의 도시, 푸타로이 고르트 브라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여행하실 시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 인물. 바로 피터 대제, 뾰뚜르 대제죠. 뾰뚜르 대제, 러시아어로 이렇게 씁니다. 뾰뚜르 1세인데요. 뾰뚜르 베르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베르위. 뾰뚜르 1세, 뾰뚜르 베르비. 1703년부터 이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요.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과 같은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의 후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모토가 유럽으로의 열린 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니에바강입니다. 강이 리카니까 리카 니에바 이렇게 되겠죠. 니에바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북방의 베니스, 북방의 베네치아, 러시아를 볼게요. 시비리나의 베네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수로와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바는 시간과 역사가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수도인 반면에 도시인 반면에 이 도시는 계획도시라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시의 낮과 밤의 아름다움에 많이 매료되곤 합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은 어디 어디를 꼭 가봐야 되냐?

0: 왜냐하면 먼저 러시아가 이제 문화예술에 그러니까 풍부한 나라니까 에르미타슈를 가셔야 됩니다. 상트에서는 에르미타슈는 이제 세계 3대 박물관에 하나 포함된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사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가든지 아니면 가이드랑 같이 동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봐야 뭔가 제대로 조금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너무 넓고 정말 셀수 없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내가 발걸음 찍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그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 쪽에서 만나던 작품들이 떡하니 내 눈앞에 펼쳐진 순간 생각보다 그 경이로움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즐길 수 있으려면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있고 로스키 무제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만 있고요. 이삭 성당, 그 다음에 카잔 성당, 그리고 자연현상으로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백야, 멜리의 노치, 가 있어서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 거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방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저는 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비 다니야.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로써 10번째 만남이 됐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9강, 교재 9강이죠. 공장 자동화와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면 우리 공업일반이 5개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단원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힘을 내서 마지막 개념 공장 자동화 로봇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공장 자동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 친구들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랑 자, 그다음 유연 생산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도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요거. 자, CIM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배운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그 다음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이런 것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장 자동화란 무엇이냐. 공장 자동화를 뭐 묻는 문항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이 공장 자동화를 위한 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공장 자동화는요. 자, 이거 보세요. CNC 공작기계, CAD, CAM 시스템, 산업용 로봇, 그리고 물류 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장 전체를 무인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인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를 보면 간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죠? 자, 간이 자동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초급 자동화 기술이야. 단순 반복 작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효과는 인력도 감소되고 분량률도 아무래도 감소가 됐겠죠. 자, 그런데 2단계가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FM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유연성을 향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똑같은 거를 대량으로 뽑아내기 시작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현대인들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 기술에다가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 공정의 전반 자동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생산한다. 유연생산 시스템 2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세 번째 보시면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이 2단계 기술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CAD, CAM. 그다음 여기 CAE에 이런 컴퓨터 기술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여기 효과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기획 AS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MS가 그냥 유연함이 큰 특징이라고 하면 CIM은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끝판왕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거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FMS, 유연 생산 시스템, FMS, 요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FMS는, 아,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F 그냥 하나만 외워. 그냥 플렉스블, 아, 유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뭐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양만큼 유연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그대로 나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산하는 시스템. 이걸 묻는 게. 그래서 FMS냐? 요거 묻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FMS가 아, 유연하게, 다양하게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FMM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보면, 일단 여러 대의 NC 기계를, NC가 뭐냐면 Numerical Controller이야. 그래서 수치를 제어하는 이 기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도 있고요. 자동 물류 시스템도 있고, 자동 창고, 자동 시스템 보전, 또 이거를 다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능들이 있다. 요소들. 이거는 우리 EBS 플러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유연 생활 시스템이라 하고, 다양하게 요로 공부할 게 아니라 사실 요것만 나온다. FMS 유연 생산 시스템 요렇고 뜻.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몇번 풀으면 우리 친구들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자, 컴퓨터로 모든 거를 생산한다. CIM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CIM. 그래서 볼게요. 이 용어들이 나오거나 또는 요렇게도 나와.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기출표현이라고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에 얘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암기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보면 돼. 설계하고 접수하고 판매 등 공장 전체의 업무를, 공장 전체, 공장에 있는 전체의 업무를 통합해서 정보 시스템으로 일체화한 시스템. 이게 CIM이다. 아시겠죠? 우리 생산정보 시스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외웠어요? MES, 제조실행 시스템 배웠고, ERP, 전사적 자원관리. 요거 했었어요? CRM, SCM, 뭐 이런 것도 했잖아. 얘는 CIM,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장 전체의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일체화했다. 그러면 기출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설계라고 했잖아. 공학적인 설계, 구매, 주문 처리, 생산 계획 및 통제 등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통합 관리한다. 그래서 보통 요 용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그럼 이건 뭐냐? CI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시문에 나오고 무엇을 활용했다 했는데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거 그냥 요거가 나온다. 알겠죠? 이거 약자.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 번씩 다 배운 거야. 첫 번째, 컨베이어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흐름 작업에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는 자동으로 정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으로도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우리 알죠? 이거 컨베이어 어디서부터 나왔지? 1강에서부터 우리 배운 거야.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근대 산업사회에서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걸 이제 전기 기반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왔다. 이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수치 제어 공작 기계야.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자, 수치를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CNC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들이 뭐냐?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로, 맞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작물의 가공을 자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 등이

있다. 이거를 수치제어 공짜 기기라 한다.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수치제어 공작 기계에는 머시닝 센터와 CNC 선반이 있다. 맞는지 틀린지.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를 제어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CNC 선반, CNC 선반부터 얘기할게요. 자, 선반은 선생님이랑 한번 봤어요. 선반은 어떤 거냐면 그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우리 교재 5강에 있습니다. 선반은 예를 들어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재료가 이동하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CNC가 들어간 거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를 제어하는 거죠. 손으로 직접 수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수치를 제어하는 선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머시닝 센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만능 다기능 로봇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구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공구가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드릴, 우리는 드릴하는 것도 있고 밀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공구들이 같이 있어서 자동 그 공구 교환 장치라는 게 머시닝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여러 개 자동으로 공구를 바꿔가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머시닝 센터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무인 반송차라는 게 있어. 무인 반송차. 그림은 우리 친구들 교재에 없지만, 자, 이런 것들 쉽게 아마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GV라 한다. AGV. 요거 그대로. 무인 반송차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요, 무인 운반차라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자동 창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말 그대로 얘는요,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서 창고의 물건을 꺼냈다가 운반했다가 이 저장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 창고 시스템을 합니다. 시험 문제 AGV 자동 창고 시스템 자주 나와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있어요. CAD는 뭐냐면 자, 이 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예요. 그래서 CAD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기나 전자과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OR CAD로 디자인하죠. 회로를 디자인한다. 그다음 뭐 다른 과 친구들 기계과나 건축과 친구들 오토캐드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게 CAD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캠은 뭐냐면 캠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조하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만드는 기술이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그다음 세 번째. CAE 이거는 뭐냐면 자, CAD로 내가 디자인을 했어.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 테스트, 시뮬레이션. 한번 우리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그 시스템이 CA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리기고 얘가 만들기고 얘가 테스트하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 모든 것들을 활용한 제방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산업용 로봇이 뭐야? 자꾸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인간의 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죠? 이제 많이 봤을 거야. 자, 예전에는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에 자동차 공장에나 있는데 요즘은 또뭐 식품 쪽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커피도 제조해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터 여기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의 정의는 무엇이냐?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크게 어렵잖아. 보세요. 미리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죠?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반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다음 조립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역할 요것들도 나옵니다. 이거를 수행하는 그래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기계 장치를 말함. 요즘 이런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까지 도입이 됐잖아, 또.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주로 사람의 일을 대신함으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단순 반복 작업 굳이 사람이 안 하고 얘한테 미리 설계해 놓는 거야. 입력을 해 놓고 이것만 똑같이 해. 산업의 로봇이. 그럼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 위험한 일을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위험한 일을 굳이 사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맞지? 자, 산업용 로봇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운반, 가공, 조립. 여기 세 개. 운반, 가공, 조립. 어느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첫 번째 운반 작업 볼게요. 운반. 무거운 거 드는 거야. 제품의 운반, 하역 작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자, 이런 적재 하역 등을 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를 사람이 할수 없는 걸이 로봇이 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가공 작업이야. 가공. 가공 작업에 보통 납땜 만드는 거. 자, 납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자, 이런 용접 등의 용접 분야. 그리고 연마 작업. 레이저 가공, 스프레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위험한 가공 분야에도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조립 작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 조립 같은 거 있잖아. 단순 반복 작업. 요런 것들의 조립 작업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운반, 가공, 조립 작업을, 아, 산업용 로봇이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의 분류법이 있어요. 분류법. 우리 지금까지는 분류법이요. 선생님, 요거 다음에 하는 기능별 분류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기능별. 그러니까 기능별로 얘가 시퀀스인지, 얘네가 학습 제어인지, 뭐, 이런 플레이백 로봇인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얘는 뭐냐면 좌표 형태별 분류야. 이따가는 기능별 분류를 할 거야. 좌표 형태별 분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봐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좌표에 따라서입니다. 직각 좌표형이야. 그래서 동작하는 방향과 범위가 모두 직선 형태의 로봇이다. X, Y, Z 3축이야. 자, 직선 형태, 직선. 그죠? 직선. 그래서 3축이 다 직선이다. 직각 좌표야. 3축이 다 직선. 이거를 우리는 직 직각좌표형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막 이런 거에 많이 쓰고 있다. 일반적인 거 직각좌표형. 직각, 세 축이 다 직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원통좌표형 로봇이 있습니다. 원통좌표형이야. 원통은요, 얘는 동작하는 범위와 형태가 원통좌표 형식인데 직선축 하나. 그죠? 아까 직선이 세 개였잖아. 근데 얘네 직선이 하나야. 아, 직선이 두 개.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자, 두 개죠. 자, 그리고 회전축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직선 하나 대신 회전축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각 좌표형 로봇에 비해서는 조금 더큰 작업 범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거다. 직선 두 개, 회전 하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통좌표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극좌표형이야. 극좌표. 점점. 아까 직선축 한, 직선축 세 개, 직선축 두 개, 이번에 직선축 하나. 직선축이 하나야.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있죠? 자, 그리고 회전축이 두 개다. 두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 전에 배웠던 원통이랑 직각보다는 가공 범위가 조금 더 넓게, 넓겠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직선축과 두 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된 로봇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하 운동이 우수하고 작업 영역도 넓고 경사진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쓴다. 용접, 도장, 도색 작업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얘는요. 얘는 다 회전이야. 여섯 개의 여섯 개 축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자, 여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야.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섯 개죠. 여섯 개가 뭐야? 회전. 여섯 개의 회전 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절, 인간의 관절처럼 행동한다라고 해서 수직 관절형이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공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복잡한 작업도 되고 고속 작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직 관절형 로봇이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산업용 로봇의 좌표, 지금 좌표 형태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기능별 분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능별 분류. 첫 번째 볼게요.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순서와 위치, 조건. 자, 이런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동작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로봇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걸 우리가 순서, 순차,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업인만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정직하다. 뭔가 응용해서 나오잖아. 요 정의 그대로 나와. 요 있는 용어 그대로. 자, 그래서, 아, 순차적으로 진행할 로봇이다. 얘는 시퀀스 로봇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 여기는 순서 위치 조건, 순서 위치 조건은 있잖아. 이건 똑같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요것만 외운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얘는 이 정보를 가르치고 나서, 필요하면, 자, 재생할 수 있는 로봇. 이 말이 나와. 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뭐다? 얘는 플레이백이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플레이백한다. 재생할 수 있는 로봇. 플레이백 로봇. 아시겠죠? 근데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돼. 순서 위치 조건만 외우고 이렇게 로봇 하면 이건지 헷갈려. 그쵸?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순서 위치 조건은 맞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얘는 필요하면 재생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뭐라면, 얘는 적응하는 거야. 적응 제어 로봇. 최근 들어서 요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요두 개가 나오다가 최근 요것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가는 거야. 네 번째는 나온 적 없는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학습을 제하는 건 뭐냐면 경험을 학습에 반영해서 이를 바탕으로 제어 기능을 발휘한 로봇이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요 의미들이 살짝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 그래서 요, 이 문장들을 조금 더 응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기능별 분류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네 가지. 아시겠죠?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요렇게 생긴 거야. 이게 머리, 몸통, 팔, 다리. 자, 요런 로봇들 많이 봤죠?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 이 로봇을 우리는 휴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식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건 알고 있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엔 사이보그야. 자, 사이보그는 뭐냐면, 기계장치랑 인간을 결합한 거야. 결합한 거. 그래서 보통 의료용이나 의족, 의수, 이런 생체기능 대행 로봇으로 사이보그를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오감기능을 갖춰서 스스로 외부 환경을 자각하고 인식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간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야. 3D 프린터. 공장 자동에는 그렇게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3D 프린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공 방식에 따라서 3D 프린터가 적층형이냐, 절삭형이냐, 요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가공 방식에 따라서. 근데 요즘 공업 일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까지 외워야 될것 같아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3차원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출력 장치입니다. 요즘엔 옛날만 해도요. 예를 들어 일반 프린터를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거의 다 있죠. 그냥 요즘 또 사실 필요 없어. 그 앞에 나가면 출력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뭐 상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3D 프린터 를 집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상용화됐고 가격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가 3D 프린터를 가공 방식에 따라서 무엇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 3D 프린터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미리 설계를 좀 해보고 나서 얘의 시제품을 한번 제작해 볼때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업이들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적층형이 있고 두 번째 절삭형이 있어요. 적층형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것들을 겹겹이 여기서부터 겹겹이 쌓아가며 입체 형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 일반적인 3D 프린터 방식의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얘를요. 자, 요렇게도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적층형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 FDM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DM을 적층형이라 한다. 요거 두 개. 안 나오는데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절삭형은 뭐냐면, 절삭하는 거야. 절삭. 우리 절삭이라는 용어는 알잖아. 절삭은
큰 입체 덩어리.

이거를 집어넣고 깎아내는 거야. 원하는 형상으로 깎아내는 거야. 그래서 볼까요? 커다란 덩어리를 조각하듯이 깎아내서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얘는 이 적층형에 비해서 어때요? 조형미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낼 순 있지만 손실이 많겠지. 재료의 손실이 많고 채색 작업을 따로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컵처럼 안쪽이 파인 부분을 제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재료의 낭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가공 방식 두 가지, 적층형이냐, 절삭형이냐. 적층형은 FDM 방식이라도 하고 또는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이라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EBS 플러스에 있는 3D 프린팅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첫 번째가 이제 모델링 하는 거야. 이 3D 모델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3D 스캐너, 이런 거를 위해서 3D 도면을 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래. 모델링.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팅입니다. 3D 도면을 이용해서 적층형을 하든 절삭형을 하든 한 이런 것들 우리가 프린팅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피니싱이라는 게 있어요. 산출된 제작물의 표면을 연마하거나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뭐 부분 제작물을 조립하는 등의 후반 작업이 우리는 피니싱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D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을 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필라멘트라 한다. 이것도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필라멘트라 한다. 자, 그래서 FDM 방식,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두 가지 가공 방식 중에 적층형이냐, 가공형이냐, 두 가지 중에 FDM 방식, 적층형 방식입니다. 적층형 방식의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통 PLA 플라스틱이랑 ABS 플라스틱이 주로 사용되며, 그죠?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PLA 플라스틱, ABS 플라스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산업용 3D 프린터에는 뭐 이런 거, 티타늄, 알루미늄, 나일론, 세라믹, 금, 은 이런 재료도 사용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요것도 많이 한다.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이 집에서 아니면 학교 실습실에서 쓰는 것들은 보통 요것들 많이 사용해요. 근데 보통 PLA. 왜? 자, PLA 플라스틱 볼까요? 얘는요.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입니다.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요, 폐기할 때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인 거죠. 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단점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ABS는 뭐냐면, ABS 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으로, 자, 요런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뇌 충격성, 그러니까 뇌가 뭐야? 견딜 뇌였잖아. 우리 많이 배웠죠. 뇌구제 이런 것들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뇌구성, 그러니까 뇌 충격성, 뇌 약품성, 어떤 화학 물질에도 잘 견디고 뇌 후성,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했을 때도 잘 견디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차 가공성이 뛰어나고, 근데 요 PLA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쉽게 수축되는 성질이 있다. 쉽게 수축돼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PLA, ABS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기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 기업이 적용한 산업용 로봇의 활용과 스마트 기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업 현장에서 용접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그 다음 작업 비용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자 A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서 용접 작업에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서 용접 작업, 이 용접에 활용을 했대요. 용접에. 자, 그 다음. 기존 산업용 로봇에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서, 이거 뭐야?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컴퓨터 기술, 여기까지. 이게 바로 AI죠? 인공지능. 이거를 접목해서 재료의 특성, 온도, 용접 위치 등을 분석하고 스스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찾아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산업용 로봇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니까 이렇게 최신 기술로 정말 편리하게, 정말 대단한, 요즘에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죠. 계속. 자, 그다음 이러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관된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생산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어디

어디 활용이냐? 우리 활용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세 가지. 가공이냐? 운반이냐, 조립이냐, 세 가지. 그세 가지 중에서 용접 자공은 보통 가공 작업에 활용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은 신제품 제작 보고서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문의 손잡이야. 얘를 설계하고 가공하는 공정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억. 여기 볼게. 스케치 및 3D 모델링하고 검토한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후처리하는 것까지. 그랬을 때 우리 기억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3D 모델링 작업에, 이 작업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가 디자인,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볼까요? CAD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가공 실행 공정에 사용된 기계는 가공 실행, 여기는 머시닝 센터야. 자, 얘는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에 해당한다. 맞죠?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아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이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후처리 공정의 재료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위해, 자, 후처리가 연마, 있죠? 도장. 재료의 일부를 깎아내거나 닦아내는 가공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실무 맞춤형 경력직 연수 일정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력직 연수를 어디서 하냐면, 땡땡 연수원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과 훈련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는데, 첫 번째가 OJT가 있고요. 그 다음, OFJT가 있어. OJT는 온더잡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상급자와 함께 예를 들어서 상급자한테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거야, 현장에서. 근데 OFJT는 뭐냐면 따로 어딘가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야. 자, 이거는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OFJT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제 기억. 1일차 교육 내용은 1일차가 여기 있어요. FDM 방식의 원리와 구조 이해야. 자, 이거는 절삭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가 아니라 뭐죠? 적층이다. 선생님 아까 이거 강조했죠? 적층형은 FDM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1차 교육 내용은 1일차 교육 내용이야. 기초 설계부터 고급 설계까지 3D 모델링 기초 설계, 고급 설계. 그죠? 자, 3D 모델링 프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3D 도면을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3일차 교육 내용에는 다양한 수질을 실 형태로 가공한 재료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다양한 수질을 실 형태로 가공한, 그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실 형태로 가공한 걸 우리 뭐라고 했죠? 필라멘트라고 했죠? 필라멘트 특성 나오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자, 아, 리을 하나 더 있네요. 자, 리을 하나. 여기 경력사관에 대한 직무 교육 및 훈련 방식은 OJT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했죠? OFJT다. 집체 교육으로 연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죠.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장 자동화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인데, 생산 제품이 산업용 로봇이야. 그리고 얘는 좌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표 형태.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직선이 나와 있고,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나와 있네. 회전이 두 개.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장 자동화 사례를 봤더니 특정 산업군을 타깃으로 맞춤형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수요 변화에 대비해서 자동제어 기계로 구성된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연성이 높은 FMS. 유연한 말이 나오면 FMS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땡땡 기업은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생산 제품 산업용 로봇이야. 근데 얘를 좌표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극좌표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극좌표형이 맞죠?

맞죠? 맞님 보기. 자, 직선이 세개 있는 거, 이건 직각 좌표고요. 자, 직선이 두 개에다가 회전이 하나면 원통 좌표였어. 근데 이번에는 직선이 하나고 회전이 두 개니까 극좌표형이 맞죠. 그다음 뒤급 볼게요. 땡땡 기업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업종이 뭐였어요? 어쨌든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지. 자, 클라크는 제조업을 1차가 아니라 2차로 분류했죠. 클라크의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얻는 것, 채취하는 것들을 1차로 분류했어요. 만드는 건 2차로 분류, 그쵸? 자, 그다음 리. 생산 제품은 육축 기능을 보유해서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작업이 가능하다. 육축 기능을 보유한 이거는 뭐였지? 관절 형태처럼 한다. 그래서 얘를 수직 관절형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델린보기 켜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자, 그다음 7번과 8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품 분석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자, 기업 형태는 벤처 기업이야. 이 서빙 로봇,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친구들. 자, 서빙 로봇.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음료와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응대 경험을 학습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반복되는 경로와 주문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로 자동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함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빙 로봇에 들어가는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을 봤더니 특허도 받고 실용진흥권도 받았다. 그리고 인증했더니 ISO 이렇게 그다음 ANSI 표준까지 획득했구나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정부로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거는 뭐 때문에 알수 있냐면 벤처기업. 선생님이랑 기업을 공부하면 이거 알수 있어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볼게요. 2021년에 환경 경영 체제에 대한 국제 표준화 규격 인증을 받았다. 자, 우리 이거가 뭔지 볼까요? 국제 표준화 이거 ISO였어. 근데 이번에 환경이야. 그럼 얘는 14,000 시리즈지. 근데 한번 볼까? 2021년에는 ISO 9001 시리즈야. 9001은 뭐야? 9000 시리즈. 9000 시리즈는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품질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들림보기에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볼까요? 제품의 활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요거 보니까 이거는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미를 볼게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호,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을 한건 취득하였다. 상호,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이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 중에서 상호와 이름, 마크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은 상표권이라 합니다. 상표권. 그죠? 이걸 상표권이라 해요. 우린 상표권이라 하는데. 자, 상표권. 자, 상표권인데 상표권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는 상표권이 전혀 있잖아. 특허, 실용신안만 있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23년에 취득한 표준의 국가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산업 로봇의 종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표준이 ANSI 표준을 획득했어. 이거 국가 표준이잖아요. 어느 나라 거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자, 미국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로봇을 보면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를 학습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학습해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한 학습 제어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미국 및 학습 제어 로봇 해당돼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은 A 기업의 생산 관리 및 자동화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읽어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전자부품 제조 공정에서 육축 회전 기능을 가진 산업용 로봇을 활용해서 고속으로 미세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여기 또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학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구매하고 계획하는 등 생산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거 이거 컴퓨터 생산 시스템. 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에 해당이 되죠. 또한 국내에서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자동화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도 획득하였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CCC 인증. 우리가 수출 인증 네 가지. 중국에 수출하려면 CCC, 미국은 UL, 유럽은 CE, 일본은 PSE 이렇게라고 했죠.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한 인증은 CE다. 이거는 유럽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생산 관리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전자 부품 제조 공정에 사용된 로봇은 수직 관절형이다. 6축, 뭘 보면 알수 있죠? 6축, 여기 6축 회전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티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예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자동화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한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빌리티 프레임을 제작하는 땡땡 기업은 제품 설계 과정에서 한국 산업 표준의 전달 표준을 적용해서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표준에서 배웠어. 한국 산업 표준의 전달 표준이야.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가 세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제품 표준이냐, 두 번째 전달 표준이냐, 세 번째 방법 표준이냐, 요거를 묻는 거를 우리, 이거 선생님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미만 알면 알수 있어요. 예를, 그래서 이 중에서 전달 표준을 프레임에 설계했대요. 그 얘기는 전달이란 거는 용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단위 등을 규정한 거야. 근데 그거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답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프레임 설계에 적용된 표준의 예로 청정 여과 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이 있다. 어때요, 이거? 방법 표준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달 표준이 아닙니다. 얘는 틀린 답지. 자, 그다음 볼게요. 프레임의 제작은 재료를 겹겹이 쌓아 입체 형상으로 가공하는 3D 프린팅 방식을 적용한다. 겹겹이 쌓았다. 얘는 무슨 형식? 가공 방식이 적층형 가공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 볼까요? 프레임 제작에는 절삭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 적용한다. 틀린 보기죠. 절삭형이 아니라 적층형이다. 적층형. 그다음 또 여기 볼게요. 제작된 프레임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을 이동하고 이용해서 이동했다. 이거 뭐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운반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컨베이어 시스템. 그런데 컨베이어 시스템은 제작된 프레임 이동에는 무인 반송차를 이용한다가 아니라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무인 반송차가 아니죠. 자, 그다음 전 단계의 가공 공정에서 다음 단계의 도장 공정으로 밀어넣는 방식, 밀다, 푸시 생산 방식이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프레임은 풀 공급 방식으로 도장 공정에 공급된다라고 되어 있죠. 풀이 아니죠. 풀은 당겨 쓰는 그때그때 당겨 쓰는 거. 적시 생산 시스템의 개념이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다. 자, 그다음 도장 작업에는 작업자가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작업의 순서, 작업 위치, 작업 조건 등의 정보를 가르치고, 이거, 여기 로봇, 기능별 분류해서, 그런데 필요시 재생할 수 있는 로봇, 플레이백 로봇이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1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볼게요. 청소기 제작, 자동화 설비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를 통해 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청소기를 가공하고, 이송하고, 보관하고, 출하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단순 반복적인 조립 작업에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송 과정에서 보면,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이야.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다. 스스로. 그러니까, 무인 반송차, 무인 운반차 A지 부위에 대한 설명이 맞죠. 니은이, 이거, 니은. A, G, V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냥 여기 볼게요. 컴퓨터에 의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를 자동으로 관리한다. 그게 바로
자동 창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볼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한 제품 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베이어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운반 장치. 이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품이 청소기였어. 가전제품이야. 얘는 오래 견디다. 오래 구 견딜 내구재. 근데 얘는 비내구재. 아니 비가 아니죠. 비내구재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다음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공장의 생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의 증설 결과 보고서에 생산 공정을 볼게요.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여러 번 반복을 또 하면 금방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산 공정,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을 구축했다. 자, 이거 뭐야?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볼까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품질 관리를 봤더니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단계, 순환하는 거. 계속 이걸 통해서 불량률을 개선한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 했었죠? P, D, C, A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P, D, C, A 네 가지 단계 누가 했어? 데밍. 데밍. 데밍의 PDCA 사이클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거죠. 데밍 사이클을 활용해서 불량률을 개선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볼까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 공정에 시퀀스 로봇을 도입했다. 산업용 로봇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시퀀스 로봇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입된 로봇은 이 정의가 맞는지 봐야 돼요. 미리 설정된 순서, 조건 등의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요거 중요한 거.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는, 디귿의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자,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이랑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이다. 가와 라 단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나, 다, 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를 볼게요. 가는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설계하고 있어. 설계.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거야.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야. 볼까요? 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CAD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나에서는 자, 나 볼까요?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적층형이야. 두 가지 중에서 적층형을 쓰고 있는 거야. 맨 뭐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 근데 나에서는 재료 덩어리를 깎아내서 입체 형상을 만드는 3D 프린트 방식이다. 이건 뭐야? 이건 절삭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절삭형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얘는 적층형인데. 자, 그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디귿.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서 표면을 연마하고 도장한다. 여기 있는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 디귿 정의 그대로야. 인간의 유사한 형태,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현장 작업자의 노동을 보완하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 그죠? 자, 이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라본 볼까요? 무인 운반차를 활용해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어. 볼게요.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고 자동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제품 운반에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자동화와 3D 프린팅 이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친구들 보시면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두 번째 단원. 개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공업 일반은 이제 선생님이랑 좀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뭔가 단원 간에 통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원 내에서도 통합도 했습니다. 요소들이 너무 많죠. 다 통합해서 나오죠. 공장 자동화로 해서 공장 자동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앞에 있는 것까지 해결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개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를 푸는 거를 선생님이 추천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실전 문제는요, 선생님 강의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먼저 우리 친구들이 풀어본 뒤에 선생님 문제를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를 좀 그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합이들. 여기까지 해서.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게스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주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 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나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게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게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게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게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게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스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게스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게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게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 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게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게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게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게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스무 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마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최고의 명품 고려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취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축요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축요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축요였죠. 중국 월주요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 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 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 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판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공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이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궁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궁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 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중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 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 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 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 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 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

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지늙은 흰색으로, 자토지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도,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 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 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예수로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원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버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0: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심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per hour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per hour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용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per hour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 per hour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발이처럼 천하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이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 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 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 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2: Let's go outside and play.
1: Sounds great. What do you want to do?
2: Let's play soccer. Let's play basketball. Let's play hide and seek.
1: Okay, okay. One at a tim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오늘은 baby brother, outside, soccer. Hide and seek at a time. 이렇게 단어도 있고 표현들도 있어요. 모두 모아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baby brother. 친구들, baby도 알죠? 아기, brother. 남자 형제 알잖아요. 그런데 baby brother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면 남동생이에요. 내 기준에서 아기인 남자 형제니까 남동생이 돼요. 사실 영어는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소개했을 때 뭐 선생님에게는 언니인지 뭐 여동생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aby brother이라고 하면 진짜 아기가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 동생이면 baby brother 말할 수 있어요. 남동생 baby brother. Outside, 밖에, 밖으로. Soccer, soccer.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축구는 soccer. 여기에 cc, 요 부분은 k 소리가 나요. Soccer. Hide and seek. 숨바꼭질 많이들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Hide가 숨다, seek이 찾다예요. 숨고 찾는 놀이라서 hide and seek 이렇게 얘기해요. 숨바꼭질. At a time. At a time은 한 번에, time이 시간도 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횟수도 될 수 있거든요. At a time은 한 번에. 예를 들면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얘기할 때 at a time이라는 거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아이가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아, 귀엽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진짜 남동생인데 아기 아기, 애기 애기한 남동생인가 봐요. Your baby brother is so cute. 네 남동생 진짜 너무너무 귀엽다. 그랬더니 아가가 왔어요. Let's go outside and play. 이렇게 아가가 와서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Let's는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뭐뭐 하자. 뒤에 동작 나오면 뭐뭐 하자가 딱 완성이 되죠. Let's go outside. 밖에 나가. And 그래서 play, 놀아. 나가서 놀아요. 그랬더니 sounds great. 어, 좋은 생각이네.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놀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애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Let's play soccer. 축구해요. Let's play basketball. 농구해요. Let's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해요. 오, 할 게 지금 몇 개야? Okay, okay. 알았어, 알았어.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하자. One, 하나, at a time. 한 번에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one at a time. 좋은 표현이죠. 자, 이렇게 단어와 문장 배워봤어요. 배운 것들 이제는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켜고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Topic 45. 45 눌러서 401 들어가 볼게요. 401, 401. 자, 잘 듣고 문장 완성하기. 첫 번째.
1: Let's play soccer.
0: 하자라는 문장이죠. Let's play soccer. 축구하자.
1: Let's play tennis.
0: 어, 이번에는 운동 이름만 바뀌었어요. Let's play tennis. 테니스 쳐요.
1: Let's play baseball.
0: Baseball은 야구.

0: Let's play baseball. 야구해요.
1: Let's play
0: Let's
1: basketball.
0: play basketball. Let's play basketball. 우리 농구해요.
1: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0: 오, 이제는 let's 하고 하자 한 다음에 together까지 붙여줬어요. Let's play badminton together. 우리 같이 배드민턴 쳐요.
1: Sounds good.
0: 누가 이렇게 뭐뭐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좋아요 쓸 수 있는 말 sounds good. 좋은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봐요. 오늘의 미션. 우리 나가서 놀아요. 우리 축구해요. 우리 숨바꼭질 해요. Okay,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3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활동 제안하기. 뭐뭐 하자, 뭐뭐 해요. 펭수, 펭수.
2: Hi.
0: Hi.
2: What should we do?
0: 펭수 심심하대요. Hi, I'm bored. What should we do? 우리 뭐 할까요? 그럼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가서 놀아요. Let's 나가는 거 go out 또는 go outside and 놀아요 play. 우리 대화 있었던 거예요. Let's go outside and play. 히히히 나가서 놀자. 그럼 뭐 하고 놀자고
2: Sounds
0: 물어보셨을까?
2: great. What do you want to do?
0: 알았지?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축구해요. 우리 뭐뭐 해요. 제안하는 거죠. Let's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는 거는 play 그리고 축구 기억해요? 그렇지. Let's play soccer.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Awesome.
2: Good idea. What else do you want to do?
0: 또 뭐 하고 싶네요. What else do you want to do? 아, 숨바꼭질해요. 숨바꼭질은 hide and seek. 기억하죠? Let's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 재밌지. 선생님 어른인데도
2: Good
0: 재밌어요.
2: Good idea.
0: Good idea.
2: See you outside.
0: 밖에서 만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baby brother 이런 말 나왔으니까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말 알려줄래? 형제 자매. Big brother. 형, 오빠. Big sister. 누나, 언니. Baby brother. 남동생. Baby sister. 여동생. 아하. 우리 예전에 가족 배울 때 brother, sister 이렇게는 배웠잖아요. brother은 남자 형제, sister은 여자 형제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남자 형제 했을 때 나이가 비슷해 보면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 또는 여자들은 오빠 이렇게 되면 big brother, big이란 말을 붙여주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big brother, 형이나 오빠. 여자도 마찬가지 big sister 하면 누나, 언니. 그리고 또 오늘 배운 것처럼 baby 붙여줘서 baby brother, 남동생, baby sister, 여동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이제는 가족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자 이렇게 활동 제안하는 표현 배워봤어요. Let's 한 다음에 동작을 넣어주면 그 동작 하자, 뭐뭐 해요 이렇게. 우리라는 말 따로 하지 않아도 Let's 동작 넣어서 활동 제안할 수 있고요. 제안이 마음에 든다면 Sounds good, sounds grea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배운 내용들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전기 파트 문제 풀었고 이제 오늘부터 바로 자기 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 전기

파트의 8번 문제, 그쵸? 1등급 완성 문제, 마지막 문제 한 개 안 풀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해서 그 마지막 문제 풀고, 우리 이제 자기장 파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자기장 파트에도 정말 재미난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리고 재미난 실험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 바로 시작에 이제 워밍업으로 딱 전기 파트 문제 풀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축전기 문제다, 그쵸? 이 축전기 문제도 이러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그림 가는. 평행한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축전기 AB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것이다. 오케이, 중간에 전원장치가 보이고요. 이 두 축전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때 금속판의 간격은 B가 A의 두 배다. 아, B의 간격을 편의상 2D라고 한다면은 A의 간격을 D라고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금속판의 면적은 똑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 나는 전원장치의 전압에 따라, 아 여기는 전원장치인데 이 전압을 지금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전압에 따라서 AB에 충전된 전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우리 풀기 전에 축전기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실전 개념, 기본 개념이자 이 실전 개념 딱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본 개념이자 실전 개념이에요. 이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축전기에서 충전되는 전하량에 대한 이야기와 축전기에 이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자, 전하량 Q는 뭐에 비례했냐면 축전기 극판 사이 간격 D에는 반비례하고 면적 S에는 비례했어. 맞습니까? 그리고 전위차, 전압 V에는 비례했습니다. 요거 한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두 번째.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W는 뭐에 비례했냐면은 전하량에 비례했고 전압 V 곱에 비례했습니다. 그쵸? QV. 요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Q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럼 얼마가 됩니까? D분의 S 곱하기 V 제곱. 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 문제 풀기 전에 개념하면서도 정리했었고요. 이게 기본 개념이자 실전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왼쪽 회로 가서 회로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플러스 극은 전위가 높은 곳, 마이너스 극은 전위가 낮은 곳,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거, 빈 도선일 때는 전위차가 0입니다. 해서 전위가 일정한, 전위가 똑같은 지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 선으로 표현된 부분, 여기는 전위가 다 똑같은 지점, 등전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전위가 다 똑같은 지점, 따라 전위차가 0인 지점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그을 건데,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이 빨간색 선, 이것도 지금 전위가 다 똑같은 선입니다. 등전위. 오케이. 전위차가 0.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배터리, 의 전압을 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왼쪽을 V라고 두면 오른쪽 마이너스 극은 0이 될 수가 있고 전위차가 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V가 되고 여긴 0, 여기도 V가 되고 여긴 0. 즉 뭐냐면 이 전위 전압 배터리에 의해 가지고 이 축전기가 충전되는데 전위차가 배터리의 전위차랑 똑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극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 극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충전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오? 그러면 여기에 전위차랑 여기에 전위차가 똑같네? 그리고 회로가 나뉘어지네? 아, 두 축전기는 이 회로에서 지금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선택지 봅시다. 기억! 기억과 니은에 모인 전하의 종류는 같다? 기억은 여기 마이너스 극으로 되어 있죠. 얘도 마이너스 극이네? 오케이. 전하 종류는 똑같습니다. 음전하로 같다라는 것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갑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이 V0일 때, 오케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V0일 때, 니은에 모인 전하량의 크기는 4분의 Q0냐 물어봤다. 그쵸? 자, 봅시다. 2V0일 때 보니까 A의 전하량은 2Q0. B의 전하량은 Q0. 아, B가 A의 절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그러냐? 자, 우리 전하량 Q를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시면 D분의 S 곱하기 V인데 얘 똑같고 그리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똑같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다. 그렇죠? 얘 똑같고 그럼 결국은 D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D가 2배가 되면 전하량은 절반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2Q0 모일 때 B는 Q0 모인다. 그럼 A가 Q0가 모이게 되면 B는 얼마로 보인다? 2분의 Q

주재료로 모이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다음 가볼까요? 자, 전원장치의 전압이 EV0일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자, 전기에너지 공식 떠올리셔야 됩니다. Q 곱하기 V. 자, EV0로 똑같을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A가 B보다 크겠죠. 왜? A가 전해량이 두 배 크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도 두 배 클 겁니다. 맞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실전 공식, 요거 실전 개념 기억해 주시고, 요 회로는 축전기가 전원장치에 이렇게 양갈래로 뻗어나가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전입자 V, 전입자 V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딱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리 8번 문제 풀었고, 이 문제를 끝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 파트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파트는 이 회로, 전기장, 전위차 이런 개념이 되게 생소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전위가 뭔지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공부할 때 기본 정의를 꼭 점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기억하시고, 이제 바로 우리가 자기장 파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기장 파트. 자성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를 항상 중학교 때부터 같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자석 보입니다. 자석.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 자석 보이는데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자석이 뭔지 많이 가져놀았고 많이 다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전기와 자기는 같이 배우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고, 그럼 이 자기랑 이 전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전기 다음에 또 자기를 배우게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같이 나가볼 텐데, 그러면 또 우리가 자기장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물리학은 단순히 그냥 자연현상만 막 배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을 보고 궁금했겠지. 그럼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실험에 의해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이해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석,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 고대. 이 고대 중국에서 중국의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자주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대요. 자주. 이 지역에 가보면은 신기한 게 철덩어리, 철이 어떤 돌에 너무 잘 달라붙는 거야. 금속 같은 것들이 어떤 특이한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에 너무 잘 달라붙었대요.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돌이 뭐길래 이런 쇳덩어리를 잘 끌어당기지? 해서 그 돌을 아주 신비하게 여기서 뭐라 불렀냐면 자주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돌 해서 자석이라 불렀답니다. 자석. 중국의 자주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고 발견되는 돌 자석이라 불렀고, 그래서 이 자석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쇠를 잘 끌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자석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국자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워보니까 물에 잘 떠. 신기한 게 보입니다. 뭐냐? 그 자석은 특정 어떤 방향을 항상 가리켜요. 지구 안에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옛날에 항해할 때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항상 북쪽에 있는 별, 북극성이라 불렀다. 그렇죠? 북극성. 항상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석이 신기한 게 항상 저 북극성을 향해서 정렬을 하더라는 거지. 해서 이 자석을 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나침반을 만들었고 이 나침반이 발명됨에 따라서 항해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 멋진 돌 자석, 우리 자석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마그넷이라 불러요. 마그넷. 그렇죠? 마그넷. 마그넷. 마그넷바 많이 한다. 그렇죠? 마그넷.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여행 기념품으로 마그넷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고대 그리스로 갑니다. 오,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에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그네시아. 오. 이 마그네시아 지역도 신기한 게 이 돌 철이 금속이 잘 달라붙는 돌이 많았다고 해요. 해서 그 지역에서 관찰되는 돌 해서 마그넷이라 불렀겠죠. 마그네시아에서 많이 관찰되는 돌 마그넷 해서 지금 우리가 자석을 마그넷이라 부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해서 이 둘 다 어떤 옛날의 고대시대 지명을 따서 가져왔다는 사실 해서 이 자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이 자석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이 자석은 처음에 자연에서 관찰될 때는 자철석 형태로 관찰이 돼요. 해서 철을 떼내고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자석을 만드는데, 해서 이 자석이 어떤 건지 이제 역사적인 어원과 흐름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 자석이란 게 되게 뭐랄까 신기하다, 그렇죠? 그냥 신기해. 그럼 우리가 단순히 오, 쇳덩어리를 잡아당기네, 되게 신기하네라고 신비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신비의 영역으로 치부하기에 앞서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언제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600년대, 한참 시간이 흘렀죠? 이 1600년대 윌리엄 길버트라는 물리학자가 아무리 이 자석을 들여다봐도 신비한 돌치고는 너무 일관되고 너무 규칙적이야. 항상 그쪽을 가리켜. 해서 이 사람이 그 자석을 둥글게 이쁘게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에 또 특정한 방향으로 나침반이 배열되네? 해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뭘 주장하냐? 이 나침반이 지구 위 안에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도 거대한 큰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했냐, 통찰력을 보였냐면, 자석을 이 신비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자석을 가져왔다는 게 아주 과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석, 즉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다 해서 이 자석 중에서 항상 북쪽, 북극성을 향하는 극, 그 극을 우리는 N극, 노스라 불러서 N극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N극의 반대편에 있는 극은 사우스라고 해서 S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해서 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즉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해. 이래서 이 자석 이 서로 주고받는 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 와, 자기력. 우리 힘 많이 배웠다, 그렇죠? 중력, 전기력 많이 배웠어요. 그중 또 우리 하나의 힘을 배운다. 무슨 힘? 자기력. 오케이. 그러면 자석이나 이 전류에 의해 가지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공간. 우리 처음에 전기 배울 때, 전기장 배울 때 기억납니다. 공간할 때 이때 물리학에서 공간 앞에 어떤 힘을 붙이고 공간을 붙이죠. 무슨 무슨 장 해서 뭐라 부르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바로 자기장이라 불러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해서 또 쌤이 개감했죠. 그때 우리가 매운 걸 먹었어. 고추를 먹었어. 배가 아프네? 우리 뱃속은 고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 고추장이다. 한번 더 말을 들립니다. 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물리에서는. 해서 아, 공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을 때이 자석을 가만히 보면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력이 뻗어나가는데 실제로 자기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눈에 보이는 선으로 그린 걸 보고 자기력 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어주는데 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 즉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해요. 자기장의 방향은 약속하기를 어떤 방향을 작용했냐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N극이 정렬되는 방향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럼 여기 나침반을 뒀어. 나침반을 두게 되면 지금 자기장이 뻗어나간다, 그쵸? 그래서 이 방향이 자기장이기 때문에 N극이 여기를 가리켜. 또 이렇게 둘러서 나간다? 이쪽 방향이 지금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N극이 여기를 가리키고, 얘도 여기를 가리키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뻗어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알아주시고 지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극이다. 해서 그걸 활용해서 만든 게 나침반이다. 해서 이 자석을 과학의 영역으로 쫙 끌어온 사람이 윌리엄 길버트.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신비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석이란 게 결국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선생님, 그러면 왜 자석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왜 자석은 이렇게 특정한 힘을 주고받습니까? 라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치. 하고 싶지, 이야기를. 그치. 그 이야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뭐냐? 실제로 물질이 보면, 자석을 보면 여러분 N극과 S극이 있는데 왜 그게 하필이면 N극과 S극을 지는지, 이 돌덩이가 뭐길래 N극과 S극

극을 지니는지는 그 윌리엄 길버트라든지 그때 당시의 과학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고 어쨌든 자석은 두 극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자석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약속은 했는데 왜 그러면 얘가 N극과 S극을 지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자를 단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전자를 발견하고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이 자석의 비밀이 풀려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 모르는 미지의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자성, 즉 어떤 자기장에 반응할 것 같은데 이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많은 어떤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들. 이 원자를 또 하나 떼내서 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중학교 때도 이미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를 약간 찍먹 정도는 했다. 그렇죠? 그걸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전자가 움직여. 그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렇죠?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돼요. N극, S극. 와.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는 효과에 의해 가지고 원자가 지금 자석 형태를 만들어 버렸구나. 자, 전자를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이 원자의 주위를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우리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달도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스스로 자전, 회전을 하면서 원자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맞아요? 그러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스핀을 해요. 돌아요. 그럼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되겠지. 아, 이 전자가 스핀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된다? 이 전자 자체가 자석을 띠고 있구나. 그쵸? 마찬가지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공전, 궤도 운동하면서, 이 원자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석 효과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기술이 발전하고 원자에 대해서 실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제 원래 옛날부터 존재했던 자연상의 존재는 그 자석. 이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이 가지는 성질. 이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성이라 불러요. 자석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질. 이 자성은 왜 생기냐? 이거예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바로 궤도 운동. 궤도 운동. 오, 빙글빙글 도는 궤도 운동. 이 궤도 운동과 전자의 뭐? 전자가 스스로 자전하네? 자전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스핀이라고 부를 겁니다. 스핀. 스핀에 의한 자성, 즉 스핀 때문에 생기는 이 자기장. 요것 때문에 물질이 자성을 띠는구나. 즉 원자들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자석이란 소리죠. 맞습니까? 원자들 하나하나가 자석이야. 자, 그럼 한번 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나침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나침반. 나침반이 지금 큰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요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물질이라고 본다면 이통 속에 들어있는 나침반 하나하나가 원자 자석과도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원자 자석들이 자기장을 띠게 되면 이 물질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기장에 반응을 하는 거겠지. 자, 봅시다. 여기에 쌤이 자석을 가져가요.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나침반이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석에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원자들 하나하나가 자석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물질 전체가 자석에 반응을 하네. 그래서 물질이 자성을 지닌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원자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고 이 원자들 하나하나 때문에 전체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물질 내의 원자 자석들이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다.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서 그 배열이 달라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자기화라 불러요. 자기화. 오, 자기화. 다른 말로는 자화라 불러요. 자화.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이 자화가 되어가지고 자성을 띠는 물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자성체라 불러요. 자성체. 자성체. 이렇게 우리는 원자 자석까지 이야기 됐고, 즉, 물질에 들어있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이해했으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뭐냐? 우리 아마 우리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다. 왜? N극과 S극을 잘라도 다시 N극과 S극이 생겨나죠. 그 이유를 지금 파헤쳐 드릴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아시겠죠? 우리 EBS 강의를 들은 여러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원자 자석이 여기서 자석 자체가 N극과 S극을 지닌 이유는 원자 자석들이 NS, 그리고 여기로 NS, 그리고 어떻게? NS. 원자 자석들이 NS, NS. 원자 자석들이 NS를 가지게 돼요. 그래요. 또 밑에 봅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자석들이 NS, 또 NS, 또 어떻게? NS. 한쪽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위쪽은 지금 N극이 있기 때문에 N극이고, 아래쪽의 면을 보면 S극이기 때문에 S극인 거죠. 여기서 잘라. 반으로 자른다고 해도 결국은 여기 N극이 있고, 여긴 S극이 있네. 여길 잘라도 또 N극이 있고, 또 S극이 있지. 그래서 결국은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결국은 N극과 S극이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물리학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 자기장은 한 극만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자기 홀극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기 홀극이 없다. 해서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동생들한테 좀 잘난 척할 수 있지. 자석을 N극과 S극이 있는데 부러뜨리면은 N극과 S극이 사라지고 각자만 남을까? 아니면 또 N극과 S극이 될까? 이런 재밌는 퀴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들 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어떤 물질에다가 자석을 가져갔을 때, 즉 자기장을 가져갔을 때그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의 성질을 보고 자성이라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이 외부 자석에 강하게 반응해서 완전 자석처럼 되는 물질이 있고, 살짝만 자석이 되는 물질이 있고, 아예 외부 자기장을 멀어지는 방향,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세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자기화되는 물질, 강자성체, 어느 정도 약하게 자기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질, 상자성체, 그리고 외부 자기장 아예 배척해버리고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다. 해서 반자성체라 부를 텐데, 첫 번째로 자석에 아주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 아주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은 강자성체라 부릅니다. 외부 자기장에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는 물질 강자성체라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이 강자성체는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강하게 달라붙어. 잘 봐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로 강자성체가 되는데 구조를 보셔야 돼, 구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물질 내부에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이쁘게 배열되어 있는데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원자 자석들이 같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구역이 있어. 여기도, 여기는 위쪽을 가리키고 있네? 이쪽은 대각선 위를 가리키고 있어. 얘도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얘도 위를 가리키고 있네? 이렇게 원자 자석들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구역. 요 구역을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기구역이라 불러요. 줄여서 자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구역. 이 강자성체는 이렇게 물질 내부 이미 원자 자석들이 있는데 이 자석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이 원자 자석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협업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자기구역. 이렇게 존재해요. 이 상황에서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 보이죠? 그렇죠? 외부 자기장을 거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자, 외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이 향하게 됩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향하게 되죠. 이때 강자성체는 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그대로 배열되게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가 NS, 여기도 NS, 여기도 NS, 여기도 NS. 이렇게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강자성체가 지금 본인의 성질이 되겠고 자기 구역이 이렇게 보인다. 그렇죠? 이때 외부 자기장을 싹 제거했어. 제거하고 나더라도 여기서 유지되었던, 이 배열되었던 이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이 자기화된 성질이 남아있네? 즉, 자기화를 보고 자화를 불러줬죠. 그쵸? 자화된 성질.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케이. 남아있네? 오케이. 이 남아있다.

요 외부 자개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 이 자성체를 보고 우리는 강자성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강자성체. 너무 중요합니다. 강자성체. 해서 아, 외부 자개장을 제거해도 그대로 자기화된 성질이 남아있구나. 이게 강자성체구나. 자, 그러면 강자성체 말고도 어떤 다른 자성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흥미롭다. 그렇죠? 오, 물질들이 가지는 성질들, 근본 성질을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자석이 끌려오긴 해. 근데 약하게 끌려옵니다. 약하게. 그 약하게 끌려오는 물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상자성체라 불러요. 상자성체. 종류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종이, 산소 등이 상자성체입니다. 오, 종이도 상자성체구나라고 아마 신기할 텐데 산소도 상자성체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산소. 마그네슘도 그렇고. 자, 이 상자성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지금 배열되어 있는 거 보세요. 원자 자석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배열되냐면 제각각 배열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구역이 없어요. 오. 자, 상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 원자 자석들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뭔가 구역을 형성을 안 해. 팀워크가 없어. 각기전 두중이야. 이 상황에서 외부 자기장을 걸었어. 외부 자기장을 걸게 되면은 일단은 걸었 그 당시에는 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을 향해서 배열되는 거는 같아. NS, 그쵸?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배열돼. 근데 문제는 뭐냐? 외부 자기장을 딱 제거하는 그 순간 다시 리셋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상자성체입니다. 아시겠죠? 강자성체랑 상자성체의 공통점은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외부 자기장 방향과 원자 자석 방향의 자기장 방향이 똑같다는 거다. 그쵸? 근데 차이점 뭐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생깁니다. 강자성체는 그대로 이 자기화된 성질이 남아있지만 상자성체는 리셋돼버린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우리 책에 더 알기 코너를 보시면 액체 산소가 상자성체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 사이에 가둘 수가 있어요. 이 성질을 어디서 좀 활용하냐면 우리 우주 공간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우주선이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선이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연료가 필요해. 연료. 우주선에도 반드시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연료를 뭐 해야 되냐면 연소를 해야 돼. 연소를 해야지만 추진력을 얻지. 연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주 비행할 때 우주선에서 쭉 올라갈 때 산소를 액화시켜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산소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라고 하더라도 여기 노즐이 있다고 쳐요. 탱크라고 하더라도 액체된 산소가 한쪽에 이 연료, 산소 배출구에 모이는 게 아니고 중력이었기 때문에 막이 탱크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액체 말고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쓰려고 해도 얘들이 중력이었기 때문에 모이질 않아. 노즐 근처로. 그러면 쓸 수가 없죠. 해서 이 자기장을 활용합니다. 얘는 자기장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액체 산소를 요 산소 배출구로 싹 모아가지고 연료를 태우게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게 우리 우주 공간에서 산소가 자기장을 가진다는 성질을 활용한 예시가 되겠다. 해서, 아, 산소도 자기장, 즉, 자성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자성을 띨수 있구나. 정도는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그 다음 상황 갑시다. 세 번째, 반자성체. 반자성체 하니까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 들죠. 바로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뭐냐면, 자석에 약하게 밀려나는 물질을 보고 반자성체를 불러요. 밀려나. 반자성체. 자, 밀려나기 때문에 반대해서 밀어낸다? 반자성체라 부르는데, 이 반자성체 여러분 특징을 아셔야 돼. 어떤 특징을 가지냐? 잘 봐요. 그림 봐봐, 여러분. 어? 원자들이 자성을 안 띠네라고 보이지? 즉, 원자들이 자석 형태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어? 뭐지? 뭐지? 너무 궁금하다. 그쵸? 왜 원자들이 자석을 안 띄고 있지? 상자성체까지만 해도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띄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자 하나하나가 지금 자기장을 안 띄고 있네? 오, 그쵸? 신기하죠? 요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우리 선택 과목이 있다. 그쵸? 전자기와 양자를 배우게 되면 조금 나을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께 잠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강의 들은 신고만 알수 있어. 뭐냐면 이 원자 내부에 전자가 쌓입니다. 전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자 핵 주위에

이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돌게 되겠죠. 근데 이 원자 내부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이 오비탈이라는 어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 안에 전자가 차곡차곡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비탈이나 방에는 전자가 딱두 개만 들어갈 수 있어. 두 개.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짝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배웠듯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는데 스핀이 있다고 들어요. 스핀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방에 들어갈 때 하나의 어떤 전자가 스핀을 해가지고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면, 다른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스핀해가지고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 되게끔 전자들이 한 방에 짝을 지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O, NS, NS.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가 되니까 상쇄가 돼버리네. 그래서 원자 자석 형태를 안띨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짝을 이루는 전자가 많아. 쌍을 이루는 전자가 많으면 자기장이 상쇄되어 가지고 원자가 자석 성질을 안 띄어. 자석을 안 띄어. 근데 이 전자가 방 안에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쁘게. 아싸, 나는 혼자다. 혼자 있는 경우는 자석을 잘 띄지. 이렇게 해서 홀 전자가 많을 때는 강자성이나 상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짝두 개를 모여 있다.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자석 성질을 확 없애버립니다. 해서 자석을 안 띄어. 자기장에 상쇄되네. 해서 반자성 성질을 잘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전자기와 양자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재밌죠?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전자기와 양자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자석이 없는, 즉 원자들이 자기장을 띄지 않는 상황인데 이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는 순간 원래 자기장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버립니다. 여기가 NS, 여기가 NS, 여기가 NS, 여기가 NS, 여기가 NS. 따라서 여기 N극, 여기 N극.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외부장을 서로 밀어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상황. 이게 바로 반자성체고,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버리면 다시 초기화, 리셋돼버리는 게 반자성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자성체에는 수소, 흑연, 플라스틱, 금, 유리, 물, 구리 등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흑연, 잘 알고 있다. 흑연판. 흑연판이 반자성 성질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자석이 N극이고 S극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아래쪽은 N극이 되고 S극이 되어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붕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자성.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되게 된다.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가 스핀 방향에 대한 거, 오비탈에 대한 거는 우리 전자기와 양자에서 잠깐 배우는데, 그래서 잠깐 여러분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자성체가 이게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캡슐형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내시경은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렇죠? 몸속을 촬영하는 도구, 내시경인데 캡슐형 내시경은 이 사람 몸에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하는데 여기 영구자석이라고 해가지고 강자성체가 들어가 있어. 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속에 있는 캡슐을 외부 자기장으로 얘를 조절을 해. 조절하다 보면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이 캡슐을 보냅니다. 그럼 보내게 되면은 이 영상 센서에서 렌즈가 있죠. 그 몸속 내부를 촬영해가지고 보면서, 여기 질병이 있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는 여기 플래터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플래터에 헤드가 있어요. 여기 있는 플래터는 산화철. 이 산화철이라는 것으로 플래터를 코팅, 입힙니다. 그럼 이때 헤드가 있어가지고 헤드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자기장이 생겨. 그럼 이 헤드에 있는 자기장을 가지고 이 산화철은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 이 강자성체를 어떻게 된다? 이 헤드에서 생긴 외부 자기장이 이 강자성체를 자기화시켜가지고 정보를 기록합니다. 해서 외부 전원을 차단시켜도 얘는 자기화된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해커들이 왜 경찰이 들이닥치면은 하드디스크를 엄청 강한 자석을 막 문질러요. 왜냐면 하드디스크에는 외부 자기장 때문에 자기화된 상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강한 자석 가져서 딱 문질러 버리면은 이 정보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망가지겠죠. 그렇게 정보를 제거한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우리가 또잘 아는 액체 자석이 있다. 액체 자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석이긴 한데 액체 형태의 자석입니다. 이 액체 자석이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자, 보시면 액체 자석이 삐죽삐죽하다, 그렇죠? 삐죽삐죽해.

이 삐죽삐죽한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외부 자기장을 향하려고 해. 근데 액체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따라서 표면을 수축시켜서 아주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해. 수축시키면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뾰족뾰족뾰족하게 액체 자석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요 액체 자석은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되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혹시나 지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돈이. 여기 쌤 지금 보여드릴게요. 1,000원짜리 지폐 보입니다. 그쵸? 요 쌤이 뭐 어떤 장치를 단 것도 아니고, 진짜 1,000원짜리 돈이에요. 이 돈, 이 1,000원짜리 지폐에 1,000원이라는 숫자를 새길 때, 잉크에 액체 자석을 활용해요. 자, 봐봐, 여러분.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지. 오, 돈이 달라붙죠? 달라붙어, 이렇게. 오, 달라붙어. 오, 달라붙어. 신기하다, 그쵸? 달라붙어요. 즉,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돈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액체 자석이 들어간 잉크로 글씨를 새깁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쵸? 해서, 이 자기장에 대한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MRI라든지 이런 의료용어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해서, 아, 이런 데 쓰이는구나. 정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도 조금 잘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활용되는 부분은 다 강자성체에 대한 이야기죠. 캡시록 내시경, 하드디스크, 액체 자석. 그리고 상자성체는 아까 액체 산소가 있었다, 그쵸? 그 정도 이해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배우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아요. 아까 방금 돈 보여드렸다, 그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배웠던 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내신 기초 문제 1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림 가나는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자기력선 보인다, 그쵸? 오케이. 이때 X, Y, P는 각각 N극 또는 S극이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옳은 것은 뭐냐? 골라보자, 한번 여러분. 자, 그림 가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을 보니까는 X에서 뻗어나와. 뻗어나오네? 뻗어나오네? 뻗어나왔는데 들어가는 방향을 보니까는 Y로 들어가. 아, 들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 자, 나를 봅시다. 나는 X가 이미 N극인 걸 알았기 때문에 N극이네? 뻗어나오네? 뻗어나오네? 오? 얘도 뻗어나오네? 같은 극이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다른 극이면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입니다. 얘는 밀어내는 방향이야. 만약에, 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겠다. 그럼 여기서는 P도 N극, X도 N극이겠다. 둘다 N극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다. 그쵸? 좋아요. 기억 봅시다. X는 N극이냐? 맞는 말이겠죠? 님 봅시다. P는 S극이냐? N극이다. 그쵸? 땡. 틀렸습니다. 자, D급 봅시다. 나에서, 오케이. X 대신에 Y를 넣으면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자, X 대신에, 나에서 X 대신에 Y를 넣게 되면 S극을 가져온다는 거죠. S극을 가져오게 되는 순간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잡아당기겠죠? 그럼 자기력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때 자기력선은 이렇게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형태로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해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맞기 때문에 3번으로 고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성. 오케이.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그림 가나는, 오케이. 가나가 있다. 각각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자성체 A의 원자 자석 상태와 그리고 자기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림 보고 얘가 어떤 자성체인지 바로 알아채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가를 보니까 자성체 A이긴 한데 자기 구역이 보이네? 자기 구역이 보이는 순간 알아채야지. 무슨 자성체다? 강자성체. 오케이. 원자 자석 있고 자기 구역 있고 강자성체구나. 근데 만약에 원자 자석이 존재하는 거는 같은데 자기 구역이 없어. 그때는 상자성체다, 그쵸? 강자성체는 원자 자석끼리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서로서로 구역을 지어요. 상자성체는 이 원자 자석들끼리 조금 팀워크가

사라지고 말수 있습니다. 안 사라져요. 오케이, 디귿 봅시다. 나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A는 자기화 되지 않냐? 아니죠. 자, 얘는 강자성체입니다. 그렇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이 자기화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거하더라도 자기화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해하시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우리 자석에다가 철로 된 클립을 계속 붙이고 있다가 떼더라도 클립은 일정 시간 동안 자석처럼 다른 또 클립을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게 강자성체라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성체에 대한 것들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오,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그러면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그림은 자석 위에 흑연이 떠 있다. 오, 붕떠 있다. 붕떠 있다는 것은 흑연이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떠 있네. 가면 밑에서 자석이 서로 밀어내 가지고 청력 위로 밀어주는 힘을 받아가지고 붕떠 있는 거다. 그쵸? 아, 붕떠 있다 보는 순간 얘는 반자성체다라는 것 인식하고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흑연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냐?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그치? 자, 흑연은 지금 우리 물 역학을 조금 섞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중력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흑연은 당연히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연이 어떻게 붕떠 있으려면 흑연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이 자기력이 중력과 똑같아지면 딱붕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흑연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구나.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해 갑니다. 흑연을 자석에서 멀리하면 흑연은 자기화되지 않는다. 맞죠? 자, 중요한 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제거하더라도 어떻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은 자성의 사화된 성질 남아 있는 것은 뭐다? 강자성체. 그렇죠? 그리고 요걸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성질이 사라지는 게 있죠. 사라지는 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얘 둘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순간 자기화된 성질이 확 사라집니다. 자기화되지 않죠. 근데 강자성체는 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따라서 흑연은 왜 자석을 멀리하게 되면은 자기화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맞아요. 뒤가 봅시다. 흑연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냐? 흑연은 자 여기 흑연이 있죠, 그렇죠? 외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것은 흑연의 입장에서는 외부 이 자석은 외부 자기장이 되겠죠.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겠죠. 만약에 자석 입장에서 여기 N이고 S극이라면 흑연은 아래쪽에 N극이 되고 위쪽에 S극이 되어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야 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디응, 니은, 디귿 다 맞고 정답은 5번으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풀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다음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4번, 5번은 그 다른 내용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헤드의 코일에 정보가 담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헤드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플래터의 산화철이 자기화되어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정말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어. 자, 별표 치세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강자성체다. 그렇죠? 강자성체. 아셔야 돼. 따라서 아, 요 플레이트에 들어가는 물질은 산화철은 강자성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곧 정리하시고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하셔야 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기화된 성질이 남아있냐 없어지냐. 그거 잘 체크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액체 A와 B를 막대 자석의 옆면 근처에 낙하시켰을 때 자석 근처에서 액체의 흐름이 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액체 A는 N극에서 이제 멀어지는 상황이죠. 아, 멀어지네.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됐겠구나. 밀어내네. 반자성체다. 오케이. S는 지금 어떻게, 액체 B는 어떻게 된다? S에 가까이 가죠. 아,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었구나. 정도는 알수 있겠고. 자, 기억 봅시다. A는 반자성을 나타내냐? 그쵸. 왜? 자석과 서로 반대 방향, 밀어내는 방향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반자성을 나타냈죠. 기억 맞습니다. 예.

B는 요거죠. 자석 근처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끌어당길 때는 같은 방향, 밀어낼 때는 서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 맞아요. 자, D급 봅시다. 막대 자석의 N급과 S급을 반대로 하면 B는 자석에서 멀어지냐? 아니죠. 반대로 하게 되면 또 반대한 그 상황에서 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끌려오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는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물아이체 퀴즈 27강이죠. 27강의 이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퀴즈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자기력은 이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는 뭘라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억입니다. 그리고 니은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의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는지 니은이고요. 디귿 자성체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었어. 강자성체, 상자성체, 땡땡땡땡. 뭐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답 아시겠던 친구는 바로바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소통하면서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자석이란 걸 배워, 자석 배웠어요. 자석. 원래 태생에 지구상에 존재하던 그 자철석을 이용해서 만든 돌덩이 자석. 이 자석이 자기력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과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우연찮은 발견을 인해 가지고 자석만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나는 현상을 같이 배울 거고 간단한 실험도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편 꼭 기대해 주시고 꼭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우리 물리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끝까지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우리 12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 랩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벨 3 심화된 부분 좀 뒷부분 남았죠. 그 부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였고 수능 특강 레벨 3 3번의 랩마였습니다. 결국 이제가 그 접하는 상황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거고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랩마를 이용한 레벨 3 3번부터 이번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 하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방정식에서 X값의 개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그 교점의 개수가 T1, T2, T3에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바뀌어. 자, 그런데 T1 곱하기 T3, 자,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제곱분의 1이다. 자, 이 친구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은 X 플러스 A의 제곱에 2X 제곱 이꼴 T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a의 제곱에 2의 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원래는 미분을 통해서 그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8가지 함수의 그래프의 원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이란 2차 함수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y는 2의 x 제곱의 형태는 자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그래서 극한을 이용하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위로 올라가는 걸 얘가 잡아당긴다. 예,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우리가 x 플러스 a의 제곱에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개형이 그려진다. y는 x 플러스 a의 제곱에 2의 x 제곱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y축이 있습니다. 원점이고요. x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하고 y는 tx하고 자 y는 tx 만약에 t가 음수야 자 음수인데 t가 많이 작아 많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런 상황이야 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점이 하나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야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t를 점점점점 키우자. 자 그래서 우리가 ft를 하나하나 구할 수 있죠. 전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랩마를 통해서 ft가 구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제 수능에서 문제를 만약에 나는 빨리 풀겠다. 수리 논술이라면 FT를 다 구하겠지만 수능에서 문제를 빨리 풀겠다라고 하면 이제 T를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떤 상황?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상황을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상황. 지금 뭐야? T를 키워봐. 한 개, 한 개, 한 개 가다가 그렇죠. 접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여기 지나는 거고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 이때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바뀝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때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T1이야.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다시 기울기를 키웁니다.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로 두 개였다, 세 개로 바뀌다가 자, 어느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즉 X축이 되는 순간 교점 세 개에서 교점 한 개로 다시 바뀌는구나. 자, 이 기울기 0이 바로 T2가 되겠구나. 이 T2를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키웁니다. 자, 키워요. 어때? 커져. 교점이 없어. 교점의 개수가 0이야. 그러다가 뭐 하는 순간? 이렇게 착 접하는 순간. 여기 접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가 바로 T3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였다가 다시 커져. 자, 얘보다 커지면 다시 뭐예요? 이 친구가 얘가 역전하게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기울기 세 개를 나는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A값을 구하기 이전에 자 문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리미트 T가 T2보다 작은 쪽에서 T2를 향해 갈 때 FT의 값은 T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파란색이 T2예요. T2보다 작은 쪽이 뭐야? 음수가 작은 거 아닙니까? 음수 T2보다 작은 쪽에서 T2를 향해 갑니다. 다시 여기서 T2보다 작은 쪽에서 T2를 향해 가요. 아, 하나, 둘, 셋.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쭉쭉쭉 가다가 이제 파란색을 향해 가는 거죠. 파란색은 아니지만
따라서 뭐예요? 아, 이때 서로 다른 식을 이렇게 쓴 3이야. 따라서 좌극한 값은 3이야. 요 값이 3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 A에 관한 방정식이 바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T1 곱하기 T3가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럼 선생님,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을 A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자,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제가 접점을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 뭐라고 표현하자? S, S 플러스 A 제곱의 2의 S 제곱이라 표현하자. 자, 그러면 S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순간도 있겠고요. 자, S가 자, 이때 이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알파가 되는 순간 S가 베타가 되는 순간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S에 관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렇죠. 접선이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S 빼기 0분의 S 플러스 A의 제곱에 2의 S 제곱 마이너스 0.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 자, 이 친구를 미분하면요. 자, Y 프라임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이 정도 계산 여러분 센스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X 플러스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2의 X 제곱이다. 따라서 아, 이 친구는 S 플러스 A의 S 플러스 A 더하기 2의 2의 S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가 이제 S에 관한 방정식일 거고요. 이 S가 바로 다시 해서 뭡니까? 접점의 X좌표가 되겠다. 말을 더듬었어요. S가 아니고 X좌표가 되겠다.

자, 그럼 일단 예를 풀면 es제곱이 약분이 되고요. s 이꼴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s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t2예요. 길기 0. 자, 근데 s가 마이너스 a 말고 알파하고 베타, t1, t3인 상황만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s가 마이너스 a가 아니라고 합시다. 즉, 약분을 시켜버립시다. 묶어서 쓰지 말고. 그랬더니 s 더하기 a가 s의 s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s제곱 넘기면 플러스 a 플러스 1의 s 마이너스 a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즉, s가 마이너스 a가 아닌 상황이니까 누구누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점의 접점 x좌표가 알파 또는 베타인 상황이에요. 아, 얘를 만족하는 s 값이 알파와 베타구나. 끝났죠. 선생님, 알파 베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를, 자, 이게 지금 곱해서 이 친구가 되고, 더해서 얘가 돼야 돼. 이거 못 만들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의공식 써야 되나? 그 알파, 베타가 매우 복잡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 금가계수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알파와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a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난 t1, t3를 곱을 구해 볼래. 그랬더니, 아, t1과 t3의 곱은, t1이 뭡니까? s 이꼴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저 여기다 넣을게요. 자, t1이라고 하는 건, 알파분해. 알파 더하기 a의 제곱에 2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t3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a의 제곱에 2의 베타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다시 알파 베타분의 자, 알파 더하기 a 곱하기 베타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지수 법칙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다. 그럼 알파 베타가 뭡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a였고요. 자, 이 친구 2의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제곱이었고요. 자, 그리고 얘는요. 알파 베타 누굽니까? 더하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써볼게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고요. 플러스 a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2a의 뭐예요? 전체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이 친구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4a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맞죠? 네, 그리고 4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이 되겠다. 이게 바로 t1 곱하기 t3가 되겠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게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여기 1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4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답. 4분의 1에다가 아까 뭐였습니까? 극한값이 3이었잖아요. 4분의 1에다 3을 더했으니까 정답은 4분의 1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렌마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이 친구의 그래프와 이 친구의 그래프를 비교하겠다라는 생각. 왜? 그리기 편하거든요. 왜? t값이 움직임에 따라 예,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을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T1 곱하기 T3. 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와 기울기가 가장 클 때의 곱을 금가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걔가 얘랑 같아요. 그래서 A를 계산할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자신감 있으려면 일단 x 플러스 a의 제곱이 2x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레벨 3 주제입니다. 네, 우리 레벨 3 1번을 풀기 위한 렘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도함 수의 활용의 마지막이지만 여러 가지 미분법과 매우 관련이 있죠.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내기 정말 좋죠. 왜냐면 문제 만드는 상황을 문제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X제곱 마이너스 T에 접한답니다. 예, 근데 T가 1보다 작대요. 사실 T가 1보다 작아야만 EX제곱 마이너스 T에 접하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T가 0과 1 사이다 라고 하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도 접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도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접선 두개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T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T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원점에서 접선, 여기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살짝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실에 업로드할 때는요, 수정된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FT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자. 접점의 X좌표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자. 예. 아니면 얘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제1사분면 위에 있다. 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FT가 양수다. 예, 여기 FT.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지만, FT, 그렇죠. 접점 X좌표가 양수인 상황만 얘기를 했다. 하면, 예,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F0 더하기 F프라임 0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원리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봐봐. T가 변함에 따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면 접선도 움직일 겁니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움직이면서 누가 바뀐다는 겁니까? 이 접점의 X좌표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 X좌표를 제가 뭐라고 썼죠? T에 관한 함수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이걸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F0과 F'0, 이거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FT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FT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방금 전에 했던 접선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아, 얘가 FT, E의 FT제곱 마이너스 T가 돼.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자, 써보겠습니다. FT 마이너스 0분의 E의 F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0은 자, 누굽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 저 점에서의 미분 계수, 이 친구를 미분하면 우리 x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미분 계수가 뭐야? E의 FT제곱이야. 접점 x제곱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FT와 T에 관한 관계식이 나온 거죠. FT를 직접 구하기는 어렵지만 이 식을 통해서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 나는 얼마든지 F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레벨 3 1번의 아이디어에 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F0 더하기 F'0. 일단 여기에다가 T 자리에 0을 집어넣자. 사실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식을 한번더 변형하고 가도 됩니다. 변형하고 간다면 EFT 제곱 마이너스 T, T 곱하기 EFT 제곱. FT 곱하기. 얘를 그냥 곱했어요, 이렇게. 좋아. 자, 0 집어넣어 볼게요. EF의 0제곱. 여기 0이고요. 자, F0, EF의 0제곱. 그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아, F0은 1이야. 그럼 F'0은 어떻게 구할 거냐? F'0은 이 친구를 뭐 한다? 합성함수 미분한다. 자, 그래서 F'T의 EFT제곱 마이너스 1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소고가 되고요. T 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T 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F0은 1이고, 자, F'0 곱하기 F0이 1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을 뭐한 거? 더한 거.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제가 지금 합성함수 미분으로 풀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FT일 수도 있지만 GT일 수도 있고, 딱
함수라고 설정했다는 거 하나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유일하지 않아라고.

하면 사실 얘를 이렇게 S 이렇게 놓고 사실은 얘를 S로 이렇게 다 바꾸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이 아니고 음함수 미분이 되는 겁니다. S가 FT가 될 수도 있고 GT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는 접점 X좌표를 그냥 T에 관한 함수라 하자. 그러면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T와 FT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가장 이 문제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 여러 가지 미분법을 통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바로 뭐야? 예, 접선이라는 아이디어죠. 충분히 내신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 충분히 얼마든지 이 순특한 걸 베이스로 변형해서 출제될 수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 우리 심화 유형으로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벨 3 1번 바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네. 자, t가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제1사분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를 ft라 하자. f의 a가 1분의 1을 만족시키는 상수에 대하여 f'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lnx 플러스 t.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해볼까요? t가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준 이유가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만약에 t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네, t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사실 이제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두개 그려져요. 근데, 그럼 선생님, 기울기를 하나로 정의가 안 되는데요, FT가?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1사분면 위에 접점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 얘는 제외하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함수로 잡겠다. 아까 제가 접점 X좌표 대신 기울기를 함수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T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은 예, 무조건 접점이 여기 1사분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을 다 예, t가 1보다 작을 때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접선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든 몇 개가 되는 상황이든 예, 접점 X좌표를 1사분면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친구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겠다라는 FT라고 하겠다. 렌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렌마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친구의 X좌표를 FT라고 했지, 기울기를 FT라고 안 했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T가 변함에 따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X축 방향으로. 예? 그럼 이 접선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바뀔 거고, 접점의 X좌표도 바뀔 거야. 누구의 의조라는 겁니까? T의 의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값이 접점 X좌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ST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S라고 써야 되겠죠. S라고 써서 관계식을 찾아 미분하면 음함수의 미분이 되는 거고, ST라고 찾아서 관계식을 통해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 된다.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는 같지만, 논수라는 친구를 특히, 수능 문제 풀 때는 사실 큰 지장은 없는데, 논수라는 친구를 특히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ST, FT 이런 관계식을 어떻게 찾느냐? 똑같아요. 이 점을. ST, X좌표가 S니까. ln ST 플러스 T라 하자.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ST분의. 자, ln ST 플러스 T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이 점에서의 미분 개수와 같다. 자, 얘를 미분하면요. y 프라임은 x 플러스 t분의 1입니다. 따라서 x 좌표의 x 값에 s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st 더하기 t분의 1이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미분 개수. 결국 둘다 접선의 기울기 ft를 뜻합니다. 이제 나머지 여기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힌트가 있죠. 문제에서 FA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FA가 2분의 1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이용하지? T 자리에 A를 넣자. T 자리에 A를 집어넣더니, 잘 보세요. SA분의 LN,

SA 더하기 A가 SA 더하기 A분의 1이고 FA가 뭐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자, 식을 여러분 가만히 잘 쳐다보세요. 얘가 2분의 1이야?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뭐야? 2야, 같으니까. 그럼 얘가 2면 ln 2니까 1이야, 1. SA분의 1이야. 아, 얘가 SA분의 1이야. 따라서 SA가 2고 SA가 2면 A는 뭐예요? 0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T값이 0이 되는 거예요. T값이 A인데 그 A가 0이라고요. 그때 S값 2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F 프라임 A는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이 아까 했던 거 렘마랑 그렇죠? 미분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미분할 거야? 그냥 그대로 놓고 미분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ST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ST를 자 ST 플러스 T 자 곱하기 ln ST 플러스 T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S 프라임 T는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S 프라임 T 플러스 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네, 뒤에 거 미분. S 프라임 T 플러스 1분의, 이건 지금 잘못 썼죠. 미분하면? ST 플러스 T분의 S 프라임 T 플러스 1이죠. 정신 차릴게요. ST 플러스 T분의 S 프라임 T 플러스 1 했더니 얘네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자, 나는 F 프라임 A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미분했느냐? F 프라임 A를 구하려면 F 프라임 T를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S 프라임 T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분한 거예요. 다시. 얘를. 자, 보세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분모 제곱 ST 더하기 T의 제곱 분모를 미분한 걸 분자에 쓰겠다. 그러면 F 프라임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SA 더하기 A의 제곱분의 S 프라임 A 더하기 1.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다 뭘 넣겠다? A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A가 사실 0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다 A를 넣겠어. 그러면 S 프라임 A는 S 프라임 A 더하기 1이고, SA 더하기 A인데, 아까 SA 더하기 A가 2였습니다. 따라서 얘가 1이야. 그리고 S 프라임 A 더하기 1이야. 생각보다 계산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S 프라임 A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얘가 아까 2였잖아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 따라서 뭡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문항의 구조가 렘마와 매우 흡사하죠. 아, 보통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다룹니다. 접점의 x좌표를 t에 관한 함수라 둘 수도 있고, 접선의 기울기를 t에 관한 함수라 둘 수도 있다. 요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 점을 고정하지 않고 얘를 막 움직이면서 접선의 x절편을 t에 관한 함수로 두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다. 레모 함께 여러분 잘 정리해 주세요. 예, 학교시험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활용 끝. 좋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 적분. 네. 여러 가지 적분법입니다. 수능특강에서는 6단원이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세 번째 대단원 적분법의 첫 번째 중단원. 예, 여러 가지 적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분법 안에는 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만 가장 기본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란 우리가 이런 거죠. x의 n제곱,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 얘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분의 1의 적분이니까 ln 절대값 x 더하기 c야. 이런 게 있고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의 부정적분,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시퀀트 제곱의 부정적분. 탄젠트 x 플러스 c. 그러니까 미분법의 역연산이다. 예, 그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삼각함수 같은 경우 복잡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 혹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퀀트 제곱 x.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치환적분이라든가 뭔가 적분이 쉬워지도록 변형을 통해 계산하는 거지, 뭔가 막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이런 것들은 대학 과정이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1을 갖고 왔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수 자체가 사인은 원점 대칭이니까, 그렇죠. fx가. 이 문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래? 자, 제가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인테그랄 0부터 n파이까지. 자, 이 사인 x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적분합니까? 라고 하면, 대수적으로 그냥 접근하면,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 마이너스 x. 0부터 n파이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배 코사인 n파이고요. 예, 마이너스 n파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 아래 끝,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사인 n파이가 뭐냐? 예.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예. 코사인 n파이는 여러분,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에서 4 마이너스 n파이가 되는 거고요. n이 짝수일 때는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n파이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적으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따로따로 얘를 쪼개서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상수함수를 0부터 n파이까지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n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2배 사인 x를 0부터 n파이까지 적분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2배 사인 x가 이렇게 있어요. 2배 사인 x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요거 반죽이, 요거 하나의 넓이가, 이게 앞에 2배가 있잖아. 사인 x의 2배라고요? 그 원래 넓이가 2였는데, 사인 x 2배니까 얘가 4라고. 그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쭉쭉 가보세요.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니까 적분하면 0이고, 요 하나의 기둥의 넓이라고. 4야 4, 4-n파이 바로 보인다. 그런데 짝수까지잖아요? 짝수까지면 여러분 상수의 상수의 상수에 대해서 정적분 값이 앞에가 0이 나와요.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n파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도 이 정도 함수는 매우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분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와봤고요. 자,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10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 마이너스 n파이. 예,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8파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넘겨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n 마이너스 10파이. 4, n 마이너스 8파이가 됩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홀수 n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 10 집어넣으면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되네요. 근데 10은 홀수가 아니잖아. 오케이. 짝수야. 그럼 11을 집어넣으면 파이부터 3파이니까 가능해. 12는 넣을 필요가 없죠. 짝수니까. 13을 집어넣으면 3파이가, 그렇죠. 3파이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잘못됐죠. 11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엔 짝수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자, n이 짝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10파이. 마이너스 n파이. 이건 뭐, 그냥 준 거잖아요. 예, 마이너스 8파이. 따라서 n이 8 이상 10 이하인 짝수이기 때문에 n은 8과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하면 8 더하기 10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29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은 그냥 미분법의 역연산이다. 예, 그런데 단순 계산인데, 이렇게 코사인 n파이 이런 것처럼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달라지는 상황을 통해 뭔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변형해서 내기가 매우 좋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에 이거는 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구간을 쪼개서 적분해라 연속성 이용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자,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예요. F 연속이야. 연속이라고 줬어. 라지 F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라지 F 당연히 연속입니다. 얘도 연속이다. 이걸 여러분이 찾았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레벨 2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F가 일단은 연속이기 때문에 ln사에서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죠. 그래서 x자리에 ln사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ln사를 집어넣자. 그러면 2에 자, ln사가 뭐야? 2ln이니까 자, 암산 약분 2에 ln2제곱이 돼요. 아, 얘는 2잖아. 그럼 좌변 2. 자, 여기다가 ln사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ln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아, A가 8이야.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라지 F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라지 F는. 자, 우리 한 번에 갈수 있을까요? 이 친구 적분! 네, 이건 이 정도는 치환 적분이 아니죠. 두 배, E의 2분의 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가 있을 거고요. 자, X가 ln4보다 작을 때고요. 자, 이 친구 적분. 마이너스 8배, 무리수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또 다른 적분상수 c2입니다. x가 ln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실 등호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차피 연속이어야 됩니다. 라지 F가 연속이어야 돼. 왜냐하면 라지 F가 미분 가능하니까.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c1, c2 연속성으로 집어넣으면 두 개인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조건 하나가 나와 있죠. 아! 이 조건과 연속성을 이용해서 난 C1, C2를 다 결정할 수가 있구나.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n16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ln16은 여기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자, F의 ln16은 ln16. 1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C2. 이 값이 뭐라고? 0이라고. 아, C2가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ln4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좌극한 ln4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2ln이 약분 2, 2, 4. 4 더하기 C1입니다. 4 더하기 C1. 자, 얘가 같습니다. ln4 집어넣어.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C2.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ln4 집어넣으면 4분의 1. 아, 마이너스 2네요.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C1은 뭡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F의 0 더하기 F의 ln8. 자, 그대로 계산하시면 F의 0은 0 집어넣으면 2 더하기 C1입니다. 2 빼기 2분의 11이고요. 더하기. ln8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플러스 C2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C2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돼서 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왜 레벨 2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라지 F가 연속이란 말을 주지 않아도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니까 라지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준 거라고요. 따라서 라지 F는 연속이다. 구간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적분 상수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는 함수 값으로, 하나는 연속성으로. 네, 이 정도 문제. 아주 일반적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치환 적분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환적분법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적분하는 방법이 당연히 초점을 두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치환을 통해서 적분한다? 예. 합성함수 민법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치환을 왜 합니까? 복잡한 형태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적분법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어요. 봐봐. 인테그랄. 자, 우리가 F'GX, G'XDX,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GX를. GX를. F라고 합시다. 여기 F. 네. GX를 T로 치환한다면. GX를 T로 치환한다면. 인테그랄. FT. DT DX가 G'X니까 G'X DX 대신 DT를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복잡한 형태를 간단하게 바꿔서 접근할 수 있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봐봐, 봐봐. 예. 네. 지금, 이게 F, 자, 프라임에, 그렇죠. F 프라임이라고 해도, 제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썼군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얘가 바로 FT 더하기 C가 되겠죠.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얘를 보고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이게 뭐지? 맞아요. 이 친구를 미분한 형태를 여러분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치환작분 부분작분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느낌이에요. 문제를 보고 여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를 제가 이렇게 GX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F 프라임 GX가 2에 2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그럼 여기에 뭘 해주면 될것 같아? G'X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G'X를 왜 곱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X를 곱해버리면 이 친구를 적분하기가 매우 편해진다. 이 친구를 적분하기가 편해진다. 두 번째, 우변 또한 편해진다. 우변이 왜 편해지냐? G'X가 뭔데? 이걸 미분하면, 자, 봐봐요. 쟤를 미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 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을 바라볼 줄 아는 센스 필요하겠죠.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g'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서 얘네들이 약분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한번더 정리할까요? 우변을 한번더 정리하면 이 친구가 어차피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뭐 하자? 적분하자. 그러니까 이거 왜? 사실 여기서 상수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야? F의 x자리 1이야. F의 g의 1이야, 얘가. F의 g의 1을 알려준 거예요. 적분상수를.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G'X에 F' GX DX고요. 인테그랄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네. GX를 T로 치환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네. FT F'T D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FT가 되는 거예요. T가 GX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치환을 통해서 갔지만 결국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 봐봐요. FGX를 미분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눈치챘어야 된다. 어차피 여기서 적분상수, 여기 적분상수 하나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친구 계산하면요. 2분의 1에 2의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적분상수가 되겠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FG의 1을 알려줬다고요. FG의 1이, 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요, 아까? 2분의 1에, 문제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이랑 같다. 제가 플러스 C를 빼먹었군요. 더하기 C 이렇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결국은 같은 친구니까 속어가 된다더라. 아,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C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물어본 거야? 그렇죠. X자리 2 집어넣은 거야. FG의 2를 물어봤습니다. FG의 2.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G의 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2분의 1에 2의 4제곱. 아마 답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2분의 2의 4제곱. 네. 마이너스 2배 2의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니까 플러스 2. 자, 어떻게 써있는지 답안 형태만 좀 확인해 보죠. 맞네요. 2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좋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환적분은, 넌센스적인 느낌, 숨은 그림 찾기 느낌이 있다. 이 친구를 미분의 형태를 왜 곱해야 되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얘가 간단해진다. 거. 좋아요. 자, 치환적분법 하고 있습니다. 레벨 2의 7번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역시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야, 이게 지난 9월 모평 제가 이제 수능특강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24번 문제, 그리고 그 당시 30번 문제의 아이디어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예. 자, 우리가 f'x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0부터 1까지. 잘 봐. 잘 봐. 자, x2x 제곱에 x2x 제곱에. 자, 얘가 뭐예요, 여러분? e x 제곱 곱하기 e f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e의 f x 제곱이다. 다시 쓰면 0부터 1까지. 숨은 그림 찾기라고요. 얘가 뭐라고? 얘가 여기 있잖아. 예. F'X에 E의 FX 제곱이다. 이것만 찾으면 다푼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뭘 미분해야 얘가 됩니까? 예. 원래는 FX를 T로 치환해서, 예. FX를, 자, 두 가지 방법 가겠습니다. FX를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여기 F0이고, 여기 F1이고, 자, FX를 T로 치환하면, DTDX가 F'X니까, F'X DX 대신 DT를 쓸수 있다. 그래서,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E의 T제곱에 DT가 되겠다. 예,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응?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9월 모평. 지난 9월 모평 24번. 혹시 여러분 지금 있어? 기출문제집이나 어떤 그 모의고사 있으면 찾아보세요. 정말로. 24번이랑 30번 보시면 딱 요거예요. 수리논술에도 요거 많이 나와요. 이런 숨은 그림 찾기. 예, 네,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뭘 미분해야 얘야? EFX 제곱을 미분해야 이 친구가 된다.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아,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생기는구나. 이게 많이 나오는 형태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EF1 제곱 마이너스.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구하면 돼. 이거 있네, 여기. 근데 F1이 없네. F1 구해야지. 그럼 F1 어떻게 구해? 여기서 F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구하는데? 자, 이걸 원래는 부분적분법을 쓸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이렇게 돼. 그럼 이 친구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N을 미분하면 X 플러스 N 플러스 1이 생겨. EX제곱 옆에 붙어 있을 때. 거꾸로 적분하면 1씩 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부분 적분 하나 많아. 이렇게 된다고. 물론 적분 상수가 필요하겠지.
되겠죠? 자, 근데 x 이퀄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마이너스 1. 그럼 c가 0이라고. 따라서 뭡니까? f1은 0이네요. f1 0이니까 e0 제곱 1이고요.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e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네. 아마 보기에는 2분의 e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통분해서. 좋습니다. 자, 치환적분법의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치환을 통해서 뭔가 적분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 특히 앞에 요거.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될수 있고요. 이 뒤에 것 또한, 예, 요거, 그죠? 숨은 그림 찾기 같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 수능특강 특징적인 두 문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환적분법까지 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 부분적분법, 정적분으로 표시한 함수, 그 다음에 심화, 레벨 3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5: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우리 내용이 새롭고 많고 이러한 단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잘 복습하면서 오고 있죠. 몇 강이 안 남았어요. 그치? 그러면 화이팅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그거 못 풀었어요.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거기서 그거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듣는데 나도 다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다 아는 문제래. 근데 다 틀렸대. 그렇대. 그래서 아유,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랑 이렇게 풀어보다가 이제 풀이가 조금 긴 것들 들을 때 이해됐다, 오케이 하더라도 덮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X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답이 뭐 190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그 완성하는 절차를 항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하고 틀리는 게 아니라 아, 그거 아는 문제지 하고 아는 문제였는데 아는 문제지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팔짱만 끼지 말란 말입니다. 필기구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등장했고 그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근데 말이야 이거 제가 강의를 제 거를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제이 배에 있는 수다리 있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게 꽤나 귀엽더라고요. 왜냐? 같이 칠판을 보고 있는 느낌을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웃겨. 저는 너무 웃겨요. 이렇게도 사실 웃기긴 한데 대박.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문제 보는 느낌 나니까 전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굉장히 귀엽게 시작했고 자, 문제를 봅시다. 우리 지금처럼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괜히 또 싫지 좋아해 주라.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그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일단 저렇게 나온대. 그럼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겠지.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절대값이 걸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차근차근 한번 그려봅시다. 범위는 0, 2, 4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줘 볼게요. 왜냐면 함수가 그렇게 주어졌거든. 그러면 0에서 2까지에 대해서는 저 fx가 그대로 그려진대. 그러면 쳐다보니 절대값 안에 이제 1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형태예요. 그치? 우리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가 이 친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함수가 접어져 올라가서 V자 형태를 그리는, 어우, 안 보이네. V자 형태를 그려지는 그 함수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쭉, 이렇게, 잠깐만, 요일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Y축 마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는데 A는 양의 상수래.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의 상수일 거 아니야.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하면 일단 뒤집히겠죠. 그럼 함수가 이렇게 뒤집혀서 0을 넣게 되면 여기 앞에다 우리 플러스 2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A라는 음의 값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어지고 2에서도 마이너스 A가 되어지는 이렇게 위로 뾰족한 함수가 돼. 그 친구를 지금 전체적으로 2A만큼 올리라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면 A만큼 올라가서 0일 때는 A라는 값을 갖고요. 가장 뾰족해지는 거는 우리 0에서 2A 올라가는 거니까 2A라는 뾰족점을 1에서 가지면서 즉 이렇게 되어지는 이까지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남은 범위를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이 뒤가 혹시 또 어렵나요? 여기까지는 잘 완성해서 오셔야 되고 이 뒤는 일단 또 부분 쪼개서 생각을 해 보자고. 제가 여기 일단 여기 생각하지 말고 아유 2A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친구부터 생각해 보자. Y는 이 친구부터 제가 생각해 볼게. 얘 뭐야?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두칸 X축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쵸? 얘를 쭉 끌어오라는 거야. 이만큼 끌어오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제 생기겠죠. 뾰족한 게. 근데 그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이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래.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A로 오면서 아하 아래로 뾰족해지는 이런 그래프로 뒤집어지겠다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이 친구를 위로 이번에 2A만큼 전체적으로 또 올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였던 게한번더 2A만큼 점핑돼서 아, 이 점을 시작으로 우리가 뾰족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 3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0에 대한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그 기울기가 지금 다 똑같거든요. 얘를 뒤집어 갖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에 대한 2분의 1에서 여기 가운데인 2분의 1, 여기가 이제 2분의 1에서 이 1과 이 가운데 2분의 3까지에 대한 이러한 넓이를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A라는 미지수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이 그래프가에 대해서 범위와 X축으로 같이 둘러싸여진 그 넓이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뾰족 아래로 뾰족 하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넓이부터 일단 구해줘 보러 갈 건데, 어떻게 구하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위쪽 뾰족한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이렇게 다 데려와서 여기 아래에다가 비어진 공간에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빨간색 도형에 대한 넓이가 이 사각형,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로 바뀔 거고, 괜찮아 보여? 그래서 4의 A를 곱한 4A라는 값이 넓이의 총합인 1이 되겠다라는 걸로 이 A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그 높이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초록색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 어떻게 할까? 여기 1을 기준으로 절반에 대한 사다리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로 해줄게요. 괜찮아?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구할 거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기 사다리꼴 구하는 건데, 여기 가로 길이가 지금 2분의 3까지니까 1을 빼준 2분의 1이거든요. 아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이큰 길이에서 짧은 길이 더해주면 되잖아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긴 길이는 일단 2분의 1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짧은 사다리꼴의 이 높이 길이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었고, 높이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인 거니까 4분의 1과 4분의 2에 대한 절반인 8분의 3이 될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8분의 3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마저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이 되어지니 16분의 7이라는 이제 최종 넓이, 즉 확률에 대한 값이 되겠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은 그 넓이에 대한 계산인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절대값에 대해 헷갈려 할까봐 조금 함수를 한번 바꿔봤거든. 이 친구도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마찬가지로 축을 일단 그려본 다음에 지금 범위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2, 4와 나머지 1, 3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있을 건데, 지금에 대한 그래프는 아까는 이 x-1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더그 앞에 마이너스 a까지 넣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a, x-1 이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요, 우리가 1에서 뚫는 x-1이라는 그 친구를 마이너스 a라는 그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기울 그 그래프가 될 텐데, 걔에 대한 절대값을 지고 있어서 뒤집으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기는 함수, 여기가 이제 a가 찍힐 테고, 그게 지금 fx에 대해서 절대값까지 생각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 a를 더하래요.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지금 2a만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2a, 3a까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3a1에서는 2a가 찍히는 이러한 V자 형태에 대한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 그려줄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럼 나머지 2에서 4까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아, 간단하네. 이 친구는 그대로 2만큼을 이동시키자라는 거네요. 그럼 이동시키지 뭐. 4까지는 그대로 3에서 2a라는 값을 가지면서 똑같이 V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줄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A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마치 왕관 모양 같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1이라고 해주면 될 테고, 그러면 이 왕관 모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이 3을 기준으로 하나 더 이렇게 선분을 그어가지고 이 오른쪽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여기 가로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대한 높이 길이 더해줄게. 그러면 하나는 2A이고 하나는 3A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5A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4를 내준 우리 2분의 20이니까 10A가 지금 넓이 통합인 1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의 A는 우리는 10분의 1이 되는구나를 일단 찾아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2분의 1에서요, 2분의 3까지. 이렇게 그어지는 이 가운데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 뚝 나눠서 한쪽에 사다리꼴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진행을 할게요. 괜찮겠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사다리꼴은 2분의 1에다가, 이 한쪽에 대한 이 가로 길이는 우리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대한 높이 더해줄게요. 긴 쪽은 우리 2A와 3A의 절반이니까 2분의 5A예요. 그리고 짧은 쪽은 2A거든, 길이가. 그래서 2A 이렇게 구해주시면 구하려는 저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마저 계산하게 되면 난리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9A가 됩니다. 여기 2분의 9A로 집어넣어 주시면 9, 2분의 9A로 집어넣어 주시면 4분의 9에다가 우리 A가 아까 10분의 1이었죠? 곱해주시면 40분의 9구나. 마지막은 넓이의 계산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틀리지 않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레벨 2의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규분포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정대표님을 부르면서 우리 정리를 해봤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묻고 한번 믿고 가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러한 지금 확률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평균이 m이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 함수, 저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가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9보다 작고 15보다 큰 쪽이래. 우리가 m을 기준으로 9, 15 이렇게 적어버린다면 9를 기준으로 왼쪽이 15를 기준으로 오른쪽보다 당연히 너무나 크겠지. 그래서 하나는 M의 왼쪽에, 하나는 M의 오른쪽에 그려져야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때 9에 대해서 그 왼쪽인 부분의 넓이랑 15에 대해서 그 오른쪽에 대한 넓이가 같으려면 M을 기준으로, 아, 이 거리차가 각각 같아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9와 15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계산하면 여기가 24니까 12라는 값이 지금의 평균이 됩니다. 좋아. 그러면 평균까지 알아냈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뭘 다루고 있는지 봐봅시다. 이번에는 어떠한 A가 등장을 해가지고 A-2, 그리고 A 플러스 6에 대한 그 안에 확률이 최대가 되고 있대요.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거 그림 빠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딱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죠? 이 A-2와 A 플러스 6은 그 차이가, 그 사이의 갭이 8만큼 있어요. 그치? 8에 대한 그 크기의 범위를 두고 움직이면서 거기 위에 있는 그 넓이를 더해줄 건데, 최대가 된다 하면 가장 가운데 쪽에 있는 그 8만큼의 넓이를 더할 때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M을 기준으로 우리 4만큼 떨어진 이 기준을 잡아서 위에 덮인 그 넓이를 구할 때가 가장 최대일 거라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M에서, 즉 12에서 4만큼 떨어지면 이 끝값이 각각 16이랑 또 8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쪽 아무나 데려와서 오른쪽의 범위인 A 플러스 6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16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우리는 A, 이 실수값은 10이구나라고 일단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음은 이제 B로 가볼게요. B가 있는데 문제가 A 플러스 B의 최소값? 얘는 10으로 딱 떨어졌는데 그럼 B가 어떠한 값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가 봐. 그럼 보면 일단 A가 10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2A를 일단 20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안 보이네. 여기가 P, X, 20.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금처럼 우리가 종 모양을 이렇게 다시 그려준다고 하면 가운데에 12의 대칭 축을 주고 20은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그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쫙 퍼지는 이 넓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확률에 대한 그 값이. 그런데 이 6, 5? 아하, 부동을 잘못 썼네.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면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저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으악, 큰이 부분의 넓이를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6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여야 된대. 아, 6이 아니네. B네요. 요게 왜 자꾸 다르게 쓸까요? B죠. 움직이는 B죠. 그러면 일단 이 넓이가 같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까처럼 12와 같은 차를 가진, 8만큼 떨어진 일단 4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4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일단 같겠죠. 그치? 그런데 이 작은 케이스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빨간색에 대한 넓이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작아지는 기준을 생각해줘야 돼. 오른쪽에 대한 넓이, 오른쪽에 대한 넓이, 이 범위를 줄여가야 된다고, 빨간색의 넓이를. 즉, B가 지금 4보다는 같거나 큰이 오른쪽에 잡히는 위치여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A는 10이고요. B는 최소값이 4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A, B에 대한 최소값이 둘을 더한 14가 되는구나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얘도 이제 앞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대칭이라는 그 이유로 약간 테트리스의 느낌이 난다. 굉장히 재미가 있다. 라고 말을 해보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죠. 어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는, 저 방울토마토 못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혀가 아파요. 네.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 한 개의 농도가, 당도가 평균 표준 편차가 저렇대. 정규분포를 따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 당도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니까 우리 N이라는 기호 적어주시고, 괄호 열어서 앞에는 평균, 즉 7.4, 콤마, 그 다음에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0.8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러한 지금 상황이래요. 이럴 때 하나를 딱 선택해서 당도가 A 이상이 될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지금 또 0.933이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A의 최댓값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헷갈리니까 우리는 수식으로 데려와서 적어보면 이제 잘 보일 겁니다. 그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이 구했더니 0.933이의 이상이 되는 그 A의 위치를 잡아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고, 이제 X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예 어떻게 지금 이 오른쪽 값이랑 관련 짓겠습니까? 표준화. 정 대표님, 정규분포로 데려왔으면 표준화 작업을 바로 이제 이어주는 과정이 많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표준화로 하기 위해서는 Z라는 확률 변수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때 Z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지금은 7.4,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Z라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친구를 만드는 이유는 얘가 바로

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이 확률을 Z로 표현해 볼게요. X는 이제 마이너스 7.4 빼고 0.8로 나누니까 Z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A한테도 해줘야죠. 7.4로 빼주고 0.8로 나눠버려. 이렇게. 했더니 지금의 그 확률이 0.9332 이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 친구로 데려오면 참 좋은 점이 아직도 여전히 정규분포라 우리는 이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있고 너무나 대칭이 아니야. 오케이. 대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의 지금 이 기준 대칭축은 0이 되고요. 0.9332가 되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가운데 절반이 0.5잖아요. 그치? 그거보다 얼만큼 더 커야? 0.4332만큼 더큰 지점에서 오른쪽만큼을 다 더했을 때가 지금 확률이 0.9332가 되는구나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제가 이 지점을 생각했을 때이 지점에 대한 값이 만약에 별이라면 여기 이 값이 지금 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의 값이야. 표는 항상 오른쪽이 플러스를 주고 있는데. 그럼 얘를 이쪽으로 대칭되게 마이너스 별로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괜찮니?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제가 0.8에다가 위에 분자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7.4에서 A를 이렇게 빼내주면 될 텐데 이 위치가 결국은 이제 0.4332를 만드는 즉 1.5가 돼야겠구나, 2분의 3이 돼야겠구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이 별에 대한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여기 계산 마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7.4 빼기 A는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우리 10분의 8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분의 74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0분의 12가 되는 거라, 우리는 A는 10분의 62가 되겠구나. 즉, 6.2라는 값을 갖는 그러한 값이 나올 것이다. 얘가 바로 그냥 최댓값이 되어지는데, 왜냐면 우리 A는 사실 이제 6.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그 결과를 갖거든요. 왜냐면 지금 0.9332보다 이상이 되어야 돼. 그 말은 지금의 위치에서 0.9332가 되는데 그 오른쪽 넓이가 이보다 크려면 이 별의 위치보다 왼쪽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우린 뒤집어 쓰니까 이 마이너스 별보다 오른쪽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즉, 이 마이너스 별의 위치가 2분의 3이라는 그 위치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였더니 우리는 지금 부등호 바뀌니까 지금 6.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부등호를 잘라서 최댓값은 6.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등호를 제가 늦게 설명해서 조금 정리가 덜 됐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죠? 여기가 더 포함하려면 그 값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테트리스에 대한 문제였고요. 저희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은 7번에 대한 문제인데, 좋아.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정 대표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정 대표는 말입니다. 정 대표지만 어휘를 써서 정 대표님을 소개해 볼게요. 정규분포를 데려와서 표준화 작업을 거치자고 했죠. 그런데 주어진 거를 한번 봅시다. 이상 확률 변수가 나타났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이상이 나오고 확률 질량 함수가 나타났어요. 아하, 이거는 이상분포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주어진 이 함수를 우리가 그 독립시행에 대한 그 함수의 형태 있죠. 그꼴로 데려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그 이항함수라는 것은 B 전체 시행의 사건에 대한 확률 P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독립시행 이 상황의 그 배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전체 N에서 발생하는 그 횟수 그리고 그 사건이 X번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결국은 N-X번이고 지금 이러한 확률의 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형태의 저 함수를 한번 끼워 맞춰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 400 CX고요. 뒤에가 500의 400제곱, 위는 4의 40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는데, 위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일단 이 P와 1-P가 어떻게 곱하기로 나눠지는지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400에서 CX는 이제 변할 게 없고, 이 뒤를 어떻게 해볼까 싶었는데, 400-X? 여기도 일단 400-X제곱으로 한번 빼내볼까? 하면, 우리가 5의 x제곱이랑 5의 400-x제곱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400이 나오면서 앞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줬더니 아, n-x제곱으로 묶이는 그 이만큼에 대한 식이 있고 또 왼쪽에 5x제곱분의 1이라는 또 왼쪽에 P의 X제곱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그럼 정해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400CX에 대해서 우리는 5분의 1의 X제곱이랑 5분의 4에 대한 이제 400-X제곱 이런 식으로 이 형태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5분의 1이랑 5분의 4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딱 알맞게 데려온 거죠. 그러면 신나게 우리는 이항분포를 만듭시다. 그래서요. 지금의 확률 변수 X는요,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요. 총 지금 시행 횟수가 400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400개지에 대한 우리가 그 X를 다루고 있잖아요. 400이고, 지금 그 X의 지수에 곱해져 있는, 붙어 있는 그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P를 5분의 1로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다. 이항분포 잘 만들어줬으니, 정 대표님, 지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고요. 우리 np 곱해주시면 즉 400에 5분의 1 곱해주면 평균이 나오죠. 그럼 80이라고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그 x의 분산은 npq니까요. 80에다가 q인 즉 1-p인 5분의 4까지 마저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 곱하면 심 6에 4 곱하는 거니까 64고요. 이 친구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누구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나중에 계산하기 편리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m과 분산을 구했으니 우리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한 그 400의 숫자가 크고 우리는 마지막에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꾸면 평균이 80이 들어가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인 8의 제곱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정 대표님, 정규화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표준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묻고 있는 게 지금 x가 72에서 96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z를 만들어야겠죠. 8로 나누고요. 우리 x를 평균인 80으로 빼준 이러한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구하려는 확률 범위가 72에서 80 빼주고 8로 나눠. 가운데는 이제 z가 될 테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96에서 80 빼고 8로 나눠. 이러한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z 오른쪽 계산하면 2. 이런 식으로 z에 대한 범위 생각해 줄수 있을 테고, 우리는 이 친구가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변수니까요. 이
범위에 대한 함수를, 범위에 대한 값을 0에서 1까지, 그리고 0에서 2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0에서 1까지에 대한 확률은 0.3414.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0.4772. 이 친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8185.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계산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아, 이항분포를 만들라는 거니까 이 독립시행에 관한 그 확률, 그 꼴로 데려와야 되는구나를 알아채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는 누구? 정 대표님. 정 대표님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 뒤에 문제도 정 대표님 부르더라고요.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흰공, 검은공이 몇 개씩 있어가지고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을 막 점수를 주고 150번 반복한다. 아,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항분포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그 시작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독립시행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떠한 사건을 잡아서 사건이 발생한 확률인 그 P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건이 될까를 일단 봐주는 거죠. 확인하고 같으면 넣고 다르면 3점을 얻는다. 아, 어떠한 그 상황이 사건 A가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건 A다라고 우리가 잡아주고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떠한 확률 변수 X를 이제 찾을 거고요. 그 친구가 이항분포, 지금 총횟수가 150이고 P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일단 만들러 가야 돼. 일단 횟수가 총 150번이니까 이 친구는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사건 A라는 친구는 두 공의 색이 두 공의 색이 같을, 즉 일치하는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다. 괜찮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A가 발생하는 그 확률인 P를 구해서 마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점수로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경우의 수 쪽으로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지. 저 윗줄로 가볼게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총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건데, 같은 공이 나오려면 흰공셋 중에서 두 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두 개에서 그두 개가 전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고, 이번에 경우의 수는 뭐 간단한 흐름이네요.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OC는요, 분모가 10이 되고요. 여기는 3에다가 EC 1 곱해가지고 4가 됩니다. 즉, 5분의 4라는, 아니, 5분의 2라는 우리가 P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즉, 이 이항분포에 대한 P를 우리가 5분의 2로 딱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준비가 됐습니다. 정 대표님,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정규화를 해주러 갈게요. 정규화 어떻게 할게요? 우리 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지. 평균은요, 150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0이네요. 그리고 분산은요, 방금 그 값에다가 1-p인 5분의 3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니? 곱하면 5분의 1이랑 곱하면 12, 3 곱해서 36, 2인데 6의 제곱, 이러한 꼴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x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 친구는 평균이 지금 60이고, 분산은 6의 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가 됐단 말이야. 좋아.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 150번에 대한 그 점수의 합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묻고 있어. 나는 지금 그 A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로 변수를 뒀는데, 지금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그 변수는 150개의 점수의 합이 돼버렸네요.
아, 저 친구를 그럼 또 잡아줘야겠구나.

지금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y라는 새로운 문자를 데려와서 얘가 그 150번 반복 후에 점수의 합이라고 해줘볼게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 확률 변수 x랑 관계성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점수가 어떻게 나온대니? 이 y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2점씩 얻는데 서로 같으면 우리가 일치하는 그 횟수를 지금 x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2점씩 얻는데 x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게 다르면 3점을 얻는데 그러면 그 일치하지 않는 횟수는 총 횟수인 지금 150에서 x라는 그 변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450에서 찹찹 마이너스 x라고 이제 y에 대한 확률 변수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구하려는 게그 y가 381에서 어디까지? 399까지 들어갈 그 확률을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x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p 381이 지금 y가 450 마이너스 x니까 450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른쪽은 399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x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지로 조금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양쪽에 죄다 450으로 한번 빼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왼쪽은 마이너스 69.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450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1.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서 부동을 뒤집을게요. 그렇게 되면 뒤집어서 이 x가 51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 쉽게 51을 이쪽으로 끌어오면서 부동을 방향 바꿔줄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 이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전 z를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의 정규분포는 여기 있거든요. x에 대한 정규분포는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 표준편차인 6으로 나눌 거고요. x-60이 이제 분자가 되겠다. 따라서 51에도 같은 작업 반복해 주시면 마이너스 60, 6으로 나누고 z, 여기 69를 60 빼줘서 6으로 나누고 이러한 범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z가 어디까지? 빼니까 2분의 3까지. 타타 대칭되어 있으니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다. 그러면요, 0부터 2분의 3까지에 대한 그 확률이 0.4332거든요. 곱하기 2 해주시면 0.8664 이런 식으로 마지막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항분포 를 만든 자라는 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일단 형태를 만드셔야 되고, 우리 이항분포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 P가 들어갈 P에 대한 사건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문장에서 잘 찾아야 된다. 거기가 이제 시작이고 중요한 거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를 한번 볼 것인가? 다음엔 말입니다. 무려 레벨 3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력을 완성해보자라고 보니까 역시 괜히 완성하자라는 게 아니야. 막 괄호 안에 확실히 레벨 2보다는 뭔가 복잡해. 하지만 그대들 알죠?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그냥 생긴 게 복잡한 거고요. 우리가 잘 해석하고 풀어주면 우리가 알던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즉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이러한 값보다 이상에 대한 그 확률이 0.0228이래요. 오. z는 일단 모르겠고,
제가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어떠한 평균이 있어서 m에 대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0.028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니까 이 오른쪽 어딘가에 그 지금의 a 시그마 플러스 m이라고 위치를 잡아줬더니 이만한 그 넓이가 지금 0.0228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궁금해지는 게이 나머지 절반으로 쪼갠 곳 중에서의 그 나머지에 대한 넓이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넓이는 0.5에서 이 친구 빼는 거니까 0.4772가 되겠지. 괜찮니? 그럼 0.4772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어떠한 z에 대한 범위 그 값이 등장해 있다. 그럼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나게 아 이구나 하고 여기가 그럼 이 값이 이구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그린 거는 x에 대한 그 그래프잖아요. z로 표준화한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구나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저 주어진 저 확률 범위 있지. a 시그마 플러스 m에 대한 이 확률 범위를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제가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z가 m 빼주면 여기 날아가고요.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니까 a 이상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래에 이번에 진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z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a가 있어가지고 그 넓이가 다음과 같이 0.228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앞에서 찾았던 그 2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위치가. 따라서 지금 A라는 그 상수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는 2구나라는 걸 찾았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번 또 그다음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쟤도 어떠한 값이 있고, 이제 X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거는 Z로 바라봐야 되니까, 쟤를 같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바꿔줘 보면 z가 이상이 되어 누구의 저 a 마이너스 a를 지금 2라고 구했으니까 2를 아예 집어넣어 버릴까요? a가 2니까 2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리고 저 값에서 m을 뺀 다음에 우리 시그마로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로 되겠죠. 이게 지금 0.3413이 된다라는 건데 한번더 정리합시다. z가 우리 그러면 시그마 분의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으면서 2에 대한 확률이 지금 0.8413이 된대요. 그럼 여기도 지금 표준 정규분포니까 0을 대칭으로 해서 그 넓이를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누구보다 이상일 때 어느 값이 있어서 이 오른쪽에 다 그려지는 그 넓이의 값이 지금 0.3413이 된다라는 거니까 절반에 0.5 빼내주시면 여기 남은 이 넓이를 또 우리가 궁금해 해줘야 되고 이에 대한 넓이 0.5 빼주니까 0.3413이 돼요. 그지? 그럼 0.3413을 또 한번 표에서 찾아보는 거야. 오! 있네. 1이라는 그 값이 있어. 근데 1은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1까지에 대해서 0,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인데 우리는 대칭해서 볼수 있으니 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2 값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시그마 분의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고 옮겨주시면 1이 되고요.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2는 m 플러스 시그마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m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t거든.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m 플러스 시그마를 구했으니까 t에 대해서 알아가면 되는 건데 얘에 대해서 범위가 나오나 봐요. 그럼 마지막 범위로 가볼게요. 한번더 반복하죠. z로 똑같은 거를 해볼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풀이를 해줄 건데 저 마지막 조건에서 m을 빼주시면 남는 게 우리 a 플러스 t니까 e 플러스 t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시그마였는데 시그마 나눠주는 거죠. 제가 m은 미리 뺐고 그럼 여기 정리하게 되면 그냥 e 플러스 t가 돼.
여기가 이제 E 플러스 T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

0: 표준화를 하면 이에 대한 그 확률에 대한 값이 0.006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또 그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굉장히 작아 어딘가가 있어서 그보다 이제 이상이 되는 이 넓이가 0.006이라고 했으니 아 그러면 0.5에서 그 남은 이에 대한 넓이가 0.5에서 빼주면 0.4938이 되어지고 또 표에서 보니까 2.5래. 아 기가 막히게 얘가 2.5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이 기준점으로 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럼 2 플러스 t라는 게 2.5보다 부동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이 범위의 넓이가 0.0062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초록색의 넓이가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 2.5보다 오른쪽으로 해당돼도 된다라는 거죠. 즉, 크거나 같다로 넘겨주시고,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 줄수 있어서 우리는 n 플러스 시그마 더하기 t는 총 2분의 1과 2를 더한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만들 수 있고, 최소값은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어올 때 마지막에 t는 범위로 생각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앞에서도 이러한 범위로 따지는 문제를 줬었는데, 방금처럼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초록색의 넓이가 지금 2.5에 대한 그 넓이보다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위치가 2.5보다 그 이상인 오른쪽에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둔 거라는 거지. 괜찮아?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그 정대표님, 여러분도 여러 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단원에서는 또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어 만나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특강 11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축양, 운반, 그다음에 먹이, 그다음에 양식생물 질병, 그다음에 양식장 환경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하고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었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전 문항, 열 문항과 최근 기출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엔젤 PC가 걸린 질병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땡땡해양고등학교 아쿠아리움 실습실을 운영하는 교사 A씨는 지난주에 새로 들여온 엔젤 PC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힘이 없어 관찰해 보니, 자, 몸 표면에 하얀색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A씨는 며칠간 해당 수조로 관찰하였고, 그 결과 점점 반점이 생긴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질병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수산질병관리사를 초청해

진료를 맡겼다. 자, 수산지방관리사는 표피의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수산용 포르말린을 처방해서 증상이 심한 개체들은 100ppm의 농도로 2시간, 증상이 약한 개체들은 20ppm의 농도로 열흘간 약욕이라는 것은 담고 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욕하도록 처방하였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얀색 반점이 생기는 병, 백점충병에 걸린 겁니다. 백점충 병에 걸렸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백점충병은 기생충병이죠. 기생충병에 감염됐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기생충병에 걸렸을 때 이러한 약품으로 포르말린이라든지 또는 포르말린을 이용해서 2시간 또는 증상이 심한 것은 열흘간 물에 담궈 놓는 거죠. 약욕하도록 처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엔젤피쉬가 걸린 질병은 기생충성 질병이고요. 자, 우리 기생성 질병과 기생성 질병은 크게 미생물병과 기생충병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생물병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진균성 질병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성 질병하면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키포인트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 자, 세균성 질병은 매우 작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병원성 세균의 감염으로 발생하고 증세와 감염 과정이 다양하다. 자, 세균성 질병은 주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먹이 찌꺼기나 배설물이 쌓여서 유기물이 많아지면 여러 종의 세균이 번식한다. 자, 대표적인 게 너치 에드워드병. 여기에는 뱀장어, 틸라피아 등 담수어도 에드워드병에 걸릴 수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치료하는 게 설파제인데 항생제 일종이죠. 그래서 설파제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자, 바이러스성 질병은요, 최근 해수 양식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세균보다 작은 나노미터 크기로 반드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이 문항으로 나오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다라는 게 제시문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게 보기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답지나. 전자현미경으로 관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맞는 답지가 되겠죠. 전염성이 강하고 항생제로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가 어려움으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이렇게 함께 같이 대상 생물과 걸리는 병을 함께 암기를 해야 우리가 답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넙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 이렇게 요거 외에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답지로 잘 답지나 보기 선택지로 이거 외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넙치의 림포시스티스병, 그다음에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 새우의 흰반점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병의 종류와 그다음에 대상 생물을 묶어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진균성 질병은 우리 물곰팡이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속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수생균, 즉 물곰팡이류가 수생동물에 기생하면서 붙어서 번식을 한다. 그래서 물곰팡이병, 진균성 질병하면 반드시 함께 암기해야 되는 게실 같은 균사 때문에 마치 표면에 솜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제시문이나 답지에 나오게 되면 선택지에 나오게 되면
물곰팡이 병이다, 진균성 질병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겠죠. 자, 선별 작업에 의한 감염성 질병, 기생충의 기생 등에 의한 피부의 상처 또는 과밀 사육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1차 요인이 되고요. 진균성 질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책이 없고 피해가 크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자, 기생충병은 기생충이 양식 어류에 살면서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식 어류에는 많은 기생충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이 된다. 그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양식 산업에 피해를 크게 입히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담수 어류의 백점충.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흰 반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백점충. 백점충, 트리코디나충, 기생충의 이름이죠. 잉어의 장포자충, 넙치의 스쿠티카충 등의 기생충이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제시문은 백점충병이죠. 백점충병은 기생충병입니다. 기생충병. 그래서 1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활어의 운반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다음 상황에서 A군이 취한 조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땡땡이한 고등학교 양어반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 A군은 동아리 친구들과 교육박람회에 참가하여 학교에서 기르던 관상어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분양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자, 폴리에틸렌 비닐봉지에 관상어를 두세 마리씩 넣고 고무줄로 밀봉한 후 참가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자, 형, 저는 집이 멀어서 오래 걸리는데 가다가 물고기가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였다. 그래서 A군은 걱정 마, 이렇게 옮기는 것을 비닐봉지 이용 운반법이라고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놨단다. 어떤 조치를 취해 놨겠습니까? 죽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 놨겠죠. 공업용 산소를 공급했을 것이다. 또는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았겠죠. 자, 기억. 운반 전 2, 3일간 금식을 시켰다. 대사 기능 저하죠. 대사 기능을 저하시켰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닐봉지에 산소를 충전해 주었다.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주었다. 자, 운반용 용수의 수온을 평소보다 높여두었다, 낮춰야 되죠. 저온의 수온을 원래, 대상 생물이 사는 수온보다 낮은 수온을 유지해야지만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비닐봉지 안에 여과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여과 장치가 설치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비닐봉지 운반법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A군이 조치할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군이 선생님, 양식 중인 무지개 송어에 아가미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움직임이 활발하고 먹이도 잘 먹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자,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아가미가 손상되어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단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알아내 보렴. 수산 양식은 관찰과 각종 수치의 측정이 중요하단다. 제가 며칠 동안 관찰했는데요. 자, 호흡을 많이 해서 아가미의 움직임이 빠른 것 말고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숨을 많이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니까. 자, 냉수성 오종 양식에서 여름철이 될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단다. 수온을 측정해 보았니? 그러니까 수온이, 결론은 선생님이, 자, 무지개송어는 냉수성 오종이죠. 냉수성 오종에 여름철이 되면 수온이 높아질 수가 있죠.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물속에 있는 용존 산소의 양도 적어지게 돼서 호흡을 더 많이,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호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가미를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평상시는 15에서 17도씨였는데 현재는 5도씨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러면 수온을 더 낮춰주거나 또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자, 사료의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수온은 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폭이 에어레이션은 양을 늘린다. 산소

그래서 적정한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가장 적정한 조치다.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ACU 조치와 유사한 수산 양식 방법의 예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감자 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부족해진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감자밭을 파헤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자,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A씨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주파수의 경보음을 내는 야생동물 퇴치기의 광고와 멧돼지가 경보음을 실어 감자밭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제품의 효과에 대한 경험담을 보았다. 그래서 이에 A씨도 해당 업체에 야생동물 퇴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시문은 감자 농사를 짓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감자를 먹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주파수, 즉 강력한 주파수의 경보음을 내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감자를 유해동물이 멧돼지가 되는 거죠. 유해동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양식 방법, 우리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롱에 넣어 가리비를 수화식으로 양식한다. 자, 채롱은 뭡니까? 바구니에 가리비를 넣어서, 물속에 매달아서 키우게 되면 가리비를 먹으려고 하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감자를 멧돼지로부터 보호하는 거나, 가리비를 채롱에 넣어서, 가리비의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바지락 바닥식 양식장에서 불가사리를 제거한다. 자, 바지락을 먹는 불가사리를 제거하게 되면 바지락의 개체수를 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사리, 즉, 바지락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사리는 천적이 되는데 이거를 제거함으로써 바지락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양식장을 보호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유해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자, 연어를 방류하여 성장하는 회유할 때 다시 포획한다. 제포 방식이죠. 제시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지수식 또는 정수식 양식에서 미꾸라지가 건강해지도록 소형 메기를 넣어준다. 자, 미꾸라지가 건강해지도록 소형 메기를 넣어준다라는 거,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해 동물로부터 또는 자기의 천적으로부터 해적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채롱에 가리비를 넣어서 수화식으로 양성한다거나 또는 바지락 바닥식 양식장에서 해적 동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대학생의 A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A와 B는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토론하였다. 자, 요즘은 고급화 시대야.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영양에 신경 써야 돼 하니까 나도 동의해. 자, 우리는 영양을 위해 사료 말고 실제 자연에서 먹는 것과 같은 생사료를 먹여 양성에 출하해 보자라고 하니까. 자, 생사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나는 배합사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당연히 생사료가 더 좋지 않아?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말고 배합사료가 좋은 점이 뭐야? 그러니까 배합사료는 하고 뭐가 더 좋다? 즉, 배합사료의 장점이 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 시판 사료 말고 우리만의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급이하는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제시문에서 배합사료의 장점에 대해서 맞는 것을 답지에서 고르는 거죠. 자, 상온에서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 간편해, 아, 적절하지

먹는 거, 부정형 문항이죠. 그러면 배합살의 장점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상온에서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죠. 건식, 대부분의 배합사료는 건식사료이기 때문에 수분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최대 3개월까지도 보관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야. 자, 배합사료는 주는 양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사료보다 부패되는 양도 더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자동 공급기를 사용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자동 공급기 안에 배합사료를 넣어놓고 시간이 될때 자동으로 급여해 줄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쓸수 있다. 생사료보다 기호성이 좋아. 양식 생물이 잘 먹거든. 자, 요 말은 생사료보다 기호성이 좋아. 양식 생물이 잘 먹는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 배합사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없겠죠. 어떤 경우는 생사료가 가장 좋은 먹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연에서도 원래 양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을 잡아먹겠죠. 그러한 생사료를 제공한다라면 최고의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배합사료와 관련된 장점이라고 4번 할 수가 없다. 양식 목적에 맞는 영양소를 고르게 배합할 수 있어. 인위적으로 영양 물질을 투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합사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글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모델의 양식장 환경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내 송어 양식 어가 대부분은 사육수를 재사용하는 순환 여가 양식이 아닌 사육수를 한번 사용하고 배출하는 전통적인 유수식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양식 방법 두개 나왔네요. 순환 여가식은 한번 사용한 물을 계속 깨끗하게 여가해서 재사용하는 거고, 유수식 양식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흘려보내는 그 수조 안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대부분 송어는 냉성 어류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수량이 풍부한 곳에서 유수식 양식을 사용하고 있죠. 유수식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산가하고는 기존 대비 건설비가 적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했다. 자, 이번에 보급된 모델은 202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송어양식협회와 함께 현장 연구실을 운영하며 개발된 성과로 고형오물 자동제거 기술 등 특허 기술 4건이 포함됐다. 자, 특히 이번 모델은 국내 최초 규격화된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건설 면적은 20%, 양어장 배출수, 침전지 건설 면적은 30%로 줄이고 양식 현장에 자동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모델은 뭡니까? 순환 여과식 양식 기술을 이용해서 송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새로운 모델 양식장의 환경 특성에 관한 설명. 즉, 순환 여과식 양식장의 특성에 관해서 옳은 거를 고르라는 거죠. 수온의 이적 조절이 어렵다. 자,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수온 조절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폐쇄적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폐쇄적 양식장이고, 폐쇄적 양식장은 우리가 사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적 생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죠. 사육 대상 종이 계절 변화에 제약을 받는다.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양식장의 수질 환경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양식장의 수질 환경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독으로 자연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 양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적 양식장의 특징을 지금 답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생물 사육 밀도가 높아지면 주변의 생태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폐쇄적 양식장이 아니고 개방적 양식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순환 여과식 양식장.

최종 양식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상황에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료 개수를 구하는 문항인데요. 자, 수산회사에서 근무하는 K씨는 새로운 종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양식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참석했다. 이 팀에서 K씨는 기호성이 높아 도의보정이 잘 먹으면서 성장률도 높은 사료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K씨는 두 개의 사료 샘플 A와 B를 만들었다. 그리고 둘중더 적합한 사료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기 위해 먹이 급이 실험을 하여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샘플 A급이 있고요. 샘플 B급이 있습니다. 샘플 A는 자, 샘플 A의 사료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료 개수 구하는 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증용량 분의 사료 공급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용량은 수학시의 몸무게에서 그 다음에 중량에서 방향시의 중량, 최초 중량을 빼면 되죠. 자, 증용량은 그러면 A는 300에서 그 다음에 최초 중량 200을 빼면 되겠죠. 그럼 100이 되네요. 100이 되고 사료 공급량은 200kg가 됩니다. 200kg. 그렇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사료 개수는 2가 되고요. 자, 이게 사료 개수죠. 사료 개수가 되고 사료 효율은 2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니까 50%가 되고요. 샘플 B는 자, 사료 개수는 사료 공급 후의 중량 250에서 최초 중량 200을 빼게 되면 증용량은 50이 되는 거죠. 50분의 사료 공급은 똑같이 200kg을 했으니까 사료 개수는 4가 되죠. 사료 개수는 4가 되고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이 사료 효율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니까 25%가 사료 효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A는 사료율이 50%, 샘플 B는 25%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기억. 샘플 A의 사료 개수는 2이다. 사료 개수는 2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샘플 A급이군의 증용량은 50kg이다. 자, A급의 증용량은 300에서 200을 빼기니까 100kg이 되겠죠. 자, 샘플 B의 사료 효율은 25%다. 샘플 B는 사료율이 25%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샘플 A보다 샘플 B가 최종 사료 후보로 적합하다. 자, 최종 사료 후보라면 가격이 같다라고 보면 사료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사료 효율이 A가 50이고 B가 25%입니다. 그래서 A가 더 적합한 사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7번 사료 개수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사례에서 K씨가 게시한 양식 생물 이상 징후 발생 대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식장을 경영하는 K씨는 양식 생물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처 방법을 두식하에 만들었다. 잘 보이는 것에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숙지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자, 폐사 또는 질병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상황이 A, B, C 세 가지 상황이 있네요. 상황 A는 대부분 개체에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수질이 문제고 원인을 파악하고 수질 상태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대책을 사용하였다. 자, A는 수질 문제라는 거 보면 비기생성 질병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비기생성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상황 B를 보면 증상이 점진적이고 감염 개체 수가 점점 증가한다. 감염성 질병이 발생했고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합한 약품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우리 기생성 질병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기생성 질병이라는 걸알수 있고
극히 적은 상향시는 극히 적은 수의 개체에 제한적

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확산 징후가 없다. 그래서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다. 대상 개체를 격리하고 관찰해야 된다. 자, C에 해당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유전적 질병 같은 경우 그 개체만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염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상황 A는 급격한 수온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 비기생성 질병은 수질 문제고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1번이 비기생성 질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상황 B는 비기생성 질병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 B는 감염됐다. 어떤 병원체에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생성 질병에 감염됐다라고 할수 있고요. 상황 C는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아니죠. 확산 징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 A와 B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처치해야 한다. 자, 상황 A와 B는 발견 즉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상황 B보다 상황 C의 발생 시 양시장에 더큰 피해를 입는다. 자, 상황 C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 B가 전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틀린 답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생성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사례에서 양식장 대표가 설명한 수산동물 보관 방법과 유사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최고 품질로 유명한 민물장어 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양식 수조에 장어가 있는데요. 유독 맛있다는 이 장어 맛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하니까 자, 이 수조는 양식 수조가 아니라 축양 수조입니다. 축양이라는 거 일시적으로 대상 생물을 보관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축양 수조입니다. 양식되던 장어는 바로 출하하지 않고 꼭 축양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는 출하 4일 전에 마지막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먹이 공급을 4일 전에 출하하기 4일 전에 끊는다라는 거죠. 먹이를 주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부터 절식을 하고 수조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중 출하할 크기의 장어들만 선별해서 여기 축양 수조로 옮깁니다. 그리고 선별한 고기는 출하할 때까지 축양 수조에서 맑은 지하수로 축양을 합니다. 마지막 급이 후 52시간 이상 되고 이틀 이상 맑은 지하수에서 축양을 하면 민물고기 특유의 잡내나 비린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양하는 이유는 그 장어의 민물고기 특유의 잡내나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축양을 한다. 자, 먹이를 안 주면 출하시 무게가 줄어들어 손해가 있으실 텐데 역시 품질과 맛을 위해서 양보가 없으시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양은 먹이를 주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일시적인 보관이다. 자, 양식장 대표가 설명한 수산동물 보관 방법과 유사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즉, 축양에 해당되는 거 어떤 거냐? 횟집의 수조에서 횟감용 넙치를 보관 중이다. 이거 먹이를 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축양에 해당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어획한 실뱀장어를 수조에 보관하며 사료를 그 위에 양성한다. 사료를 주는 것은 축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어획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진 어획물을 가뚜리 양식장에 놓고 가격 변화를 기다린다. 일시적으로 어획물을 납품하는데 가격 때문에 출하의 시기를 조정하는 거죠. 축양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보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축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양식 방법과 환경 특성이 유사한 양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 해양고등학교에 다니는 K군은 수행평가로 미래의 수산 양식 기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어떤 거냐? 바이오폴락 양식 조사 보고서라고 했네요. 자, 바이오폴락 양식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양식 기법으로 고밀도 새우 양식에 효과적입니다. 자, 유기물,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죠. 유기물이 쌓이면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여 암모니아 및 질소 화합물을 제거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바이오 폴락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해 자주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이 폴락은 새우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즉, 이 폴락을 이용해서 새우에게 먹이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원이 되어 사료 비용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밀도 사육 시 폴락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산소 공급 시설, 온도 조절 시설, 수질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수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해서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새우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순환 여과식 양식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은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순환 여과식 양성의 원리는 한번 사용한 물을 계속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침전 여과조를 통해서 물리적 여과를 거치고 생물 여과조를 통해서 생물적 여과로 깨끗해진 물을 수온 조절 장치와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사육 수조 안에 대상 생물이 가장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의 원리다. 자, 이렇게 순환 여과식 양성은 사육수 여과조에 걸러서 계속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수조만 설치하고 기타 장치들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양식장은 어디에도 설치할 수가 있다. 대신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순환 여과식이다. 생물학적 여과 과정을 거친다. 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을 통해서 질산염으로 이렇게 여과되는 생물학적 여과 과정을 거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양식 방법과 환경 특성이 유사한 양식은 순환 여과식이죠. 순환 여과식. 환경 특성이니까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즉 폐쇄적 양식장이냐 또는 개방적 양식장이냐. 자, 순환 여과식 양식장이 폐쇄적 양식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장이다. 자, 10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기출문항, 최근 기출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난 병원 생물의 종류에 의해서, 다음 기사에 나타난 병원 생물의 종류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14일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되었으며, 본격적인 수온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자, 봄이 되어 수온이 상승하면 생물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사료 섭취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저수온기 동안 소화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양식 생물이 수온 상승기에 사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소화 장애와 함께 세균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제시문에 확실하게 뭐라고 나와 있을까? 세균성 질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답지에서 세균성 질병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질병은 병원성 세균이 생물의 체내에 침입해 다양한 감염 증세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답지에서 세균성 질병은 뭐냐? 뱀장어의 백전병은 기생충병이죠. 넙치의 에드워드병이 세균성 질병입니다. 세균성 질병. 2번이 정답이고요. 잉어의 장포자충병도 기생충병이죠. 자, 농어의 림포시스티스병,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선생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억지의 에드워드병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이다라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화로 운반 실습 과정을 나타낸 실습 보고서의 일부이다. 과정 1을 수행하는 이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과정 1. 자, 화로를 운반하는 거. 과정 1에서 운반 전 2, 3일 동안 조피볼락 치어에게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자,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저하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화로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맞는 거고요. 화로의 호흡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호흡 활동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대사 활동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존의 영양섬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료를 공급한다? 아니죠.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시키기 위해서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1번 기억만 정답이죠. 자, 이 과정 2는 운반 당일 블로어 펌프를 사용하여 화로차의 수조에 공기를 연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운반 과정 중 수조의 온도 조절을 위한 냉각기를 가동한다. 자, 화로 운반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모두 다 우리 과정 1, 2, 3에 나타났죠.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온을 낮게 하는 운반의 기본적인 요소가 과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사 기능 저하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항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연구원이 작성한 넙치 사육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료 개수를 계산하는 문항이죠. 자, 건조배합 사료 A와 B를 공급해서 넙치의 성장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동일한 환경의 수조 두 개, 같은 조건의 넙치를 각각 넣고 90일 동안 사료 A, B를 수조별로 공급하여 아래 결과를 얻었다. 자, 사료 A의 사료 개수는 사료 공급량, 중용량이죠. 중용량은, 사육 종료 시의 총 중량이 100이고, 사육 시작 시의 넙치 중량이 50이니까, 중용량은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사료 공급량은 100이 됐으니까 2가 되네요. 사료 개수는 2, 사료 효율은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가 되겠죠. 자, B는 사료 개수는 중용량 90에서 50을 빼면 40이 되는 거죠. 40분의 100이니까 2.5가 되네요. 2.5 계산하면 그러면 2.5분의 1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0%가 되는 거죠. 사료 효율은 B는 40%가 된다. A 사료는 사료율이 50%, B 사료는 40%라는 거죠. 자, 사료 A의 사료 개수는 1.5이다. 사료 개수는 A의 사료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틀린 거가 되겠고요. 사료 A의 사료율은 40%이다. B가 40%죠.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틀린 답지입니다. 사료 B의 사료 개수는 2.0이다. 사료 B의 사료 개수는 2.5가 되는 거죠. 사료 B의 공급 수조의 중용량은 90에서 50을 뺐으니까 40이 되는 거죠. 틀린 답지고요. 사료 A는 사료 B보다 사료 효율이 높다. 사료 A의 사료율은 50, 사료 B의 사료율은 40이기 때문에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항입니다.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된 어류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선생님, 최근 작년에 기출 문항, 6월 모의, 9월 모의, 그 다음에 본수능 문항, 동일하게 어류의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된 어류의 질병, 참돔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참돔하면 이리도 바이러스 병이라고 함께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참돔의 이리도 바이러스 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이구나라는 것을 감안하고 재심을 읽게 되면요. 자, 육안으로 참돔을 검사하니까 채색이 검고 아가미가 퇴색되었고,

0: 체표나 지느러미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봐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현미경으로 검사해 봤는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돔의 아가미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검은 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리도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진단 키트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잘라낸 아가미 부위를 이리도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검사 결과 이리도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제시문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힌트를 다 줬습니다. 참돔 이리도 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전염성이 있다. 맞는 얘기죠. 기생성 질병이죠. 비기생성 질병에 속한다. 자,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세균성 질병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218건의 바이러스병이 발병하여 수산양식생물에 대규모로 폐사하였다. 자, 여기도 제시문에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참돔 이리도 바이러스병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병은 참돔, 돌돔 등이 발생하여 아가미 태생 및 출혈로 인한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한 개체는 대부분 폐사한다.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은 수산 양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 제시문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아라는 거죠. 진균류에 의해 발생한다. 자, 물곰팡이병, 진균류는 진균성 질병은 물곰팡이병이죠. 개체 간의 전염성이 바이러스병은 굉장히 강하다. 맞는 얘기죠. 자, 굉장히 제시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답지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병원체는 편모를 가지고 있다. 병원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생제 처리를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다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전염성이 강하다. 2번이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옳은 답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네요. 다음 실험 보고서에 나타난 양식 어류의 질병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질병에 감염된 양식 어류의 처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정상보다 체색이 경계 변한 넙치들이 표충에 힘없이 유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질병 감염이 의심되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증상이 있는 넙치들을 별도로 격리 수조로 옮겼다. 격리된 넙치의 이상 부위를 일부를 떼어내서 미생물 배지에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에드워드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넙치 에드워드병, 세균성 질병이죠. 수산 질병 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자,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된 넙치에 먹이면서 그 상태를 관찰하였다. 어떤 질병이냐? 세균성 질병이다. 3번이라는 거,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이 문항은 개방적 양식이냐, 폐쇄적 양식이냐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다음 조사 보고에서 나올 수 있는 수산 양식 방법. 자, 우리가 물 아래에 가두리 안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수중 가두리라고 얘기합니다. 수중 가두리 양식인데요. 돌돔, 참돔, 고등어, 참다랑을 통해서 해류의 영향으로 양장 내 바닷물이 계속 정화된다. 내만 양식보다 태풍 적죠. 홍수에 의한 피해가 적다. 그래서 수중 가두리 양식장을 제시문으로 하고 있네요. 자, 수온의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죠. 개방적 양식장이죠. 그물코 사이로 대사 노폐물이 배출된다. 맞는 얘기고요. 생물의 포복 성질을 이용해 양성한다. 바닥식이 양성에 대한 내용이고, 에어레이션을 사용해서 용적산소를 늘린다. 자, 산소 공급은 그물코를 통한 물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자연환경 영향을 적게 받는 폐쇄적 방법이다. 개방적 방법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산생물 질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현미경을 이용해 수산생물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실험 과정 1을 보면 표면에 솜뭉치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한 어류를 빙장 상태로 준비한다. 표면에 솜뭉치가 붙어 있는 거 뭡니까? 진균성 질병이죠. 기포병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균성 질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곰팡이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실험 과정 1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해부용기로 떼어낸다. 떼어낸 부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실 같은 균사가 다수 발견되었다. 물곰팡이병, 진균성 질병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조치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자, 수산물 운송업자 A씨는 여름철 공공시에서 도매시장으로 넙치를 활어 상태로 운송한다. 그래서 활어 상태로 운반할 때 주의해야 할 조치사항을 찾는 문항이죠. 운반 수조에 질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산소를 공급해야 되죠. 여과장치를 설치해 수조 내 오물을 제거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얼음이나 냉각기를 사용해 수조 내 수온을 낮춰줘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운반 전에 사료를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운반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했던 거를 가지고 기출 문항과 그다음에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산식품 가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그대들, 이제 제가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앞에 프로필 사진이 나오잖아요. 제가 열심히 윙크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사실 윙크 잘 못해요. 그거 찍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건데 제 메인 사진에 있는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굉장히 얌전하게 이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거 이제 프로필 찍고 난 후에 가면 이제 엄청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몇 장 골라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제 노트에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펼치고 조용히 몰래 이렇게 고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대놓고 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조심 몰래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제 제가 막 프로필 막 고르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아챘나 봐. 그래서 갑자기 돌기 시작한 김다린 결혼설. 어떻게 제가 프로필을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보고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생겨난 결혼설이 돌았는데 그래서 얘들아, 아니 결혼하라는데 왜 나 혼자 프로필을 찍느냐라고 했더니 바뀐 김다린 소개팅설. 그래서 얘들아, 내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왜 프로필까지 찍어서 제출을 하느냐 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게 김다린 연애 프로그램 출연설. 아니 여러분들, 저는 교육자인데 EBS는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연애 프로그램은 다 안 보는데 그 다양하게 있잖아요. 진짜 요새 뭐 다양한 게 유행하잖아. 근데 애들이 뭐 그중에서 하나를 말하면서 쌤 그래서 거기 나가셔서 전 애인을 만나면 돼요. 예? 네, 진짜 그거 그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가 뭐 여러 가지 소리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맞춰주곤 했는데 하여튼 제 앞에 있는 윙크 사진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에 이어서 이제 100번대예요. 101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100번 문제에서 아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길이가 6루트이면서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타타 6으로 잡아주면서 스타트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지. 이 길이가 루트 5래. 그리고 이때 지금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2래요. 이럴 때 PQ를 지금 점으로 하면서 제가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선분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성립할 수 있고 또 1대 2가 돼야겠지. 왜냐면 기울기가 2잖아. 그럼 맞춰주면 여기가 길이가 각각 1과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곱제곱 루트하면 루트 5가 되니까. 따라서 지금 P와 Q의 이 점에 대해서 각각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의 그 차이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두 함수가 있어서 K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점을 잡아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P에 대한 점을 잡을게요. 그러면 P는 제가 어떠한 문자 A를 줄까요? A 집어넣으시면 3분의 2에다가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때 q 점의 좌표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1만큼 갔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이 x좌표가 되는 거고 이럴 때 p의 y좌표보다는 2만큼 크다며. 따라서 위에 적어놓은 3분의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1보다 2가 크니까 플러스 3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 y좌표 말이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y좌표는 사실 지금의 a 플러스 1이란 거를 이쪽 위에 있는 함수에다 넣은 것과 같잖아요. 그럼 a 플러스 1을 여기죠 여기에다가 넣을 때의 그 y값이라고. 그러면 3분의 2에 a 플러스 1 넣으시면 a 플러스 2가 지수가 되는 거고 뒤에 3분의 8이 있네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위의 좌표를 사용해서 나타낸 y값이 함수값인 이러한 값과 같다라고 둘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의 이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3분의 2에 이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a 플러스 1제곱 2제곱에다가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을 빼주면 3분의 8은 넘겨줘서 3분의 1이다. 왜냐면 3분의 3이 3분의 9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텐데 여기 좀 묶어줍시다. 우리 3분의 2에 어떻게 묶을까? a 플러스 2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3분의 2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남겠네. 이 값이 지금 3분의 1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 정리하면 3분의 1이라 여기 날아가서 1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값인 a 플러스 2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야 될 거는 k값이고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우리가 p 좌표를 찾아줄까봐 데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딱 집어넣으시면 3분의 2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3분의 5네요. 이러한 P에 대한 좌표가 나오는데 지금의 P는 이 직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었을 때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넣어주시면 3분의 5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넘어가면 3분의 17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직선에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시작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좌표에 대한 차이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었고 이때 우리가 P보다 이만큼 커요 라는 그 값과 또는 다음에 X좌표를 본래의 그 들어가 있는 그 함수식에 넣은 값과 같다 라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지.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몇 번 더 나올 거란 말이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으로 가볼게요. 지수함수가 있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에서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 a 좀 그려야 될 것 같네요. y 그리고 x축이 있어가지고 지금

y는 ax제곱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y는 y를 또 삐뚠 것이야. y.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여기가 y는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때 만나는 이 a점에서 직선 OA와 즉 이렇게 이었을 때의 이 OA와 A, 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B가 이 X축 위에 있는데 수직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의 B의 위치가 지금 4,0이네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치? 이럴 때 A의 값의 곱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일단 사용할 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러면 필요한 거는 지금 A 좌표겠네. A 좌표를 일단 찾아주지. Y 값이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가 몇이 돼야 됩니까? 로그 A의 루트 3이 들어가면 저함수식에 대한 값이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A 좌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B 좌표는 4,0인 거니까 직선 OA, 아니, OA에 대한 기울기를 제가 정리하면,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에서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테고,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겠죠? 이번에는 직선 AB에 대한 기울기. 그러면 이 둘에 대한 기울기인 거니까, 왼쪽의 좌표에서 오른쪽의 좌표를 각각 빼줄게요. 로그 A의 루트 3 빼기 4에다가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겠네. 다음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제 계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가 루트 3, 루트 3 곱하면 합쳐서 이제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에 이쪽 로그 a의 루트 3 빼기 4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거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의 로그 a의 루트 3이 되어지는데, 플러스 3은 0이죠. 인수분해 바로 이어갈게요. 그럼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3. 그리고 로그 a의 루트 3에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는 0이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3이 지금 3 또는 1인 거지. 3 또는 1이 되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때의 a 값들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a는 루트 3의 3분의 1 제곱이거나 또는 1이 되려면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을 지금 3을 밑으로 하면서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해주는 거니까 이쪽은 3의 6분의 1 제곱이 되는 거고 이쪽은 3의 2분의 1 제곱이네요. 이 둘을 지금 곱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는 6분의 3이니까 더하면 6분의 4라. 3의 3분의 2 제곱.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곱한 거고요. 괜찮지? 좋아. 지금 기울기가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03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가지고 3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직선 이제 4X 위에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내분하는 점은 이제 몇번 나왔는데 외분하는 점이 나왔어요. 우리 어떤 P, A, B 그리고 Q, C, D라고 할게요. 이럴 때 3분 P, Q를 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q에 대한 좌표는 일단 그 비율을 나타내는 값들을 빼기로 이제 분모에다 넣어주죠. 이럴 때 m에 대해서 q에 대한 x 좌표에다 곱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n을 p에 대한 x 좌표에다가 곱해주니까

AN 이런 식으로 지금 외분하는 점의 x좌표를 정리해 주는 거고요. 괜찮나? 이거 한번 그냥 같이 해보는 건데 이번에는 y좌표도 n-n분의 똑같이 분모 똑같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y좌표만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dm에다가 마이너스 bn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외분하는 점이 2022 계정에서는 잠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잠깐? 아니야.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그대들은 이제 그 1호 계정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제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에다 바로 이제 데려가 볼게요. 지금 3대 1로 외분하라고 했으니까 3-1 이런 식으로 분모 적어주고 3을 이쪽에 대한 x좌표에다 곱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3 로그 2의 2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4에다 곱해주면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좌표. 그 다음에 y좌표. 마찬가지로 3 빼기 1에다가 이번에는 3을 이쪽 y좌표에다 곱하는 거니까 3배에다가 로그 3의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누구를 빼줄 거니? 저 로그 3의 a를 1과 곱해준 로그 3의 a를 빼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다음과 같은 좌표가 지금 이러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어받으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를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한데 가볼까? 그러면 일단 x좌표부터 2분의 이쪽 정리해 주게 되면 여기 진수가 2에 대해서 몇 제곱이죠? 1에다가 2분의 1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제곱이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3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곱해달라는 거고 빼기 4 이렇게 분자 들어가. 그치? 그럼 여기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2분의 이번에는요. 이 3이 2분의 3의 세제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로그 3에 지금 제곱하면 8분의 27이잖아. 그치? 그거를 a로 나누래. 그러면 8a분의 27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정리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은 일단 여기 2분의 9에다가 4 빼니까 2분의 1 분자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테고 이쪽은 뭐 딱히 그럼 2분의 1에다가 로그 3에 8a분의 27이요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이어가 볼게요. 이러한 점이 지금 y는 4x 위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x좌표 여기다 넣어주면 1이죠. 1이 된다라는 거네. 여기가 데려올게. 2분의 1에 로그 3에 8a분의 27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1을 여기다 이제 옮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진수인 8a분의 27이 9가 되어야겠지. 3의 제곱이 되어야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9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a는 몇이 되어야 될까요? 이 8a가 3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8분의 3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외분하는 점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간간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등식이 나올 텐데 여태까지는 이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부등식도 사실은 이제 비슷할 거야.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떠한 지수, 함수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각각의 지수가 f(x) 그리고 gx라고 하고 위치 이제 a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줘볼게. 그럼 우리가 위치 같으니 지수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알수 있는데 이때 체크해 봐야 될게그 a에 대한 범위라는 거지. 만약 a가 이제 1보다 크다면 우리가 y는 a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증가하는 이러한 지수함수에 대해

그래서 그 함수 값이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라는 거는 그에 대한 x 좌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 x좌표는 이 지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 gx에 대해서 부등식으로 해결을 할 텐데, 지금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데려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a가 1보다 커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그러면 감수할 때도 비슷하게 내용이 진행되겠죠. 만약에 0에서 1 사이인 이러한 범위라면, 그때는 감수하잖아. 바로 느낌이 와. 이렇게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더 이번에는 그 x좌표가 더 왼쪽, 즉더 작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같은 부등식에서 데려오게 된다면 그 지수가 부등식으로 비교를 할때 y값이 컸던 거는 더그 x좌표가 왼쪽, 즉 작다라는 거지. 뒤집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 감수함수일 때는 그 부등호의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로그 a에 대해서 이 뒤에 진수, 또 마찬가지로 gx라는 두 함수가 있을 때, 이때도 우리가 부등호 방향을 a가 1보다 크다면 그대로 방향을 유지해 주시고, 그치?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0과 1 사이라면 뒤집어 줄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될게 있어. 봐봐.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fx가 gx보단 작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로그일 때는 어떻게 하자? 진수 등장하면 진수 조건까지 체크 좀 해주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이번에는 fx가 더 크다로 데려올 건데, 이때 두 진수가 다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지. 이러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한번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 아, 이제는 부등식이다 보니 뭐 자연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x가 구해질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첫 단계는 밑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봅니다. 3으로 맞춰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3에 대해서 9는 마이너스 2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지금 왼쪽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지금 그대로 부등호 데려오시고, 3에 21 마이너스 4x.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네요. 3은 1보다 커서 증가. y는 3x를 생각해, x제곱을 생각해 보자면 증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수 데려왔을 때 우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 데려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이쪽으로 넘길게요. 2x가 21보다 작아서, 즉 x가 2분의 21보다 작아서, 이쪽은 이제 10.5니까, 따라서 지금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는 1부터 10까지의 10개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응? 좋아.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쵸? 비슷하지? 방정식이랑 비슷한데, 부등호 방향만 그대로 가느냐, 반대로 바꿔주느냐만 따져주면 되는 것 같아요. 105번을 가볼게. 살짝쿵 느낌이 달라. 그냥 간단한 부등호가 아니네요. 보면, 이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래. 이럴 때 지금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봅시다. 우리 너무나 사실은 낯익어. 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어떠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떠올렸어요?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저 로그 2의 nx 플러스 로그 2의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줄 거고요. 이때 이 앞에 있는 1차에 대한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저는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4분의 d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 날리시고요.

이 돼야 되는 거니까 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러한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2부터 7까지인 6개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2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1을 7에서 빼주면 되는 거겠지. 괜찮죠?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문제는 다시 기본 형태로 돌아왔는데 밑을 맞춰줄게요. 너무나 2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왼쪽은 일단 그대로 x-u이 되어지는 거고 이쪽은 2에 여기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x 곱해준 마이너스 2x라고 지수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때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오케이 지수를 데려올 거야. 어떻게? 방향 똑같이 두면서 그렇게 되면 3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고 x가 2보다 같거나 작네요. 이러한 자연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아이 가볍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뭐 괜찮죠? 지금 이게 16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서답형의 가장 간단한 문제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뭐 고3 때나 고2 때나 학력평가 볼때이 주관식, 즉 서답형 에 대한 그 중간에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앞장도 또한 이제 그 문제들이 간단하잖아.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고2 때랑 고3 때 학력평가 볼 때마다 앞장을 가장 먼저 넘기고 싶었어요. 난 계산을 빨리 하고 넘겨버리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저랑 이제 좀 계산 빠른 친구랑 같이 이제 학력평가 볼 때마다 누가 더 빨리 넘기느냐에 대한 알수 없는 경쟁을 하느라 가끔씩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암산으로 막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스피드 내다 보니까 실수를 해야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앞장에서 틀린 경우는 진짜 너무나 눈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0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 그래프가 나와져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 한번 볼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들을 다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어허. 지금 fx가 있고 x-1 있는데 밑이 지금 등장하는 로그함수로 또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를 이 3분의 1을 3이라고 바꿔주면 3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3이라고 바꿔주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 왜냐면 이쪽을 넘기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넘겨주시면 로그 3의 fx이고요.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로그 3의 x-1이거든. 이렇게 되면 로그의 밑이 3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진수끼리 비교해 줄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오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의 식을 그대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직선이 위인 그 구간을 찾으라는 건데, 어머나 너무 많아버리는데요? 아이, 진수 조건은 우리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진수인 fx도 지금 0보다 커야 되고, 또한 x-1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fx가 0보다 큰 구간은 우리 여기 위로 볼록 요 부분이죠? 즉, 0에서 이제 7까지 해당하는, 빠지겠지만, 이렇게 구간이 해당된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네요. 따라서 합쳐주시면, 뭐 1에서 7 포인트 빠지는 이 구간을 생각해달라라는 건데, 이 구간에서 이제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7은 빠지니까요. 우리 더 위의 구간이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구간. 따라서 같아도 상관없으니, 괜찮으니, 4부터 4, 5, 6이 당첨이 되어지는 거고, 이때의 자연수들 다 더하라네요. 그럼 더해주시면, 11에다가 더해서 15.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들.

지금과 같은 문제도 사실 이렇게 보면 바로 안 보이려나 할수 있지만 일단은 밑을 갖게 해주면 그 다음 방향이 보일 거예요. 좋아.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대 충전 용량이 어떤 배터리를 뭐 방정식으로 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또한 이 다음에 식을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고 이때 T 자리에다가 4를 넣고 2를 넣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와, Q 2와 Q4를 각각 정리해 줍시다. 자, 위에 적혀 있는 저 식에다가 Q0죠. 그리고 1 마이너스 T 위치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다른 건 변함이 없고, 아유, 좀 크게 써야겠다. Q 0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위도 마찬가지로 Q0에다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괜히 이렇게 생겼지만, 이 마이너스 뒤에, 빼기 뒤에 써 있는 게 이제 지수가 이제 두 배죠, 두 배. 그렇다 보니까 위를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을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Q0에다가 저 분자 바꿔주시면 하차 공식을 써서 2에 마이너스 a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2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아래는 이제 그대로 데려올 테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2. 이렇게 데려오니 우리는 바로 다 지워버리진다. 이렇게 이 부분이 다 지워지면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만큼에 대한 값이 2분의 3인 거니까 우리 1 데려와서 빼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a분의 2제곱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2에 마이너스 1이고 이러한 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구하려는 a가 2가 된다라고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네들, 우리가 이제 다음이 1등한 문제거든요. 1등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앞에서 주요하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이 나왔던 게 뭐였지? 밑을 비교하는 거. 정말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문제도 많이 나왔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어떠한, 로그로 한번 데려와 볼까요? 아니, 지수부터 데려올게요. 지수 함수부터 데려올게요. 제가 이러한 함수를 y는 ax제곱 이렇게 데려올게. 이럴 때 만약에 이 왼쪽 부분은 더 x축으로, 여기는 더 마치 이 y축으로 더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할때 y는 b의 x제곱이라고 둔다면 제가 ab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했죠? B가 클까요? A가 클까요? 일단 A도 1보다 클 테고 B가 A보다 커서 우리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더 뉘어져 있으면 따라서 더 이제 값이 작다라는 거지. 그럼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보면 이번에도 하나의 로그 함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y는 로그 a의 x에 대한 그래프가 이 정도일 때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비교할 수 있게 좀더 뉘어져 있는 느낌의 함수의 그래프를 b의 x에 대한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비교하게 되면 우리 일단 증가하니까 a도 1보다 큰데 이 b가 a보다 크니 작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B가 더 크다고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예시를 하나 생각하면 좋다고 했지. 이 A가 2고, 이 밑이 A가 2고, 여기가 4라고 한번, B가 4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1을 넣었을 때 2가 찍히는 거고 4가 찍히는 거니까.

따라서 아, 비가 더 크다라는 게 바로 보인다라는 거지. 괜찮아. 마찬가지야. 헷갈릴 때는 그냥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세요. 이때 B가, 아니, A가 2고, 이제 B가 4라고 생각해보면, 어떠한 같은 Y 값 1이 된다라는 거를 두었을 때, 그 X 좌표가 각각 4랑 2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때는 이제 간단한 숫자 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은 제가 증가할 때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 감소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감소할 때, 다시 지수함수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번에는 이제 또한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더 y축은 y축이, 더 니은,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y는 b의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둬볼게. 그럼 아, 이때도 b가 더 클까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b가 이때는 a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다 지금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헷갈릴 때는 어떠한 숫자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제가 만약에 B를 4분의 1, A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면, 각각 2와 4가 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감소할 때는 더 달라붙을수록 그 밑이 더 작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로그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감소하는 거니까 이러한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둔다면, 이때도 뭔가 좀더 뉘어지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b의 x라고 두었을 때, 이때 b는 a보다 더 작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는 이 문제가 지금 앞에서 많이 나왔다가 가까이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꼭 다시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앞쪽으로 갔을 때 바로 대칭성까지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같은 A이고 같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밑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고, 그치?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y는 x라는 기울기가 1인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야. 그치? y는 로그 a의 x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보다 더큰 b에 대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니, 마찬가지로 대칭인 이 함수도 더 뉘어지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대칭성을 본 이유는, 밑이 같을 때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더 살피고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부분부터가 1등급에 대한 문제인데, 어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근데 사실 앞에서 너무 또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서 비슷비슷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2의 x제곱 위에 다음과 같이 an, bn의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펴볼까 봐. 제가,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x, y 있고, y는 2의 x 제곱이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3이 되어지는 직선이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할 텐데, 제가 임의로 그냥 앞쪽을 an, 뒤를 이제 bn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이때 이두점 간의 그 거리, 즉 3분의 길이가 루트 10n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루트 10n이래. 루트 10n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이제 뭐 지나는 원이 뭐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 기울기가 3이래요. 그리고 이두 점에 대한 길이가 루트 10n이래.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자고? 두 점에 대해서 x축이랑 평행하고, 또
또 Y축이랑 평행하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시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할 수 있게 우리가 각 선분을 길이를 나타내 줄수 있다. 지금 1대 3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n이고 3n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루트 10n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좋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차를 이제 표현해 줬고, 이때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이 곡선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만나는 두 점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위에 있는 이 x에 대한 함수에서 대칭이죠. 아니, 역함수죠. 그쵸? 같은 미친 이를 가지니까. 따라서 이렇게 y는 로그 2의 x를 그렸을 때이두 점을 지나는 원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두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한 이쯤에다가 잘 이어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만나는 이두 점에 대해서 x좌표층 큰 값을 xn이라고 한대요. 이 오른쪽에 찍힌 여기에 대한 x좌표가 xn이래. 그 말은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데려와서 bn에 대한 그 y좌표, y값이 xn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즉, 우리는 이 부분만 계속 다루면 될것 같아요. 지금 n은 자연수고요.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는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우리가 좌표 하나를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an에 대한 좌표를 줄 건데 지금 이때는 a1, a2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좌표도 우리가 small an 이런 식으로 두면 좋겠지. 이에 대해서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2의 an제곱 이런 식으로 A 좌표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BN에 대한 좌표도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N만큼, 3N만큼 지금 더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한 저 좌표에서 AN에서는 N만큼 커지고, 또 2의 AN제곱에서는 3N만큼 커지는 이러한 좌표로 표현을 할수 있을 테고, 동시에 우리는 BN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 A 좌표를 이 지수함수에다 넣으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2에 AN 플러스 N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줄 수 있다라고 데려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Y 좌표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어서 데려와 볼게. 그렇게 되면 2에 AN제곱 플러스 3N이 2에 AN제곱 플러스 N의, 아니, AN 플러스 N의 제곱이라는 거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데려올까요? 그러면 2의 AN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N제곱은 3N. 이렇게 되어지는데, 앞에를 2의 AN제곱으로 묶게 되면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1, 3n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 a만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한쪽에다가 그럼 남아주시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다. 지금의 n은 자연수고요. 그리고 구해야 될 xn은 bn에 대한 y 좌표이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값이 xn이 되어지고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N이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좌표 중에서 A 1부터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N이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우리 N에다 1 넣으면 2의 A1을 1 자리에 넣으면 3이 되네요. 그쵸? 이 값이 3이 되어지는 거고 그럼 이때에 대한 우리 찾으려고 하는 X1은 2에, 아, 여기를, 아, 이쪽으로 갈까? 사실 이쪽도 괜찮은데, 이쪽으로 갈까요? 같은 y 값이니까 저쪽으로 갈겠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1 넣으면 플러스 3은 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다 구해도 되는데, 2에 an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조금 더 단순해서 그러면 n이 2일 때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바라보고 2의 a2는 n자리에 2 넣는 거니까 3분의 6은 2가 나오고 우리가 찾으려는 x2는요. 이쪽 바라봤을 때 방금 구한 이 값이 2고 더하기 n에다가 2 집어넣게 되면 6을 더해서 8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어받아 보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n이 3일 때도 계산을 해볼게요. n이 3일 때에는 2의 a3, 2라는 값은 아래에 3 넣게 되면 7분의 9네요. 7분의 9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고, 따라서 이때의 x3은 7분의 9에다가 뒤에 3 곱하셔서 9 더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7분의, 여기 63이니까 더해주시면 72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한 x1, x2, 마지막 x3를 지금 다 더해달라고 했고, 우리 14에다가 7분의 72 더하시는 거니까 여기 98이네요. 더하기 72 해주시면 7분의 170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했고 그점 간의 사이가 루트십 n이었잖아. 그치? 특정한 값이 아니라 문자로 표현됐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n과 3n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딱 이루어질 수 있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점 하나를 우리가 잡아줬을 때 다른 점도 이 점을 이용해서 표현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n만큼 3n만큼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bn에 대한 좌표가 사실은 이러한 x 좌표를 다음에 함수식에다 넣은 것과도 같아서 우리가 y 좌표를 비교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방향이 잡아졌으니까 여기서 끌고 갈수 있는 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 이제 이 an이 남은 2의 an제곱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된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그 xn이 다시 정확히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죠. 이때 아까 대칭성도 우리가 방금 1등분 문제를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지수함수에 대한 미친 2와 이 로그함수에 대한 미친 2가 같다 보니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이두점 중에 이 오른쪽에 대한 x 좌표가 2에 대한 y 좌표로구나.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값이 지금 xn이라구나.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2의 an제곱에다가 n을 그대로 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an, bn이라는 간단한 이제 ab가 아닌 어떤 나열되는 수열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n1일 때, n2일 때, n3일 때를 다룬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대들아. 따라서 지금 우리가 1등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라는 거를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 새로운 노트를 굳이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면서 이 문제 내가 정말로 부족했다. 또는 깨달은 게 많다. 꼭 다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에다가 그냥 크게 별표든 네모칸이든 여러분들이 꼭 다시 볼수 있게끔 체크만 해주세요. 잘라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저도 제가 이제 학생 때 오답 노트를 만들진 못해가지고 책에다가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봐야 될 문제에는 형광펜으로 난리를 치고 이제 막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막두번 보고 세번 보고 그랬는데
작게 막 옆에 별표 이렇게 하나 쳐주지 말란 말이야.

말이지. 엄청나게 이제 표시를 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보는 작업을 지금부터 밀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표시 크게 크게 해주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김상건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완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쌤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했던 이 강의를 끝까지 수강한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길이든 사실 공부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작은 목표들,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앉아서 하나를 들어보자. 그러다가 두 개를 들어보자. 그러다가 세 개를 들어보자. 그게 나아가서 43개까지 들어보자로 확장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좀 힘든 것들, 시련들도 있겠지만 이번 완강을 통해서 또 다음 강좌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가 이루다 보면 목표에 이를 수 있구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나 만점 맞을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유정쌤과 저의 강의 이제 오늘 마지막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여러분 전에 잠깐만 추천을 좀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조라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지금 롤스와 싱어가 주돼서 나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롤스의 만민법 여러분들 이렇게 책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한 싱어의 실천 윤리학이라는 책 이렇게 또한 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싱어의 실천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연과 윤리 혹은 이제 시민 불복종 그리고 원조 파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가 좀 있고 혹은 내가 독서할 시간도 좀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책들을 사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교과 세트 쓸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가장 더 빠르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다. 저랑은 어떠한 상관도 없는 책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문제를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전체 강의를 쫙 들었던 친구들 혹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중간중간 강의에서를 들으러 왔던 친구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순서도 문제, 벤다이어그램 문제, 또한 비판 문제 이런 것들 어려워 보이지만 아이 별거 아니구나.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길 바라고요. 조금 더 이런 주제 유형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거 나 틀릴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별거 없어. 일단 해보자. 할수 있어.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라고 연결지으면서 푸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현역 때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현역 때도 윤사를 봤었고 또한번 시험을 더 봤을 때도 윤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두번 시험 모두 다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익히고 나아가서 플러스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계속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습이 빛을 발하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입니다. 가브의 입장을 이제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우린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들 나왔습니다. 이제 원조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조 대상,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나름대로 원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까지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형광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목적 달성하면 차단점에 따라서 원조가 중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굴까? 바로 롤스가 되겠죠. 이제 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에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돼. 특히나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 괴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야. 왜? 나는 공리주의자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리주의 관점에 따르면 고통은 줄이고 쾌락은 높여서 공리를 증진해야 됩니다. 네, 을은 바로 싱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스 싱어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의 질문은 여러분들 롤스에게 yes, 싱어에게 no가 나와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롤스에게 no가 나왔다면 싱어에게 yes가 나왔다면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이제 B의 경우에는 롤스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C의 경우에는 싱어에게만 yes가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옆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와 싱어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고요. 나아가서 평가원에서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땅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가원과 수능에 나와 있는 선지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 평가원과 수능 출제할 때 확실하게 이제 정답으로 잡은 선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선지들을 보시면서 공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기억 A 내용을 확인할게요. 원조의 목적이 뭐지? 정치 체제의 개선. 롤스 여러분 경우에는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체제를 개선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롤스에게 이 A의 질문에 대해서 롤스는 여러분들 예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롤스에겐 예스. 하지만 싱어에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공리의 증진,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노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확한 질문, 바로 A, 기억 A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노가 나왔고요. 이후에도 분명히 출제가 가능한 이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순서도 문제가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나올 때그 방법을 제가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갑이 있고 그렇죠? A가 아니라 보통 이제 벤다이어그램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갑에게 예스, 을에게 노가 나왔던 선지였죠. 그렇죠? 순서도의 이런 선지의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간만의 입장으로. 네. 그런 재활용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이후 출제 경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다음 이제 내려가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인가? 롤스 입장에 따르면 여러분들 노가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중요한 건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도와 문화를 개선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를 이렇게 재분배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롤스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원조라는 입장을 설명할 때 해외 원조의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확장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부가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화 제도가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하게 돼요. 알겠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 속에서 네, 노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 실현을 떨어뜨리는가, 저해하는가? 어때요?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을 강조, 권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나름대로 롤스가 말하고 있는 원조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롤스가 제시한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떨어뜨린다, 저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렇지? 따라서 롤스에게 노가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될 거고요. 2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리을도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더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는가? 공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싱어는 원조를 제시합니다. 원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고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절대 빈곤 문제 혹은 빈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어. 그 해악과 그 다음에 원조를 했을 때의 희생 혹은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악보다 더큰 비용이 발생해, 더큰 희생이 발생해. 그럴 때 원조가 중단 가능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싱어 입장에 여러분 따르면 이익과 손해를 비교한다, 고려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더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비용을 고려해서, 효과를 고려해서, 전망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따라서 싱어에게 예스가 나왔고요. 우리 리을은 동그라미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자꾸 싱어와 롤스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려고 기출의 미래 풀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만나는 학력평가, 모의평가, 문제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울게요. 다음 이제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빈곤이 나쁜 것임을 안다. 절대빈곤은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고통은 악. 그렇죠?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 그냥 여러분들 원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원조 비용을 생각했을 때, 너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원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만한 걸 희생하지 않는다면 원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이전 기출에 나왔던 선지 표현처럼 원조라는 건 보편적 의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정언 명령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싱어 등장했습니다. 잠깐 저도 모르게 밑에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이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갑을 병세 개를 비교하는 유형은 보통 자연과 윤리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왔다 갔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회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 되도록 원조해야 된다.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펜. 자유로운 사회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우리가 공부 계속했었던 자유적 만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의 구성원.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적정 수준의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롤스가 말했던 체제 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네, 둘이 묶어서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 이것이 되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러면은 괄호에 친 부분을 날려버리면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이 질서정연한 만민이 되도록 원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치? 을인 여러분들 누구? 이제 롤스가 되겠죠, 그쵸? 어머, 쓸 곳이 없어. 네, 여기 옆에다가 그냥 쓸게요. 롤스. 네.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랑 롤스가 나왔어. 한 명은 누굴까?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치? 한 명은 여러분들? 노직이 되겠지, 그치? 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이야.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개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야.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야, 너희들 지금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 너희들 도와줘야 돼. 너희들 세금 내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광펜 여러분들, 요구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배타적 소유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의 모습을 노직은 뭐라고 여러분 얘기했죠? 최소 국가라고 얘기하죠. 최소 국가. 네. 이 최소 국가란 포인트 기억하면 되고요. 플러스 여러분들, 노직이 모든 원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노직 또한 여러분들 자선의 관점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직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원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원조? 바로 자발적인 원조 가능합니다. 내가 원해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 노직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선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조하는 건 가능하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노직이 얘기했었던 취이교,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 그중에서 이전의 원리를 참고하면서 자유롭게 넘기는 거, 자유롭게 기부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갑을병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젠 솔직히 우리가 알수 있어. 이제는 할수 있다. 딱 이걸 보게 되면 딱 머릿속에서 분류가 돼야 돼. 어떤 분류? 빨간 펜? 아, 요두 사람은 지금 원조를 의무의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원조를 자선의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상권쌤,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돼요? 하면 좋지, 그치? 왜? 이들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지금 B를 보게 되면 B의 경우에는 갑과 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지만 병은 그중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우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선지에도 출제가 될수 있구나라는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또 추가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A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갑을병 순서로 나열한다고 쳤을 때 A에 대해서는 갑이 yes, 을, 병은 no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B에 대해서는 빼서 얘기하게 되면 갑과 을은 yes, 병은 no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C에 대해서는 빼서 얘기하게 되면 을과 병은 yes, 갑은 no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D에 대해서 빼서 얘기하게 되면은 셋다 yes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질문들 쫙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저의 기억력의 한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이게 롤스였고, 싱어였고, 노직이었다, 그쵸? 이렇게 적고 가도 됩니다, 그쵸? 아, 봐봐, 봐봐. 틀렸네, 그치? 바꿀게, 여러분들, 미안해요. 네. 여기가 싱어였고, 여기가 롤스였고, 여기가 노직이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쫙 한번 선을 그었다고 보고 하나씩 판단을 해보고요.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 원조의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원조를 해야 돼요. 개인들도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가한테 보여줘야 돼. 개인이, 아, 정부가 하면 되지. 국가가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나 정부 또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네? 우리도 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싱어는 원조에 대한 설명을 또 하게 되고요. 또한, 싱어의 경우에는 원조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해당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주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 인류의 복지 증진이에요. 이 세세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걸 목적으로 원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건 누구죠? 오로지 싱어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이 기억의 선지에선 원조의 주체뿐만 아니라 원조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건 싱어에게만 해당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어에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둘한텐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에 들어갈 말이 싱어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정답.

니은입니다.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될 윤리적 의무이다. 여러분들, B는 지금 뭐예요? B는 지금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입니다. 그쵸? 첫 번째, 윤리적 의무이다. 노직한테는 노가 나올 거예요. 노직한테는 자선의 관점에서 원조를 얘기하니까. 아, 제가 처음에 분석할 때 얘기했던 게 그대로 그쵸? 나왔습니다. 그쵸? 롤스와 싱어의 경우에는 분명히 의무의 관점. 노직은 자선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분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노직은 확실히 그럼 지워주면 돼요. 그쵸? 노. 반면에 이제 싱어랑 롤스의 경우에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원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저 대상을 아는지 쟤랑 가까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해야 된다. 롤스. 그 사람이 절대빈곤에 빠져 있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된다. 싱어. 둘다 예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B에 들어갈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싱어와 롤스가 천서 맞기 때문에 니은은 동그라미.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노직 여러분 관점에서는 원조라는 걸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 그렇지?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너 세금 내! 라고 말하는 건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요, 아니다. 아닌 게 아니야, 그치? 노직에게 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를 볼까? 지금 여러분들 C에 들어갈 말은 노직에게 예스가 나왔어야 돼. 노직에게 노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든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리을입니다. 국가가 원조를 통해서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싱어나 롤스나 노직이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예요. 분명히 노직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이 원조라는 걸 통해서 이들의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싱어의 관점에서도 인류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자라는 거지 이 빈국과 부국의 평등을 맞춰주자라는 게 아닙니다. 롤스 또한 마찬가지로 원조의 목표가 부와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렇죠? 따라서 셋다 예스가 나올 수 있는 선지입니다. 리을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의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선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리을에다가 물결을 치고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네. 아, 롤스랑 싱어랑 노지 좀 달라 보였지만 이렇게 셋다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렇게 네, 리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별표 치고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5번.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름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골라줄게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나는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일단 갑은 누구? 싱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에 상관없이 거리,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된다. 원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원조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거인국에 상관없이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에요. 그쵸? 오케이. 다음 이제 1을 보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이것도 우리가 계속 분류했던 내용이야, 그쵸?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 그쵸? 적정 수준의 만민. 바로 둘 합쳐서 질서정연한 만민이에요, 그쵸? 그들이 불리한 여건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의무다. 질서정연한 만민들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갑은 싱어, 을은 롤스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싱어, 롤스. 다시 말하지만,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싱어 예스, 롤스 노. B에 들어가야 되는 건둘다 예스. C에 들어가야 되는 건 싱어 노, 롤스 예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된다. 엥? 여러분들, 싱어의 관점에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원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곤에 처한 여러분, 사람들도 분명히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대빈곤에 처해 있어가지고 오늘 당장 밥한 끼를 못 먹거나 오늘 당장 치료를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하자 B 싱어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싱어에게 노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습들을 계속해야 돼요. 선지를 보면서 이런 빈곤이란 단어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 이런 왔다 갔다의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싱어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 원조의 효과나 결과 또한 고려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주게 되면 더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볼수 있습니다. 네. 기억 이렇게 틀렸다고 이제 지워줄게요.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아우, 이거 몇 번째 나오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별표. 둘 모두 예스. 네. 첫 번째, 원조할 때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돼. 싱어가 얘기하죠. 그 사회의 원조 효과나 전망이 부족해 보이면, 원조의 효과가 없어 보이면, 절대빈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어 보이면,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싱어에게 여러분들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롤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조할 때 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갔다 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다 S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B가 맞습니다. 다음 D급 보겠습니다.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의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둘 모두의 공통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둘다 지금 강제력을 발휘하자란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D급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72번 문제의 경우에는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을 무려 두 개나 보여주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가들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비교 문제, 공통점 나오게 되면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조해야 된다. 롤스에게 여러분들, 노가 나오는 선지입니다. B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롤스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국제사회 문제에 있어서 해외 원조에 있어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어떤 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자원이 없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고 자원이 많더라도 고통받는 사회가 될수 있어.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치, 문화, 제도의 개선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 롤스는 이렇게 지구적 분배정의 원칙에 대해서 원조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고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만민법을 보게 되면 롤스에 대한 비판으로서 예, 롤스야. 왜 국내 사회에서 적용했었던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서 적용하지 않니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근데 롤스에 따르면 아니야. 원조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게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틀렸다고 보고 지워주시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의 3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비판 나왔고요. 비판 문제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뻔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3명, 누군지 몰라도 롤스 싱어 노직 나왔을 거고, 그치? 분명히 비판하는 내용도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나왔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조 역할은 뭐예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들의 사회에 안전한 성원 되도록 돕는 거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그들이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 기출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수식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미래의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사회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갑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 보겠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우리 사회 시민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사회 시민에게만 나누어 준다? 무언가 더 유출을 해서 국내 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그렇게만 나눠주는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와 국적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거리가 달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절대빈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세계 시민주의 관점, 공리주의 관점에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하나 더 나옵니다. 이익평등 고려원칙. 이거에 따라서, 어이구, 형광펜. 혜택을 가장 크게 낼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원조의 결과, 원조의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은 이미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정적인 자원을 우리가 쓸때 원조 효과가 더 좋은 곳에, 결과가 더 좋은 곳에 써야 되겠지. 그렇지? 결과란 쪽 관점을 알수 있는 그런 지문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는 이렇게 빨간 펜도 치고 가도록 할게요. 아, 싱어는 분명히 원조의 결과, 원조의 혜택, 원조의 효과들을 보고 있구나.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국가 나왔습니다. 끝났네. 바로 노직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존엄성을 지니는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도움, 자발적인 기부, 자발적인 원조는 가능해. 최소국가에서 개인들은 소유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국가가 이 원조에 대해서 기부에 대해서 이거 의무니까 해야 돼라고 강제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병은 여러분들 소유 권리를 강조했던 누구? 노직이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네, 여기 롤스였고요. 다안 적겠습니다. 여기 싱어였고요. 여기 노직이었습니다. 그쵸? 일단은 A에 대한 물음은 롤스가 싱어한테 가하는 비판입니다. 한번 물음부터 가봅시다. A입니다, 여러분들.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목적의 위배됨을 간과한다. 이 구조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괄호에 친 부분이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과한다가 비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롤스인 내가 봤을 때, 야, 싱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왜 그거 몰라? 너왜 그거 무시하고 있니? 너왜 그거 넘겨짚고 있니? 라는 구조가 돼야 돼. 그럼 그 구조를 기억했다면 풀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비판을 할수 있는가? 두 번째, 비판받는 사람이 이와 같은 비판을 간과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딱 파악하면 됩니다.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A입니다. 롤스가 노직한테 가하는 비판입니다.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목적의 위배됨을 간과한다. 에?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죠. 롤스는 차단점을 얘기하죠. 롤스는 차단점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원조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차단점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롤스가 비판할 리가 없습니다. 롤스는 차단점을 두는 것이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B입니다. 이번에는 싱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인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싱어는 상대적인 빈곤도 고려하겠죠. 그 빈곤이 상대적인 빈곤인지 절대적인 빈곤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싱어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에이. 이 또한 싱어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3번 보겠습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노직이 싱어와 롤스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자신의 이웃을 돕는,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 싱어에 따르면 거리에 상관없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 싱어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자기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판은 싱어가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볼까? 이 비판은 지금 싱어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C에 대한 포인트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간과한다. D가 뭐예요? 네, D는 지금 노직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들?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원조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직의 관점에선 비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X라고 치시고요. 노직이 알고 있다. 노직이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선의 관점에 노직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하면 됩니다.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F 보겠습니다. F는 지금 누가 누구죠? 네. 롤스가 노직한테 가하는 비판입니다. 정답이 될 건데, 한번 내용을 봅시다.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된다.
롤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질서정연한 만민입니다.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형광펜을 쳐볼까요? 네. 그러나 이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방법이 경제 사회의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 원칙을 따르는 건 아니다. 롤스가 말합니다. 해외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사회에서는 분명히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차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롤스가 생각했을 때 국제사회 무대로 왔을 때는 분화 자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부가 부족해도 질서적인 사회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에 관련돼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다? 롤스다. 사실 한때 많이 나왔던 트렌드입니다. 네, 요즘에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천 원만 여러분 쓰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쾌락 증진과 고통 감수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의 근거에서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공리주의 이론의 근거에서. 네, 공리주의의 근거에서 원조해야 된다. 누구? 싱어. 이렇게 딱 잡히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네, 정의로운 국가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죠, 그쵸? 예를 들어, 원조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희생이 클 경우에, 그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나 희생이 클 경우에는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싱어나 아랍을 롤스 둘다 원조를 뭘로 보고 있죠? 원조라는 걸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구속력이 배제된 선택의 문제다라고 싱어 입장에서나 롤스 입장에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디귿은 이제 싱어에게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싱어에게 원조는 분명히 의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자신의 관점에서 원조를 봤던 노직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이제 리를 보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 또한 고통받는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쵸? 롤스에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단서를 찾아서 이렇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여야 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 원조를 이유로, 절대 빈곤 해소를 이유로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면서 세금을 걷는 건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노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적인 사회가 될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포인트. 국제사회 원조의 문제에 있어서 차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을은 여러분들 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병입니다. 자국민들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눈치를 챘을까 여러분들? 형광펜. 자국민을 돕는 것이 해외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공리주의 관점에서, 결과론적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 원조의 비용, 원조의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자국민을 돕는 것이 더 원조의 결과가 좋다면, 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싱어의 관점에선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그게 더 먼저인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 형광펜 친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별표치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싱어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분명히 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명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려가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입니다, 여러분들. A는 지금 로직에게는 yes가 나와야 되고요. 롤스랑 싱어에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B입니다. 네. 롤스에게는 yes가 나와야 되고요. 싱어한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C는 롤스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D는 싱어에게만 yes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고 푸시면 돼요. 많은 것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순서 노롤 싱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별표. 제가 좋아하는 선지. 네. 왜 좋아할까? 봐봐.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일단 우리가 노직의 관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노직은 분명히 원조를 자선의 관점에서 봤지? 원조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었지? 아, 그러면 원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모든 원조가 원조하는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해요?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노! 왜 옆에 적을까요? 노직한테는 여러분들, 자발적 원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부하는 게 있어.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그치? 따라서 기억은 노직한테는 노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억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왜? 노직한테 이미 노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원조는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들, 롤스는 국내 사회에 있어서 차등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우연한 것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차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 사회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제안을 거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롤스 입장에선 해외 원조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 부가 많고 적은 이런 우연한 것들, 이런 임의적인 분포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 문화, 제도가 중요한 거지, 부의 많고 적음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여러분들,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롤스는 여러분들, 원조에 있어서 자원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롤스에게 노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 디글리을이 정답이겠죠, 그쵸? 정답 3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쉽죠, 그쵸? 네.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더 할게요. 나름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해설이니까. 디귿,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되는가? 차단점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하죠, 그쵸?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죠. 언제? 바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을 때. 그때 원조가 중단된다. 차단점 연결 짓고 원조의 목적을 떠올리면서 yes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C. 맞죠, 그쵸?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뤄져야 되는가? 원조의 비용과 효과,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뤄져야 된다. 공리주의 관점, 결과론적 관점, 원조의 이익과 손해 고려했던 싱어의 관점. 따라서 리을은 yes. 네, D는 yes. 정답은 다시 한번 디귿 리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출제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기획 속에서 충분히 풀수 있게 만듭니다. 다만 1분이라는 시간 내에 제한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경우엔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푸셔야 됩니다. 최소한 2분, 3분 이상은 확보해야 돼요. 네. 다음 이제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조의 대상을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 사실 친소라는 말을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닌데, 그치? 네. 아마 유정쌤과 함께 배웠겠지만, 유교의 공자의 관점을 배우게 되면, 공자가 얘기했던 인이라는 관점이 좀비 친소의 구별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분명히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가까운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 먼저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공자는 제시합니다. 그쵸? 그에 대해 반면에 또 묵자의 경우에는 아니다 하면서 막 싸우게 돼요. 그쵸? 그 내용들이 우리가 떠오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계속 왔다 갔다 그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친소관계를 만났으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그쵸? 원조의 대상을 나와 가깝고 먼 정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건 이익평등 고려원칙에 위배된다. 너랑 가깝다고 해서 원조의 대상으로 삼고 멀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제가 지금 계속 몇 번째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인종, 국가에 상관하지 않고 이익평등 고려원칙에 따라서 도와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하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어. 이게 문제 되는 게 아니야.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이, 달라도 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조의 대상이 도달해야 될 목표까지 딱 설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지만 요말 하나하나는 여러분 사실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렇죠? 어떤 지문에서는 적정 수준에 만민되도록 해야 된다. 어떤 지문에서는 이렇게 국제사회에,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에 성원되도록 해야 된다. 또 어떤 여러분 지문에서는 뭐, 질서정연한 만민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들이 바뀝니다. 표현들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뻔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계속 일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롤스가 바라보고 있는 정의로운 국제사회 모습.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만민법의 질서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 떠올리면서 을은 롤스라는 걸 보면 되고요. 지문지문마다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진 마시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해야 된다.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해야 돼. 맞아요, 여러분 틀려요. B 틀렸죠, 그쵸? 원조의 효과, 원조의 결과를 고려해야죠. 내가 막 아무리 원조를 하는데 그 원조에 따른 고통 감소 가능성이 없어. 내가 원조를 하든 말든 막 이게 막 절대빈곤 해결되지 않아. 그런 원조를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자원은 한정적이야. 우린 분명히 원조를 할때 원조의 결과, 원조의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그 원조가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고통을 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싱어에게는 원조라는 것이 보편적 의무는 맞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실시해야 된다. 싱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조를 통해서 절대빈곤을 감소해야 돼. 달리 말하면 인류 전체의 복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싱어가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A국과 B국과의 막 그런 걸 맞출 수 있겠어, 그치? 따라서 2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싱어에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를 통해 공리를 증진하는 거.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상권세, 원조의 대상국이 왜 고통받는 사회만 돼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으면 안될 텐데, 그치? 네. 안 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강의야,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고통받는 사회만 해당된다. 다시, 고통받는 사회만 해외 원조의 대상이다.
해외 원조의 대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한정된다. 국한된다. 동그라미. 정답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면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원조 파트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조의 주체, 원조 방법, 원조 대상. 이세 가지의 여러분 특징들을 바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선지들의 경우에는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뭐 기본적인 전제나 이런 바탕들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출제 방향과 선지들을 분석하게 되면 나오고 있는 건 결국 세 개예요, 그렇죠? 원조, 주체, 방법, 대상. 그런 과정에서 원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된다. 롤스가 만민법에서 얘기합니다. 원조를 진행할 때 강제력을 발동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도 칸트를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칸트 또한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제시하면서 강제적인 막 제재나 간섭들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롤스 또한 그런 칸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롤스 또 원조를 제시할 때도 강제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이런 사상가들의 영향이나 이런 배경까지 다 신경 쓸건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연결 지어 보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하고 문제 풀고 떠올릴 때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된다. 원조의 주체에 대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딱 걸려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 롤스 입장에서 여러분들, 원조의 주체는 부유한 국가예요? 아니야. 부유하지 않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야.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롤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국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여유가 있는, 남을 도와주고도 괜찮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희생을 과하게 치르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런 사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원조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싱어에게도 X 치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다시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위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을 사상가들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갑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통받는 사회가 나왔습니다. 빈곤에 처한 결정적 요소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가지 단서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고통받는 사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바로 정치 문화의 결함이야. 그 사람들이 적절한 정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그 사회 내부에 있는 빈곤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통해서 또더 파생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사회 내부에 있는 기금 문제, 그 사회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인권 문제 혹은 그 사회 내부에 있는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롤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를 통해서 분명히 그 고통받는 사회의 경우엔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맥락들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편입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롤스가 되겠죠. 갑은 롤스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세계를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도 전에 많은 생명이 희생될 거다. 오! 지금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분명히 맥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앞서 문제들에서 풀어봤겠지만 유교, 불교, 도가 여러분 경우에도 유사한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통점으로 묶이기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에 꽂혀있지 마시고요. 단어를 바라보는 전체의 맥락과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게 되기도 전에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거다, 희생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의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그 전에 사람들 죽는 건, 그 전에 사람들 고통받는 거 어떡할 건데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롤스가 아니라 롤스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정 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싱어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을은 싱어다라고 잘 보시면 돼요. 네, 갑은 롤스, 을은 싱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에 들어갈 말, 롤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노. B에 들어갈 말, 롤스, 싱어 둘다 예스. C에 들어갈 말, 롤스, 노, 싱어,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써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계속 이런 연습들을 하길 바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실전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에 쫓깁니다. 특히나 시간에 쫓길 때에는 내가 급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뻔히 아는 것도 틀릴 때가 많아요. 30분 동안에 이 20문제를 여러분 푼다는 게 막상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실력을 잘 쌓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글을 통해서 탄탄한 개념과 원리를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근데 기출을 풀다 보면 사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정답들이 그냥 보여요. 아, 이거 몇 년도 문제, 이거 1번 정답이었지 체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때로는 좀 외부의 문제들 혹은 학력평가의 문제들 때로는 EBS의 양질의 문제들을 계속 푸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하면서 계속 실력과 실전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전력을 키울 때그 시간 또한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력이 될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기억의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순 사회가 되게 하는 거다. 원조의 목적, 여러분들, 원조를 받는 대상국 어디예요? 고통받는 사회, 그치?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 아울러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 질서정연한 만민,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다시 보게 되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다. 어때요? 롤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원조의 목적은 공리의 증진이지, 그치? 따라서 노가 되겠습니다. 이 기어, 롤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노. 우리가 찾고 있던 네 내용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마땅히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의무다. 둘다 원조라는 걸 의무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죠.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원조해야 돼. 그 원조 의무야. 바로 싱어만의 입장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 니은에 대해서는 롤스랑 싱어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없고요. 이거는 롤스 노, 싱어 예스라고 할수 있는 선지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지어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다. 어때요? 풍요롭거나 여러분들 막 돈이 엄청 많을 필요 없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많은 천연자원과 부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자원과 부가 많이 없더라도 분명히 정치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롤스, 예스라고 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원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싱어에게도 예스가 되겠습니다. 네, 디귿 동그라미. 다음 리을입니다.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여러분 둘다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원조의 목표는 다를지라도 둘 모두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에게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리을은 둘다 예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잠깐만 지울게, 여러분들. 둘다 잘못이라고 보고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는 C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가 오히려 B에 들어가야지, 그치? 따라서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바로 여기. 기역과 디귿의 몇 번?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감들이 좀 잡혔을까요?

0: 여러분들?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채워가면 됩니다. 이정쌤과 저의 강의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었길 기대하고요. 다음 강좌,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것들 편하게 수강 후기에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완강 축하합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42번째 강의인데요. 지금 끝까지 완주하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제일 재밌는 지역지리 파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핵심 키워드들 챙겨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에 조금 편하게 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71번부터인데요. 문제 미리 풀어 오셨죠? 71번부터 82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이고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네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우리 앞에서 정말 많이 했던 유형이고요.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하며 각 날짜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이 저렇게 이제 엄밀한 기준치도 주셨는데요. 전남 지역 답사 계획서. 지도를 보니까 네, 전남 지역 그리고 광주 광역시가 포함된 지역의 지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여러 번 했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71번 금방 답을 찾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첫 번째 1일차 보시면 슬로시티가 있대요. 그렇죠? 슬로시티. 자, 슬로시티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뤘던 내용이네요. 대나무 생산지 그리고 죽새공품. 선생님이 대나무 그 통밥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떡갈비도 유명한 곳이고요. 메타세콰이어 길. 그것도 되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바로 담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양. 자, 그 다음에 2일차는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람사르 협약이라는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전체 습지에서 최초는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람사르 협약 때 등록된 습지 중에 최초로 등록된 습지는요. 고원습지인데요. 대암산 용늪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해 있죠. 근데 이거는 최초의 연안습지예요. 우리 습지를 크게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륙습지는 말 그대로 이제 민물이 약간 이제 습지화 되어 있는 곳이고요. 좀 땅 내륙에 있는 거죠. 근데 연안습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갯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국내 최초의 연안습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자주 언급했는데. 그리고 전통 칠학을 볼 수 있는 나간읍서. 어디죠? 순천이죠. 자, 그래서 순천 지도에서 찾아볼 거고요. 3일차 지역 특산품인 유자. 우리 지난 시간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국내 최대 생산지라고 하면서 유자와 관련해서 이 지역 찾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기지, 나로 우주센터 뭐 이런 거 키워드 준 거죠. 바로 고흥입니다. 가끔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나로호하고 누리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걸 지리 시간에 물어보면 안 되긴 하죠. 그죠? 근데 나로호하고 누리호의 차이는요.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냐의 차이인데 네, 누리호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나로호는 처음에 러시아랑 협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누리호가 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기술을

거기다가 접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 지리 시간에 묻지 말아요, 제발. 자, 그래서 A부터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A는 여기 전라남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갑자기 또 군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 영광이죠. 굴비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날의 정답이네요. 그래서 1일차 담양. 그 다음에 C가 순천. 2일차에 대한 정답 위치네요. 자, 그 다음에 D가 강진입니다. 해남 바로 옆에 강진. 우리 정약용 선생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청자축제. 우리 지리니까 청자축제. 그래서 강진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영광도 해당 사항 없었고, 마지막 1을 보시면 여기가 고흥입니다. 그래서 이게 3일차. 순서대로 보시면 B, C, E. 이렇게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이고요.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부과된 유형이죠. 뭐가 부과됐냐? 두 지역들을 막 묶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한 지역의 한 특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두 지역을 묶어서 두 지역 모두 이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네, 난이도가 높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크게 보시면 크게는 두 권역이죠. 충청권과 이제 우리 호남권,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되게 많은, 네,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광역자치단체 몇 개? 17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A부터 차분히 어떤 지역이 먼저 지시가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여기 판단을 할수 있을 거니까. 자, A를 보시면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왼쪽이 바로 어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진천, 선수촌이 있는 진천이고요. A는 음성이었습니다. 남성. 하면서 선생님이 그 혁신도시 정리해드렸죠. 여기 음성이고요. 자, B는요, 우리나라에서 전자조립 공업, 그리고 자동차 공업, 그리고 이순신, 이런 키워드로 유명한 아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자, C는 우리 제철공업으로 유명한 당진, 그 다음 석유화학으로 유명한 서산, 그 다음에 신도시 해안사고 있는 태안,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여기로 이전을 했죠. 10여 년 전에 이전을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홍성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북동쪽에 예산하고도 붙어 있는데요. 사과의 고장 예산. 그래서 우리 충청도 지역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ABC 지역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D, E. 자, 보시면 D는 우리 전라 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에 있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한지공예, 판소리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전주 비빔밥, 한옥마을도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여기가 젓갈이 진짜 맛있던데, 뭐 그런 내용은 잘 언급되지 않고요. 여기 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라든지 새만금 방조제 이런 걸로 가끔 언급이 됩니다. 바로 부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F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우리 바로 위에는 영광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나비 대축제로 유명한 한평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로 갔으니까 색깔을 바꿔서 한평이라고 적어볼게요. 나비 대축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광주광역시라는 것이 행정구역이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광주광역시라는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H. H가 해남과, 그쵸, 무안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F1으로 유명하고요. 그쵸? 네. 바로, 기업도시도 위치하고 있는 영암입니다. 기업도시. 그래서 영암과 해남 권역이 묶여서 관광, 레저형, 네, 기업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H 지역까지 어떤 지역인지 다 찾았고요. 두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했던 교사의 질문에 답을 잘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A와 F에는, 자, A가 음성

F는 한 평이죠. 근데 혁신도시가 있다라고 지금 답을 했는데요. 우리 한 평에는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지역 중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음성과 더불어서 우리 전주, 네,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전주와 묶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B와 G에는 대규모 완성차 조립 공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산에는 있죠. 네, 아산에는 자동차 공업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 조립 공장에 해당하는 내용 맞는데요. 자, G도 확인해볼게요. 광주 경유시죠. 우리 호남권에서 이 대규모 완성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광주광역시라고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을이 맞습니다. 네, 을은 맞고요. C와 D는 도청 소재지. 자, C는요, 홍성. 아까 홍성에 충청남도 도청이 10여 년 전에 이전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D는 전주. 네, 전북 도청이 있습니다. 이거 둘다 맞네요. 우리가 도청 소재지는 다좀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 도청은요, 원래 대전 광역시에 있다가 광역시에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성으로 옮겼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충북은 어디에 있죠? 도청이? 충청북도는? 네, 청주에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은 방금 전주에 있다라고 했고요. 자,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는 어디라고요? 그쵸, 무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다또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는 자, 이거 어디죠? 부안이죠. 금강하굿둑이. H에는 영상하굿둑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금강하굿둑의 위치 좀 조심하라고 했죠. 이 금강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만 정확히 알아도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뭐냐면, 이 방조제하고 하굿둑하고 헷갈려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도 왠지 뭔가 하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금강이 여기로 흘러가나?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맞는 선진가? 이러면서 착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금강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 위쪽으로 흘러가요. 위쪽을.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쪽은 또 이렇게 만경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경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공부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가 위치하는 지역이 군산하고 가깝기도 하고, 저 어디쯤에서 하고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라고 착각했던 친구들은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하굿둑은 그냥 군산이에요. 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려버렸네요. 그럼 H. H는 뭐예요? 영암이죠. 영암하고 목포 사이에 네,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하나인 영산강 하굿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앞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정답은요, 을과 병. 정답 3번입니다. 지금 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랑은 조금, 네, 다른. 좀 난이도가 살짝은 있는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수능 문제잖아요. 그쵸? 수능. 자, 그 다음에 73번. 자, 73번은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그러니까 막 두세 지역 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수능은 이제 네 지역 이렇게 딱 줘버리는데, A에서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죠?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이래요. 네. 지금 어떤 지역이죠? 여기 충청남도죠,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보이고요. 대전광역시도 보입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여기 권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인지 볼게요. 우리 공업할 때 계속 이 라인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여기 서산, 그죠? 석유화학단지, 제철공업의 당진, 자동차와 전자조립의 아산, 그리고 전자공업의 천안. 천안. 삼거리, 그쵸?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우리 음성을 봤는데요. 여기와 함께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능과도 매우 밀접한 그런 공공기관이 여기 있다고 했죠. 우리 선수촌도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충북 도청이 위치하고 있고 인구 85만 명의 우리 충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청주입니다. 그리고 청주는요, 충청도의 그,

청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함께 충주, 청주, 그쵸? 충청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죠.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청이 있는 전주이고요. 한옥마을,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한지공예, 비빔밥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봤는데요. 시키는 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나다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법례죠? 이게 법례라는 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 권역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설명이 있는데 A에는 가와 남한의 공통 특징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이 여기에 해당한대요. 지금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자, 가와 남한의 공통 특징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딘지 몰라요. 아니, 지금 가나다라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근데 가와 나가 어딘가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대요. 여러분, 이네 지역 중에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어디죠? 그쵸. 진천에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대구 부원이, 그쵸? 더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으로 갔죠. 나 음성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그래서 그걸 다 떠올리면 돼요. 진천, 전주는 해당이 합니다. 하지만 이둘 중에 뭐가 가고 뭐가 난지를 몰라요. 근데 B를 볼게요.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으로. 자, 보세요. 가가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두번다 들어갔죠. 그럼 이제 가가 나오는 순간이란 얘기예요. 요걸 다 읽으면. 공통 특징으로 지명의 첫 글자가 도 명칭의 유래가 됨. 이걸 만족한대요. 자, 이번에는 어디겠어요? 그쵸. 청주.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청도의 청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전라도의 전을 전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이걸 보니까 두개다 만족하는 게 바로 뭐죠? 전주죠. 이 말은 뭐다? 아, 가가 전주다. 그러면 아까 이게 나가 될 거고요. 그럼 이게 다가 되겠네. 그럼 이게 라가 되겠네. 아, 신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C는 다와 라만의 공통 특징이고요. D는 가와 다와 라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가서 보기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A,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이 있음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A에 해당하는 지역이 가나인데요. 진천하고 전주잖아요. 원래는 전주 한옥마을이 원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우시티 마을이 한옥마을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네, 재지정에서 네, 재인증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네, 둘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가나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해를 보시면 B에 어떤 내용이다? 네, 두 지역과 관련해서 국제공항에 있음이 해당한다고 적어놨는데요. 두 지역이 지금 전주하고 청주잖아요.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거 자주 교통 파트에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전주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쪽만 맞기 때문에 틀렸고요. 청주에 여러분들 혹시 공군사관학교 있는 거 아시나요? 선생님 학급에도 공군사관학교를 꿈꾸는 학생이 있는데, 네, 청주에 있는 거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다와라만의 공통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즉, 청주와 천안의 공통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안과 청주에 경부선 고속철도가 통과한다라는 내용이 해당하죠. 네, 서울에서 출발한 이 경부선 고속철도 KTX가요, 이렇게 쭉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서 청주 오송역에서 호남선하고 분기가 돼요. 물론 이제 경부선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청주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고요. 천안, 청주 지나서 이제 부산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자, 그다음 D를 보시면 D는 가와 다와 라만의 공통 특징. 자, 뭐가 많죠? 진천 빼고 다죠.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다라고 했는데요. 천안. 네. 그다음에 천안이 충남에서 인구 제일 많고요.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청주도 네, 충북에서 인구 제일 많죠. 그리고 전주도 네,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통은 그 도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도청 소재지예요. 하지만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충남도 방금 아니죠. 충남 홍성에 지금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데 인구 1위는 천안이고요. 대표적으로 강원도도 인구 1위 지역은 원주인데 도청은 춘천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맞고요. 정답은 D극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평 우리 74번으로 풀 텐데요. 앞에서 우리 수능 문제들을 좀 풀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조금 더 다시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강경은 금강을 활용한 내륙 수운의 요충지로 가장 번성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강경. 아주 오래전에는 유명했던 그런 지명이죠. 번성했었던 시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현재 이 지역은 특산물인 딸기. 선생님이 어제 딸기 먹다가 혹시 여기 건가 하고 봤는데 진짜 여기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딸기는 유명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더 중요한 힌트가 그 뒤에 있죠. 선생님 남동생을 데려주느라 여길 방문한 적 있는데 자, 국방도시라는 이미지. 육군 병장을 주요 캐릭터로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뭘로? 지역의 이미지로.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여러 수단 중에 이렇게 마스코트나 캐릭터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딸기, 그 다음에 이제 국방도시 건데, 국방도시라는 키워드 보고, 선생님, 여기 지금 군사 분계선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제시된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 이 아래쪽이 전북특별자치도죠? 그리고 여기가 충청남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방도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무슨 훈련소? 그죠?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딸기로 막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사과? 사과로. 그리고 홍성과 함께 이 충청남도를 이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는 홍성이지만 의회는 또 여기 예산에 있거든요. 도청과 의회가 조금 떨어져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기 예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선생님이 머드 축제, 그리고 석탄 박물관, 이런 키워드로 자주 언급했었던 바로 보령입니다. 우리 석탄 박물관 오랜만에 언급했으니까요. 어디 세 군데 있는지 말씀해 볼까요? 그죠? 강원특별자치도의 태백,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문경, 그리고 충청남도의 보령. 이렇게 세 군데 여러분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머드 축제,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정말 생각보다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령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가 바로 우리가 답으로 찾아야 되는 논산입니다. 논산. 그리고 그 오른쪽은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이 있고요. 금산. 자, 그 다음 D는 지평선 축제, 벽골제, 벼농사, 뭐 이런 걸로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던 김제입니다. 김제 평야죠? 광활면,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을 질때 가면 진짜 너무 예쁘죠. 네. 가뜩이나 또 서해안 쪽이잖아요. 정답은 논산 C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을 안 했네요. 자, 서운할 뻔했어요. 그쵸?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임실이 여기 있었죠. 치즈. 그리고 그 위에 진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얘기했던 문제를 떠올리면 되냐면 진안에서 시작한 그 강줄기가 임실 지나서 여길 지나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강줄기가. 그래서 그 강줄기의 상류에 위치해서 고추장 맛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고장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고추장을 담갔다고 했죠. 바로 순창입니다. 그럼 여기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여기 어디죠? 네. 춘향이의 고장 남원입니다. 그리고 무진장 지역, 무주, 진안, 장수. 나온 김에 한번 또 인근에 있는 지역들 적어봤어요. 자, 75번 넘어갈게요. 2026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75번에 보면 항공모듬과 지리모듬이 제출한 답사보고서 일부인데 두 모듬이 공통으로 답사한 지역을 지도의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으로 본 거예요. 근데 두 모듬의 답사 시기는 서로 다르고요.
각 모둠은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있는지부터 볼까요?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드디어 영남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영남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의 조령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조령 남쪽 지역이라 그래서 영남이 됐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통적인 그 지역 구분에서 영남의 영자는 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 남쪽 지역을 우리가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영남 지역에 속하는 지역들 광역자치단체 규모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렇죠? 그리고 세 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그리고 부산 광역시. 그래서 다섯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역이 바로 영남 지역입니다. 우리 영남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지방답사보고서라고 제목도 적혀 있죠.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 또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또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진주예요. 진주가 과거에는 또 명성이 높았던 지역인데 또 혁신도시로 더 급부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공룡 발자국 화석, 뭐 새 발자국 화석 이런 걸로 유명한 고성이에요. 고성, 공룡 엑스포. 자, 그 다음에 B가 바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서 창원 특례시가 된 곳이죠. 바로 창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뭐 오른쪽에 있는 네, 양산과 더불어서 부산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해는 여러분들 부산에 지하철 노선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지하철 노선 중에 김해하고 부산을 또 연결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가 정말 최근에 APEC 회의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출제될 확률도 매우 높은 역사의 도시, 네, 경주죠. 네, 역사의 도시 경주.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호미곶 제철공업으로 유명한, 네, 호미곶을 적어버렸네요. 네, 포항입니다. 호랑이 꼬리,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지역이 나왔는데 1일차부터 보도록 할게요. 1일차의 한국 모듬은요, 혁신도시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혁신도시는 지금, 네, 여기서는 진주밖에 없네요. 그리고 더 강력한 힌트는, 선생님한테는 더 강력한데, 불과 몇 달 전에 그 추석 연휴 때 여기 다녀왔거든요. 항상 추석 연휴 때 같이 함께 남강 유등 축제를 하는데, 진주입니다. 네, 진주. 선생님의 학창시절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네, 그 촉성로에서 많이 울었죠. 모의고사 치고 울고, 내신 시험 치고 울고, 네. 그 촉성로에 선생님 눈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강 유등축제, 뭐, 이제는 다 커서, 네, 이제 행복하게 가는 곳이지만, 선생님의 눈물이 많은 그 곳이에요. 남강 일부에 선생님 눈물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일차, 특례시청 방문. 국가산업단지 내 기계산업. 예, 특례시는요, 사실 이 권역에서는 수도권 밖에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도 이 도시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산업. 바로 창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수도권 밖에 유일한 지금 현재까지는 특례시고요. 이 수도권에 지금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4개가 있죠. 가장 최근에 특례시가 된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이고요. 수원 있죠. 그리고 용인 있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역 고양 특례시. 그래서 수도권에 4개나 있고요. 창원이 그 밖에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3일차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우리 영남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곳이 좀 많아요. 어디 있죠? 울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주에도 있죠? 그다음에 부산에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있는데 일단 경주밖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쉬워졌고요. 울진은 여기가 울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 다음에 경주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경주가 여러 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전통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경주 양동마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혼자서 등재된 건 아니고 안동 화해마을과 함께 역사마을로 등재가 된 겁니다. 어쨌든 경주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지리 모듬. 날짜는 다르지만, 어디 겹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규모 제철소 견학. 호미곶. 선생님이 이미 이거 설명하면서 제철공화 호미곶 이런 이야기 했고요. 등대박물관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항이죠. 대도시 교외화로 성장한 도내 인구 2위 도시의 중심지 조사. 도내 인구 2위 도시. 그리고 동성동 외국인 거리 탐방.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도시 교외화라는 게 있었죠.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산의 위성도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철 연결돼 있다는 표현을 써버렸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교외화. 교외화의 가장 큰 배경은 교통의 발달이거든요. 교통이 발달해야 도로를 건설해줘야 인구와 기능이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청을 방문을 했네요. 그리고 군항 배경 벚꽃 축제 체험. 그쵸? 여기가 해군사관학교가 있거든요. 옛날에 진해가 별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진해였어요. 진해였는데 거기 이제 해군사관학교 친구를 만나러 또 벚꽃 축제를 간 적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현재는 통합이 돼서 창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두 모듬이 공통으로 답산 지역이 나와버렸죠? 어디죠? 네, 창원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은 여기서 B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정답이, 네, B,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잘 찾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75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우리는 7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지도에 표시된 고속철도. 고속철도, 우리가 흔히 KTX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나가는 A에서 E 지역을 여행할 때각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선생님이 가끔 이제 부산을 갈 때, 이 경로로 갈 때가 있고요. 이 경로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은 그 도착지만 티켓팅을 하니까. 근데 가끔 여기를 지나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 또 풍경도 보게 되고. 네, 좋은데. 자, 여기 어디냐. 자, 일단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경상북도에 있어서 그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김천입니다. 김천. 자, 그 다음에 B는 방금 언급했죠? 역사도시, 천년의 수도 경주고요. 자, C는 여기가 여러분들 밀양이에요. 밀양. 자, 그 다음에 D는 네, 광역시니까 아셔야겠죠? 울산 광역시. 그리고 E는 부산 광역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 영남의 관문인 조련 탐방과 속탐박물관? 갑자기요? 여기서? 이걸 어디서 봐야 되죠? 네, 여기 문경에서 봐야 됩니다. 문경세제. 이걸 이제 넘어서 과거에, 그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떨어지면 영남의 관문으로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랬겠죠? 자, 그리고 석탕박물관 이야기하면서 문경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방문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금 제시된 지역이 다섯 개나 있는데, 여기서 세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어요. 어디에 혁신도시 있죠? 일단 방금 김천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방문으로, 네, 이 다른 A, D, E를 언급했으면 좋았겠지만, B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은, 네, 마찬가지로 C가 아니라, 네, 경주에 있죠. 경주와 안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울산인데요. 울산에서 대규모 제철소 견학과 호미곶은 안 되겠죠. 제철소가 있긴 해요. 울산도 1차 금속, 제철공업이 꽤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호미곶은 아니잖아요. 저기는 포항입니다. 자, 그 다음 E. 자, 마지막이죠. 부산입니다. 부산. 원자력발전소 견학 가능하죠. 그쵸. 가능하고요. 우리 고리, 신고리 다 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영화제에서도 더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경주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월성, 신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죠. 그래서 국제영화제. 옛날에 분명히 선생님 어릴 때는, 이거, 어릴 때도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PIFF였던 것 같거든요. 그쵸? 부산 세계 영화축제. 그죠? 필름 페스티벌이겠죠. 저 FF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부산을 부산, B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